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같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물건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볼까요? 부드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축축한 느낌, 건조한 느낌 등이 들죠. 오늘은 촉감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물건을 만졌을 때,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같이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은 만졌을 때 뭔가 굉장히 부드럽고 푹신푹신할 것 같지 않나요? 또 두 번째 물건, 돌은요,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메마른 땅을 한번 보세요. 만졌을 때 굉장히 물기가 없고 메말라 있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이러한 촉감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영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단어는 soft. soft. 부드러운이에요. 쌤은 soft라는 단어를 보면 이 soft ice cream이 생각나는데요. soft ice cream. 한 입 베어 물면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creamy하잖아요. 이러한 soft ice cream의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soft, 부드러운 의미를 잘 떠올리면서 우리 오른쪽에 스펠링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soft, S-O-F-T, soft.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문을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is cake is sweet and soft 이렇게 말했어요. 이 케이크는요, sweet and soft니까 달콤하고 어때요? soft, 부드러워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My pillow feels very soft. pillow는요, 베개입니다. 나의 베개가 어떤 느낌이 나요? 아주 부드러운 느낌, 매우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죠? 이렇게 soft라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드러운 건 soft인데 딱딱한 건 뭐라고 할까요? 딱딱한 건 hard. hard. 이렇게 말합니다. 자, hard 한번 써볼게요. 스펠링은 H-A-R-D. 읽어볼까요? hard. hard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 중 하나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체가 딱딱한, 그리고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열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뭔가 강도가 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딱딱한 것도 되고요. 우리 문제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노력의 강도가 높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라는 의미도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 보면서 어떤 의미로 이 hard가 쓰였는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This cookie is hard but delicious 라고 했어요. 이 쿠키는 hard 하지만 맛있다. 쿠키가 식감이 어떤 거예요? 딱딱한 거죠. 이 쿠키는 딱딱하지만 맛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이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도 있죠.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get up early라는 건요,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뭐하다? 어렵다가 되는 거죠. hard는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였습니다. 자, 여러분, hard의 마지막 의미,
우리 열심히라는 뜻 기억나시죠? 하나 더 볼게요. We studied hard and we passed the exam. 우리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공부했어요? Hard.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passed the exam이니까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ard의 세 가지 의미는 자주 등장하니까 같이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dry인데요. 이 dry는 건조한 혹은 마른이라는 의미로 뭔가 물기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날씨 표현에도 자주 쓰이는데요.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를 우리가 dry weather이라고 합니다. dry weather. 자, 그러면 비가 오는 습한 날씨, 반대말은 뭘까요? 이건 wet. w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wet weather이라고 하면 됩니다. wet weather은 비가 오는 습한 날씨고 dry weather은 건조한 날씨예요. 자, dry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스펠링 바로 외워서 써볼게요. D R Y. 자, 이렇게 써주셨나요? 그럼 우리 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I have dry skin 이라고 했는데요. 자, dry skin은 어떤 피부일까요? 건조한 피부가 되겠죠? 건조한 피부예요. 뭔가 촉촉한 게 아니라 건조한 겁니다. 자, 그리고 your shirt is dry now 라고 했어요. 너의 셔츠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탁하고 축축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 말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해 볼까요? 자,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푹신하고 이런 느낌을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S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soft라고 합니다. 반대로 뭔가 굉장히 딱 딱한이라는 단어는요? 네, hard입니다. 그리고 물기가 없이 이렇게 메마르고 건조한 건 영어로 뭐라고 하죠? dry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이 단어들과 함께 배웠던 표현들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도 단어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혹은요, 그 물체를 미는 현상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어떤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려요. 혹은 어떤 물체가 아래로 낙하하는 현상이요.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는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무엇일까? 오늘 함께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힘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힘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여러분도 혹시 힘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힘이라고 하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질문해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발표의 자료물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럼 우리는 거꾸로 이런 답을 얻으려고 하니 어떻게 질문했어야 좋은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무엇일까? 이 힘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너 요즘 힘이 없어 보여. 너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과학에서 정의하는 힘일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상적인 여러분 의미를 끌고 들어오지 마시고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정확한 정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빠르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어찌됐든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그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과도 같은 것이 바로 힘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힘이 작용했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 방향과 빠르기가 변하는 것이 결국 힘의 효과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요, 여기 지금 클레이, 찰흙 같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모양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물체를 누르거나 잡아당길 때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길이가 늘어나죠? 힘 작용했습니다. 찰흙을 누르면 모양이 변해요. 힘 작용했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는 것이죠. 아,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꼭 모양만 변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앞에서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했었는데 이 모양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가 이 모양 변화에서도 일시적인 변형이 있어요. 힘이 사라지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영구적인 변형에서는 한번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어쨌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자, 그럼 힘의 효과 두 번째를 본다면 어떤 물체가 멈춰있는데 내가 힘을 주게 된다면 이 물체는 이동하게 되겠죠. 즉,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길 건데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게 할 때 책상을 밀면 책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힘은 정지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었어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하게 된다면 그 물체를 멈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서 공이 굴러옵니다. 그걸 내가 손으로 탁 막을 수도 있는 거죠. 아, 어쨌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그 운동 상태, 방향과 빠르기라고 했으니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움직이는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킬 때도 우리 힘 작용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전거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면 속력이 빨라지고요.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력이 느려지는 것처럼 힘은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원인인 거죠. 혹은 이렇게 공에 힘 가해지면 운동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방향을 변화시킬 때 야구공을 던질 때 손의 움직임에 따라 공의 방향이 바뀌거나 자동차 핸들을 돌리면 진행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을 먼저 부여해 주시고, 과학에서 말하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힘이 물체에 작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맥락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특히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해. 힘이 작용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소제목을 달아서 정리해 줘 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힘을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요. 이 힘의 표현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힘의 3요소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사람이 멈춰 있는 물체를 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물체의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힘의 작용점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크기와 방향의 힘이더라도 작용점에 따라 물체 운동 상태 변화나 모양 변화에 다른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힘의 작용점, 우리는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힘의 3요소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 작용점 딱 화살표의 시작점으로 찍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도대체 그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합니까? 이걸 나타내야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힘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힘의 방향에 따라 물체의 운동 방향의 변화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힘의 방향을 우리는 바로 화살표의 방향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도 한번 살펴볼게요.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단위 뉴턴과 함께 숫자로 나타내는데, 힘의 크기가 클수록 물체의 모양 변화나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커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힘의 크기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힘의 크기는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바로 화살표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화살표 를 통해서 나타내는 힘의 표현까지 같이 연결해서 힘의 3요소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얻고 싶어요. 우리 어떻게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힘에 대해 학습한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역할을 주시고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그 힘이 어떻게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어. 힘의 3요소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각각 무슨 뜻이고 왜 중요한지도 궁금해. 힘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요, 꼭 한번 이렇게 질문 생성해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남을 곤란하게 한 말 또는 남을 곤란하게 하게 한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를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지요. 오늘의 속담은 바로 자업자득, 자충수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영어에게 장난을 쳐볼까?
2: 영어가 기분 나빠할 텐데.
1: 괜찮아. 반응이 재미있을 거야.
3: 깜짝이야.
4: 네가 갑자기 놀라게 해서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어보아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그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를 흉보는 게 누워서 침 뱉기인 줄도 모르는가 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옹고집전.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은 재물은 부러울 것 없이 많으나 성미가 괴팍하고 고집이 센 인물이다. 그는 80세 된 병든 노모가 냉돌방에 누워있어도 닭 한 마리 약 한 첩 쓰지 않을 정도로 불효를 저지르고, 불교를 업신여겨 동양온 숙녀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등 폐악을 일삼는다.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는 옹고집을 징벌하기 위해 제자인 학대사를 보낸다. 학대사가 옹고집에게 시주를 권하자 옹고집은 학대사를 모욕하고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하여 쫓아낸다. 이에 학대사는 지푸로 허수아비를 만든 뒤 부적을 붙여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으로 들여보낸다.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가족들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결국 관가로 가서 송사를 벌였으나 가짜 옹고집이 족보와 집안의 세간살이 내역을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 거린 신세가 된다. 옹고집은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하고 산에 올랐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도사를 다시 만나게 된다. 도사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옹고집은 도사가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돌아오자 가짜 옹고집은 다시 지푸로 변했고, 깨달음을 얻은 옹고집은 노모에게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내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과 다투면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행적과 내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한 악행을 털어놓게 되고, 그로 인해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옹고집 또한 자신을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진짜 옹고집의 행적을 진짜보다 더 조목조목 읊어대다 보니 진짜 옹고집의 악행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진짜 옹고집이라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누워서 침 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0: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였소. 이 속담은 직접 한번 해봐도 좋겠소. 행동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오. 하늘을 향하여 뱉은 침이 다시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뜻이겠지요. 즉, 내가 쏜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를 찌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소.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보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치매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이미 소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침이 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는 침이 음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하면서 침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혀 밑에 거즈를 넣고 침을 충분히 적신 후 침이 적셔진 이 거즈를 10ml의 물에 넣어 충분히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시험관 A, B, C, D에 각각 녹말 용액을 3ml씩 넣습니다. 모든 시험관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을 넣어야 이후 나타나는 변화가 침의 작용 때문인지 아닌지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A와 C에는 증류수를 각각 3ml씩 넣고 시험관 B와 D에는 침 용액을 각각 3ml씩 넣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시험관 4개를 넣고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침 속의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시험관 A와 B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입니다. 색깔 변화를 통해 녹말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관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80에서 9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5분 정도 담아두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으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넣어둡니다. 가열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침의 작용으로 녹말이 당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험관 A와 B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관 A는 녹말 용액과 증류수를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남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험관 B는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 결과 연한 갈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침 용액이 반응한 이 시험관에서 녹말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험관 C와 D의 베네딕트 반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류수를 넣은 시험관 C는 가열 후에도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같이 넣었던 시험관 D는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황적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침 용액의 반응 결과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실전책 강의이고요. 시험 대비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하는 16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읽기 영역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글에 한번 적용을 해볼 텐데요. 어떤 글이 이어질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만날 첫 번째 글은요, 제목이 소비가 폭력이라면? 입니다. 자, 이 제목을 읽는 순간, 소비가 폭력이다?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소비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신중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 신중한 소비 또는 올바른 소비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의 개간 먼저 살펴보고 우리 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글은 논설문이고요. 이 글쓴이의 주장이 있는 글을 우리는 논설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설득적인 글이 되겠고요. 우리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성격도 띠고 있습니다. 자, 소비를 제재로 해서 윤리적 소비를 통한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이고요. 자, 이 글의 특징은 소비 행위를 무엇에 빗대요? 그렇죠. 이 빗대요라고 하는 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건데, 이 소비 행위를 무엇에 빗대었어요? 그렇죠. 투표권에 빗대어서 올바른 소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무엇을 통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소비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부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의 방법을 통해 패스트 패션과 육류 소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증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패스트 패션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오염이 되는, 환경 오염을 가지고 오는 그런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내는 방법,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귀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귀납의 방법을 통해서 이 논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전체적인 구조인데요. 자, 소비를 통한 변화를 언급을 하고 나서 이 윤리적 소비를 통한 의사소표현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닝아웃으로 인한 기업 변화. 그래서 이 미닝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뜻을, 가치관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기업은 소비를 하고, 아니야, 저 기업은 친환경적이지 않아 라고 하면 불매를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미닝아웃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업이 변화하는 것, 소비를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되겠고요. 우리가 패스트 패션 소비 또는 육류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는 것은 소비를 통한 부정적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통해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우린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투표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투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 용지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소비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둘다 투표나 소비 모두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을 바탕으로 소비를 투표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문단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만들기 위해 석유 석탄을 원료로 뽑아낸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면섬유의 3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여 대기를 오염시킵니다라고 하면서 제작 과정에서 오염을 시키는 것. 그리고 전 세계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뭐도 남겨요? 탄소 발자국도 남겨요. 그래서 배송되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오염시키고요. 또한 플라스틱인 합성 섬유는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오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세탁할 때도 환경 오염이 일어나고요. 폐기된 옷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옷이 제작되고 배송돼서 세탁되고 폐기되는 이 과정에 따라서 패스트 패션은 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개별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표현, 논증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납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행에 따라 빠르게 옷을 소비했던 것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소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처럼 소비는 친환경 기업을 지지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는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움으로써 지구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환경 기업을 지지해서 우리의 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도 있고, 지구를 파괴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죠. 산업과 사회에 친환경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정책과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 개인의 행동과 실천은 눈꽃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예상되는 뭐예요? 그렇죠.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이렇게 개인의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과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예상 반론. 자, 이와는 달리 우리는 일회용이 아니니까 이 저자 고금숙은 개인의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가 되고 이것이 사회적 변화와 시스템 변화로 연결되는 물꼬를 튼다고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변화와 시스템 변화로 연결되는 물꼬를 튼다. 시작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이 예상 반론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박하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중 무엇이 우선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의 작은 전환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서 이 개개인의 실천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이 글이 되겠죠.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서,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유행을 따라 옷을 빠르게 소비하는 행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글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답이 답인 이유, 답답이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옷을 빠르게 소비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된다. 우리가 유행 따라 빠르게 옷을 소비했던 것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5%를 차지하는 패스트 패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적절한 설명이 되겠고요. 합성 섬유를 제작할 때에는 면섬유를 제작할 때보다 3배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자, 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더 높은 것이 맞고, 그것이 3배인지 여러분이 글에서 찾아주셔야겠죠. 자, 글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합성 섬유는 제작 과정에서 면섬유의 몇 배? 그렇죠. 3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자, 3번.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은 폐기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자, 이 내용도 제시가 되어? 그렇죠. 있었어요. 폐기된 옷은 자연적으로 분해되려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글에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4번. 친환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개인의 실천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글쓴이의 의견입니까? 아니죠. 글쓴이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윤리적 소비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소비를 통해 친환경 기업을 지지하거나 탄소 배출 산업을 돕는 등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소비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다룬 거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처럼 우리의 소비는 친환경 기업을 지지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는 산업이 발전하도록 도움으로써 지구를 파괴하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이 소비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다에 쓰인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가는 패스트 패션이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일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자, 인과 뭐예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 자, 그럼 이 원인과 결과를 잘 따지고 있는가? 여러분 답답이를 통해서 찾아봐 주셔야겠죠. 자, 합성 섬유는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로 흘러가 해양 오염을 일으키고와 같은 문장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결과고 그 원인은 뭐예요? 그렇죠.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가는 패스트 패션이 미치는 영향을 옷의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자, 과정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보려면 여러분 문장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셔야겠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패스트 패션의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되고, 소비 과정에서 배송 될때 탄소 발자국 남기고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 바다로 넘어가고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데 꽤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무엇이 오염된다? 그렇죠. 토양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나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친환경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찾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그런 부분은 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돼야 되겠고요. 나는 소비가 친환경 기업을 지지하는 경우와 지구 파괴에 일조하는 경우를 대조적으로, 그렇죠.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기여할 때와 파괴하는 데 일조하는 것,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다에서 보면 우리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 해서 이와는 달리라고 하면서 저자 고금숙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몇 번? 그렇죠. 이번에 3번이 되겠죠. 자, 3번 기역과 니은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기역은 뭐냐면 친환경 기업을 지지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고요. 니은은 탄소 배출을 가속화하는 산업이 발전하도록 돕는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의 긍정성, 부정성을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죠. 기역, 석유로 만든 합성 섬유 의류를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행위, 이것이 긍정적입니까? 아니죠. 이거 부정적이고요.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필요한 물건을 가급적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 자, 이것은 소비로 인한 효과가 아니죠. 소비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작아도 화려하게 보이도록 겹겹이 포장된 물건을 사는 행위가 긍정적입니까? 아니죠. 시대의 흐름이 바뀔 때마다 유행에 맞는 옷을 찾아 잦은 소비를 하는 행위. 니은, 부정적인 것. 맞아요. 그렇죠? 세탁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면섬유로 된 옷을 구입하여 입는 행위. 자, 이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로 적절한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쓰고 이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것은 두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 그렇죠. 어떤 반론이 있는가? 예상 반론 써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예요? 예상 반론에 대해 반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자, 이두 가지를 여러분이 답에 써주셔야 합니다. 자,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개인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 반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에 대해 반박을 하면 자신의 뭐가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행동과 실천보다 정부의 정책, 산업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반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반론의 내용 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반박함으로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대기업에 있음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개인의 소비의 변화죠. 그렇죠?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 변화를 유도하고자 일상에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도록 설득한다. 자, 이것이 바로 정확한 글쓴이의 의도가 되겠죠. 그래서 글쓴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업과 사회에 친환경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5번. 정부 정책 변화와 개인의 행동 중 무엇이 중요한지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언급이 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6번. 가와 보기에 쓰인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자, 가는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생산, 소비, 폐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환경을 오염시키는지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서 패스트 패션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죠. 즉, 그러니까 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그렇죠. 기납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로 합성 섬유를 제작하면 대량의 탄소 배출이 발생한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양의 합성 섬유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패스트 패션 산업은 대량의 탄소 배출로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그래서 이 합성 섬유는 탄소를 배출하고요.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이 패스트 패션 산업이 대량의 탄소 배출로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방법이에요? 그렇죠. 연역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가는 개별적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기납 논증의 형태이다. 맞고요. 가의 논증은 전제로 제시되는 사례가 풍부할수록, 그렇죠. 패스트 패션 산업이 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례가 풍부할수록 결론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 논증의 방식 보여주고 있고요.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 역시 논리적으로 반드시 참이 되는 필연성. 이것이 바로 연역의 특징이었죠. 이것이 참이면 무조건 결론도 참이 되는. 자, 가와 보기의 논증 방법은 모두 전제를 통해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발견하는 데 주로 활용된다라고 했는데, 전제를 통해서 새로운 원리나 사실을 발견하는 데 사용되는 건 무슨 방법입니까? 귀납의 방법이죠. 이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건 귀납이잖아요. 그래서 가에 사용된 귀납만 해당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여러분 논증의 구성 요소가 글에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논증 방법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글 가볼 텐데요. 다음 글은 눈으로 말하는 동양, 입으로 말하는 서양이라고 해서 제목을 보니까 동양과 서양의 그렇죠. 표현 방식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이글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 이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성격도 객관적이겠죠. 자, 동서양의 감정 표현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동서양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서양의 감정 표현 차이를 인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를 뭐로 들었어요? 그렇죠. 이모티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을 예로 들고 있고요. 동서양의 감정 표현의 방식에 차이가 생긴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적 요인에서 찾고 있어요.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동양과 서양의 차이, 입과 눈의 차이. 니까서 차이를 설명할 땐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죠. 자, 나라별 이모티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의 변화를 주로 줍니까? 그렇죠. 눈의 변화를 준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그렇죠. 입의 차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눈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이 있고, 미국은 한국, 일본과 달리 무엇을 통해? 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공통점을 이야기할 때는 비교의 방식, 그리고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겠죠. 자, 글의 짜임 볼게요. 자, 동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감정을 뭐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절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서양

상황은 감정을 뭐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문화적으로. 그렇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감정을 잘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 부분에서 보면 이모티콘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런 이모티콘, 그래서 이 이모티콘들의 공통점은 눈꼬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감정을 표현한다. 그래서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즉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미국에서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으로 이것, 슬픔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 이모티콘들의 공통점은 입꼬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서양인들은 입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눈은 사람이 근육을 움직여서 통제하기가 입보다 훨씬 어려운 부위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감정 변화를 읽는 것은 매우 미묘하고도 어려운 일이고요. 동양인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절제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더 미묘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서양인들은 무엇을 통해? 그렇죠. 입을 통해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보통 동양인을 보고 표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서양인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요. 동양에서는 감정을 절제하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통제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거나 혹은 억누르려고 할때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눈을 통해 감정이 새어 나옵니다. 눈빛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연기자가 아니면 눈물을 흘리거나 멈추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기쁠 때는 자기도 모르게 눈이 빛난다라고 하면서 눈을 통해서 감정을 속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동양 사회에서는 어디를 본다? 그렇죠. 눈을 본다. 반면 서양 사회에서는 어디를 본다? 그렇죠. 입을 본다. 그래서 입으로 활짝 웃거나 크게 찡그리는 표정은 다양하게 만드는데 자유롭기 때문에 감정을 숨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동양인과 서양인은 감정을 표현할 때 주로 활용하는 얼굴 부위에 차이가 있다. 그렇죠. 동양인은 어디를 보고? 그렇죠. 눈을 보고. 서양인은 입을 보고. 차이가 있는 것 맞고요. 한국과 일본의 이모티콘은 눈꼬리를 올려 기쁨을, 내려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올려서 기쁨을, 내려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 맞죠? 자, 미국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은 입꼬리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감정을 나타낸다. 그래서 웃을 때는 이렇게 웃고 슬플 때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입꼬리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맞고요. 서양인들은 얼굴에서 가장 능동적으로 조절하기 쉬운 부위인 입을 통해 감정을 표출한다라고 했는데 입은 근육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동양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이 활발하여 서양인들이 동양인을 보고 표정이 풍부하다고 여긴다라고 했는데 우리 글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었어요? 반대로 제시되어 있었죠. 서양인들은 보통 동양인을 보고 표정이 없다고 하는데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몇 번?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번 가에서 이모티콘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 이모티콘 얘기 왜 했어요? 그렇죠. 동양인들은 눈을 통해서, 서양인들은 입을 통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글의 핵심 화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 이것이 글쓴이의 의도가 맞겠죠. 그래서 이모티콘이 발명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요. 문자를 통한 감정 전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고, 보완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도 않고, 동양과 서양의 이모티콘 사용 빈도를 비교하고 있지 않고요. 나라별로 사용하는 이모티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글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 글의 목적이 이모티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죠. 뭘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에 쓰인 설명 방법을 조건에 맞게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 방법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몇 가지? 두 가지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라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 함께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동양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눈을 관찰한다. 눈을 통해 상대방이 기쁜지 슬픈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서양 사회에서는 자기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한다라고 하면서 동서양의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그렇죠. 대조의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입으로 활짝 웃거나 크게 찡그리는 표정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자유롭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감정을 숨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어머어머. 때문에, 자, 이건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 하는 거죠. 서양인들이 감정을 숨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결과. 그 원인은 이거죠. 그쵸. 자, 그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인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감정 표현에 대한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식, 그리고 서양인들이 감정을 숨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원인을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답에 이 대조와 인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의 논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가는 이모티콘 얘기, 이 사례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감정 표현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사례로 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감정 표현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한 입장을 뒷받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구체적 사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모티콘이 되는 거고, 감정 표현 방식에 관한 입장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감정 표현에 대한 일반적 원리를 이모티콘이라는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결론을 이끌어냈다. 일반적 원리를 먼저 제시하고 결론을 제시한 거 아니고요. 감정 표현에 관한 유사점을 바탕으로 동서양이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유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나열한 후라고 했는데 나열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보편적인 원리를 밝히고 있지도 않죠. 동서양의 문화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동서양의 감정 표현의 차이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문가의 견해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5번,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서양 문화의 장단점을 평가하여 각 문화의 합리성을 강조하려 하였다라고 했는데, 장단점을 평가하고 있지 않고,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동서양 감정 표현 방식이 달라진 원인을 설명하였다. 그쵸, 문화적 배경. 동양은 감정을 절제하는 데 익숙하고, 서양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문화적 차이를 통해서 감정 표현의 방식이 달라진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이모티콘 사용법을 통일해서 디지털 환경에 혼란을 줄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목표인 글은 아니고요. 입을 통한 감정 표현 방식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예측하고 분석하였다? 예측하고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양인들이 동양인에 대해 오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해하는 상황이 제시된 건 맞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5번의 정답 2번 되겠고요. 6번, 이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서양인들이 얼굴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부위의 특징, 입의 특징, 우리 설명할 수 있고요. 동서양의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할 수 없죠. 동양인과 서양인이 감정을 파악할 때 주로 주목하는 얼굴 부위는 각각 어디인가? 그렇죠, 동양인은? 그렇죠. 눈. 서양인은 입. 설명할 수 있고. 동양인이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파악하는 데 훨씬 능숙한 이유는 우리는 눈을 보기 때문이죠.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때 눈을 통해 감정이 새어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눈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6번의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 글쓴이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논증 방법의 특징은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볼 텐데요. 이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동양인의 감정 표현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의 사례 하나를 바탕으로 서양인의 감정 표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여러분이 논증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해요. 여러분과 이번 시간은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북 1에 준비된 레벨 1,

여기서는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더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 우리는 주어진 1번의 문제부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꽃밭의 둘레가 몇 미터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럼 둘레라고 하는 건 주어진 이 꽃밭을 보세요. 아, 이 꽃밭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딱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둘레니까 이 도형을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길이, 바로 이것이 둘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꽃밭의 둘레라고 하는 건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더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9 더하기 12 더하기 15라고 나타내 주면 되고, 꽃밭의 둘레는 몇 미터일까요? 21에다가 15까지 더해서 36,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꽃밭의 둘레를 구하여 36m로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었죠? 그다음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m인 정사각형 모양의 텃밭의 둘레를 따라 끈을 묶으려고 해요. 필요한 끈의 길이가 몇 미터일까요? 단 끈을 묶는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 변의 길이가 20m인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정사각형 모양 텃밭의 둘레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하여서 80m, 요렇게 그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20을 4번 더한 것을 우리는 20 곱하기 4라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80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결국 정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가 4개니까 그 변의 수만큼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필요한 끈의 길이는 80m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에다 변의 수를 곱하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해 둘 수도 있답니다. 문항 2번 해결되었네요. 3번 문항 볼게요. 두 정다각형의 둘레는 각각 30cm예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가 정삼각형이고요. 나는 정육각형이에요. 그런데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각각 30cm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럼 정삼각형의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걸 네모 cm라고 했을 때한 변의 길이에다가 변의 수 3을 곱하여 우리는 그 둘레를 구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에는 둘레를 변의 수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10. 한 변의 길이가 10cm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네모 cm라고 했을 때, 그럼 네모에 변의 수 6을 곱하여 그 둘레가 30cm다. 네모 곱하기 6이 30과 같기 때문에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둘레를 변의 수로 나누어야 한다.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5가 되죠.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 한 변의 길이도 쉽게 구할 수 있답니다. 4번. 중요 표시되어 있네요. 둘레가 8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공책이 있다. 공책의 가로가 17cm일 때 세로는 몇 cm일까? 세로, 모르니까 그 세로를 우리가 네모 cm라고 나타내 볼게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그럼 이건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이고, 그 둘레가 84cm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식으로 17 더하기 네모에 2를 곱했더니 84와 같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구해야겠죠. 17 더하기 네모는 84를 2로 나눈 42가 되고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42에서 17을 빼면 되니까 25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로를 구하여 세로는 25cm입니다 라고 나타내야죠.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익혀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답니다. 이어서 만나볼 것은 주어진 도형의 둘레가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딱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 도형을 보세요.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잖아요. 이럴 때는 둘레를 어떻게 구하기로 했나요? 맞습니다. 변을 이동합니다. 여기 있는 이 변을 이렇게 이동하고 또 여기 있는 이 변을 이와 같이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변들도 각각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여서 바로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도형의 둘레를 구할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딱 생긴 이런 도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변을 이동하고 변을 이동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 처음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죠. 따라서 이 만들어진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가로는 15m예요. 세로는 어때요? 세로는 여기 이거 지금 어떻게 그 길이가 주어졌었나요? 2m. 여기도 2m. 그럼 2m, 2m 더하니까 4m에 5m 더해서 9m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로 더하기 세로의 두 배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 주어진 도형의 둘레가 되는 것이더라. 15에 9를 더해 24, 여기에 두 배를 하면 48, 따라서 그 둘레를 구하여 48m로 답해주면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변을 이동해서 도형의 둘레를 쉽게 구해주어야 한답니다. 잊지 마세요. 또 6번을 볼게요. 세 도형의 넓이는 각각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제곱미터는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빗금칫. 바로 이것이 그 넓이가 1제곱미터이더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제곱미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제곱미터의 6배만큼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6제곱미터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은 1제곱미터짜리가 하나, 둘,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모이면 바로 이렇게 얘를 이 아래에 있는 거를요. 이렇게 갔다가 이어붙여 보세요. 그러면 1제곱미터가 되죠. 이것도 여기로 갔다가 이어붙여 볼까요? 그럼 또 1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 이 도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가 하나, 둘, 셋, 네 개인 것과 같아요. 따라서 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은 1제곱미터짜리가 하나, 둘, 셋, 넷, 요 둘을 모아서 1제곱미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1제곱미터가 다섯 개, 1제곱미터의 다섯 배이므로 도형의 넓이는 5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만나볼 것도 역시 넓이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걸 보세요. 1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이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의 넓이는 어때요? 1제곱센티미터짜리가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제곱센티미터의 7배이기 때문에 그 넓이는 7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나는 1제곱센티미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 따라서 6제곱센티미터. 다는 1제곱센티미터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배이기 때문에 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각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넓이가 가장 넓은 것은 바로 7제곱센티미터인 것으로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기호 가를 써서 답하면 되는 거죠. 넓이를 비교해서 답해 보았어요. 근데 넓이를 어떻게 구했나요? 맞아요. 1제곱센티미터를 이용해서 각 도형의 넓이를 구한 후 비교하여 답해 주면 된다. 문제를 풀고 나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그 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답니다. 또 8번을 볼게요. 각 지역의 야구 경기장의 넓이를 알맞은 단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구 경기장, 우리 잠실 야구장

그 넓이를 제곱미터 단위로 나타냈더니 13,880제곱미터예요. 근데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만 제곱 센티미터가 1제곱미터와 같다라는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곱미터를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낼 때는 그 단위 앞에 있는 수의 만 배, 1 뒤에 0을 4개 더 붙여서 제곱미터를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 줘야 합니다. 따라서 1, 3, 8, 8, 0, 그 뒤에 0을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즉, 1억 3,880만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라고 표현해야죠. 수원 야구장 그 넓이를 제곱 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제곱 센티미터가 제곱미터가 되려면 단위 앞에 수들만 딱 비교를 해보세요. 만에서 0이 하나, 둘, 셋, 네개 지워지면 여기에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0을 하나, 둘, 셋, 넷만큼 딱 지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2,301제곱미터라고 할수 있겠죠. 또 부산 사직 야구장 넓이가 12,790제곱미터래요.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 줄 거니까 자, 여기 0을 하나, 둘, 셋, 네 개만큼 더 붙여야 되겠죠? 즉 1억 2,790만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넓이 단위 사이의 관계를 익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랍니다. 수가 좀 크게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요. 단위 사이의 관계만 잘 익혀두면 아무리 큰 수가 나와도 정확하게 답을 쓸수 있을 거예요. 9번, 보기에서 알맞은 단위 고르기. 그럼 이럴 때에는요, 무엇이 주어졌느냐? 화장실의 넓이가 주어졌구나. 화장실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주어진 수를 보세요. 약 9, 9라는 것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화장실하고 수 9를 다 연결해 봤을 때 9제곱 센티미터는 아니겠죠. 9제곱 킬로미터도 아니겠죠.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이때 알맞은 것은 화장실의 넓이는 약 9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가 알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제주도의 넓이라고 했어요. 제주도. 매우 넓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주어진 수가 약 1849니까 제곱 센티미터 아니겠죠? 제곱미터도 아니겠죠? 여기 만약에 제곱미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는 1제곱미터의 1849배만큼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제주도의 넓이로는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이때 알맞은 단위는 바로 제곱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알맞다라고 표현해 주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수들을 확인한 다음에 알맞은 단위를 골라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답니다. 또, 이어서 만나볼 건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기. 그럼 이걸 여러 개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얘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각각의 넓이를 구한 후 더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안쪽에 비어 있는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24m고 세로가 15m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이 안에 비어있는 요 작은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생각해 보죠. 그러면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24m에서 3m, 6m 빼주면 돼요. 그럼 총 9m를 뺐기 때문에 이거 15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어때요? 15m에서 3m, 3m 빼는 거예요. 즉, 6m를 빼기 때문에 9m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안쪽에 이 비어있는 직사각형,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15 곱하기 9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뺀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24에 15를 곱해 봅시다. 4, 5, 20, 2, 50, 4, 1은 4, 2, 1은 2. 그랬더니 360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15 곱하기 9, 59, 45, 19는 9 해서 135만큼을 빼내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값이 얼마가 되었나요? 225라는 수가 나오게 되죠. 이때의 단위는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225제곱미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번 중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 봅시다.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가 9cm일 때 높이가 네모 cm예요.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가 6cm고 높이가 12cm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의 높이를 곱해주세요. 6 곱하기 12니까 72제곱cm라고 할수 있겠죠.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때 이 넓이도 72제곱cm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밑변의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했더니 넓이가 된다. 9 곱하기 네모는 72와 같다라는 식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네모는 결국 이 높이를 구하려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밑변의 길이로 나눈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즉,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알맞은 수라는 것은 8입니다라고 할수 있죠.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같음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해 보아라.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밑변, 평행한 두 변이 밑변이에요. 그럼 이렇게 밑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높이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밑변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맞아요. 이 3cm인 변을 밑변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이럴 때두 밑변 사이의 거리, 높이가 6cm가 되는 것이므로 3 곱하기 6하면 18. 따라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8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지요. 또 삼각형 나의 넓이는 삼각형 가의 넓이의 몇 배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삼각형 가와 나는요, 밑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높이를 비교하니까 3cm와 6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5 곱하기 3 나누기 2로 구할 거고, 이 경우는 5 곱하기 6 나누기 2로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다음 여기 나누기 2 나누기 2 똑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높이가 두 배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걸 계산한 값도 어떻게 돼요? 맞아요. 두 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높이가 두 배가 되면 그 넓이도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넓이를 직접 구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라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삼각형의 높이가 두 배가 되면 그 넓이도 두 배가 되는 관계를 활용해서 해결해 주는 문제랍니다. 또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일까라고 묻습니다.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값을 2로 나눈 것이 바로 삼각형의 넓이죠. 이때 밑변, 이렇게 밑변이 6cm일 때 높이를 찾을 수 있어요. 높이가 9cm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6 곱하기 9 나누기 2이니까 27,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따라서 27제곱센티미터.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또 둘레가 42cm인 직사각형에 각변의 가운데 점을 이어 마름모를 그렸대요. 마름모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둘레가 42cm인 직사각형에 세로, 요걸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면 12 더하기 네모의 두 배가 바로 42가 되는 것이므로 12 더하기 네모는 21. 따라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9임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름모의 두 대각선 그 길이가 각각 12cm와 9cm가 되는 거잖아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2한 것이 마름모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구하려고 하는 이 마름모의 넓이는 54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이어서 사다리꼴의 넓이가 130.

10제곱센티미터 일때 윗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알고 싶어요. 윗변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하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한 것이 바로 넓이가 된다. 네모 더하기 16에다가 10을 곱한 값은 그럼 130에 2를 곱한 260이 되고 네모 더하기 16은 260을 10으로 나눈 26이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네모는 26에서 16을 뺀 것으로 10이에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윗변의 길이는 10cm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일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볼까요? 직사각형의 넓이 7 곱하기 5 가로 곱하기 세로죠. 여기서 자,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뺀다. 이것이 바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것이더라. 그럼 1번 삼각형은 이 길이는 5에서 1을 뺐기 때문에 4cm죠. 그래서 7 곱하기 4 나누기 2가 되고요. 2번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는 7에서 3을 뺀 4cm가 되는 것이므로 4 곱하기 5 나누기 2라고 나타내 주는 거예요. 35에서 14를 빼고 4, 5, 20, 2로 나누면 10, 이것만큼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이럴 때요, 이 둘을 더해서 한꺼번에 빼내주어도 좋아요. 우린 35에서 14를 빼고 10을 뺐더니 11, 요렇게 표현이 되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11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삼각형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습니까? 물어봤어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14cm네요. 그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98제곱센티미터라고 할수 있어요. 또이 마름모의 넓이는 두 대각선 길이를 곱한 다음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땐 96제곱센티미터가 되죠. 얼마나 더 넓습니까? 98에서 96을 빼면 2가 되는 것이므로 바로 2제곱센티미터만큼이 더 넓습니다라고 구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들을 찬찬히 해결해 봤어요. 그럼 이번엔 서술형 문제도 도전해 볼게요. 문항 19번이고요. 둘레가 20cm인 평행 사변형이에요. 기억의 길이는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둘레가 20cm인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기역의 길이를 우리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이때 둘레가 20cm이므로 이렇게 한 변의 길이에다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값의 두 배를 한 것이 20.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6 더하기 네모는 20을 2로 나눈 10. 따라서 네모는 4입니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따라서 기역의 길이는 4cm입니다. 요렇게 풀이 과정을 써주고 문제의 답은 4cm로 나타내 주자고요. 기역의 길이가 4cm이면 그 둘레를 구할 때6 더하기 4의 2배 해서 바로 20cm가 된다. 한번더 확인해 둘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어요. 풀이 과정은 꼭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이런 의미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언어로 직접 써주길 바랍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의 넓이가 42제곱센티미터일 때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근데 높이를 모르잖아요. 이 사다리꼴의 높이는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의 높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모 센티미터라고 표현하고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먼저 구한 후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풀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삼각형 미음 니

0: 기은 디귿의 높이를 우리가 네모 센티미터라 하면 이때 밑변의 길이가 12cm, 높이는 네모 센티미터니까 12 곱하기 네모 나누기 2한 것이 42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네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42에다가 이렇게 2를 곱하고 그 값을 12로 나눈다.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84를 12로 나누니까 7, 이와 같이 표현이 되므로 이때의 높이는 바로 7cm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삼각형 미음, 니은, 디귿의 높이와 그리고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같지요? 같으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자, 우리가 요 넓이를 구하려고 했었으니까 윗변의 길이 6cm, 아랫변의 길이 12cm 이들을 더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앞서 구했어요. 7cm라고. 그래서 7을 곱하고 2로 나눠주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가 된다. 6에다가 12를 더하면 18이죠. 여기에 7을 곱하고 이 값을 2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은 63, 이와 같이 표현되므로 사다리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넓이는 63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그 풀이 과정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높이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넓이와 밑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바로 이 삼각형의 높이가 사다리꼴의 높이와도 같음을 활용해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 답은 63제곱센티미터로 표현하자. 한번더 정리해 둘수 있겠네요. 이번 시간 우리 한번더 확인해 둘 것이 있습니다.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을 때 도형의 변을 이동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죠. 바로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 처음 직각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익혀두면 되는 거예요. 처음 주어진 도형이 조금 더 복잡하게 요런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도형의 변들을 이동시켜가며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둘레를 구하기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한번더 확인해 두어야 할 것까지 정리가 되었네요.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어요. 단원 평가 문제들. 자, 다시 한번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6: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4: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뭔가 토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었습니다. 여러분도 학급에서 회의, 토의를 한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아, 우리 반은 그렇게 회의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진짜 우리 반에서 진짜 있었던 일 같다.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45번부터 60번까지 문제 풀면서 계속 우리 모둠 토의는 불협화음 이어서 볼 텐데요. 그 전에 퀴즈 잘 풀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토의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의견을 마련한다. 정답은 X였습니다. 의견을 마련해야지 그 다음에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죠. 무엇에 대한 의견을 마련할 건데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X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27쪽이고요. 의견 나누기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과정은 가장 처음에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의해 봅시다. 그럼 각자 의견을 마련합시다. 의견이나 근거를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고 이제 드디어 그 마련한 의견, 근거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자, 그 절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1, 사회를 보는 친구였죠? 그럼 자신이 생각한 의견을 말해 봅시다 하면서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켰어요. 가르친다 아니에요. 가리킨다. 손으로 하는 건. 가르치는 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거고요. 가리킨다. 친구 3. 저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무엇이 중요하대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근거 나오겠죠?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면 친구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의를 지켜서 말하고 그리고 친구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 이것은 평상시에 꼭 지켜야 할 것이기도 하죠. 예의를 지키고 항상 어른들한테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말을 잘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마음을 다친답니다. 친구 1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든 친구 4를 가리킨다. 친구 4 지난 시간에 토의 주제가 뭐였죠? 필통 만지면서 막 집중을 안 했던 그런 친구인데요. 이번에는 집중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친구 4. 말하는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친구 1.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의견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근거를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웃으면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국어에 그냥이라는 건 없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든 아니면 주장하는 글을 쓰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것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친구 3.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네요. 그렇죠? 친구 4가 토의 주제도 몰랐었고 뭐 그냥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하는 태도는 하는데도 끝까지 존댓말을 하면서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같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1이 손을 들고 뭔가를 말하려고 하네요. 사회를 보는 친구도 학급의 구성원이니까 의견을 낼수 있죠. 제 의견을 말할게요. 저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네요. 예를 들어, 진심으로 위로하는 말을 건네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견을 말하고 또 발언권을 주는 역할도 해야죠. 사회자니까. 손을 든 친구 1을 가리킨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장난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그냥 툭툭 치면서 난 장난이야 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장난으로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이런 툭툭 치는 행동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친구를 배려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저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야. 주제랑 관련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지만 또 친구 사이예요. 전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이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친구 1,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또 한번 참으면서 말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말해주겠니? 하니까 친구 3이 얘기합니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드디어 폭발했나요?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모둠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야 우리가 제목이 이해가 되죠. 우리 모둠 토의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이 뭔가 둘 이상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그것이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바람직하게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련 없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또 짜증스러운 말투로 얘기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긴 하죠.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45번.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에 대한 친구 3의 의견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친구 3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의견을 말해보자고 했을 때,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면서, 왜냐하면 뒤에 근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얘기했었죠. 그러면 친구 3의 의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네요. 친구를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니까, 배려하는 말하기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46번. 친구 사가 기억을 말할 때 부족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긴 했는데, 자, 기억에서 부족한 점 찾아봅시다. 웃으며. 뭐 장난식으로 참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의견을 낼 때는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친구들도 아, 맞아요.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이네요라고 할 텐데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친구의 의견에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 뭐예요? 그렇죠. 5번에 있죠.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라는 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친구 사는 의견 존중하지 않아요라고 뭐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5번에 있죠. 뭐 목소리가 어떤지는 우리 알수 없었고요. 말을 가로챘는지 예의를 지키지 않고 말하였는지는 기억을 통해서는 알수 없으니까 5번이 정답이에요. 47번입니다. 친구 2가 니은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니은 여기 밑줄이 쳐 있는데요. 좋은 생각이에요. 라고 공감을 먼저 하고, 저는 장난 삼아 친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의견이죠, 의견? 그럼 그 의견의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뒷부분을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지 않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 가끔 그런 행동에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까닭이 선생님 방금 괄호 친 부분이 되겠죠.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돼요.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때가 있어서. 장난 삼아서 툭툭 치는 거 누군가는 기분 나쁘고 불편할 수도 있죠. 48번 문제입니다. 친구 4의 디귿과 같은 의견에 대한 친구 3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 자, 친구 4의 디귿. 이 의견에 대한 친구 3의 생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친한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맛집을 찾아가다니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내 말은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라고 했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뜬금없다라고 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존중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라고 했잖아요.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은 모두 친구를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뜬금없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3번까지 읽어보면 맛집을 찾아가는 것은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뜬금없다라고 하는 거죠. 갑작스럽게 엉뚱한 말을 하니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지금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랑 학교 주변 맛집을 가는 것은 이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것이 친구 3의 생각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의견을 이제 나눈 다음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보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하니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봅시다.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아,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냈으니까 나온 의견으로 포함해서 모아봅시다. 정리할 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금 네 가지 의견이 나왔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데 손을 든 친구 3을 가리키면서 말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용기 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의견을 모을 때 이것은 좀 빼야 하지 않을까요? 빼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의견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면서 점점점 한건 뭐예요? 말이 아직 끝나고 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친구 4 참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낸 의견에 뭔가 비판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가로채면서 말을 한 거예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런지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 1, 굉장히 난처하겠죠.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든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지금 이제 의견 결정하기 단계로 온 거예요. 자, 손을 든 친구 2를 가리켰어요. 말하겠죠?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타당하죠? 툭툭 치는 장난도 사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친해져야 존중할 수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맛집 찾아가기는 의견을 모으는데 포함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친구사, 말을 끊으며 또 친구사야?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3,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하나요? 하면서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정말 불협화음 그 자체네요. 자, 그럼 49번 문제 풀어볼게요. 토의에서 나온 의견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견 가지수를 세어봤을 때네 가지가 나왔으니까 아마 한 가지가 알맞지 않은 게 되겠죠.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있었고요.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토의에서 나오는 의견이 맞기는 해요. 여러분 이거 답으로 고른 친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문제가 돼서 친구들이 이거 정하지 말자고 했었잖아. 하지만 토의에서 나온 의견이잖아요, 여러분. 나온 의견이 맞기는 해요. 저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도 있었고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있었나요? 아, 이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에요. 50번입니다. 친구 3이 친구 4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 4의 의견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한그 까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했죠? 그 이유, 뒤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 또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주면 맞습니다. 51번이에요. 토의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던 까닭을 찾아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의견이 결과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한 채로 토의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만 우겨서 친구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의 의견이 모두 같아서 일단 3번은 아닌 거 알겠죠? 모두 같지 않았으니까. 그럼 1번과 2번 중에 뭘까요? 자기 생각만 우겨서 친구들의 의견이 너무 많아서. 저 자기 생각만 우겨서였죠. 이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합니까? 라는 말도 있었고요. 의견이 막 너무 많지는 않았어요.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면 막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다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학급에서 토의를 해봤겠지만 네 가지면 적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만 우겨서 결정되지 못했죠. 시간 안에. 52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이유도 되지 않은 채 친구가 자신의 의견에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말을 끊으면서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말을 보고서 부족했던 태도를 두 가지 이상 적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죠. 학교 주변 맛집을 찾아가자 이런 거니까.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 이렇게 우기고 있지요. 그리고 바른 태도로 토의하지 못했다. 토의 주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면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이 바른 태도로 토의하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상이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네 가지 적으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친구 4의 행동에 대해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떤, 그림이 하나 나오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협력하면서 토의하는 방법, 우리 계속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이 자료는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 여러분. 공익 광고. 자, 공익 광고라는 것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사회의 변화, 를 우리가 일으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동체 발전을 돕는 어떤 사회 변화를 하자라는 내용인데 보니까 반반 나뉘었어요. 그림이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손으로 한 손, 여기 왼쪽에는 농구공을 잡고 있고 오른쪽에는 연탄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보니까 여가 시간 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 외에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 왼쪽에는 여가 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죠. 농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연탄 봉사를 하네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뭘알수 있어요?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자. 그런 것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익 광고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공익 광고의 목적. 이런 광고는 왜 하는 걸까요? 라는 것이죠. 행사의 목적과 정보를 알리려고 어떤 행사에 대한 설명 아니었어요. 뭔가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판매하려고 뭔가를 팔아서 돈을 얻기 위한 건가요? 그건 공익 광고의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고 이것이 공익 광고의 목적이에요. 사회 전체의 이익, 공익. 광고니까 행동 변화 우리 여가 시간에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시간을 쪼개서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54번.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1, 2, 3, 4, 5 읽어보면서 뭐였어요? 봉사활동이죠. 봉사활동. 연탄을 나르는 그런 봉사 활동을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누고 하자라는 거였으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55번입니다. 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 광고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잘하자.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알수 있는 잘하자는 내용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나,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참여하자. 아, 에너지를 절약하자? 아니죠. 에너지 절약,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비닐은 비닐끼리, 분리수거도 아니고요.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수 없었어요. 다, 여가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자. 이것이 바로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가 시간을 반으로 나눠서 그 남은 반은 봉사활동을 하자. 왜? 다른 사람과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습니다. 다가 정답이고요. 56번. 이 광고 내용을 보고 토의를 할 때, 토의 주제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공익 광고를 보고 나서 토의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련 있는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나눔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얘기할 수 있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요. 왜 나눔이 필요할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에요. 에너지 절약 관련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나눔이라는 것이 꼭 연탄봉사

단어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 나누는 거 좋은데,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할수 있는 나눔은 뭐가 있지? 얘기해 볼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눔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나눔을 베풀면 좋을까? 얘기할 수 있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은 무엇인가? 이 나눔과 관련돼 있는 것은 모두 우리가 그 광고 내용을 보고 토의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겠죠. 따라서 관련이 없는 것은 2번이에요. 어떤 환경, 에너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공익 광고가 아니었어요. 자, 이번에는요, 나눔을 실천해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보니까 역시 형식이 무슨 일보, 날짜 있는 거 보니까 기사문인 것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 군을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의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 두 번째인데 이 어린이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나 봐요. 자, 올해의 어린이 오리온 진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해서 이렇게 신문에 실렸는지 봅시다.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자, 큰 따옴표로 한거 보니까 이 오리온 진이란 친구가 말한 것을 적은 것이겠죠?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강제로 이걸 해라 이렇게 시킬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널리 퍼뜨릴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니까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될 만한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죠, 설명이. 오리온 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굶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허, 대단한 업적이네요.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와, 보통 인물이 아닌걸요?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도 대단한데, 그 상금을 또 다시 기부를 했어요.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를 한 것이 나눔의 시작이었대요.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오리온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다. 강요한다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멋진 친구군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57번입니다. 오리온 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두 가지. 1.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절 캠페인 진행했다. 우리가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렇죠. 우승했고 그 상금을 또 장난감으로 기부했다. 이런 것도 기억나네요. 공동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한다. 아니에요. 개인보다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친구죠. 반대로 되어 있었죠. 공동의 행복을 더 중시하니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 나온 거잖아요. 친절을 강요하면 모두 친절해진다고 생각한다. 아니죠.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친절은.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뒤에만 너무 성격 급하게 막, 모두 친절해진다? 좋아, 좋아.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에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었죠. 이 친구에 대한 설명 다 맞는데 3번과 4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네요. 58번입니다. 오리온 진이 2년간 진행한 캠페인의 목표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캠페인 에 대한 글을 여러분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이 캠페인을 왜 했을까?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찾으셨나요? 목표 무엇이죠?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둘러라는 단어 선생님은 배고프니까 서둘러서 밥을 먹자, 서둘러서 놀러 가자 이런 문장에서만 익숙한 단어였는데 또 나름 반성을 하게 되네요. 친절을 베풀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 뭐 우리에게 가진 시간이 많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정말 훌륭한 친구군요. 그래서 캠페인의 목표는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고 그대로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이에요. 오리온진의 나눔의 시작이 된 일에 동그라미 표하시오인데요. 아, 이 문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이해를 합니다. 같이 어느 부분이 헷갈렸을지 살펴볼게요. 나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행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더 헷갈린 거예요. 시작이 되는 일이 뭘까? 미국의 시사주간지에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일. 이거 맞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나눈 일도 맞지 않나요? 나눠가지고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이 나눔의 시작은 아니죠.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어서 기사가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눔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바른 내용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 이것이 나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둘다 맞는 내용이기는 해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나눔의 시작.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받은 상금을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시작해서 친절 캠페인도 하고, 그래서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었다. 이런 흐름도 이해하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입니다. 오리온진에 관한 내용을 읽고 다음에 주제로 토의할 때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쓸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너무 동떨어진 내용, 이렇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내용을 적으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는 없겠죠. 일단 이 주제로 토의를 한대요.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쓰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온진 학생처럼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예시로는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학급에서,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급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이, 학급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도와주는 것, 나눔이라고 볼수 있어요. 나눔의 방법이죠. 준비물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방법을 찾았으면 모두 정답이 될수 있답니다. 자, 오늘 60번 문제까지 이렇게 잘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가 무엇이냐면요. 협력하며 토의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OX 이유까지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주세요. 자, 오늘도 우리 이렇게 재밌는 공부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약속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시간 소화계, 그리고 배설계, 호흡계 등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부터는요, 전기와 자기 단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16강은 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기에 대한 이야기,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한 꼬마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더니 머리가 사방으로 뻗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뒤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꼬마가 미끄럼틀을 내려오면서 미끄럼틀과 옷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마찰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길래 머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뻗칠 수 있는지 한번 그에 대한 해답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바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하여서 생기는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찰에서 생기는 전기다라고 해서요. 마찰 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찰 전기는요, 꼭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야만 전기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 마찰 전기는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서 발생하는 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밑에 이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하를 띤 물체, 이 전하라는 말 혹시 어떤 단원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나요? 그렇죠. 바로 원자의 구조를 공부할 때 우리 양전하, 음전하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는요, 가운데 우리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무엇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전자는 이렇게 원자의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그때는 우리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반면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양전하량보다 음전하량이 더 많아져서 그때는 무슨 전하를 띈다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요,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래요. 즉, 전하를 띄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양전하를 띠고 있거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때 그 전기력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른 종류의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이 물체는요, 어떠한 힘이 있냐면 서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우리 자석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N극은 어떤 극을 끌어당겼나요? 그렇죠. N극과 S극, 즉 서로 다른 극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 사이에는요, 서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죠. 당기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우리 이러한 전기력을 끌어당긴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면 서로 미는 힘도 존재를 하겠죠. 바로 그것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를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는요,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를 밀어내게 됩니다. 아, 우리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진 물체들끼리는요, 서로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요, 이 밀어내는 힘은요, 다른 말로 청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개념 미션에서요, 우리 마찰이 일어났더니,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온 이 꼬마가 마찰이 일어나서 그 머리카락이 전하를 띠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이 같은 전하를 띠게 되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머리카락과 머리카락이 서로 멀어지게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때 대전과 대전체라고 하는 용어와 함께 물체가 어떻게 전하를 띠게 되는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물체가 전하를 띠는 이 현상을요. 우리는 대전이라고 배워요. 중성이었던 물체가 전하가 들어오거나 혹은 전하를 빼앗기면서 플러스 전하가 되거나 음전하가 되어서 전하를 띠게 되는 이 현상을 우리는 대전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때 대전된 물체, 즉 전하를 띤 물체를 대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두 용어를 사용을 해서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이 있습니다. 현재 둘은 마찰을 시키지 않았어요. 즉, 아직 전기가 발생하기 전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플라스틱 막대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즉,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습니다. 즉,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가격도 보시면요, 플러스 전화량과 마이너스 전화량이 지금 같죠. 이럴 때는요, 마찰전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은 전기적으로 무엇이다? 중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성을 띠고 있는 플라스틱 막대와 털 가죽을요, 이제 뭐 해요? 마찰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때 어디에 있던 털 가죽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전기 단원에서 항상 이동하는 것은 전자예요. 이게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자가 이동하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찰 과정에서요, 털 가죽에 무엇이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 마지막 그림에서 플라스틱 막대에는요, 전자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습니다. 아, 그럼 이 플라스틱 막대 무슨 전하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따라서 이 플라스틱 막대는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됩니다. 반면에 털 가죽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게 됩니다. 아, 이털 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물체가 되었구나, 대전되었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요, 마찰 후 전자를 얻은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고요. 전자를 잃은 털 가죽은 무슨 전하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전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물체들이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요. 선생님, 정전기는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찰 전기를 다른 말로 정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전기의 뜻은 머물러 있는 전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도선에 흐르는 전기는요, 전기가 흐른다, 보통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마찰 전기의 경우는요, 머물러 있는 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거 정전기라고도 불러요. 정전기는, 아, 머물러 있는 전기구나. 그럼 머물러 있는 전기를 유도시키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무엇을 대전체를 가까이 할때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로 읽으면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으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볼게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물체는 대전되지 않은 물체예요. 대전되지 않은 이 물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와 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마이너스 대전체를 이쪽에 가까이 하면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해요? 다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장 먼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할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요, 왼쪽, 물체의 왼쪽에는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양이 더 많아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물체의 왼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 오른쪽은요, 전자가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겠죠. 따라서 이 물체의 오른쪽은 무슨 전하를 띠게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은 전자가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가장 먼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왼쪽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 따라서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했더니 이 물체의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른쪽에서 한번더이 개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대전되지 않는 물체에 어떠한 대전체,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항상 누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전자 플러스 대전체 사이에는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플러스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 여기 저기 멀리 있던 전자들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플러스 대전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운 곳에서는 어떠한 전하가 지금 많아요?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많습니다. 즉, 마이너스 전하가 많게 되고요. 반면에 왼쪽에는요, 즉, 플러스 대전체와 먼 방향에서는요, 전자가 다 이동을 함에 따라서, 즉,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반대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아,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체를 대전되지 않은 물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우리 이 물체의 양끝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되는 것이구나라고 이두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캔의 정전기 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캔이 있고요. 그 캔에 마이너스 대전체 막대를 가까이 했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이므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어디로? 이 대전체와 가장 먼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알루미늄 캔의 이 왼쪽 편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유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막대는 마이너스 대전체인데 지금 이 막대와 가까운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대요. 얘네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을 하겠죠. 따라서 이 실험 하면은요, 이 막대에 알루미늄 캔이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면 캔이 그 막대 근처로 계속 굴러오게 돼요. 아, 정전기 유도로 이렇게 캔을 움직일 수도 있구나. 이게 바로 전기력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우리 머물러 있는 전기가 아니라 흐르는 전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전하의 흐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하가 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전류의 세기는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이 전하는 어떤 전하의 흐름을 이야기할까요? 선생님이 항상 이동하는 건 누구라고요? 전자라고요. 그러면 전하가 흘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은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이 전자의 이동하는 양을 생각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렇게 도선이 있고요. 도선의 단면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1초 동안 이 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이동하냐에 따라서 이 전류의 세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때요. 전류의 세기의 단위는요. 대문자 A로 쓴 다음에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뭐 50암페어, 100암페어 이런 식으로 암페어 단위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방금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고 그때 그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이 도선 안에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도선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그 도선을 이렇게 확대했더니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전자는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우리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겠죠. 읽어보면요, 전자가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어디로? 플러스 극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전류는 이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똑같겠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어떤가요? 여기를 보시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이동 방향이 지금 같나요? 아니에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전류는 전자 이동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둘의 방향 왜 다른 걸까요? 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다면 지금까지 수업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알게 됐을 때 전자의 존재를 몰랐어요. 즉, 전하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전류라고 하는 걸 알게는 됐는데 이 전류가 전자가 이동해서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아직 전자의 존재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요, 과거에 그때 그냥 전류의 이동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즉,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로 해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의 존재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전자의 이동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구나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전류는 오랫동안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라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따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낸 결론은요. 그래,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하지만 전류는 그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걸로 약속하자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야. 그런데 그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 이동 방향과 반대야. 라고 추가적으로 함께 공부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류를 공부했으면요.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압의 단위는요, 대문자 V를 쓰고요, 읽을 때는 볼트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우리에게 친숙한 볼트가 있죠. 바로 220볼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220볼트의 전격 전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은요, 우리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바로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을 비유하여서 이 전압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 흐름 모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물을 무엇이? 펌프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펌프질을 막 하면요. 아래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겠네요. 우리는 높이 올라간 물은 우리 폭포수에서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물이 흐르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이 물의 높이 차에 의해서 이 높이 차이에서 무엇이 물이 흐를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물이 흐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흐름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전기회로에서? 그렇죠. 전하의 흐름. 바로 전류에 비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류는요, 우리 물 흐름 모형에서 물의 흐름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전압이죠. 물을 흐르게 하는 원인은 물의 높이 차입니다. 따라서 물의 높이 차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압에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아, 전압은 여기서 말하는 물의 높이 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전압은요, 물 흐름 모형에 뭐에 비유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물의 높이 차에 비유를 합니다. 물의 높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흐를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요,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흘러요. 그럼 물의 높이 차이에 무엇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흐르는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우리는 사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눈으로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전자가 이동하고 있네라는 게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회로에서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전류가 흘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물 흐름 모형에서도요, 멀리서 물 흐르는 게잘 보이지 않더라도 무엇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있다면 물이 흐르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회로의 전구는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어요? 네, 물 흐름 모형의 물레방아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전압까지 개념 아이템 잘 모아 보았으니까요,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관은요, 원자의 구조를, 그림란은 털가죽으로 플라스틱 막, 빨대를 마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마찰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던 털가죽이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띈대요.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이동했겠구나. 그 전자 어디로 갔겠어요? 마찰시켰던 플라스틱 막대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로 대전되었을까요? 그렇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가에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기억 맞죠? 나에서요. 전자는 주로 털가죽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털가죽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됐습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나에서 마차로 털가죽과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일까요? 여러분들 마찰 후에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 됐고요. 플라스틱 빨대는 마이너스 전하 됐어요. 그럼 서로는 전하가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서로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대전된 가벼운 물체 ABC를 절연된 실에 매달아 각각 두 개씩 가까이 하였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A, B, C는요. 대전된 물체고요. 절연된 실이라고 하는 건이 실에는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다. 전자가 잘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고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대요. 지금 A와 B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죠.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했다라는 건 서로 어떤 전하예요? 그렇죠. 같은 전하. 같은 전하요. 같은 전하. 그러면 B와 C는 서로 당기고 있네요. 그럼 어떤 전하예요? 끌어당기는 힘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인 거죠. 아, 다른 종류의 전하가 전하로 대전이 된 물체들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AB는 같은 종류의 전하 맞고요. B와 C는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A와 C를 가까이 하면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즉, 우리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냐라는 걸 물어본 건데요. A와 C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A와 B가 같은 전하잖아요. 그러면 B를 뭘로도 쓸수 있어요? A로도 쓸수 있어요. B와 A는 같으니까. 그러면 B와 C가 서로 다른 전하였다면 A와 C도 서로 다른 전하고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했겠죠. 즉 A와 C도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디귿 옳은 내용이라서요.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간 모습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했어요. 멀리 있던 전자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이동을 했겠죠. 따라서 A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B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1번. A 부분은 플러스 전하, 아니요, 마이너스 전하 띄고 있고요. 전자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B에서 A로 이동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A 부분과 B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는 지금 서로 다릅니다. 우리 정전기 유도 현상 그랬잖아요. 양쪽에 서로 다른 전하가 유도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플러스 대전체와 금속 막대는 지금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력 작용했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플러스 대전체를 제거해도 금속 막대의 양끝은 대전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제거되면요. 여기 몰려있던 전자가 몰려있을 이유가 없죠. 여기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그래서 전자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상태 유지되는 거 아니고 원래 처음 전자가 이쪽에 있었던 것처럼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의 전하 분포를 나타낸 것이래요. 대전되지 않은 금속캔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했을 때, 금속캔이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가는 순간, 원자핵과 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서로 미는 힘에 의해서 왼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네, 전자가 왼쪽에 몰려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5번은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들, 검전기는요,

위에 있는 금속판과 그리고 금속 막대 그리고 아래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기구입니다. 이 검정기는요, 어떠한 물체를 갖다 댔을 때이 아래 금속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벌어지면 이 물체 대전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검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원리로 도대체 이 금속박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대전체와 가까이 있던 전자들이요.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에는 전자가 몰려 있겠죠? 그러면 B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C 부분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 이 금속박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A 부분에 있던 전자는요, 아래로 다 이동했어요. 그러면 A 부분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1번. A 부분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자는요, BC에서 A 부분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요, A에서 아래, BC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반대로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BC 부분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는 같나요? 네. 전자가 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B와 C에 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둘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4번. B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체니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일 거고요. 5번. 대전체를 멀리하면요. B와 C 사이는 오므라들게 될 거예요. 왜? 여기 있던 전자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금속박 오므라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전기회로를 무르른 모형에 비유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에 의해 무엇이 흐르는 것은 그림과 같은 장치에서 밸브를 열면 물에 무엇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전기회로와 물 흐름 모형이죠.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에 무엇에 의해 높이 차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우리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압, 전류, 높이 차.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개념 클리어입니다. 우리 개념 클리어에 해당하는 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오늘 36강은요, 또 주장하는 글을 한편볼 건데, 오늘은 좀 선생님이 욕심을 좀 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문해력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조금 더 덧붙여 볼까 해요. 자,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응원합니다. 출발!

네,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교재에 있는 그 글하고 좀 다른데? 뭔가 허전한데? 이런 친구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요. 여기 번호도 없고요. 네, 그냥 날 것의 글 그대로예요. 자,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예, 이거 주장하는 글이죠. 예, 그런데 교재랑 조금 다른 이유는요. 이거예요. 원래 이 교재를 보면 워낙 이 교재가 친절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단 기호도 넣어주고 뭐몇 문단이야 그것도 다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설명도 막 여기 나와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을 때에는 그런 친절한 글보다는 친절하게 해석되어 있는 글보다는 날것의 글을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글이 예,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이 글이 너무 길지 않고 딱 적당하게 예, 짧은 글이라서 여러분하고 문해력 기르는데 그리고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좀더 그 도움 없이 여러분이 뭐 선생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짜임을 파헤쳐보는 분석해보는 아주 좋은 글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날것의 글이에요. 네, 한번 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일단 여기 들여쓰기 돼 있죠? 들여쓰기 돼 있다는 건 뭐다? 문단이 시작하고 있다. 시작된 문단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이제 교재에 친절하게 일이라고 써 있는 거 없어도 여러분이 아, 이거 첫 번째 문단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교재 보지 마세요. 지금은. 나중에 볼수 있어. 교재 그냥 딱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교재에는 답이 쓰여져 있으니까 보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면 서론 부분이 되겠죠? 네, 서론 부분 되겠고 첫 번째 문단이 되겠죠. 여기 들여쓰기가 있는 걸로 봐서. 아, 여기가 첫 번째 문단이구나. 네, 교재 보지 말고 여기만 보세요. 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고 했죠? 서론 부분에서. 여기서 문제 상황을 찾아보세요. 이 글쓴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딜까요? 여기죠. 네.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이게 문제 상황이에요. 자, 문제 상황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추장이 따라온다. 찾아봐요.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이 주장이 되겠지. 자, 지금은 교재 안 보기. 예, 날것의 글 그대로 그냥 보기.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자. 자, 서론. 자, 이 서론의 중심 내용 볼까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가 중심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그대로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죠. 여러분, 이 중심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각 문단에는요, 잊지 마. 각 문단에는 반드시 중심 내용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중심 내용을 모아서 그대로 쓰기만 해도 이글 전체의 요약본이 될 수가 있어요. 허, 신기해.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아낸다는 것은요, 이글 전체를 꽉 줄여서 요약본을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될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중심 내용 특히 잘 보세요. 자, 그다음 이유가 나와야겠죠? 두 번째 문단. 여기 비어 있어. 두 번째 문단 또 비어 있어. 세 번째 문단.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이 부분이 바로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 그럼 이제 근거가 나오겠죠? 여러분이 찾아봐야 돼요. 경제일간지의 최땡땡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쓰는 것보다,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대요. 예, 이거 선생님이
기사도 읽은 거 기억나요?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 여기에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자판 뭐예요? 이거 타이핑 치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손글씨 쓰는 게 훨씬 더 복잡한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실제로 만든대요. 이걸 이 기자가 취재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근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1문단은 중심 내용을 주장을 가져와서 쫙 썼어요. 여기는 어떤 것이 중심 내용일까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이거 이유죠. 자, 중심 내용 이유예요. 자, 여기 두 번째 이유 나갑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대요. 보나마나. 여기 중심 내용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그렇지.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돼서 여기 보면 학습 능력 이거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커집니다. 이게 중심 내용이에요. 자, 교재 안 보고요. 날것의 이 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짜임을 하나하나 지금 분석해 나가고 있고요. 중심 내용까지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 그러니까 만들다기보다 찾아내고 있어요. 이 중심 내용들을, 여러분이 찾아낸 중심 내용들을 다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쭉 순서대로 놓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고? 이글 전체의 요약본이 된다고. 요점 정리가 된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심 내용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근거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0년에 국내 땡땡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근거 나오죠? 자, 손으로 글을 쓸 때의 몰입과 반복적인 움직임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 것이다. 그럼 여기에 중심 내용은 뭘까요? 자, 여기 앞에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여기 근거도 연구 결과. 네, 여기 근거도 나왔는데, 지금 선생님이 3문단 썼지만, 여기 4문단을 안 썼으니까. 네, 4문단. 중심 내용 어디서 찾으면 될까? 아까처럼? 이유에서 또 찾으면 되겠죠.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섯 번째 문단.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넷째가 없어. 이거 뭐야?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이죠. 자, 이 결론 부분의 중심 내용은 뭘까요? 요약하고 강조한 부분을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중심 내용을 다 한번 이어볼게요. 자, 눈이 아플 수 있어요. 천천히 넘길게요. 자, 여기.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요약해 보시오.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 서술형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 글을 전부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중심 내용만 모아, 모아, 모으면 된다고 했죠? 말을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들며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사고력, 기억력,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끝!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이 이 글의 짜임을 보고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새와 그 다음에 요약하는 방법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가져왔으니까 아 이렇게 요약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주장하는 글의 짜임이 있고 우리가 맨 글을 날것의 글을 이렇게 한번 분석해 봤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손으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와 그 근거 정리가 되죠?
네,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이유, 근거. 예, 첫째, 둘째, 셋째의 예, 이유와 근거를 여러분이 다 예, 찾아냈고, 요걸 잘만 사용하면, 네, 예, 중요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도 만들 수가 있다. 예, 이게 진짜 재미난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원래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지? 자, 손으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많다. 아까 한번 읽어봤죠? 이게 이렇게 번호까지 교재에는 친절하게 다 붙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 없어도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1, 2다 붙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선생님하고 같이 해봤죠? 여기 서론 부분. 자, 다시 정리해요. 서론 부분 무엇이 나온다? 문제 상황과 주장 부분이 나온다. 자, 아까 예, 요 부분은 문제 상황이었고요. 또이 부분은 무엇이었다? 네, 예, 주장의 부분이다.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치? 해결해야지. 그래서 해결하기 위한 주장도 여기 놓여져 있고요. 여기서부터 뭐다? 본론이다. 자, 본론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이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네, 근거가 들어간다. 어렵지 않죠? 자꾸 반복해서 해보니까, 아, 나 이거 알아. 이제 그럴 것 같아. 식은 죽 먹기야. 자, 자판은 키보드죠. 예,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기사 진짜 본 적이 있어요. 예, 네, 그 노르웨이의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 뇌의 그 뭐야 연결 뇌의 연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손글씨 쓰는 거하고 이 키보드 자판 두드리는 거하고 어떤 것이 이 뇌의 연결에 좀더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뇌가 정교해진다 이 말이죠 어디에 더그 도움이 되는 것이 뇌 죄송해요 뇌의 연결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은 손글씨 쓰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 자판을 두드리는 것이냐. 알고 봤더니, 손글씨 쓰는 것이 훨씬 더이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손글씨 쓸 때요. 예를 들어서, 각이라고 써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억과 여기 있는 기억 한번 보세요. 똑같이 기억이죠. 그런데 생김새가 달라요. 그치? 우리가 손글씨를 쓸 때, 똑같은 기억을 써도 어떻게,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써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정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응? 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자판으로 각 썼어. 그러면 그걸 열심히 연구해서 이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 건 누구야? 컴퓨터가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린 두드리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손글씨 쓰는 것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대요. 야, 이 글에서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기의 좋은 점을 소개하기 위해 공책과 필기구의 종류를 비교하기 위해 글 쓰는 방법을 단계별로 가르치기 위해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 함을 설득하기 위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뭐다? 남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4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하시오.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아니죠. 자,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준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자판을 칠 때보다 뇌의 연결성을 덜 정교하게 만든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손으로 글씨 쓸 때도 보세요. 크게 써야 할 때가 있고, 그치? 아주 작게 써야 할 때가 있고, 응? 또, 진하게 써야 할 때가 있고, 흐리게 써야 할 때도 있고, 똑같은 리을이라도, 어떤 모양으로 쓰느냐, 길쭉하게 쓰느냐, 넓직하게, 응, 가로로 길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준다. 자, 글씨 쓰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은 또 다르죠. 그죠? 하나하나 낱자, 글자를 쓸 때와 글을 쓸때또 다르죠. 글은 또 조직을 또 해야 돼.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 막 이렇게 썼다가, 아니야, 지워. 다시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메모했다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손이 바빠야 뇌가 좋아진다는 거야. 손이 바빠야. 여러분, 연필 쥐고 있어요, 지금? 연필 쥐어. 빨리.

생각을 정리한다. 빠른 생각의 그 속도에 맞춰 휴대전화에 기억할 내용을 기록한다. 뭘까요? 이 글쓴이의 주장과 어울리는 행동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요거죠. 요거 4번. 수업 시간에 공책에 손으로 필기하며 생각을 정리한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또 얘기했나요? 선생님 항상, 강의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손에 연필 쥐어라. 그리고 줄 그을 때 있으면 그어라. 동그라미, 별표, 여긴 네모 자꾸 해라. 그래야 글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눈으로만 보면 글은 그냥 평면에 있는, 종이에 있는 그냥 점들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 네모 하고, 별표 하고, 여기다가 화살표 딱 끌어 당겨서 내가 스스로 생각한 거 메모해 놓고, 이게 공부예요. 이러다 보면 기억하는데도 좋고요. 나중에 내가 다시 와서 복습할 때도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눈으로 갑자기 탁, 금방 보여.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기를 잘 하세요. 자,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이 된답니다. 기억력까지? 손으로 글을 쓴 것뿐인데 기억력까지? 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자, 이건 지금 이유잖아요. 그죠? 이제 인터뷰 내용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이 계속 이유 근거 써주고 있죠? 글의 짜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야.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저요! 이런 친구 있을 거야. 그치?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해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때는 에이, 설마?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물론 전문가 인터뷰겠지? 그죠? 이렇게 전문가가 얘기해주니까 갑자기 신뢰감이 확 생기네?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가져올 때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와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서 그 사람이 한 말을 써줘야 근거로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저는 자꾸 공부를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밥 먹고 와서 보면 또 잊어버려요. 이러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더 기억을 하게 하려면 무엇이 바빠야 된다? 손이 바빠야 된다.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이거 진짜 꿀팁이다. 그지? 꿀팁. 저 맨날 기억력이 없어서 고민인데, 아, 손이 바빠야 되는구나. 예, 꿀팁이죠. 손으로 글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잉? 원? 진짜요? 아니, 기억력도 고마운데. 아니, 스트레스까지 해준다고요? 손으로 글을 쓰면요? 자, 2020년에 국내 땡땡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 객관적인 자료죠?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놀랍게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아, 왜 있잖아. 색칠하기. 그죠? 이런 문화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색칠하기요? 저학년 애들이 하는 그 색칠하기요? 어른들도 색을 칠한대요. 근데 약간 그 아주아주 아주 그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 있죠. 아주아주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려진 그림. 그것만 따로 만들어진 책이 있어요. 이걸 색연필로 색을 칠한대. 근데 이 색연필도 우리가 보통 뭐 12색 색연필, 이런 색연필이 아니고 연필깎이로 깎아서 사용하는 그 색연필 있죠. 예. 그런 걸로 아주 섬세하게. 근데 이걸 언제 다 색칠해? 이게 아니라, 무아지경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또 하시는 분도 선생님 봤어요. 정말 예쁘게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손으로 글을 쓸 때의 이 몰입. 아무 생각 없어. 이것만 하는 거야. 몰입하고요. 이 반복적인 움직임. 이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시킨대요. 감소시킨다 이 말이죠. 아, 진짜? 그러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 어떤 글을 그대로 베껴.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베끼기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몰입하는 거야. 다른 생각 안 하고 이 생각만 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까 걱정했던 그 불안 요소들이 사라지고 없대요. 이런 것이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죠. 자,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 쓰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부분은 뭘까요?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자, 단순히 글자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쓰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고력과 기억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연필을 쥐고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대화하지요. 편지를 안 써. 이걸로 대화하지요. 그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답안지 제출하고 이럴 때,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답안지 제출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그죠? 이 쓰지 않아. 자, 이렇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잊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글을 쓸때 좋은 점들이 이세 가지나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세 가지나 지금 여기 주장하는 글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 손으로 글을 써보자. 좋은 점이 많다. 이말 하고 싶은 거죠.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손글씨는 중요하지 않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과 스트레스 해소는 관련이 없다. 자, 공부할 때에는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그 내용을 기억하기에 더 좋다. 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2020년 국내 땡땡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쓸때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거기 뭐 완화되었다. 이런 표현도 있었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선생님은 생각해보니까 손으로 글자를 쓰고 있네. 내가 좋다. 여러분도 연필 꼭 놓지 말고 손으로 꼭 쥐고, 아까 얘기했죠? 손이 바빠야 해요. 그래야 평면에 있는 이 점들이 내 앞으로 쑥 올라와서 입체가 된다고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자, 기억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 뭘까요?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이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보다 더 오래 기억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의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어떤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말일까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뭐, 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연구해 보니 그 말이 맞더라. 뭐, 이런 거. 어쨌든, 이 손글씨 쓰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좋은 점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또 이럴 때또 스트레스가 감소되기도 해요. 뭐냐면, 왜 그런 사람 있죠? 손글씨를 썼는데, 정말 예뻐. 와, 이거 컴퓨터로 인쇄되어 나온 건가? 인쇄기로 뜨뜨뜨뜨 해서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진짜 아름답고 예쁘게 또 정교하게 쓴 손글씨가 가끔 보여요. 그럴 때 보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 순간만큼은 걱정거리가 없죠. 여기 이거 보느라고 몰입해서 보느라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글쓴이가 문단 4에서 제시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와 그 출처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바빠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문단 4를 보세요. 자자자자 봤어요?

자, 문단 4를 보시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유는 아니겠지, 일단. 그 이유 뒤에 나와 있는 걸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그런데 이 출처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 출처가 있어야, 아, 이게 객관적인 자료구나. 알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국내 땡땡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가 그 출처가 되겠고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근거, 인용, 주장, 서론, 본론, 결론. 아, 이거 또 얘기한다, 그지? 네,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거 자료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돼. 근거 자료. 어떤 자료? 객관적인 근거 자료. 자, 주장하는 글에 이것에는 글을 쓴 목적과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라고 했어요. 자, 내가 왜 이걸 쓰는지, 내 주장은 뭔지 분명하게 밝히는 곳은 결론? 너무 늦어. 이제? 자, 그 다음에 본론? 아니. 예, 여기는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서론. 결론을 쓰면 어떻게 돼요? 내 주장이 뭔지 맞춰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자, 이것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 한자 그대로 인. 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 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면 문제예요. 빈 곳을 채워서 주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이것 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많은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데.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뭐, 여러분 생각대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뭐, 손글씨 쓰면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봤으니까. 이거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마다 알고 있는 게다 다를 것 같아. 기대하고 있어, 선생님. 게시판에, 이거 하면 좋다고? 알고 싶어. 꼭, 예, 여러분의 지식을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이죠. 중단원 실전 테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에 조금 더 근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 풀어볼 텐데, 오늘 구원픽으로 두 문제 골라봤고요. 이두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보다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공식화해서 빠르게 접근해 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두 문제 집중하면서 우리 1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D는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 너 AD가 중선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D가 중점이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G라는 점이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으로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면, 빗금 칠해진, 색깔 칠해진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고, FG와 BD가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AF와 FB도 몇대 몇으로 나누어집니까? 2대 1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A부터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전체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런데 역시나 FE와 BC가 평행이니까요. 2, 2대 1, 3대 1, 이런 비율들이 오른쪽 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AE 대 EC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이게 2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 비를 그러니까 3이야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2대 1을 양쪽에 있는 변으로 옮겨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해 볼수 있고, 닮아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이는데 그 닮음 비가 2대 3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AFE라는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은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고요. 2대 3이라는 닮음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수 있네요. 두 삼각형의 닮음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를 생각하면, 그렇지, 4대 9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우리가 닮음 비, 길이의 비를 생각해서 너를 2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나오고, 넓이 비를 생각하면 4대 9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고, AFE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AFE의 넓이 대 36을 생각해 보면 그게 닮은 삼각형의 넓이 비 4대 9라고 찾아볼 수 있어서 삼각형 AFE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넓이를 왜 구했습니까? 위쪽에 있는 넓이가 16이다라고 생각해 준다면요, 우리가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와 위에 있는 16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영역의 넓이, 이 넓이랑 위에 있는 16이라는 노란색 색깔 칠한 이 영역의 넓이, 이둘 사이에는요, 밑변의 길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넓이는 뭐에 달려 있다? 높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높이의 길이의 비도 몇대 몇일 거다? 2대 1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선생님, AG와 AD는 높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높이의 길이의 비와 같아집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건 분명히 높이가 아니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A에서 수선해발 내려서 높이 잡아낼 수 있겠죠? D에서 수선해발 내려서 높이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직각 삼각형으로 아, 닮음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조금 기울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A 중간에 G 마지막에 D라고 생각해보고 평행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을 때 A에서 수선의 발,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아 나비 모양의 닮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닮아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결국은 2대 1이라는 중선을 무게중심이 쪼개는 그 비율 그대로 2대 1이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높이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AGD가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대 1이 높이의 비와 동일한 길이의 비다. 그럼 밑변이 같은데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넓이가 어때야 돼? 절반으로 줄어야겠죠. 그럼 위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16제곱센티미터라고 찾았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영역의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절반이라서 문제 1. 첫 번째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는 무게중심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자, 무게중심 G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게중심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의 넓이가 몇 대 몇이 되겠어요? 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36의 3분의 1만큼이라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 삼각형이랑 문제에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은요, 이번에는 뭐가 똑같아요? 아까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았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높이가 똑같아요. 어차피 FE와 BC라는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래,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근데요, 여기 있는 FE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은 몇 대 몇? 그렇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영역이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그거 구해야 되는 것과 선생님이 그려놓은 GBC라고 이야기하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높이가 똑같은 상태로 밑변의 길이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넓이 비도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3에 해당하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2에 해당하는 넓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더라? 이 노란 넓이 8일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해설에서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지만 지금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높이가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둘 다 좋은 풀이일 것 같고 계산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쉽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16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BP의 길이와 PQ의 길이와 QD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했었죠? 괜찮아? 선생님 기억 안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때 대각선을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얘기했었죠? 선분 AM도 선분 B 요점 대각선의 교차 O라고 이야기하면 선분 BO도 AM도 중선이기 때문에 점P가 중선의 교점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고 그렇다면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위쪽에서도 벌어지니까 너 2대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으니까 2대 1 대 1 대 2가 1과 1 길이 똑같고요. 2와 2 길이 똑같아진다. 그렇다면 PQ 더하면 길이의 비 2에 해당하는 거니까 2대 2대 2. 아, 길이가 모두 똑같구나라는 결론 내렸었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문제를 보자마자 아, 대각선 내려그으면 2대 1, 대 1, 대 2야. 선분 PQ가 선분 BP나 QD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돼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거기까지 흘러갔다면 보자마자 15cm를 3등분해서 1번 5cm를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은 했지만 문제 보자마자 답을 골랐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본 겁니다.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좋아, 기억나야 돼.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아,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 존재하고요. 그때 선분 GE의 길이를 구해봐 라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개념책 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아, 책에는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알고 있자 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지금 12cm와 3cm, 그럼 전체 길이는 15cm가 되면서 AD 대 AB를 생각하면 4대 5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그 4대 5의 길이의 비가 어디에도 4대 5로 여기에도 DG와 BF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GE와 FC에도 4대 5의 길이의 비가 적용된다라는 생각 할 수 있었으니까, 아, 그렇다면 당연히 선분 GE의 길이는 8cm야 라고 쓸 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 4대 5가 선분 AG 대 AF도 4대 5였고, 그걸 가지고 DG와 BF가 4대 5, GE와 FC가 4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 선분 대 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이 선분 대 이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반대로 너 대 너가 너 대 너야 라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네 개의 선분에서도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옆으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던가 위아래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던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있다라는 얘기했었죠.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요, 선분 G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네 개의 선분 중에 주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 뭐 주어져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이 나타나면 당연히 DG 대 GE가 BF 대 FC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DG 대 BF가 GE 대 FC 이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문제를 나중에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도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내점 PQRS가 각각 변의 중점이더라. 그리고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림이 너무 현란하죠?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일정하게 특정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삼각형 ABD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각형 ABD에서 우리 선분 BD의 길이가 15cm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P가 AB의 중점, S가 AD의 중점이니까 PS 두 개를 연결하면 이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PS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PS의 길이가 2분의 15cm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도 벌어집니까?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D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도 벌어지죠. 그때 선분 BD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Q가 선분 BC의 중점, R이 선분 CD의 중점이라고 얘기하면 선분 QR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 놓은 선분이다. 그럼 당연히 BD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평행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이 길이가 선분 QR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결론을 삼각형을 지우고 변끼리만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있는 PS라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QR이라고 얘기하는 변의 길이 둘다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그 길이가 뭐야? BD의 절반 절반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두개 더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BD하고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AC를 밑변으로 하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도 벌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그림이 복잡합니까?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자,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에서 S와 R 중점이니까 연결한 선분 SR의 길이가 AC의 절반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SR은 12cm의 절반, 6cm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일이 아래쪽 삼각형 ABC에서도 벌어지죠. 선분 AB의 중점 P와 선분 BC의 중점 Q를 연결한 선분 PQ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PQ도 역시나 6cm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지우고 내가 필요한 변의 길이들만 놓고 봤을 때 나는 PQ와 SR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 PQ와 SR의 합이 AC라는 길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결론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었다면요. 이 문제 보자마자, 아,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너랑 너를 더해준 것과 같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센티미터? 27cm라고 정답써 줄수 있겠죠.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절반 절반 더하면 그냥 대각선, 절반 절반 더하면 그냥 대각선이라고 느낌이 올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좋겠다라는 거죠. 매번 나오는 그림이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분석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가보자. 자, 1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라는 선분이 각 A의 2등분선이다라고 얘기했네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내각의 2등분선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 있는 12대
6이라는 길이의 비가 그대로 DD 대 CD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거죠. 12 대 6, 2 대 1이 아래쪽에 그대로 옮겨옵니다. 2 대 1 하고 이렇게 옮겨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보자마자 내각의 이등분선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선분 E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2대 1이라는 조건 가지고 ED의 길이 구하려고 ED가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 ED는 선분 AC와 평행인 선으로 주어져 있어요. 어, 그래? 평행이야? 그럼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즉 BED라는 삼각형과 BAC라는 삼각형 요 두 개가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의 비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전체를 생각하면 전체의 길이의 비가 3이다라는 거니까 긴 거 대 전체가 선분 ED 대 AC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ED의 길이가 4cm가 되어야 2 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선분 ED의 길이 몇 cm? 4cm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괜찮니? 좋아. 요거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각의 이등분선 가지고 이상하게 무언가 식을 증명하고 있다? 아,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자, 공식화된 것들은 공식화시켜서 풀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자. 20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자,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 그때 EP, PQ, QF가 길이가 모두 똑같대요. 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길이 같아진답니다. 그때 A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길이가 6대 4라고 주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아, 길이의 비를 옆에서 줬구나. 그러면 저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고 또 다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뭐 이야기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6과 4가 포함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 두 개 눈에 띄죠. 그럼 어때? 6대 10, 즉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서도 성립해요? PF와 BC에서도 역시나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성립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PQ라고 이야기, PF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10cm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3대 5의 변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PF 대 BC도 3대 5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15cm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비율 생각하시면 우리 10cm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어, 이거 선생님 계산 틀렸네. 3대 5였다면 10cm가 아니라 9cm. 그렇지. 이거 9cm라는 선분 PF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PQ와 QF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요. Q라는 점이 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PQ의 길이를 생각해보면 이 길이는 2분의 9cm라는 것도 이야기해볼 수 있겠죠. 자, 가운데 있는 PQ의 길이 구하여라 라는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등장할 거고 실제로 요 점에다가 알파벳 주면서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길이의 비를 구해라 라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선분 PQ와 15cm가 몇 대 몇인지를 생각해서 길이의 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선분 PQ의 길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구해내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구하라는 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위쪽 변의 길이 구해봐 라는 거겠죠. 자, 이 위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 생각할게요. 자, 여기 그림 좀 지우고 이렇게 뒤집혀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는데 EP라는 길이가 역시나 2분의 9cm라는 걸 찾아놓은 상태다. 그리고 6대 10, 이건 2대 5 이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BE의 길이를 2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BA의 길이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B를 중심으로 해서 2 대 5, 그게 EP 대 AD라고 식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2대

5가 2분의 9cm 대 선분 AD다 비례식 세우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2분의 45가 2AD다 생각할 수 있어서 AD는 4분의 45cm라는 정답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은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을 생각해서 PF의 길이 구하고 그거의 절반 PQ의 길이 구하고 그 길이 옆으로 옮겨서 우리 뒤집혀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 생각해본 그런 상황이죠. 자, 괜찮죠? 지금 여기 있는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을 우리 위아래에서 닮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런 그림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선이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 이 교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 전부 다 잘 여러분 익혀두시면 시험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에서 AB, EF, CD가 다 평행이다. 자, AB와 EF와 CD가 모두 다 평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가운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어떤 책들을 보면 여기 있는 EF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예 그냥 딱 적어준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굳이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공식이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나온다면 아 그러면 뭐 외워봐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엔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요. 그 공식을 증명해드리고 외워두면 좋아.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삼각형의 닮음이 숨어있다라는 건 눈에 보여야겠죠. 나비 모양의 닮음 숨어있네요. 그럼 대응변이 21cm와 28cm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3대 4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이 3대 4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서도 역시나 성립해야 됩니까? 3대 4 이렇게도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3대 4를 우리는 어디로 옮겨올 수 있느냐? 선분 BC로도 옮겨올 수 있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EF와 CD가 평행이니까 3대 4라는 길이의 비가 반대쪽 변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하얀색 삼각형뿐만 아니라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길이의 비를 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28cm를 가지고요. 삼각형 BCD에서 가운데 있는 EF의 길이를 구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21cm를 가지고 삼각형 ABC에서도 구해낼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곳에서 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28cm 가지고 우리가 하얀색 삼각형을 그렸던 거 요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가 3대 4, 그럼 전체는 3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7에 해당하는 비율, 네가 3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28cm에 7분의 3만큼이다 라고 얘기해서 12cm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C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가운데 있는 평행선 EF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4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에 해당하는 게 실제 길이가 21cm일 때 4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본다면 21cm에 7분의 4만큼이다 라고 생각해서 12cm를 구해낼 수도 있죠. 어느 방향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21번 정답은 12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가자. 22번 문제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선분 G, G'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앞에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한번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걸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16cm가 2대

하고 이렇게 쉽게 쪼개지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 그래서 가장 작은 길이 너를 문자를 사용해서 A라고 표현한다면 G, G' 대 G' D가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G, G'의 길이가 2A만큼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G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3A가 되니까 그 3A의 두 배만큼이 선분 AG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 선분 AG의 길이가 6A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준건 뭐야? A에서부터 G'까지 6A 더하기 2A, 즉 8A만큼의 길이가 16cm다라고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A가 16이다라는 방정식 세워서 A가 2다라는 결과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A값 알았으면 우리 못 구할 길이가 없어요. G' D 2cm, G'G'은 2A니까 4cm, A의 G는요 6A니까 12cm 다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G'의 길이를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G의 G'의 길이는 2A에 해당되는 4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좋아.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2대 1이라고 했을 때이 16cm가 정확하게 D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애매하게 G'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냥식을 쓰기에 이 비율 가지고 숫자를 쪼개가기에 상당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일 작은 길이를 기준으로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라진 숫자들을 찾아라.
1: 이상하다. 왜 요원 친구들이 아직 안 오지? 토토는 왜 안 오고? 지금이 몇 시인데?

0: 키키, 키키! 이것 좀 봐!
1: 왜, 왜? 뭔데?
2: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지구의 숫자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1: 뭐? 숫자가 다 사라져?
3: 숫자가 사라지자 지구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4: 아니, 버스 번호가 다 사라져서 버스를 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걸었는데, 아, 여기가 어디예요? 아, 일단 회사에 가야 하는데. 아, 여기가 어디야?
5: 여보세요? 엄마?
6: 잘못 가셨어요.
5: 뭐야? 엄마?
7: 거참, 번호 좀 똑바로 보고 전화합시다.
5: 어떻게 똑바로 봐요? 숫자가 없는데.
3: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진 지구를 구할 유일한 영웅은 바로

0: 왜?
1: 곰기요원? 숫자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0: 나! 할 수 있어!
2: 에? 숫자가 사라졌다고요?
0: 숫자가 사라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3: 역시 거대 운석의 충돌로 벌어진 일이야. 운석의 충돌로 인한 가라행성과 오라행성의 자기장의 변화로 우주 폭풍이 발생하면서 숫자들이 모두 따라간 거지.
4: 어쨌든 중요한 건 빨리 숫자를 되찾는 거야.
0: 맞아. 근데 어떻게 숫자를 되찾아야 하지?
4: 숫자가 처음 생겨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곳에서 숫자를 찾아오면 돼.
0: 아하! 그럼 당장 떠나자고. 자, 목적지 숫자가 생겨난 과거로. 좋았어. 기차 출발.

0: 여긴 어디지? 어?
1: 염소 하나, 둘. 어?
0: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1: 조용. 아우, 말 시키니까 헷갈리잖아.
0: 아, 조용.
1: 쉿. 하나, 둘, 셋, 넷. 와, 염소 네 마리.
2: 뭐야?
1: 아유, 이 사람 옛날 사람이구만. 아, 요즘 누가 이 돌멩이로 수를 표시해?
0: 아이, 그러게나 말입니다. 숫자로 적으면?
1: 자, 네. 이렇게 막대 눈금을 하나, 둘 그어서 수를 표시하는 거. 이게 요즘 스타일이라고.
3: 아직 숫자가 생기기 전인가 봐.
4: 그러게. 꿈기, 여긴 아니다. 가자.
0: 그래, 알았어. 조상님들, 전 가보겠습니다.
1: 어? 어디 갔어? 어? 아니, 그러게.
3: 자, 그럼 또 다른 곳으로 이동.
0: 자, 여긴 또 어디야?
5: 우다다죽은 전쟁을 끝내고 싶다. 와르르! 와르르족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렇다면 사과의 의미로 사슴을 주마.
6: 어? 몇 마리 줄 건데?
5: 엄지손가락만큼.
6: 아, 이 사람이 지금?
5: 어? 왼쪽 어깨만큼? 에이!
0: 어우, 엄지손가락, 왼쪽 어깨. 그건 대체 무슨 말이야?
4: 아하, 저 사람들 몸으로 술을 표현하나 봐.
3: 아, 그러네. 엄지손가락은 5를 의미하고
4: 왼쪽 어깨는 15를 의미해.
5: 어허, 엄지손가락만큼. 아니, 왼쪽 어깨만큼이라니까. 이런 욕심쟁이! 다시 전쟁이다! 야!
0: 어, 안 되겠군! 자, 헛! 큰일이구만. 숫자를 빨리 찾아야 하는데.
3: 저기 숫자!
0: 어디?
3: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는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숫자야. 옛날 이집트에서는 수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나 봐.
4: 아하! 막대기, 연꽃, 손가락 그림이네.
7: 오, 근데 맨 아래는 사람이 깜짝 놀라는 그림 같은데?
3: 맞아! 백만이 아주 큰 수라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지. 이렇게. 야! 야!
4: 야! 어? 저건 로마 숫자다!
7: 차하! 로마 숫자는 나도 많이 봤다고. 시계에도 있잖아!
3: 나도!
4: 숫자 하면 우리가 쓰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었네.
0: 그러게, 정말 신기하군.
8: 저건 뭐지?
5: 기다란 게 하늘을 난다면. 어? 용?
8: 용?
5: 용이 이리로 날아온다.

0: 토끼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별에서 오셨나요?
3: 네, 네 맞아요.
4: 저희는 숫자를 찾고 있습니다.
5: 저희 세계에서 숫자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2: 어머, 숫자가요?
0: 잠깐만. 숫자라면 이게 우리가 쓰는 숫자인데.
6: 우와! 이건 인도 아라비아 숫자야.
4: 우와, 정말 우리가 쓰는 숫자랑 비슷하구만. 자, 드디어 숫자를 찾은 것 같지?
6: 저희는 미래에서 왔는데요. 미래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이런 인도 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든요.
5: 맞아요. 인도에서 만들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퍼뜨려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고 불러요.
0: 하, 참 신기하네. 우리가 별을 연구하려고 만든 숫자가 미래에는 그렇게나 많이 쓰인다니.
4: 저 그럼 저희가 그 숫자를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2: 그럼요.
0: 아, 당연하죠.
4: 감사합니다. 자, 인도 아라비아 숫자. 자, 됐다. 인도 아라비아 숫자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그래요.
0: 잘 가요.
4: 자, 숫자를 찾았으니 돌아가야겠지.
6: 그래야지. 현재 집으로
4: 출발.

0: 공끼, 토토, 끼끼 요원들의 활약으로 숫자들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숫자들이 돌아오자 시민들도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는데요.
1: 숫자들이 또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숫자를 잘 지키겠습니다. 숫자를 소중히 여기면
2: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3: 요!
2: 요!
3: 요!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내가 바로 공기
5: 공기
4: 공기 공기 공기
5: 우에마
4: 우주 최고 요원
5: 공기
6: Let's go
7: 1,2,3,4 5,6,7,8,9,10
5: 오케이
7: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5: 공기
7: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4: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8: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9: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10: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8: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9: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거야?
1: 우와, 단풍잎이네.
2: 안 돼! 안 돼, 안 돼! 만지지 마!
1: 아이, 깜짝이야. 왜 그래?
2: 이건 보통 단풍잎이 아니야.
1: 그럼 뭔데?
2: 어제 유치원 소풍 갔을 때 유유한테 선물로 받은 거야. 아주 소중한 거라고.
1: 뭐? 유유한테 단풍잎을 선물로 받았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거야?
2: 궁금해? 정말
1: 정말 정말.
2: 그럼 단풍잎 선물로 받은 이야기 해줄게.
1: 우와, 역시 우리 호떡이 최고.

0: 열심히 찾아보세요.
1: 네.
2: 근데 좀 춥다.
3: 어? 유유가 추운 것 같네. 유유야, 응? 이거 내 거 입어.
2: 어, 정말 고마워.
0: 야, 나는?
3: 어, 너는? 네 거 입어.
2: 아, 나도 춥다고.
3: 나 없어, 이제.
2: 아, 춥다고. 난 저거도.
4: 저, 선생님.
0: 어, 깔끔이 왜?
4: 꼭 보물을 찾아야 하나요?
0: 어, 왜? 어, 깔끔이는 보물 찾기 싫어?
4: 아니, 보물은 좋지만 더러운 건 싫어서요. 선생님이 대신 찾아주시면 안 될까요?
0: 되겠니?
4: 안 되죠. 얘들아, 같이 가!
3: 그렇게 보물 찾기가 시작됐는데.
2: 어, 어딨지? 어딨지? 어딨나? 어디? 어?
0: 아, 여기 있다! 찾았다!
3: 우유는 노란색 단풍나무 밑에서 노란색 보물을 찾았고.
2: 우와,

0: 찐이도 빨간색 단풍나무 밑에서 빨간색 보물을 찾았어.
1: 와, 싹!
0: 심지어
2: 아우, 손 묻는 거 싫은데. 찾았다. 아유, 끈적끈적 콜라인.
0: 팔꿈이까지 찾았는데 나만 못 찾은 거야. 나만 못 찾았어. 나만 보물이 없다고.
3: 어우, 아니야. 호떡이 보물은 호떡이를 아직 기다리고 있어.
0: 정말요?
3: 그럼. 왠지 저기 저 빨간 단풍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 않아?
0: 보물아 기다려. 내가 달려갈게.
2: 이 소리는
3: 부서지는 소리?
0: 부서졌어. 부서졌어. 내 울음소리에 숲도 울고 친구들도 슬퍼했지.
3: 아이, 호떡아, 괜찮아, 괜찮아.
0: 바로 그때
1: 호떡아,
0: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었어.
1: 짜잔.
4: 이거 너 가져. 내가 주운 단풍잎이야.
0: 어, 고마워. 유유가 내게 단풍잎을 준 거야.

0: 완전 감동이지. 그렇다고 치자. 그래서 결심했어. 다음 소풍 때 내가 단풍잎을 선물로 줄 거야.
1: 그래? 그럼 내년에나 줄 수 있겠네.
0: 뻥! 내년!
1: 응,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거든.
0: 단풍잎을 가을에만 볼 수 있다고? 왜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건데? 왜 단풍잎은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거냐고? 왜?
1: 그러니까 왜 가을에만 볼 수 있냐면 가을 갈갈갈갈갈갈갈갈
0: 누나도 모르는 거냐?
1: 맞아. 하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호기심 딱지를 모았잖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2: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0: yo, 2022 DJ 여비의 yo.
1: 안녕하세요. 근데 옆이요? 혹시 앞, 뒤, 옆 할 때 옆이에요?
0: 여기요, 아니에요, 요. 염록체의 옆, DJ 여비의 yo.
2: 염록체가 뭔데요?
0: 염록체는 영양분을 만드는 곳이에 yo. 부부부부 영양분 만들어 yo. 식물이 잘 살아가려면 영양분이 필요해 yo. 영양분은 보통 식물의 잎에 있는 염록체 댄스클럽에서 만들어지죠. Yo, yo! 오늘도 식물의 영양분이 되기 위해 염록체 댄스클럽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해 yo! 고마워 yo! Thank you! 뿌리로 흡수한 물, 공기 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태양에서 받은 빛이 모여서 영양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분은 줄기와 열매, 뿌리로 보내자. 요! 뿌뿌뿌 영양분 만들어. 요!
2: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요! 왜 가을에만 녹색 나뭇잎이 노랗게 빨갛게 변해, 요!
0: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그렇다면 다시 염록체 댄스클럽으로 뿔뿔뿔뿔뿔! 요요요! 색소 댄스 배틀! 먼저 녹색 브라더스!
3: 시작해볼까?
0: 렛츠 고!
2: 와우!
0: 감정
4: 춤.
0: 다음. 요요 에헤라 키야.
1: 신나게 즐겁게.
0: Let's get it.

0: 이렇게 많은 녹색 색소 때문에 봄, 여름에는 나뭇잎이 녹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1: 근데 좀 춥다.
0: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공기의 온도, 즉 기온이 낮아지면서 네,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 차가운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주위에 약한 녹색 색소들이 눈에 됩니다.
2: 이 느낌이 아니야.
1: 추워. 여기까지인가? 안녕.
0: 나무에 따라 녹색 색소 뒤에 가려져 있던 노란 색소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
3: 우린 녹색 색소보다 추위를 잘 버텨.
4: 우리 때문에 나뭇잎이 노랗게 보이는 거야.
5: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나뭇잎이 빨갛게 변하는군요.
6: 빨간색 색소도 녹색 색소 뒤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0: 빨간색은 달라, 달라, 달라요. 빨간색 색소는 다르게 나타나요. 빨간색 색소는 처음에는 없다가 가을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져요. 빨간색 색소는 나뭇잎의 영양분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가을에는 영양분이 나뭇잎에 쌓이면서 빨간색 색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을에 단풍나뭇잎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이유랍니다.
5: 아, 그렇구나.
6: 가을이 되어서 기온이 낮아지면 녹색 색소가 없어지고 가려져 있던 노란 색소가 나뭇잎을 노랗게 만든다.
2: 빨간색 색소는 가을이 되면 새로 만들어져서 나뭇잎을 빨갛게 만든다. 맞죠?
0: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겨울이 다가오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엽록채 댄스클럽은 문을 닫아요.
5: 정말요?
0: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니까. 야. 지금까지 엽록채 댄스클럽의 DJ 엽이었어요. 안녕.
5: 안녕히 가세요.
2: 자연은 정말 신비해.
6: 맞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
2: 맞아, 맞아. 누나, 나도 계획이 있는데.
6: 무슨 계획?
2: 누나한테 단풍 닦지 말고 단풍잎 줄어가는 계획.
6: 좋아, 그럼 노래 잘하면 줄게.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장사 선생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올때 굉장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머리띠를 하면 좋을까 언제나 고민 또 고민을 한답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눈에 확 띄는 이런 노란 머리띠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때요? 선생님과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우리 배웠던 문장의 짜임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그러니까 머리띠가 노랗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단원의 문제들을 쫙 풀어보는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들 만나볼 겁니다. 오늘의 아하 주제 잘 생각하면서 배운 내용 잘 떠올리면서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은 이라고 시작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 볼까요? 자, 봅시다. 오늘은 3학년 김정우 학생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친구 집에서 겪었던 일이네요. 잘 들어주세요. 자, 볼까요?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이가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

정말 고마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서진이가,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자, 정우가 이야기하죠. 아니,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에게 내밀었다고 쓴 건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정우가 기억에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은 바로 이 부분이죠.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제로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요. 강아지가 가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자, 물론 이 정우의 말을 보고도 알수 있지만, 요 부분 잘 보세요.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아지가 방에서. 그러니까 강아지 가방이 아니고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뜻이 전달해져 버렸을까요? 바로 띄어읽기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가방으로가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이렇게 읽어야 하겠지요. 자,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강아지 가방을 가지고 왔다. 2번. 강아지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3번. 별님이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별님이는요, 바로 서진이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잖아요. 따라서 3번이 맞겠다. 4번. 별님이가 정우에게 강아지 가방을 보여주었다. 5번. 별님이가 강아지 가방을 가져와서 정우에게 주었다가 아니죠. 가방은 옳지 않고요. 바로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의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1번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띄어읽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띄어읽기를 잘못하니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지요. 자, 다음 이어지는 2번 문제 살펴볼까요? 정우의 사연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까닭 묻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요. 1번, 문장을 알맞게 띄어읽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정답이지요. 여기 보면은요, 서진이가 별님이가 가발을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지금 정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즉 강아지가 띄우고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별님아 손슉 이렇게 강아지가 발을 내밀었다 띄어읽기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글자나 낱말을 바르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3번, 학교 방송을 집중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5번,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문장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는 아니고 바로 띄어읽기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기 전에 한번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았던 글인데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으면서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자고요. 문장의 짜임. 무엇이 무엇이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날씨가 맑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지요.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걷습니다는 어떠하다가 아니라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찌하다이잖아요. 따라서 지호는 공원을 걷습니다.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다. 배운 내용 떠올려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다음.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역시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무엇이 어찌합니다. 어찌하다. 움직임. 다음.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아, 할아버지시군요.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나비도 봄하늘이 좋은가 봐요. 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역시 누가 어찌하다의 문장의 짜임입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어떠하다. 지호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역시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일요일 날 날씨가 좋은 날 지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3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낱말을 윗글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을 봐야겠지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친구들, 무엇이 보이나요? 자, 요 아래 나무들이 요렇게 보이고요. 나무들 위로, 와,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구름도 두둥실 떠다니고요. 자, 그런데 어울리는 낱말을 윗글에서 찾아서 완성해봐라고 했습니다. 자, 그 아래를 보니까요, 하늘은이라고 나와 있지요. 무엇이 부분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다 또는 어떠하다 부분을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하늘 찾아볼까요? 하늘, 하늘, 하늘. 여기 있죠. 하늘은 파랗습니다. 어떠합니다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랗습니다를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하늘은 파랗습니다. 윗글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글 속에서 찾아서 적어줘야 됩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 이렇게 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다음은 4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운데에서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어떠하다, 상태나 성질 기억하면서 기역부터 보죠. 걷습니다. 걷습니다는 바로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은요, 어찌하다이지요. 자, 니은은요, 날아다닙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역시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된 낱말이고요. 다음, 디귿, 끄덕입니다. 역시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입니다. 다음은 말합니다. 말합니다. 역시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이지요. 어찌하다이고요. 다음 미음은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이기 때문에 바로 5번이 정답이겠다. 여기다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풀어보는 4번 문제였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볼까요? 날씨가 맑습니다와 짜임이 같은 문장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날씨가 맑습니다는요, 어떤 짜임일까요? 날씨가 무엇이 맑습니다, 맑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이잖아요. 따라서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과 같은 문장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바람은 시원합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무엇이 시원하다? 상태나 성질, 바로 어떠하다이지요? 맞습니다. 자, 2번은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무엇이 일요일입니다. 무엇입니다. 이것은요,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짜임이기 때문에 어떠하다는 아니에요. 3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움직임과 관련한 어찌하다이지요. 4번,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이것도 역시 어찌하다, 움직임이고요. 5번,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것도 뭔가요? 움직임과 관련한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바로 누가 또는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문장의 짜임과 관련한 문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은 6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 문단, 나 문단, 다 문단. 한번 문단의 내용을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문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문단은요, 문장들이 모인 하나의 덩어리가 문단입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는요, 이왕이면 문단별로 읽으면서 그 문단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글의 전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답니다. 자, 선생님이요, 가 문단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짜임이네요. 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는 가문단입니다. 단오가 언제인지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 조상들이 단오날 어떤 것들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나문단.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수리취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취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고 있지요.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문단에서는요, 단오날에 먹는 음식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문단은요,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놀이네요, 놀이. 남자들은 마당에 모여 씨름대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씨름대회 우승자를 전하장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들은 그네를 타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문단은요, 단오날에 했던 다양한 놀이에 대해서 나와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겠지요. 자, 이제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단오에 대해 알수 없는 내용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단오는 음력 5월 5일이다. 맞고요. 2번, 단오 무렵에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진다라고 했지요. 맞습니다. 3번, 우리 조상들은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더위를 이겨냈다. 자, 창포 부분이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여기 있지요.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거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한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4번은요.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수레바퀴 모양과 닮은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다라고 했지요. 나 문단에서 5번. 단오날 남자들은 씨름 대회를 열었고 씨름대 우승자를 전어장사라고 했다고 했지요. 맞습니다. 따라서 알수 없는 내용은 아까 3번의 정답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6번에다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 볼까요? 기억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인데요. 먼저 무엇이 부분을 찾아보면 앵두는 앵두인데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이 부분까지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적어볼게요.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이 앞이 바로 앵두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어떠하다? 빨갛습니다. 빨갛습니다. 빨갛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입니다. 니은을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한번 쉬어 읽으려고 합니다. 이 표시할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요. 누가 또는 무엇이 부분을 찾아봅니다. 우리 방금 했던 7번 문제처럼 말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에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이 문장에서 무엇이 또는 누가 부분은 바로 여기 있죠.
우리 조상들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 무엇이 뒷부분을 조금 쉬어 읽고요. 그 뒤에 부분을 의미에 맞게 적절히

함께 띄어 읽어주면 되는데요. 단오날의 다양한 놀이도 즐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부분은 바로 2번이기 때문에 8번 문제에다가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누가 무엇이 바로 뒷부분은 이렇게 조금 쉬어 읽는다라는 것 기억하면서 다음 9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 방법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1번. 문장과 문장 사이는 요만큼 띄어 읽는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풀었던 8번 문제 기억해 보세요. 자, 이 표시는요, 조금 쉬어 읽으세요라는 표시이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이것보다는요, 조금 더 쉬어 읽으세요라는 표시로 이렇게 표시하지요. 두 개를 이어붙여 위아래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자, 2번. 문장이 길면 낱말 사이사이마다 띄어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맞게 적절히 띄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며 8번 문제처럼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습니다. 요 표시로요. 따라서 3번이 맞다, 정답이다.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풀어보죠. 보기의 설명을 읽고 요 표시를 해야 할 부분을 찾아 알맞게 표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보기를 보니까 조금 쉬어 읽을 때는 요렇게, 길게 쉬어 읽을 때에는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우리 방금 9번 문제에서도 확인해 봤지요. 자, 그렇다면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두 문장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위아래로 표시하는 부분은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을 때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우리 방금 이야기했지요. 따라서 문장과 문장 사이 요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면 아,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으면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지요. 10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부터 1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1번부터 13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11번 문제 보기 전에 역시 한번 또 글을 읽어 봐야겠지요. 자, 가 문단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우리를 위해 쿵후를 연습했대요. 넘어져 울긴 했지만 말이죠. 자, 나 문단.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 프랑스 말로 비단 원숭이라는 뜻이래요.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위스티띠라고 말할 때 입이 예쁘게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요. 1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각 나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중국과 프랑스가 나와 있습니다. 가 문단은 중국, 나 문단은 프랑스인데요. 자, 보죠. 가 문단.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라고 한다고 나와 있지요. 따라서 중국은 치즈, 프랑스는 위스티띠라고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읽는 방법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기억은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우리를 위해 슉슉 쿵후 연습했대요. 쿵후를 연습했대요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꾸며주는 말을 강조하면서 읽어야 해라고 했고요. 채아는요, 뜻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읽어야 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주는 누가 우리를 위해 쿵후를 연습했대요. 어찌하다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찌하다, 어떠하다의 부분은요. 뜻이 잘 전달되도록 또박또박 읽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채아가 알맞게 설명했구나. 채아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꾸며주는 말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요,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동생, 샤오주는, 뭐, 이런 식으로, 최고의 동생, 또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쿵우를 연습했대요. 열심히. 이런 말들이 바로 꾸며주는 말인데요. 이 문장에서는 꾸며주는 말보다는 바로 이렇게 어찌하다 어떠하다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야가 정답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인데요. 니은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은요, 여기 있죠.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장 부호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2번.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인물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읽어야 한다. 둘다 좋은 말이지만요. 이 니은에 해당하는 건 바로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물음표. 문장 부호에 맞게 읽어주어야 되겠죠. 질문하듯이. 올려주면서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이렇게 말이죠. 따라서 문장부의 역할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주의할 점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13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4번부터 16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하대요. 배웠던 글, 읽어봤던 글, 기억나나요? 자, 친구가 생기는 건 아는 별이 생기는 거래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이제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봐요.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밤하늘 어딘가에서 할아버지의 별이 웃고 있거든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를 외쳐요. 할아버지도 별에서 카프카를 외치고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4번인데요. 이 글에서 느껴지는 주인공의 마음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용이 어때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별로 떠났어요.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런 내용이에요. 1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2번. 고양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3번. 카프카를 떠올리며 흐뭇한 마음. 4번, 할아버지와의 여행을 떠올리며 즐거운 마음보다는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5번,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생겨 든든한 마음. 따라서 알맞은 마음은요, 1번,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인데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하늘을 보는 까닭을 찾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별이 있는데 그 별에서 왔다가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고 했죠라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하늘을 보는 까닭은요, 할아버지의 별에서 마치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서 하늘을 보는 거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별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할아버지의 별에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별에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할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그래도 보고 싶으면 하늘을 보죠. 사진도 보고 하늘을 보죠. 할아버지 별에 할아버지가 계실 것 같아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6번 문제 해결해 볼 건데요. 니은을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니은은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카프카 부분인데요. 카프카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는요,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느낌표도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외치는 말이에요. 자, 1번. 웃는 표정으로 읽는다. 그래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 바로 카프카이기 때문에 웃는 표정으로 읽는 것 좋습니다. 자, 2번. 느낌표의 느낌을 살려 읽는다. 문장부호의 느낌을 살려 읽는 것.

0: 좋고요. 자, 3번. 사진을 찍는 몸짓을 하며 읽는다. 사진을 찍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뭐 착각 뭐 이런 몸짓으로 함께 읽으면 더 좋겠죠. 갑푸카. 4번. 큰 따옴표가 있으므로 말하듯이 읽는다. 좋습니다. 자, 다음 5번. 글의 분위기를 살려 슬픈 목소리로 읽는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갑푸카를 외쳐요가 아니라 갑푸카를 외쳐요가 맞겠지요. 자, 즐겁게 웃게 되는 이름을 떠올리면서 외치는 것이니까 말이죠. 따라서 5번이 옳지 않기 때문에 1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16번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열심히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죠? 자, 오늘 단원정리평가 1회 16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1회 남은 문제와 2회 문제들은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어볼 거니까요.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 오늘 10번부터 풀어갈 차례인데 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앞에서부터 봤었던 그림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좀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계속 반복되어지는 풀이의 그런 스킬들이 있어요. 그 스킬들을 선생님이 잘 전달해 드릴 테니까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10번과 16번 선생님이 지정해 봤는데 10번 문제를 풀어갈 때에 자주 사용되는 스킬들, 그게 다른 문제에서도 금방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 기억에는 14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번 문제의 스킬들 잘 체크해 놓으시고 16번에 나오는 그림, 너무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각계 2등분 선이랑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10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0번은 선생님이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입니다. 종이접기 문제이기도 하면서 또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모양이 있다. 자, 그림에는 표시 안돼 있으니까 표시해 주셔야죠. 자,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표시를 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종이 ABC를 점 A와 C가 겹쳐지도록 접는데요. 자, A라는 점이 C라는 점에 오도록 접었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겹쳐지니까 현재 AEC라고 이야기하는 평각이 정확하게 이 DE라는 접는 선으로 90도씩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AED라는 각 90도고요. 또 CED라는 각 9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A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C로 겹쳐지면서 요 삼각형 모양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겹쳤을 테니까 삼각형 ADE와 삼각형 CDE가 서로 합동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고 당연히 각 A와 여기 각 DCE라는 각이 같은 크기의 각이구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이 각을 X라고 한다면 너도 X다라고 이야기되어지겠죠. 그리고요, 접기 전과 접은 후가 똑같아야 되니까요. 여기 선분 AD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 당연히 DC라는 선분이랑 길이가 같아질 거야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점 E를 기준으로 해서 A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과 또 CE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도 같아진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완벽하게 실은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종이접기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 각 C의 크기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각 C의 크기를 생각했더니 각 C의 크기가 X라고 이야기하는 각에다가 51도를 더한 거야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고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의 크기가 각 B하고도 같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하나의 각을 X라고 놓고 그 각을 활용해서 여기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모든 내각들을 다 표시해 볼수 있는 거죠. 네가 X야, 너도 X야, X 플러스 51도가 이쪽에 X 플러스 51도로 표시가 되어져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각들을 X로 나타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조건 활용할 수 있겠죠. 지금 요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에서 끌어온 거니까 저 조건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삼각형이라는 조건 활용해 보자면 각 X 더하기 각 X 더하기 51도 그리고 각 X 더하기 51도 이게 180도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자, 결국 51도와 51도 102도 넘어가서 빼준다면 3배의 각 X의 크기가 102도 넘어가서 빠지면 78도하고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X를 생각해 보면 X는 26도더라라고 각 X의 크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싶어 했던 각이죠. 각 A의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 A의 크기가 26도야라는 정답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됐나요? 좋아. 지금 이 문제처럼 하나의 각을 미지수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각들을 그 미지수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거 활용하는 거. 이게 자주 등장하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들 익혀두시고 우리 14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를 풀 때도 이런 방법을 적용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어봅시다. 자, 증명 내용 빈칸 채우기고요.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증명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빈칸 채우기를 주고 있죠. 그러면 어때? 위에서부터 얘기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각 B와 각 C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각 B와 각 C가 같다라는 표시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이 각의 2등분선이었고 D구나라고 만나는 점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의사항.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 때문에 헷갈리냐면 공부를 한 친구들이 어? 2등변 삼각형이야? 꼭지각의 2등분선이야? 밑변을 수직 2등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뒤에 쓰여져 있는 것과 패턴을 다르게 증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려워해요. 헷갈려하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래? 지금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2등분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2등변 삼각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하는 게 2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것임을 증명해봐라 라는 거니까요. 아직 이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2등분선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 이제 되지? 그래서 이거 수직이고 2등분이다 라는 게 결국은 이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그렇게 성립하겠지만 지금부터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한 그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각 B와 각 C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에서 각 B와 각 C가 같아지고 2등분선이니까 각 BAD와 CAD가 같아진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조건들만 사용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그 다음에 쓰여져 있는 게 뭡니까? 세각의 합의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180도에서 동그라미 세모 뺀 걸 네모라고 한다면 오른쪽에서도 동그라미와 세모 뺀 게

네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크기의 각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B와 각 ADC가 같은 크기의 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지금 1번 각 C, 2번 180도, 3번 각 ADC 전부 다 맞는 이야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서로 ASA 합동이라는 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렇지. 선분 AD가 양쪽 삼각형에 공통으로 존재하는데 양 끝각이 동그라미와 네모, 동그라미와 네모로 주어지면서, 아, 그래.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구나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결국은 선분 AD를 두 개의 삼각형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4번에 들어가야 될게 선분 AD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라는 걸 증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분 AB와 선분 AC가 서로 대응변이고 대응변끼리는 합동인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으니까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4번 보기 참이고요. 5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옳지 않은 걸 5번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돼요. 할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선분 AD가 결국은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기는 하는데 미리부터 그 사실을 써서 증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거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이 밑변과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SAS 합동으로 설명해 버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실수만 하지 않고 쓰여져 있는 그대로 읽어가시면 해결할 수 있겠네요. 1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으로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와 BC가 평행인 사각형 ABCD가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다음 길이들의 조건을 가지고요. 선분 BE의 길이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평행 조건 주어져 있는 거 특별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평행 조건 활용해 보자. AD와 BE가 지금 BC가 지금 서로 평행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동그라미라는 각이 엇각으로 여기 옮겨 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결국 BA의 길이가 BE의 길이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가 8cm야라는 생각 해줄 수 있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분 BE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길이는 8cm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자,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보아하니 어때? 그렇지. 평행 조건 활용해서 엇각으로 각의 크기를 옮겼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이 어디선가 많이 보던 그림이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만약 이렇게 연장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져 있었다면. 이렇게 있는 종이를 접어서 반대쪽으로 옮겨준 이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 그리고 엇각,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림, 우리 많이 봤던 종이 접기 직사각형 띠 모양의 그림의 일부분만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선생님은요, 이 그림 보자마자 직사각형 종이띠가 눈에 확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앞에서 봤던 것들을 적당히 변형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눈이 있다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훨씬 문제가 쉽게 풀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1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각 B의 이등분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랬을 때점 BD의 중점을 P라고 이야기할 때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 BP의 길이와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ABP의 높이를 생각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 넓이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삼각형의 모양이 좀 독특해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두 점을 문제에서 BP라고 이야기했고 그 선분 BP를 밑변으로 하는 다음과 같이 옆으로 만들어지는 둔각삼각형 ABP의 넓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ABP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선분 AH의 길이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높이다라고 얘기하면서 BP의 길이에 AH의 길이 곱해서 2로 나누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눈에 보이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A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A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발 어디 있어? 그렇지. 삼각형 ABC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각 B의 2등분 선이 밑변까지 쭉 연장했을 때 밑변을 수직으로 2등분하더라라는 생각 해볼 수 있으니까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게 바로 D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지금 BP의 연장선 쭉 연장했을 때 A의 수선의 발 내린 게 D니까 내가 찾고 싶었던 수선의 발 자체가 D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그림을 옆으로 돌려놓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됐니? 그럼 이제 길이 구해보자. 전체적으로 BP의 길이를 10cm라고 이야기했는데 P가 중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BP의 길이는 5cm 찾을 수 있고요. 또 AC의 길이가 8cm인데 D가 중점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D의 길이는 4cm고 그게 바로 높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제곱센티미터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풀어서 10이라고 정답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설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직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필요 없는 APD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자 이런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10 곱하기 높이 4에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4 빼주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 길이 오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서 역시나 동일한 정답 10제곱센티미터 하고 구해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저 이렇게 풀어주시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이 삼각형이 지금 요 길이가 높이다. 전체 삼각형 ABC의 높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8 곱하기 높이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길이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 A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 ABD라는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BP의 길이와 PD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아, 삼각형 ABD의 절반이 ABP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이 되는 상황이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삼각형 ABP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삼각형 ABC의 절반에 대한 절반, 즉 4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40의 4분의 1, 10제곱센티미터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13번 문제 해결해 볼수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가자. 14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ABC에 대해서 BC와 BD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AC의 연장선에다가 D를 잡아놓은 거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랬을 때각 DBA의 크기가 27도일 때각 C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가요, 아까 우리 처음에 풀었던 10번 문제처럼 미지수를 하나 잡고 그 미지수를 가지고 각들을 전부 표시해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다라는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0번 문제의 연장선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B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똑같으니까요. 각 C의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 각 D의 크기도 X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27도가 27도를 더해준 게 180도야라고 다음과 같이씩 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항시키시면 각 x의 크기의 3배가 153도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고, 3으로 나눠준다면 각 x의 크기는 51도더라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그각 x가 바로 내가 찾는 각 c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 c가 51도라고 정답 찾아줄 수 있겠죠. 미지수 하나 설정하고 그 각으로 전부 다 나머지 각들을 채워서 방정식 만들어내서 풀어가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와 같은 맥락의 문제, 아이디어가 풀이하는 아이디어의 스타일이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때? 할만하십니까? 좋아.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2등변 삼각형이 있고, 2등변 삼각형에서 AC의 연장선에다가 B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아지도록 점 D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애초에 2등변 삼각형 BCD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아지는 점을 찾아서 그 점을 A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그림이 나타나죠. 자, 그럼 14번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1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2등변 삼각형 ABC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했네요. 자, 문제에 쓰여져 있는 정보가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표시 한번 해주죠. 여기는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 표시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각 두 개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게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게 되네요. 자, 이 길이 서로 똑같다라고도 표시해둡시다. 자, 그랬을 때 각각 선분 AB, AC의 M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DE라고 이야기하고, 길이 조건들 주어져 있을 때 둘레의 길이 구해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여기까지 읽고 그림 봤더니 그림은 익숙하고요. 합동 조건 활용해서 길이가 똑같은 거 옮겨보겠다라는 생각도 뭐 당연히 들죠. 근데 문제에서 낯선 조건이 하나 눈에 보이네. 자, DM의 길이와 EM의 길이의 합이 16이다라는 조건 낯설게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건을 활용하려면 DM의 길이와 EM의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MBD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MCD는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DM과 EM이 표시가 안돼 있을 때 벌써 직각 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고 나머지 한 각의 크기까지 같아졌으니까, 아, 이두 개의 삼각형은 RHA 합동이고요. 그러면 대응하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아야 돼서 DM의 길이와 EM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두 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고 더해서 16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선분 DM의 길이와 선분 EM의 길이가 각각 8cm로 같아지더라라는 사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좋아.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우리 문제에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EM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EMC의 둘레의 길이 찾아보자. 자, EM의 길이 8cm 찾았고요. 자, MC의 길이는 20을 반으로 쪼갰으니까 너 10cm 찾았습니다. 자, EC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EC가 BD와 지금 DB와 완벽하게 대응변이죠. 이 길이가 6cm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거 다 더해준다면 24cm를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할만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그럼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그림과 같이 각 B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ABC에 AB 위에 있는 점 D에서 선분 AC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걸 E라고 이야기한 상태고요. BC와 CE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문제의 조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각 EDC의 크기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많이 보던 그림이죠? 뒤집어져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눕혀져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익숙한 그림이니까 합동인 삼각형 빠르게 찾고 우리 길이들, 각들 옮겨봐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 삼각형 보도록 하자.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봤더니

둘다 직각 삼각형이고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공유하고 있는 변이 빗변입니다. 아,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아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RHA나 RHS 합동 적용해 볼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EC와 BC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뭐야? RHS 합동이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 BD의 길이와 ED의 길이도 같아진다 이야기할 수 있고 요 각의 크기 서로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EDC라는 각을 X라고 이야기한다면 요 반대쪽에 있는 이 각도 X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각 X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라는 각이 몇 도인지만 알면 90도에서 동그라미 빼면 구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좋아요. 그럼 동그라미 구하기 위해서 커다란 삼각형 볼까요? 자, 삼각형 ABC 커다랗게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BC가 하나가 직각이니까요.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38도 더해주면 90도 나와야 되죠.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에다가 38도까지 더해주면 이게 90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넘겨주면 52도가 동그라미 두 개에 해당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26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싶어하는 X라고 하는 각은 어때? X는 90도에서 동그라미 하나만 빼면 되니까 90도에서 26도 빼주면 64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 EDC의 크기가 64도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답 풀어주면 되고요. 여러분, 이 문제 답은 구할 수 있는데 또 그림을 한번 확장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아까 그냥 삼각형 모양이었었던 것 같은데 종이접기 모양을 선생님은 상상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있는 이 그림, 우리 많이 보던 그림 뒤집고 돌리고 했던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이 그림 안에 또 다른 형태의 그림도 숨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이 존재하고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이 하나 존재해서 그 점에서 그 각을 만들어내는 두 변에 내린 수선이 바로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하던 그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에 있는 한쪽 부분을 그냥 삼각형들로만 표시해준 그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대응변들의 길이가 같은 조건 가지고 합동인 걸 구했었고, 또 지금 문제에서는 예전에는 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합동이라는 거 구했었고, 또이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이거 합동이다라는 걸 구했었습니다. 결국 같은 그림 가지고 이 방향, 저 방향에서 계속 똑같은 일을 했었던 거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 그래서 그림을 보는 눈을 조금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7번 문제 가봅시다. 17번도 뭔가 느낌이 방금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맞아. 비슷한 그림이에요. 실제로 여기 이렇게 선을 연장 해준다면, BD가 각의 이등분선인 거고요. 그러면 D라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각을 만들어내는 두 변의 수선의 발 내려준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이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럼 당연히 BE의 길이와 BC의 길이도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관점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꺼번에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단지 이걸 숨겨 놓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라는 거 알고 있지? 직각 삼각형 두 개가 빗변을 공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각마저 같아지니까 위에 있는 직각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직각 삼각형은 서로 RHA 합동이더라. 대응변끼리, 대응각끼리 각각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BE의 길이와 BC의 길이 같고요. 그리고 너 동그라미 동그라미 각 같아지고요. 당연히. 자, 여기 있는 이각두 개도 같죠? 이거 두 개를 세모, 세모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선분 ED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도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사실 가지고 문제 보기 체크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자, BE와 BC의 길이가 똑같으냐라고 물어봤네. BE의 길이와 BC의 길이 같아요. 참이야. 그다음 AE와 DE, 자 AE와 DE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같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너는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다음 DE와 DC, 자 DE와 DC의 길이 같다라고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각 A와 각 B, 자각 B랑 각 A는 같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죠. 같은 각은 지금 EBD와 CBD, 그 다음에 EDB와 다음 CDB 이렇게가 같은 거지. 그래서 4번 잘못된 거죠. 자 5번 보자. ADE와 ABD가 같으냐라고 물어봤는데 ADE라고 이야기하는 각과 ABD라고 이야기하는 각은 뭐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각입니다. 그치? 같다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 같은 건 이미 다 표시해 놓은 상태니까 결국 잘못된 거고, 우리 올바른 거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의 정답은 1번과 3번 두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번 문제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을 좀 갖자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번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앙 뉴런 역사일 개념책 강의이고요. 제 강의는 6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대단원이 바뀌었어요. 이제 전체 역사일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7-1이고요. 냉전체제와 제3세계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부분은요, 역사를 구별할 때 보통 대부분 현대사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게 됩니다. 현대사를 어디서부터 다르겠지만 특히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를 많이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역사가 전개되는지 오늘의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되게 살펴볼 주제는요, 냉전체제의 형성과 전개 그리고 제3세계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이 제3세계의 등장과 관련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핵심적으로 파악할 거는요,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릴 텐데, 냉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냉전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냉전이 전개되는 게 어떻게 대립해서 전개되는지 그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져서 이 냉전이라는 게 어떻게 완화되고 해체되는가, 이게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냉전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봐야 되겠죠. 냉하면 차가운 거 같고, 전쟁이거든요. 차가운 전쟁이라고? 아니, 전쟁이면 전쟁이지 차가운 전쟁이란 무엇일까? 용어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전쟁은 어떤 거예요? 전쟁은 서로 적대적인 두 나라가요, 무력을 사용해서 총이나 뭐 대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경제나 외교, 정보 등을 수단으로 해서 대립하는 겁니다. 이 냉전이 그렇다면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라면, 반대 개념은요, 직접적인 무력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 이런 거는 열전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냉전체제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그 이후에요. 소련이라고 하는 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잖아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정치체제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련이 세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세력을 확대한다는 건 이 사회주의 국가가 많아지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차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이 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등은요, 이런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발표했던 게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트루먼은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외교 원칙입니다. 우리 이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다른 거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멀로 선언이 있었죠. 멀로 선언은요, 유럽의 아메리카에 대한 불간섭을 언급했던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트루먼 독트린은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도와주겠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데, 좀 더 구체적인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마셜 계획, 다른 말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마셜 계획은 무엇이냐?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셜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유럽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유럽을 재건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재건을 소련이 도와주겠다 하면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서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된 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유럽의 경제부흥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셜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계획, 이 두 가지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면에 이렇게 미국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소련 쪽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코민포럼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력과 다음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립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두 세력이 대립을 하면 둘이서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직접적인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나 외교, 정보 등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가운 전쟁이다 라고 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립했느냐 볼 건데요. 먼저 트루먼 독트린 나오네요. 트루먼 독트린은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 지원하겠다 이 내용인 거죠. 자, 현 시점에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 하나래요. 뭘까요? 미국 편에 쓸 거냐? 소련 편에 쓸 거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요. 저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원은 경제적, 재정적인 원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기 방식 선택하도록 도울 거다.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마셜 계획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거죠.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형성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립했느냐?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 공산주의 진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나라 어딜까요?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공산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나라 어딜까요? 소련 중심으로 모이게 되겠죠. 미국 중심과 소련 중심. 그래서 이 둘이 양극을 딱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는요. 우리가 유럽의 부흥을 돕겠다라고 하면서 마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실제 유럽, 서유럽의 부흥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지원해주면 소련 측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돕는다라면서 경제상호원조회의, 다른 말로 코메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게 나온대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북대서양조약기구는요. 둘 다 이제 군사, 방위와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하고 있어요. 언제 이쪽을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산주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진영들끼리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군사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게 북대서양조약기구, 다른 말로 나토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르샤바 조약기구는요, 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딱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련 중심으로 창설된 겁니다. 그걸 바르샤바 조약기구라 그래요. 그래서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지금 각각 자본주의 진영인지 공산주의 진영인지, 이게 아주 단순하게 미국과 소련이 각각 자본주의 진영인지 공산주의 진영인지는 다들 쉽게 잘 구별하시더라고요. 마셜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독 이 북대서양조약기구랑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 바르샤바라는 것도 동유럽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좀 보시면서 아, 자본주의 진영과 관련되는구나. 아, 공산주의 진영과 관련되는구나. 꼭 구별해 놓기 바랍니다. 이거 전형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냉전의 전개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각각의 세력이 대립하고 있으니 이 대립의 모습들이 각지에서 나타나겠죠. 먼저 나타난 건 유럽인데, 유럽 중에서도요, 지금 제2차 세계대전 때 전범국가 어디였습니까? 독일이었었죠. 그 독일을 둘러싼 이제는 냉전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독일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 결과 4개의 나라가 이거를 나눠서 점령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나뉘어서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에서 소련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발생했던 겁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단대쪽 지역의 화폐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뒤에 자료를 따로 준비했거든요. 거기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련이 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서독과 동독의 분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단이 되는 건 서로가 다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럼 서로 못 넘어가게 막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라는 게 건설되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관련된 한번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독일의 분단과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독일을 보면은요,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요. 왼쪽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다 자본주의 진영과 관련된 국가들이고요. 오른쪽은 소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요,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를 땐 서독이라고 하고 동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구분선이 있고요. 또 수도였던 베를린이 있는데, 이 베를린은 이 동독 내부에 있어요. 동독 지역의 내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베를린 지역도 어떻게 됐냐? 이렇게 넷으로 쪼개져 있는 겁니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이 일방적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요,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련이
이 서베를린, 베를린 지역에서도요, 동쪽은 동베를린, 왼쪽은 서베를린이죠. 이쪽 지역으로 가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베를린은 지금 소련이 관할하는 지역 내에 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육로를 막는다는 거는요, 주변이 다 지금 소련 영역이니까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바로 베를린 봉쇄라고 하는 겁니다. 서베를린으로 가는 걸 막는 거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물자들이 있을 텐데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비행기 같은 걸로 이제 물자를 막 나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됐었고요. 이 베를린 가운데에 베를린 장벽이 61년에 세워지게 됐던 겁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바로 이 서독과 동독,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베를린의 생필품을 운반한 미국 비행기예요. 왜 비행기로 생필품을 운반해야 될까요? 그렇죠. 베를린 봉쇄로 인해서 육로가 다 막혔거든요. 근데 하늘로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냉전전기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요, 중국 측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중국 어디까지 배웠었냐면요, 제2차 국공합작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항일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손을 잡았었죠. 근데 일본이 이제는 패망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합작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 이후에 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내전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좀 우세했었는데요. 토지개혁 등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지지를 얻으며 중국 공산당 세력이 더 커지게 됐었고 최종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1949년에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니 그걸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반면 이 국공내전에서 이제는 패한 이제 장제스 등의 중국 국민당 세력은요, 타이완으로 건너가서 따로 독자적인 이제 정부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타이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위한 노력, 이런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또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패망,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근데 광복 이후에 남한과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에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남북 분단으로 되는 것들인 거고요. 이 남북 간의 갈등이 이제는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이 현재는 미국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남측 지역과 소련의 영향을 끼치는 북측 지역으로 나뉘게 됐었던 거고 이게 바로 냉전의 영향을 나타난 거죠. 그게 또 전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역사 2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베트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좀 더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베트남은 원래 어느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프랑스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본이 와서 베트남을 식민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베트남은요, 우리는 이제 독립하겠다라고 하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프랑스가 우리는 인정 못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와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

공화국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트남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뉘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베트남 전쟁이라 그래요. 그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도 각각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국가의 대립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냉전 상황 속에서 둘이 실제 전쟁을 붙죠. 그게 이제 베트남 전쟁인데, 이런 6.25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과 같은 것들이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냉전은 직접적인 무력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직접적인 무력 동원했죠. 대표적인 열전으로 언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는 미국과 한국 등이 참전했었는데 나중에는 미국이 이제는 물러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76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되는 것이지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메리카 지역인데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소련과 현재 미국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서로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어떻게 하느냐? 소련과 미국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 소련이 직접 미국의 본토에다가 영향을 주려면은 미사일을 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요, 쿠바에다가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쿠바 지역에 미사일을 설치하면, 쿠바라는 그 국가가 미국 바로 밑에 있거든요. 가깝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 본토에다가 직접적인 타격이 가능한 거죠. 이걸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요. 이때 실제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경각심, 위기가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소련의 서기장인 후르쇼프와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있는데요. 이제 밑에 핵탄두, 그렇죠? 핵무기에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그런 위험한 상황을 현재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요, 미사일 기지 건설을 안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체제에서 두 국가가 직접적으로 대립했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쿠바 미사일 위기, 혹시 아주 어려운 문제로 바꾼다면 연도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처럼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3세계의 등장입니다. 제3세계는요,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생각해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식민지들이 많이 독립을 했었지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어떤 독립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첫 번째는 먼저 인도입니다. 자, 인도가 드디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도 내부에서는요, 종교가 좀 갈라져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도는 본래 예전으로 좀 가볼게요. 인도의 고유 종교다라고 얘기하면 굽타 왕조 때 힌두교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무굴 제국, 그 전부터요, 인도의 이슬람화가 전개되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된 모습이 그 무굴 제국 때 나타났던 부분들이었죠. 근데 영국이 식민지배하면서 어땠었냐면 이 힌두교도들과 이슬람교도들의 대립을 이용하려고 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그렇죠, 벵골 분할령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독립을 하느냐, 힌두교를 믿는 다른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인도, 이쪽 지역이 있고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파키스탄인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파키스탄은요,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있어가지고 총 세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분리가 됐었고, 그 중에서 동파키스탄은 나중에 방글라데시로 따로 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인도였던 나라가 지금으로 비교해보면요, 힌두교를 믿는 인도가 있고요, 다음에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로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로 나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다면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나뉘게 될 때요, 이게 수월했을까요? 아니죠. 특히 인도를 해서 종교에 따라서 나눈다고 치면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 있고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 지역이 있을 텐데 이게 명확히 나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발생한 원인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세한 부분들은 또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도네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느 나라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죠? 원래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과정 중에서요, 또 일본의 식민지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일본이 패망하니 인도네시아도 우리도 독립합니다라면서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식민지 배하고 있었던 네덜란드가 반발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간에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됐었고요. 최종적으로 네덜란드를 물리치고서 완전히 독립하게 됩니다. 이때 독립전쟁을 할때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비난들이 좀 있었었어요. 다음 서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면요. 서아시아 지역에서도 시리아들이 등이 독립을 했었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었습니다. 우리 혹시 제1차 세계대전 때 배웠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랍 지역에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라고 하면서 맥마흔 선언이라는 거 있었죠. 그러면서 아랍인들의 나라가 세워지게끔 하겠습니다. 이런 지지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국가를 세워주게 하겠다라는 영국의 2중, 3중의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랍인들의 또 반발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팔레스타인 분쟁이라는 것도 여기야 연결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단순히 이렇게 독립한 것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이런 게또 어떠한 분쟁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훨씬 더 세계사가 재밌을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부분은요, 좀 어렵게 문제를 내자고 하면은요, 이때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했느냐,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먼저 리비아는요, 이탈리아부터 독립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를 잘 봐주시기 바라는데요, 이집트는요, 나세르라는 인물이 공화정을 수립했어요. 공화정 수립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도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거, 우리 계속 봐왔던 거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수에즈 운하가 있었잖아요. 수에즈 운하를 누가 관리하고 있었느냐? 영국이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겠다라고 선포해서 이집트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나세르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1960년에는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해를 특별히 아프리카의 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알제리는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1962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알제리, 프랑스로부터 독립이에요. 역시 프랑스로의 독립 이후에 알제리 내부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분쟁이나 논란들도 좀 있게 됐었습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딱 하나를 외우자라고 하면 저는 나세르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외에도요, 아프리카에나 알제리, 어느 나라로부터 독립했는지, 프랑스인지 이탈리아인지, 이 특징을 좀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세기는요, 지금 그렇다면 앞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이 냉전 체제잖아요. 그럼 냉전 체제라고 하는 건 지금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으면 지금 세계가 둘로 나뉘어 있다고 아까 트루먼 동틀에서 나왔었잖아요. 나뉘어 있으니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이 전후에 독립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들은요,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미국 측을 또 싫고, 소련 측도 싫은 거죠. 우리는 양쪽 다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등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동맹주의,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세력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3세계라고 했었거든요. 제3세계는 자본주의 진영, 그 제1세계, 미국 중심이 되겠죠. 다음에 제2세계 공산주의 진영, 소련 중심이 되겠죠. 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주의를 내세운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계도 아니고 2세계도 아니고 세 번째니까 제3세계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3세계들은요, 지금 미국 측이나 소련 측그 어디에도 가담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는요, 그런 국가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등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시도가 첫 번째가 평화 우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1954년에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상호 불가침, 평화 존중 등에 합의했었는데 이게 좀더 확대가 되는 거죠. 지금 제3세계를 형성하는 국가가 한두 국가가 아니죠.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29개 나라 대표가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요.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라고도 하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반둥 회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 서로 합의하기를. 우리 국제 분쟁은 앞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그리고 우리 서로 국가 간에 상호 존중하자.
이런 내용들을 감 감정한...

강조한 평화 10원칙을 결의했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나오면 제3세계. 여기서 합의했던 부분은요, 평화 10원칙입니다. 좀더 심한 개념 말씀드렸어요. 반둥회의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둥은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를 반둥회의라고도 부른다. 평화 10원칙을 결의했다. 특징적인 부분인 거고요. 1961년부터는요,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비동맹회의를 지금까지 쭉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3세계 여러 노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그리고 앞에 나왔었던 평화 10원칙 안볼 수가 없겠죠. 현재 지도에 나와 있는 게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참가국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될 건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렸기에 반둥회의라고도 불린다고 했고요. 인도, 이집트, 중국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29개 나라가 참여했고, 이 회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다. 어떤 나라들이 참석했었는지 그것도 특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조하고 싶은 건 평화 10원칙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평화 10원칙의 내용이거든요. 자, 냉전 체제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제3세계,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 및 원칙을 존중한대요. 국제연합의 목적 뭐였었죠? 국제 평화유지, 세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두 번째,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 그렇죠. 각 국가 다 존중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종과 모든 국가의 평등을 인정하고요. 지금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한대요. 이런 내용 나와 있고요.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각 국가의 단독 또는 집단적인 방위권, 자기를 지키는 거죠. 이걸 존중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 체제 사용을 자제하고, 이때 집단 방위 체제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건데, 강대국의 특정 이건 이익을 지키기 위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자제하고 다른 국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자제한다라고 돼 있고요.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침략 행위 또는 위협 또는 무력 사용을 금지한다. 전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막고 싶은 거죠. 여덟 번째는 협상, 화해, 중재 또는 사법적 해결 같은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한다. 전쟁을 막고 싶어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었잖아요. 특히 지금 이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가 되면서 혹은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국가들인 겁니다. 그러니 그런 분쟁들이 있을 때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는 꺼리고 당연히 평화적 수단 통해 사고 싶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상호 이익과 협력, 그리고 정의와 국제적 의무를 존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1세계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진영이 있고요. 제3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형성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은요, 원래는 냉전 체제 속에서는요, 미국, 소련, 무조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3세계는 새로운 대안이 등장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던 국제 질서가 제3세계의 등장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죠.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다각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둘의 원래 대립이 치열하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앞에 봤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대립이 좀더 완화될 수 있겠죠. 즉, 냉전 체제의 완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봤었던 내용들이요.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고 전기가 되면서요, 열전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도 나타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제3세계가 등장하고 국제 질서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냉전 체제가 뭔가 변화하는 것들 나타나겠죠. 이게 바로 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냉전 체제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3세계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 부분은요, 오늘 거에서 딱 끝날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되는 냉전의 완화까지 쭉 이어지는 걸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시기인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강 후기 복습하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립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히 나눠서 양측을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는 거,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핵심 문장 정리하기도 잊지 말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일 완성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학년 과학 정말 잘하고 싶은데, 핵심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오세요, 오세요.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우리 딱 20강 만에요, 2학년 과학 완전 정복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OT 보고 오셨나요? OT에서 우리 강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안내했거든요. 그거 잘 보시고, 뭐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먹은 다음에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공부는요, 질문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부를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비커 두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달걀입니다. 깨끗한 물 가지고 왔고요. 하나는 소금물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달걀을 한번 톡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랬더니 지금 얘 가라앉네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소금물에 이렇게 넣어볼 거거든요. 오, 그랬더니 떠요. 도대체 이거 왜 그러는 것일까? 바로 오늘의 질문이거든요. 똑같은 달걀이 물과 소금물에서 가라앉고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정의로부터 우리는 출발합니다.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여러 가지 성질 중에 딱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손에요, 뭔가 흰색 고체 가루예요. 100g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요, 이게 설탕을 얘기하는 건지 소금을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 맞추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 특성을 딱 들었을 때, 아, 너 소금이구나. 너 설탕이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면 각 물질을 구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요. 석영이라고 하는 거 봤더니 육각기둥의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 또 보니까요, 황은요, 노란색을 띠고 있대요. 아.

아, 그러면 겉에 보이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겠구나. 또 보시면요. 식초라고 하는 것은 시큼한 냄새가 난대요. 아, 냄새. 또 소금을 물에 녹여서 유리막대에 찍어 혀끝에 대어보니 짠맛이 난대요. 아, 맛도 있겠구나. 그 다음 보니까 소금은 거칠고 밀가루는 부드럽대요. 또 보니까 석고는요, 손톱으로 긁힐 만큼 무르대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성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겉보기 성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우리 이 겉보기 성질만을 이용해서 각 물질을 구별하려고 하면 이게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함부로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겉보기 성질 말고 물질의 특성인 오늘 밀도가 무엇인지, 그리고요,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용해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정확한 정의들 한번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틀부터 정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특성 공부할 거예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종류가 같다, 그 물질의 양에는 관계가 없어요. 100g 있든지, 200g 있든지, 300g 있든지, 그 양이랑 관계없이 같은 물질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물질의 특성이 같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바로 이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요, 질량에 대한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질량은 뭐냐면 물질 고유한 양이에요. 제가 여기에 흰색 꽃에 100g 가지고 있습니다. 200g 가지고 있습니다. 300g 가지고 있어요. 이 물질이 뭔지 한 번에 알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저기 제가 어떤 물질을요, 100ml 가지고 있어요. 200ml 가지고 있어요. 300ml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피를 가지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얘기해요. 이거 가지고는요,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부피로 나눠준 값, 즉, 여러분 편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질량이 많은 거야? 그 안을 들여다볼 때,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얼마나 빽빽한 거야? 그걸 우리는 바로 밀도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멋있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요거 이제 앞으로 읽는 방법 우리 공부하는 겁니다. 밑에 있으면,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가 도대체 뭐야? 똑같은 부피당,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부피당,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 우리는 그것을 밀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 생각해 보시면, 질량이 물질의 특성 될수 있습니까? 질량은 될수 없어요. 부피가 물질의 특성 될수 있습니까? 부피도 될수 없어요. 그런데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하는 그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랑 관계없다는 거야. 양이랑 관계없이요. 그냥 그 물질이 같다라고 하면 그 물질의 밀도가 같은 것입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단위요. 암기하지 않을 겁니다. 유추해 볼게요. 질량의 단위 우리 어떤 거 쓰죠? 그렇죠. 그람 혹은 킬로그램 이런 거 사용합니다. 부피는요, 우리가 세제곱센티미터 혹은 밀리리터 혹은 세제곱미터, 리터 이런 거 사용하죠. 그러니까 단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밀도의 단위는 그래서 그람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람 퍼 밀리리터, 킬로그람 퍼 세제곱미터 이런 단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 실험으로도 밀도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질량을 측정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 질량은 저울로 그냥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했던 값이 2.5g이라고 측정이 되었네요. 그럼 이제 우리 부피 구하면 되죠. 얘가 만약에 고체다라고 하면 우리 부피 구할 줄 알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근데 이러한 고체 물질의 부피를 또 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기 지금 눈금 실린더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을 넣습니다. 측정했더니 지금 여기를 읽어주시면 되죠. 17ml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고체 물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고체의 부피만큼 늘어나게 될 거예요. 측정했더니 22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 늘어난 5ml가 바로 이 고체 물질의 부피가 되는구나. 그럼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2분의 1, 그 0.5가 되겠죠? 그램 퍼 밀리리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아, 질량도 부피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어. 그런데 질량을 부피로 나눈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이 같다면 그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밀도가 작다라고 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고요. 밀도가 크다라고 하면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밀도를 비교해라 라고 한다면 제일 밑에 있는 E가 밀도가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이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 그 다음 A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밀도를 비교해 줄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의 밀도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의 밀도값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아, 봤더니 대체로 고체의 밀도가 액체보다는 액체의 밀도가 기체보다는 크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는데 딱 보다면 어디가 하나 탁 걸려요. 그렇죠. 바로 여기예요. 물과 얼음의 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물 얼려 보신 적 있죠? 냉동고에 딱 얼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부피가 물의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부피가 얼리면 액체가 고체가 될때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밀도를요,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부피, 질량, 이렇게 나타내요. 그럼 지금 얼음이 될때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밀도를 나타내는 D예요. 그 값은 작아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고체가 되면서 작아지는 이 예외적인 것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의 경우에는요,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이 온도와 압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를 표시할 때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질문 보면요, 왜 도대체 똑같은 달걀인데 뜨고 가라앉는 것일까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렇죠. 밀도 차가 있었기 때문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바로 여기에 보면 달걀이라고 하는 거 처음에요. 여기에 지금 달걀 우리가 한번 보면 아까 영상에서는 동일한 달걀을 가지고 실험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얘네 동일한 달걀이 아니고요. 어떤 달걀은 오래된 달걀이고 어떤 달걀은 신선한 달걀이에요. 이거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래된 달걀은 그 안에 기체가 발생하면서 밀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러한 소금물에 넣어주게 된다면 밀도가 큰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좀 오래된 달걀은 떠오르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밀도 차에 의해서 신선한 달걀을 골라낼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이런 밀도라고 하는 거, 아, 밀도가 크면 가라앉고 밀도가 작으면 떠오르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밀도와 관련된 현상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벌써 우리 물질의 특성 첫 번째가 끝이 난 겁니다. 할 만하시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특성 중에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용해도예요. 이 용해도 왜 이렇게 어려워하나 봤더니 용어 자체가

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이거부터 정리합니다. 자, 여기에요. 제가 물 가지고 왔어요. 물은요,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로 작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설탕을 넣어준다라고 하면 설탕은 녹는 물질이죠. 녹는 물질은 용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용매의 용질이 즉, 물에 설탕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이 있죠. 우리는 그 현상을 용해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1학년 때 공부했던 융해와는 다른 거예요. 융해라고 하는 것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상태 변화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거 아니고, 지금은 이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탕물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고, 만약에 내가 녹이는 물질 용매를 물을 사용했다, 그러면 물 숫자를 써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도대체 얼마나 녹아 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용해된 정도 용해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녹아 들어간다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럼 기준이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겁니까? 아, 그럼 녹이는 물질 있었죠. 그 녹이는 물질 지금부터 100g 이렇게 얘기합시다. 물 100g에 계속 녹여요. 그래서 최대로 넣어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것을 그람수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입니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선생님요, 컨디션 좀안 좋을 때 있잖아요. 컨디션 안 좋을 때 선생님 피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피자 한두 조각 먹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얼마나 먹냐면, 평상시에 보통 한세 조각 먹어요. 근데 컨디션 완전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요, 한 다섯 조각도 먹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피자 조각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아, 이 용매도요, 컨디션에 해당하는 거. 선생님한테 컨디션이었던 것이 용매한테는 무엇이냐? 바로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도대체 너 온도가 몇 도야? 선생님 컨디션이 좋으면 피자 조각 많이 먹는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용매 100g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컨디션 완전 안 좋아요. 선생님 두 조각 정도 먹으면, 아, 나 이제 배부르다. 포만감을 느낀다고요. 근데 컨디션 보통인 날한세 조각 먹으면 포만감 느껴요. 아, 나 컨디션 완전 좋은 날한 다섯 조각 먹으면 포만감 느껴요. 따라서 각각의 컨디션, 즉, 각각의 온도에서 너 얼마만큼 가득가득 가질 수 있어? 그 가득가득 있는 점을요, 우리 구해서 쭉 점으로 찍어요. 그런 다음에 선으로 쭉 연결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용해도 곡선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가득가득 가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는 그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선 아래 영역들은 어때요? 네, 나 지금 컨디션 완전 좋아서 원래는 피자 다섯 조각까지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세 조각까지 먹은 상태. 그럼 뭐예요? 나 아직 만족이 안 되는 상태. 아니 불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선 아래의 점들은 모두 불포화 상태입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선 위에는 어떨까요? 내가 컨디션 보통인 날 있잖아요. 컨디션 보통인 날나 피자 세 조각 먹으면 완전 배부른데, 내가 좀 욕심내가지고요. 한 조각 더 먹은 거예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아, 나 과식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내가 한 조각 더 먹은 상태. 과식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과포화 상태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과식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 마지막에 먹은 그한 조각 먹지 말걸. 그거 그대로 뱉어내고 싶다.

포화인지 불포화인지.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요, 문제 속에서 변화를 줄 겁니다. 대부분은 어떠한 지점을 줄 거예요? 불포화인 상태 D점을 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내가 냉각시켰습니다라고 하면, 냉각? 아,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구나. 내 컨디션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포화의 상태에 도달할 거고, 더 냉각합니다라고 한다면 과포화 상태로 가겠죠? 그럼 과포화된 양만큼은 석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석출량을 물어보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용해도 각각 고체와 기체에서는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용해도 앞에서 우리가 용매 100g에 너 최대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이거 기준이 용매, 녹이는 물질이었다라는 거잘 신경 쓰시면서 너 녹는 물질, 용질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물질들마다 다 각각의 온도에서 너 최대로 얼마나 녹일 수 있어? 그거 다 구해가지고 점으로 찍어요. 그래서 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보면 대체로 이 고체 물질들 온도가 올라가니까, 컨디션 좋아지니까 녹이는 양, 즉 용해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고체의 경우에는요, 온도가 높아진다면 대부분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반면 압력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이 고체의 용해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고체의 용해도 곡선 얘기하는 거였어요. 고체 상태. 그럼 이번에는 기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체. 기체가 잘 녹아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탄산음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떨 때 탄산음료, 아, 맛있다! 라고 느끼죠? 네, 톡 쏘는 맛이 강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청량감을 느끼고 싶을 때이 탄산음료 먹잖아요. 그럼 이톡 쏘는 맛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그 안에 기체가 잘 녹아져 있어야 돼요. 즉, 용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탄산음료 어떻게 해서 먹어요? 여러분, 탄산음료 데워가지고 끓여서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차갑게 먹는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뚜껑이 따져 있는 탄산음료가 좋아요? 아니면 내가 새롭게 따는 게더 맛있어요? 그렇죠. 뚜껑이 닫혀 있는 온도가 낮은 냉장고에 있는 탄산음료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왜요? 바로 그 조건이 이요 기체가 잘 녹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어려워하냐면 여기서 기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럼 기포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액체에 기체가 녹아 있지 못하고 날아가니까 기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많아졌다? 아, 용해도가 감소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A, 그리고 C, 그리고 E를 볼게요. 다 마개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압력은 동일한 상태에 온도가 얼음물, 상온의 문, 물, 그리고 50도의 물.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 기체 잘 녹아있지 못하고 날아가겠죠? 날아가니까 기포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기체의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기체 잘 녹아있지 못하죠? 오히려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용해도가 낮아지니까 기포가 많아지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제 압력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A와 B 요렇게 두 개를 보면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아, 마개가 닫혀 있는 것이 기체가 잘 날아가지 못하도록 오히려 눌러주는 거겠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도,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봐도 마개가 있는 것, 즉 압력이 높아야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고,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포가 발생하는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라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 용해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요, 벌써 두 번째

물질의 용해도도 뜻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물질의 성질 중에 바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끓는 점, 말 자체예요. 액체에다가요, 우리가 열 에너지 줄 겁니다. 자, 여기 계속 열 에너지 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일 수 있구나. 두 번째는요, 우리 이미 공부한 거. 그렇죠. 바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기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을 가열할 건데, 절대로 에탄올은 직접 가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데우고, 데워진 물을 통해서 에탄올의 온도를 높이는 물중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도 에탄올이 한 번에 끓어오르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끓임쪽이라고 하는 작은 돌덩어리, 돌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한 번에 끓어오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온도계로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온도가요, 정말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왜요? 가해준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하는 데 쓰였기 때문이죠. 액체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특정 온도에 탁 도달하면 가해준 열 에너지가 모두 다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고,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다 썼어요. 그러면 온도 올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바로 끓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면 끓입니다. 1인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요. 2인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여요. 3인분을 끓여도 물은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런 것처럼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그 물질이다라고 하면 끓는 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만 외부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더라. 그리고 정말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물질이 같으면 진짜 끓는 점은 같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수 있죠. 그래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에탄올, 둘다 에탄올. 근데 지금 양이 다르죠? 얘는 하나는 10ml, 하나는 20ml예요. 그럼 정말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78도로 동일하지만 양이 작으면, 그렇죠,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고, 양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해가 되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제가 고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가열해 줄게요. 그럼 열 에너지가, 그렇죠, 고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열 에너지 써요. 그러다가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이제 그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열 에너지 쓰니까 온도가 일정 해지죠? 거기를 우리는 바로 녹는 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 액체로 변하게 되면 다 계속 가해주는 열 에너지를요, 그 액체의 온도 변화하는데 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냉각해 줍니다. 그럼 액체였는데 액체 온도 올라가다가 냉각하니까 액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 낮아져요. 나는 냉각하고 있으니까 열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액체가 고체로 상태 변화하죠. 근데 이 상태 변화할 때열 에너지 방출하거든요. 그럼 나는 열 에너지 뺏고 있었는데 상태 변화하면서 열 에너지 내놓으니까 그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따라서 그 지점을 우리는 어느 점입니다 라고 불러주시면 되고, 모두 고체로 바뀌었어요. 나는 계속 열 에너지 뺏고 있었으니까 고체의 온도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것처럼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녹는 점, 그리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일정해지는 온도 구간을 어는 점, 만약에 순수한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을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 어려울 것 같았지만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이거 물질의 양을 관계없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여러분이 평가 보려고 하면 떨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 수학 새로운 단원 5단원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4단원 퀴즈는 4분의 3과 6분의 7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정답은 바로 12였습니다. 이 12라는 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4와 6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공통 분모를 구할 때 두 분모의 공배수를 이용하는데 그중 가장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인 12를 구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소개할게요. 오늘은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5단원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하고 그 뒤에 단원평가 1회 20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핵심 정리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예, 교재는 84쪽이고요. 우리 수학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 4단원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4단원에서 연습했던 분수의 통분 있죠. 이 통분만 잘할 수 있으면 5단원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봅시다. 첫 번째는 진분수의 덧셈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진분수를 덧셈할 때 분모가 다를 경우에는 두 분모를 통분해서 분모를 각게 맞춰준 다음에 덧셈을 할 때 분모는 그대로 쓰고 분자끼리 더해서 분자의 위치에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분이 필요할 경우 약분에서 정답은 기약분수로 나타내 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더해도 괜찮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렇게 12와 12분의 19와 같이 가분수로 나올 경우에는 1과 12분의 7과 같은 대분수로 바꿔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분수도 덧셈을 하게 되죠. 통분한 후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와 12분의 3, 1과 12분의 8 더하기 할 때 2 더하기 1, 3 써주고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 계산해서 12분의 11을 써주고 합해주면 3과 12분의 1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2와 4분의 1을 4분의 9로, 1과 3분의 1을 3분의 5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대분수로 바꿔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뺄셈도 어렵지 않아요. 뺄셈도 마찬가지로 분모 같게 통분해서 그대로 빼주고 약분이 필요한 경우 약분해주면 됩니다. 대분수의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통분한 후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빼고 또는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요. 자, 그런데 5단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분수끼리 혹시 뺄 수 없을 때에는 자연수 부분의 1을 분수로 바꾸어 계산하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만 잘해도 우리 친구들이 5단원의 웬만한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4와 2분의 1 빼기 1과 5분의 3을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했어요. 4와 10분의 5 빼기 1과 10분의 6으로 그래서 자연수는 자연수 분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10분의 5에서 10분의 6을 뺄 수가 없지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자연수 사이에서 1만큼을 받아내림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수 1이 10분의 10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4를 3으로 적어주고 10분의 10에 10분의 5를 합해서 10분의 15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3과 10분의 15에서 1과 10분의 6을 빼줄 수 있죠.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고 10분의 15 빼기 10분의 6은 10분의 9니까 2와 10분의 9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고 나머지 부분은 4단원에서 공부했던 이 통분만 잘할 수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문제 마지막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에 4번.
4와 11분의 2 빼기 1과 4분의 3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통분부터 해줘야 돼요. 44로 통분할 수 있죠. 44분의 8 빼기 1과 44분의 33입니다. 자, 아까 말했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44분의 8에서 44분의 33을 뺄 수가 없지요. 따라서 자연수 1을 받아내림해야 된다. 그러면 4가 3이 되겠죠. 그리고 44분의 44에 44분의 8을 합해서 44분의 52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1과 44분의 33을 뺄수 있잖아요. 자연수, 자연수끼리 빼면 2가 되고, 분수끼리 빼주면 44분의 19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와 44분의 19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약분이 필요할 경우 약분도 해주어야 되지만 여기는 이미 기약 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약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 모두 마쳤고요. 단원 평가 1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단원 평가 1회 교재의 85쪽입니다.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기 그림을 보면 전체의 3등분한 것 중에 한칸 3분의 1이 되고, 전체의 5등분한 것 중에 한칸 5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15등분 해줬어요. 자, 3분의 1 전체 15등분하면 그 중에 5칸이죠. 5분의 1 전체 15등분 해주면 그 중에 3칸이잖아요. 계산하면 15분의 8이 된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번, 9분의 5 더하기 18분의 3을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9분의 5, 18분의 3이 있는데 9는 18에 약수죠. 따라서 9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18입니다. 9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18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1입니다. 계산하면 18분의 10 더하기 18분의 3 분모는 그대로 분자끼리 더해서 1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3번, 계산하시오. 자, 4개의 문제, 진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통분해야 되죠. 20으로 통분하면 20분의 5 더하기 20분의 4입니다. 계산하면 20분의 9가 되고요. 20분의 9 정답. 그 다음, 12와 6은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면 12분의 2 더하기 12분의 8이 되잖아요. 자,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분자끼리 하면 12분의 10인데, 약, 분할 수 있죠. 2, 6, 12, 2, 5, 10 정리하면 6분의 5가 답이 된다. 이렇게 정답은 기약분수로 적어주는 거예요. 자, 이번엔 뺄셈입니다. 우리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77에 49, 그리고 77분의 22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죠. 자, 77분의 49 빼기 27은 27이 됩니다.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77분의 27이 정답. 자, 그다음 16과 20 어떤 수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 80으로 통분합니다. 16에 5를 곱해서 80이니까 11에 5를 곱해서 55 빼기 20에 4를 곱해서 80이니까 4, 7에 28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80분의 55 빼기 28은 27이 되겠죠. 80분의 27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4번에서 5번은 6분의 5 빼기 10분의 3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첫 번째로 4번 문제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해서 계산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분의 5 분모 문제 각각 10을 곱해주죠. 10분의 3 분모 문제

현재 각각 6을 곱해줘서 계산하면 60분의 5, 10 빼기 60분의 18이 돼요. 자, 분모 그대로 써주고 분자끼리 뺍니다. 50 빼기 18은 2가 되고 32가 되는 거죠. 60분의 32라고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그다음 5번은 이번에는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 분모로 해서 두 분수의 차를 구하고 마지막에 기약 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6과 10의 최소 공배수는 30이기 때문에 6분의 5 위아래에 5를 곱해주고 5를 곱해주고 10분의 3 위아래에 3을 곱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렇다면 6 곱하기 5는 30분의 25가 되고 빼기 30분의 9가 됩니다. 자, 계산해서 적으면 30분의, 자, 어떻게 될까요? 16이 되지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2로 약분할게요. 2, 8에 16, 2, 15 따라서 15분의 8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렇게 답안 작성해주면 되겠죠? 자, 6번 볼게요. 주원이는 아이스크림 한 통에 12분의 4만큼 먹었고, 서우는 한 통에 16분의 5만큼 먹었어요. 주원이와 서우가 먹은 아이스크림의 양은 한 통에 얼마만큼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두 분수를 더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12분의 4를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3분의 1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16분의 5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통분할게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48로 맞추어서 3분의 1은 48분의 16이 되고 16분의 5는 48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8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해서 31이 되는 거죠. 약분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48분의 31통. 이렇게 단위까지 적어주면 되겠죠. 7번, 블루베리를 지수는 15분의 17kg, 준수는 15분의 8kg을 땄습니다. 두 사람 중에 블루베리를 누가 몇 킬로그램 더 많이 땄는지 구하세요. 누가 얼만큼 더 땄는지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한 다음 더 많이 딴 쪽에서 더 적게 딴 쪽을 빼주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25분의 17인 지수가 있고, 준수는 15분의 8이죠. 이두 분수를 통분부터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분모 75로 맞춰 줄수 있겠죠? 75로 맞춘다. 자, 여기에 3을 곱한 거니까 17에 3을 곱해서 51이 되고, 15에 5를 곱해서 75가 되니까 5, 8에 40. 분자는 40을 써 줘야겠죠. 자, 그럼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더 많다? 맞아요. 지수가 더 많이 땄습니다. 지수라고 적어주고 얼만큼 더 많이 땄는지 75분의 51에서 75분의 40을 빼줍니다.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분자는 11이 되죠. 75분의 11kg을 더 땄습니다라고 단위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세요. 8번.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세요. 관계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계산식을 계산해서 그 결과에 연결을 하세요라는 겁니다. 자, 8분의 7 더하기 12분의 8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에 계산을 하면 먼저 통분부터 해줘야겠죠? 분모 24로 통분하겠습니다. 24. 따라서 3, 7에 21이 되고 2 곱하기 8은 16이 돼요. 자, 더해주면 24분의 37이 되고, 대분수니,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1과 24분의 13입니다. 자, 정답 어디 있을까요? 니은이 있죠? 1과 24분의 13이다. 그 다음 2번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4, 6, 최소 공배수인 24를 공통 분모로 해서 24분의 17은 그대로, 그리고 6분의 4는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서 16. 계산하면 24분의 33이 되죠. 약, 대분수로 구한 다음에 약분해 보도록 할게요. 1과 24분의 9가 되는데 3으로 약분합니다. 3, 8. 정리하면 1과 8분의 3. 이렇게 해서 정답 디귿에 1과 8분의 3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9번,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했습니다. 기역 더하기 니은의 합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기역과 니은 모두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과 11분의 7 가분수로 바꿔주면 11분의

18이 되죠. 더하기 2와 4분의 1 가분수를 바꿔주면 4분의 9가 됩니다. 통분하기 위해서 분모를 44로 맞춰주면 11에 4를 곱해서 44가 됐으니까 18에도 마찬가지로 4를 곱해서 4, 8, 32, 72가 되죠. 44분의 72 더하기 44분의 99 계산하면 44분의 171이 되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44가 170이라는 몇번 들어가는지를 알아볼게요. 몇번 들어가나요? 그렇죠. 세번 들어가니까 니은까지 구하면 돼요. 자연수 부분이 3이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것은 기역과 니은이니까 72 더하기 3을 계산해서 75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10번. 옳은 계산식에는 동그라미, 잘못된 계산식에는 세모 표시하세요. 자, 우리 그럼 이세 가지의 식을 모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과 5분의 1 더하기 2와 2분의 1 계산하기 위해서 통분해 줍니다. 여기 아래에 써주면 3과 10분의 2 더하기 2와 1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5와 10분의 7이 되죠.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자, 이번에는 17분의 13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통분해요. 34로 통분할 수 있죠. 17에 2를 곱해서 34니까 13에 2를 곱해서 26이 되고요. 그 다음 2분의 1은 34분의 17이 돼요. 자, 더해줍니다. 34분의 43이 되는데 이것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34분의 9예요. 1과 34분의 11은 틀렸죠? 따라서 세모. 자, 이번에는 1과 3분의 2 더하기 2와 8분의 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24로 통분할 수 있죠. 1과 24분의 16 더하기 2와 24분의 6이 된다. 맞죠? 계산하면은 자연수끼리 하면 3, 그리고 분수끼리 하면 24분의 22가 되는데 약분할 수 있잖아요. 12, 11로 약분해서 정리하면 3과 12분의 11이라는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맞았죠? 동그라미. 11번. 지온이는 영어 공부를 2와 12분의 1시간 하였고 수학은 영어보다 1과 20분의 1시간 더 공부했어요. 수학 공부를 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기약분수로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영어 공부보다 1과 20분의 1시간 더 했으니까 영어 공부를 한 2와 12분의 1에 1과 20분의 1을 더해 주어야겠죠. 자, 12와 20 몇으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까요? 12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공통된 약수 4가 있죠. 4, 3, 12, 4, 5, 20입니다. 니은자로 곱하면 4, 3, 12, 12 곱하기 5는 60이 된다. 아하, 최소 공배수는 60이구나. 자, 그러면 2와 60분의 5 더하기 1과 60분의 3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자, 아래에 적어볼게요. 자연수, 자연수끼리 2 더하기 1은 3이고, 60분의 5 더하기 60분의 3은 60분의 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분할 수 있죠. 문제에서 기약분수로 나타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분자 4로 약분하면 4, 2, 8, 4, 1은 4, 4, 5, 20으로 해서 3과 15분의 2 시간이 된다. 이렇게 3과 15분의 2 시간입니다. 라고 단위까지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어요. 12번 볼게요. 5와 16분의 5 빼기 2와 24분의 9를 계산할 때 공통 분모로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구하기 전에 여기서 약분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약분을 해야 우리가 좀더 간단한 숫자로 구할 수 있어요. 16분의 5는 이미 기약분수죠. 24분의 9는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으로? 3으로 가능하죠. 3, 8에 24, 3, 3은 9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5와 16분의 5 빼기 2와 8분의 3을 계산할 때의 공통 분모입니다. 그러면 16과 8의 공배수여야 하는 거겠죠. 16은 8의 배수이기 때문에 1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16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수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기 때문에 16의 배수가 공통 분모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16 가능하고 32 가능하고 48 되고요. 그 다음에 48에 16을 더하면 4, 6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80 되고요.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겠죠. 여기서 골라보면 16 가능하고 그 다음에 32 가능하고 48 가능한데 24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정답은 니은이 되겠죠? 13번. 다음 분수 중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하세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두 다 같이 비교할 수 있게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 3과 9분의 8 그대로 두고 9분의 11 대분수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1과 9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10분의 7은 진분수니까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눈에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10분의 7이 1보다 작으니까 가장 작은 분수가 되고, 이두 대분수를 비교했을 때 자연수가 큰게더큰 분수죠? 3과 9분의 8이 자연수가 더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가장 큰 분수에서 가장 작은 분수를 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3과 9분의 8 빼기 10분의 7을 계산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3과 90분의 80이죠. 빼기 90분의 97의 63이 돼요. 자, 여기 보면 자연수는 그대로 3이 되겠죠. 분수끼리 빼주면 90분의 7, 그리고 17이 됩니다. 정답은 3과 90분의 17이 되는 거예요. 3과 90분의 17로 정답 남겨주도록 하세요. 14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무엇인지 쓰세요. 자, 이렇게 전체가 있고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따라서 이 남은 한쪽 부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반대쪽 부분의 길이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의 6과 17분의 8에서 4와 5분의 1을 빼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통분해서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17과 5두 분모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야겠죠. 통분하면 85분의 5, 8에 40 되고 빼기 4와 85분의 17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자연수, 자연수끼리 분수, 분수끼리 뺄수 있겠죠? 6 빼기 4는 2고 분수끼리 빼주면 85분의 40 빼기 17은 23이 됩니다. 자, 더 이상 약분할 수 없지요. 따라서 정답은 2와 85분의 23입니다. 이렇게 남겨주면 되겠어요. 15번. 희선의 가족은 냉장고에 있는 소고기 2와 3분의 1kg 중 1과 7분의 4kg을 구워 먹었습니다. 남은 소고기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지금 전체 소고기가 2와 3분의 1인데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남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렇죠. 전체 2와 3분의 1에서 먹은 만큼을 빼주면 되죠. 1과 7분의 4. 자, 통분해서 뺄셈 계산해 주도록 할게요. 3과 7의 곱을 공통 분모로 해서 2와 21분의 7 빼기 1과 21분의 12가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빼려고 봤더니 21분의 7에서 21분의 12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연습했던 것처럼 자연수에서 1만큼을 받아 내림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2가 1이 되고 21분의 21에 21분의 7을 합해서 21분의 28로 바꿔 줄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1과 21분의 12를 뺄수 있죠. 자연수끼리 빼면 사라지고 분수끼리 빼면 21분의 10 6이 되겠네요. 약분 안 되니까 그대로 이만큼이 지금 남은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21분의 16kg입니다. 이렇게 답을 남겨주세요. 16번.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계산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 6과 8분의 7 빼기 1과 12분의 9를 계산하기 위해서 8과 12 분모를 24로 통분해 줄게요. 자, 통분해서 바로 적으면 6과 4분의 21 빼기 1과 24분의 18이 되겠죠. 계산하면 자연수끼리 빼면 5, 분수끼리 빼면 2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것을 약분해도 되지만 우리 마지막에 분수 크기 비교할 때 혹시 통분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둘게요. 자, 그다음 니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2와 16분의 7 더하기 2와 3분의 2지요. 자, 어떤 수로 통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48로 통분해 주도록 할게요. 2와 16분의 7, 48로 통분하면 분모 문제 각각 3을 곱해서 21이 되고요. 더하기 2와 48분의 분모

분자 각각 16을 곱해서 32가 되죠. 계산하면 자연수끼리 더해서 4가 되고 분수끼리 더해서 48분의 53이 돼요. 오, 그런데 이 부분 대분수로 다시 바꿀 수 있죠. 4 더하기 1과 48분의 자, 어떤 수? 그렇죠. 5.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5와 48분의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 지금 분모가 6과 8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수로 통분을 할까 봤더니 우리 이따가 5와 48분의 5랑 크기 비교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분모를 48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8과 48분의 자, 여기 분모 분자에 8을 곱해서 8이 되고요. 빼기죠. 3 그리고 48분의 분모 분자가 6을 곱해서 30이 됩니다. 자, 지금 48분의 8에서 48분의 30을 뺄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받아내림에서 7과 48분의 56 빼기 3과 48분의 30 계산합니다. 4와 48분의 어때요? 2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은 적어 둘게요. 우리 크기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5와 24분의 3을 5와 48분의 6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모두 분모의 크기가 같습니다. 큰 것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지금 디귿이 자연수 4로 가장 작지요. 디귿이 가장 작습니다. 일단 적어두고 이 두 분수 어디가 더 큰가요? 그렇죠. 기역이 더 크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큽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남겨주도록 하세요. 17번 문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10을 계산해야겠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분모 60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도 분모 60으로 통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2와 15분의 4, 통분하면 2와 60분의 16이 되죠. 분모 분자에 각각. 4를 곱해서 그 다음 4와 20분의 17 분모 분자에 각각 3을 곱해서 4와 60분의 51로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7과 60분의 7이라는 수가 나와요. 따라서 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7보다 큰 자연수인 8이 되는 거겠죠? 18번 어떤 수에 3과 23분의 10을 더했더니 6과 69분의 25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얼마일까요? 자, 어떤 수에 3과 23분의 10을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6과 69분의 25가 나왔어요. 여기서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산 결과인 6과 69분의 25에서 3과 23분의 10을 빼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통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69로 통분할 수 있죠. 6과 69분의 25는 그대로 두고 3과 69분의 30으로 바꿔주었죠. 자, 여기서 뺄 수 없으니까 5와 69분의 4, 94로 바꿔주고 3과 69분의 30을 빼줍니다. 자연수끼리 빼면 2, 69분의 64가 되는 거죠. 따라서 2와 69분의 64라고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노란색 페인트 3과 6분의 5리터와 파란색 페인트 3과 7분의 6리터를 섞어서 만든 초록색 페인트, 그 중에서 2와 21분의 8만큼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페인트는 몇 리터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만든 페인트의 양은 3과 6분의 5 더하기 3과 7분의 6이죠. 통분하면 42분의 7호 35가 되고 3과 42분의 36이 되는 거예요. 6과 42분의 71이 되는데 자, 이것을 6 더하기 1과 42분의 29로 바꿔서 7과 42분의 29만큼을 만들었습니다.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사용한 만큼을 빼주어야 돼요. 7과 42분의 29에서 빼기 21분의 8을 42로 통분하면 2와 42분의 16이 되죠. 계산하면 5와 42분의 13리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5와 42분의 13리터입니다. 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20번 수카드 4, 5, 7을 한 번씩만 사용해서 대분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기서 가장 큰 대분수는 7과 5분의 4가 되죠. 자연수가 가장 커야 되니까 가장 작은 대분수는 자연수가 가장 작은

4와 7분의 5가 돼요.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 7과 35분의 28 더하기 4와 35분의 25 계산을 하면 12분의 12와 35분의 18이 된다라고 답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반드시 통분을 해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틀린 문제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5단원 남은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남을 곤란하게 한 말 또는 남을 곤란하게 하게 한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를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오늘의 속담엔 바로 자업자득, 자충수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영호에게 장난을 쳐볼까?
2: 영호가 기분 나빠할 텐데.
1: 괜찮아. 반응이 재미있을 거야.
3: 깜짝이야.
4: 네가 갑자기 놀라게 해서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어보아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그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를 흉보는 게 누워서 침 뱉기인 줄도 모르는가 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옹고집전.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은 재물은 부러울 것 없이 많으나 성미가 괴팍하고 고집이 센 인물이다. 그는 80세 된 병든 노모가 냉돌방에 누워 있어도 닭 한 마리 약 한 첩 쓰지 않을 정도로 불효를 저지르고, 불교를 업신여겨 동양온 숙녀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등 폐악을 일삼는다.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는 옹고집을 징벌하기 위해 제자인 학대사를 보낸다. 학대사가 옹고집에게 시주를 권하자 옹고집은 학대사를 모욕하고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하여 쫓아낸다. 이에 학대사는 지푸로 허수아비를 만든 뒤 부적을 붙여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으로 들여보낸다.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가족들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결국 관가로 가서 송사를 벌였으나 가짜 옹고집이 족보와 집안의 세간살이 내역을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 거린 신세가 된다. 옹고집은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하고 산에 올랐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도사를 다시 만나게 된다. 도사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옹고집은 도사가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돌아오자 가짜 옹고집은 다시 집으로 변했고, 깨달음을 얻은 옹고집은 노모에게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내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과 다투면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행적과 내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한 악행을 털어놓게 되고, 그로 인해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옹고집 또한 자신을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진짜 옹고집의 행적을 진짜보다 더 조목조목 읊어대다 보니 진짜 옹고집의 악행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0: 결국 진짜 온고집이라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누워서 침 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요수. 이 속담은 직접 한번 해봐도 좋겠소. 행동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오. 하늘을 향하여 뱉은 침이 다시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뜻이겠지요. 즉, 내가 쏜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를 찌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소.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보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실험 주제는 치매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부터 이미 소화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바로 침이 있습니다. 오늘 실험에서는 침이 음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관찰하면서 침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험 준비물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혀 밑에 거즈를 넣고 침을 충분히 적신 후 침이 적셔진 이 거즈를 10ml의 물에 넣어 충분히 헹구어 침 용액을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시험관 A, B, C, D에 각각 녹말 용액을 3ml씩 넣습니다. 모든 시험관에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을 넣어야 이후 나타나는 변화가 침의 작용 때문인지 아닌지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험관 A와 C에는 증류수를 각각 3ml씩 넣고 시험관 B와 D에는 침 용액을 각각 3ml씩 넣습니다.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시험관 4개를 넣고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침 속의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시험관 A와 B에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입니다. 색깔 변화를 통해 녹말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시험관 C와 D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80에서 90도의 물이 담긴 비커에 5분 정도 담아두고 색깔 변화를 관찰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포도당과 같은 당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약으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넣어둡니다. 가열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침의 작용으로 녹말이 당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침의 소화작용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시험관 A와 B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관 A는 녹말용액과 증류수를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에서 청남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녹말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험관 B는 녹말용액과 침용액을 넣은 경우로 아이오딘 반응 결과 연한 갈색이 나타났어요. 이는 침용액이 반응한 이 시험관에서 녹말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시험관 C와 D의 베네딕트 반응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증류수를 넣은 시험관 C는 가열 후에도 색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녹말용액과 침용액을 같이 넣었던 시험관 D는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황적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는 침용액을 반응 결과 녹말이 당으로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거운 독해 탐험을 하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 어디일까요? 네, 바로 Origin Island. 네, 유래의 섬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요. 바로, 네, 정말 맛있는 초콜릿칩 쿠키이죠. 이것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초콜릿칩 쿠키가, 너무 당연히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떠한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실수로 그냥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다가 이 초콜릿칩이 콕콕콕 박혀있는 정말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한 어떤 실수가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자, 오늘은 이 초콜릿칩 쿠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실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읽기 전에 오늘의 단어부터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워크북에 있는 단어 먼저 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spread, 퍼지다. mistake, 실수. powder, 가루. by accident, 우연히. slightly, 약간. one day, 과거의 어느 날. oven, 오븐. birth, 탄생. regular, 보통의, 평범한. melt, 녹다. lucky, 행운의. dough, 밀가루 반죽. surprising, 놀라운. expect, 기대하다. 자, 단어 다 열심히 적어 보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우리 지문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If you love chocolate chip cookies. 자, 여기서 if라는 접속사 한번 표시해 볼게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if 주어 동사. 만약 여러분이 초콜릿 칩 쿠키를 사랑한다면 You should thank Ruth Wakefield. 자,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당신은 감사해야 합니다. Ruth Wakefield라는 사람에게요. 무엇에 대해? For her lucky mistake in the kitchen. 그녀의 부엌에서의 lucky mistake. 어떤 운이 좋은 실수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 여기서 mistake라고 하면 실수가 되죠. 자, 실수인데요. lucky mistake니까. 운이 좋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선생님이 초콜릿칩 쿠키가 사실은 실수로 발견이 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 루스 웨이크필드라는 한 여자가 부엌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여기서 thank A for B 구문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자, 하이라이트를 쳐볼까요? thank A for B라고 하면 A에게 무엇에 대해? 그렇지. B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즉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한다? Ruth Wakefield에게 감사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 For her lucky mistake in the kitchen. 그녀의 부엌에서의 운 좋은 실수에 대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one day, 어느 날. She wanted to make regular chocolate cookies. 아마 초콜릿 쿠키는 이미 존재를 했었나 봐요. 그쵸? 자, 그녀는 무엇을 만들고 싶었냐? Regular, 보통의, 평범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녀는 평범한 초콜릿 쿠키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쵸? But, 그러나, 주어 동사. She didn't have chocolate powder. 자, 그녀는 무엇이 없었다? 이 초콜릿 가루가 없었어요. 즉, 아, 초콜릿 쿠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콜릿 파우더, 이 가루가 필요한데 가루가 없었던 거죠. 자, she thought. 그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만약 뭐뭐 한다면 if가 또 나오죠. 주어 동사. If I break this chocolate bar into small pieces. 아, 만약 내가 이 초콜릿 바를 무엇으로? Into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부수면이 되겠죠. 왜 갑자기 초콜릿 바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도 이렇게 빈칸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어떤 문장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초콜릿 바는 있었던 거예요. 가루는 없고. 그래서 그녀가 생각을 한 거죠. 만약 내가 이 초콜릿 바를 좀 작은 조각들로 부순다면, they will melt. 자, melt라고 하면 녹다.
녹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will이라는 조동사랑 합쳐져서 they will melt. 그것들은 녹을 것이다. and 그리고 네, 이 will이 spread까지 꾸며주는 거예요. will spread. 뭐할 것이다? 퍼질 것이다. 라는 거죠. 자, spread는 퍼지다예요. 내가 만약 이 초콜릿 바를 잘게 부수면 그것들은 녹고 퍼질 것이다. throughout the dough. dough는 반죽이죠. throughout이라고 하면 곳곳에 전체 이런 뜻이에요. 즉, 반죽 전체에 퍼질 것이다. 뭐 하는 동안? While they are baking in the hot oven. 그것들이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while 이라는 접속사는요. 그렇죠. 뭐만은 동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루스 웨이크필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초콜릿 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이 초콜릿 바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잘게 부순 겁니다. 부숴서 이거를 내가 반죽에 넣으면 아마도 오븐에서 구워지면서, 녹으면 이렇게 쫙 전체 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어서 한번 볼게요. They will be chocolate cookies. 그것들은 무엇이 될 것이다? 초콜릿 쿠키가 될 거야. 라고 그녀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when이 나와요. 뭐뭐 할 때죠? When she took the cookies out of the oven. 자, 그녀가 이 쿠키들을요, 오븐 밖으로 꺼냈을 때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took the cookies out of the oven. 이렇게 한번 표시를 좀 해볼까요? 네. 자, took은 무엇의 과거형일까요? 네, take의 과거형이에요. take. 그래서 우리가 take A out of B라고 하면, 그치, B에서 무엇을 꺼내다, 즉 A를 꺼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take A out of B. 여기서는 과거형 took이 쓰인 거죠.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볼게요. 자, 그녀가 뭐 했을 때요? 이 쿠키들을 오븐에서 꺼냈을 때, She saw something different.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라고 하죠. The chocolate only melted slightly. 자, 그 초콜릿은 어떻게 됐어요? 녹긴 녹았는데, slightly라고 하면 약간, 굉장히 살짝 녹은 거예요. 그녀는 그것이 완전히 녹아서 반죽 전체에 퍼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살짝 녹은 거죠. And was still in pieces. And 그리고 어떤 상태였어요? In pieces라고 하면 어떤 조각 상태인이란 의미예요. 그녀가 아까 전에 작은 조각으로 부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상태였다? In pieces. 조각 상태였다라는 거죠. This was the birth of chocolate chip cookies. 자, 이것이 무엇이었다? 그렇지, birth. 탄생.

거거든요. 당신이 초콜릿 칩 쿠키를 좋아하면 당신은 미세스 웨이크필드에게 감사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그녀의 lucky mistake, 행운의 실수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초콜릿 쿠키는요, 사실은 미세스 웨이크필드의 무엇이다? 그렇지. 방금 우리가 본맨첫 번째 문장에서 나온 이 실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사실은 미세스 웨이크필드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다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초콜릿 칩 쿠키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재밌는 유래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컴프리헨션 체크로 가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자, 문장을 보니까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 나오네요. 자, while she was thinking about this problem. 그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she found a bar of sweet chocolate. 그녀는요, 달콤한 초콜릿 바 하나를 찾았어요. by accident라고 하면 우연이에요. 우연히 초콜릿 바 하나를 찾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네, 바로 chocolate bar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초콜릿 파우더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만약에 이 초콜릿 바를 작은 조각돌로 부수면이라는 문장이 나와 있었는데요. 아까도 읽으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초콜릿 바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 문장이 바로 그 앞에 들어가면 흐름이 자연스럽겠네요. 그녀가 초콜릿 바를 우연히 찾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만약에 초콜릿 바를 잘게 부수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그렇지 B가 있는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가서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아까 우리가 채워봤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사실은 미세스 웨이크필드 실수, 그녀의 실수였다라고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보기에서 실수라는 단어는 네, 3번의 미스테이크예요. 그래서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이 초콜릿 칩 쿠키라는 간식은요, was actually 사실은 Mrs. Wakefield's mistake, Mrs. Wakefield의 실수였다라고 완성할 수 있겠죠. 자,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알맞은 말을 골라 다음 일기를 완성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일기 형태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Today, 오늘, I learned about the first chocolate chip cookies. 자, 여기서 first라고 하면 첫 번째인데요. 이 맥락에서는 최초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최초의 초콜릿 칩 쿠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It was very interesting. 그것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Mrs. Wakefield made chocolate chip cookies. Mrs. Wakefield는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었죠? 우연히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우연이라는 표현. 그렇지. by accident가 있네요. 그래서 by accident라고 먼저 적어볼게요. 자, Mrs. Wakefield는 우연히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e expected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expect는 기대하다란 뜻이에요. 자,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To bake regular 빈칸 with a chocolate bar. 초콜릿 바로 평범한 이것을 만들기를 기대한 거죠. 자, 평범한 초콜릿 쿠키를 만들기를 기대를 했다. 자, 그러면요. regular chocolate cookies. 자, 초콜릿 바로 평범한 초콜릿 쿠키를 만들고자 했어요. But,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했죠? 성공하지 못했죠. 네, 실패했다라는 단어 failed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But she failed. 그녀는 실패했다. She actually made a different type of cookie. 자, 그녀는 실제로 다른 종류의 쿠키를 만들었는데요. 이 쿠키가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chocolate chip cookies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chocolate 네, chip cookies. 이 칩을 넣어줘야 되죠. 그녀는 초콜릿 칩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Her blank was a surprising success. 그녀의 이것은요, 놀라운 성공이었다. 자, 그녀의 무엇일까요? 그렇지. mistake. 실수입니다. 그녀의 실수는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일기를 완성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한번 가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서 봐요.

알겠죠? 자, A. Mom, all my friends like playing computer games like me. 엄마, 저의 모든 친구들은요, 저처럼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m normal. 자, 여기서 normal이라고 하면 정상이란 뜻이에요. 정상이다. 자, 저는 정상적이에요. 그쵸? I'm a blank 13-year-old boy. 저는 평범한 13살 소년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평범한이란 단어 우리 그래서 봤습니다. 바로 regular 있었죠. I'm a regular 13-year-old boy. 자, 비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Don't be afraid of. 자, don't be afraid of 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Don't be afraid of making blank. 자, 이것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We'll learn from them.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배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배울까요? 그렇지,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죠. 그래서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regular, 평범한, 그리고 mistakes, 실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영작 훈련을 위해 내 워크북을 한번 볼게요. 자, 괄호 안에 단어들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만약 여러분이 초콜릿 칩 쿠키를 좋아한다면, If you love chocolate chip cookies. 자, 여기까지는 잘 적혀져 있네요. 그럼 뒷문장을 이어서 써봐야겠죠. 여러분은 루스 웨이크필드에게 그녀의 행운의 실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이거 무슨 구문 쓰면 될까요? 그렇지. 선생님이 적어줬죠. Thank A for B. A에 대해, A에게 B에 대해 감사하다라는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요. You, 당신은 should thank, 감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Ruth Wakefield에게. 무엇에 대하여? For her lucky mistake. 그녀의 행운의 실수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가 되겠죠. You should thank. 자, 그래서 thank A for B 구문이 되겠네요. 네, 잘 적어보셨나요? 2번 가봅니다. 만약 내가 이 초콜릿 바를 조각내면, 자, 여기까지 먼저 적어볼게요. 만약 뭐뭐 하면, 접속사 if를 쓰면 되겠죠. If I, 내가 break this chocolate bar, 이 초콜릿 바를 어떻게? Into small pieces. 네, 바로 작은 조각으로 부수면 또는 조각내면 they will melt and spread throughout the dough while they are baking in the hot oven. 뒷문장이 이어서 써지죠.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녀가 오븐에서 쿠키를 꺼냈을 때 자, 뭐뭐 할때 접속사 when을 써보겠습니다. When she took the cookies. 자, 쿠키들을 어디에서 꺼냈을 때요? 그렇죠. 오븐에서예요. 그러면 out of the oven. When she took the cookies out of the oven, she saw something different.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본 거죠. 자, 4번으로 가서 The chocolate only melted slightly. 그 초콜릿은 단지 약간만 녹아 있었고요. 여전히 조각 상태로 있었다. 자, was still. still이 무슨 뜻이다? 그쵸, 여전이란 뜻인데요. 아이고, and라는 접속사를 빼먹었네요. 네, and를 먼저 쓰고 was still, 그리고 조각 상태인이라고 할 때, in pieces라고 적었어요. The chocolate only melted slightly and was still in pieces. 여전히 조각 상태로 있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가봅니다. 5번. 이것이 초콜릿 쿠키의 탄생이었다. 자, this was 탄생. 그치, birth죠. This was the birth of 무엇의 탄생이다? 그렇지, chocolate chip cookies. 이것이 초콜릿 칩 쿠키의 탄생이었다라고 완성해 주시면 되죠. 자, 문장 잘 적어 보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핵심 구문이었습니다. 바로 take A out of B였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꺼내다라는 의미였죠. 즉, B에서 A를 꺼내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봤던 예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When she took the cookies out of the oven, 그녀가 쿠키들을 오븐에서 꺼냈을 때, she saw something different. 그녀는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take의 과거형 무엇이 쓰였다? 그렇죠. took이 쓰였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표현 노트에 잘

0: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탐험 인증까지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금 긴 문장이지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적어서 탐험 인증해 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열심히 독해 탐험을 한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살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리딩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리딩파워 2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같이 독해할 글의 제목은 바로 게임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중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친숙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독해 내용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볼게요. Every student has stress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학생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 혹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They have to work hard for good grades and deal with family and friend related problems. 자, 문장이 조금 긴데요. 그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하냐면 열심히 일하거나 노력하거나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For good grades니까 좋은 성적을 위해서겠죠. 그쵸? 그리고 deal with 하면 무언가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처리하다 할 때 우리 deal with를 씁니다. 가족 관련 혹은 친구 관련 문제들도 해결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겪겠죠. But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These things cannot justify the addiction 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이러한 것들이 뭐뭐 해줄 수는 없대요. 자, justify 나왔는데 정당화하다 라는 뜻의 단어예요. 정당화하다. 이러한 것들이 뭘 정당화해 줄 수 없냐면 the addiction 나왔죠? 얘도 꼭 알아둡시다. 중독이에요. 중독을 정당화해 줄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뭐에 대한 중독이냐면 몇몇의 것들, 예를 들어 computer game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자,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중독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Because 이유가 나옵니다. There are much healthier and more valuable ways. 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비교급 두 개 나오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방법들 그리고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much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much는요. 비교급 앞에 쓰이게 되면 강조의 표현이 돼요. 훨씬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중독이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방법들이냐면 to relieve stress. relieve라는 단어는 stress랑 진짜 많이 쓰는데요. 좀 완화하고 낮추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완화할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중독을 정당화시켜 줄 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If you are a student, 당신이 학생이라면 근데

어떤 학생인지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후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요. Who is addicted to at least one of these three things?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be addicted to 한번 밑줄 쳐볼까요? 얘는 뭐뭐에 중독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at least 얘는 최소, 적어도 이런 뜻이거든요. 이세개 중에 최소 한개 이상 중독된 그런 학생이라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신은 열심히 노력해야 한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Overcome,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대요. These addictions, 이러한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뜻이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only for now, but for the future. 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우리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Not only, 그리고 but. 이렇게 쫙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이라서 구문 포커스로 잠깐 정리해 볼게요. Not only A, but also B 하게 되면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als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구문으로 들어가 보면 not only for now에서 for now가 A가 되겠고 but for the future에서 for the future이 B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볼게요. Be cautious about computer game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이라고 했는데요. 자, cautious라고 하면 뭔가 조심하고 더 신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be cautious about 이렇게 많이 쓰는데 뭐뭐를 주의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뭘 주의하라고 하죠?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모두 우리가 중독되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If you don't control your actions 라고 했네요. control 하는 게 뭐예요? 조절하고 제어하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고요. You will have trouble dealing with future problems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have trouble, ing, 밑줄 이렇게 그어보면요. 뭐뭐 하는데 trouble, 문제, 어려움을 겪는 거겠죠. 당신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처리하는데 future problems, 이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뭘안 하면? 알맞은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 지금의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다면 우리 바로 한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위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제에는 반드시 중독을 극복하기 이런 내용이 나와 주어야겠네요. 그쵸? 자, 1번 보겠습니다. Overcoming addictions.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중독을 극복하기니까요. 아, 근데 뒷부분을 보니까 to benefit the future. 이건 무슨 뜻일까? 자, benefit 하면 뭔가 도움이 되고 이롭게 하는 거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미래를 유익하게 하도록 중독을 극복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부분 보면 미래 얘기 나왔죠? 자, 1번은 이 글의 주제로 매우 적절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번을 보면 finding methods, 방법들을 찾기래요. 근데 뭐 하기 위한 방법? Get rid of stress. Get rid of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뭐뭐를 없애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라고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스트레스가 언급됐다고 해서 그냥 2번을 고르면 안 됩니다.

중심 소재인 중독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스트레스를 잠깐 가져온 것일 뿐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그쵸? 3번 보시면 problems that every student has니까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였는데요.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글과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useful technology인데요. 유용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누굴 위한? students, 학생들을 위한. 여기서 어떤 기술이 유용한지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5번 볼게요. effects of computer game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인데요. 자, 효과라는 거죠. 컴퓨터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하면요. 스마트폰들, 그리고 인터넷의 꼭 효과는 아니더라도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의 영향이라고 하였는데요. 역시 중독을 극복하기, 이런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역시 질문부터 파악을 해줄게요. According to the passage.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의하면 이런 뜻이죠. 이 본문에 따르면, if you want to be able to deal with future problems 하면 뭐뭐 한다면 이잖아요. 우리가 원한다면. 근데 뭐 하기를? deal with future problems. 자, 앞에 나온 be able to는 뭐뭐 할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요. 미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해야 해요?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자, 해당 내용을 본문에 나온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먼저, we must, should, have to control our actions.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조절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뭐뭐 해야 한다 할 때는 must나 have to처럼 강한 말을 써줘도 되고, 혹은 should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혹은요, we must, should, have to be cautious about computer game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써줘도 물론 괜찮아요. 우리 be cautious about 하면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를 주의하다, 조심해서 하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역시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볼게요.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설명 볼까요? To show that, the idea를 보여주다. Something is right or reasonable. Reasonable 하면 타당한, 합리적인 이런 뜻인데요. 무언가가 맞고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다라고 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하나 더 볼게요. To give an explanation for 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다래요. 그리고 to give reasons for 뭐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다. 자, 여러분, 뭔지 찾으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이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설명과 이유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화하다라는 단어 justif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네요. 자, A부터 볼게요. I play computer games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컴퓨터 게임을 해. And can't stop playing them. 자, 여기가 포인트죠?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것을? 게임 하는 것을. I haven't been kind to them. 이렇게 게임하는 것을 스스로 멈출 수 없다면 그건 중독이잖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펠링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B를 보면 if we want to describe something very important, we can use the word 빈칸이라고 했어요. Describe는 묘사하다인데요.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묘사하고 싶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묘사하고 싶을 때는 이 단어를 쓸수 있대요. 우리 매우 귀중한 가치 있는이라는 단어, 바로 valuable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 어휘

그리고 구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113쪽의 워크북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부터 보시면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라고 하였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justify죠? 우리 어휘 문제에서 이미 풀어봤습니다. 얘는 정당화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리고 addiction 하면요. 이 글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바로 중독입니다. valuable. valuable이라고 하면 very important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귀중한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relief인데요. 스트레스랑 자주 쓴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를 뭐 하다? 완화하다, 풀다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at least인데요. at least 하면 적어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cautious인데요. cautious는 조심스러운, 신중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benefit 하면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유익하다, 도움이 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stress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grade는 뭘로 나왔냐면 여기서는 성적이나 점수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towards 하면요. 방향을 나타내요. 주로 뭐뭐를 향해, 뭐뭐 쪽으로 이런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reasonable인데요. 우리 reasonable이라는 단어는요. 타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혹은 합리적인 이런 해석도 많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overcome 하면 극복하다죠. 어려움을 극복하다 할 때도 overcome 쓰고요. 또 control이라고 하면 제어하거나 조절하는 겁니다. 자, action 뭐였어요? 네, 행동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영작 훈련으로 넘어갑시다. 괄호 안에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 보면은 완전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셔야 해요. 자, 그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인데요. 자, 그들이 뭐뭐 해야 한다부터 시작해주면 좀 쉽겠네요. 자, they 나와 있고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have to 이렇게 시작해줄게요. They have to work hard.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work가 꼭 일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work는 뭔가 노력하거나 공부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무엇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위해서니까 for good grades 이렇게 써줄게요. 2번인데요. 당신은 이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에 중독된 학생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학생입니까는 are you a student가 되겠죠. 근데 어떤 학생인지 뒤에서 꾸며주고 싶으니까 지금 관계 대명사절을 넣어줘야 합니다. 자, is addicted to 해서 뭐뭐에 중독된 학생이죠. 그럼 뭐에 중독됐는지 뒤에 나와주겠네요. 이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에 써줄게요. At least one of these three thing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는 구문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로 Not only A, but B. 혹은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여기서는 also가 생략이 되었죠? 그래서 It is not only for now, but for the future. 이렇게 말하게 되면 Not only, but이 쓰여서 지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다음 4번입니다.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을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뭐뭐를 주의하라라고 할 때는 be cautious, 그리고 about 이라는 덩어리 표현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be cautious about computer games, smartphones and the internet. 이렇게 가주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 미래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어려운 뒷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앞부분 써보겠습니다. 자, 뭐뭐 하면이니까 if로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if you don't control 하면요. 당신이 조절하지 않으면이에요. 근데 행동을 조절하지 않으면이니까 your actions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자, 오늘은 중독과 관련된 글을 같이 한번 공부했는데요. 중요한 구문도 꼭 다시 한번 구문 포커스와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간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데이 13, 이제 스토리 B로 이어갑니다. 예습 다 해오셨죠? 오늘도 열심히 리딩 파워를 먼저 살펴보고요. 여러분 독해의 힘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오늘의 리딩 파워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쭉 독해를 해 오면서 몇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해석도 우리가 해 봤고요. 그래서 계속적의 특징은, 이제 구조적인 특징은 관계 대명사 which나 who 같은 거 앞에 이제 콤마가 찍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콤마가 찍히면 얘를 뒤에서 앞으로 요렇게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해주면 되고, 부연 설명하는, 부가적인 설명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컴마 위치의 역할 중에서요, 앞에 사람이 아닌 명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얘는 앞 문장 전체 내용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컴마 위치는 꼭 명사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우리 리딩파워 문장에서 이제 두 번째 예시가 그거였고요. 우리 오늘 독해하다고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해석해 보는 걸로 하고. 자, 우리 오늘의 독해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ABC에 요렇게 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 어법인 것 같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가면서 꼼꼼하게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 문장. Let's suppose that you ate a ham and cheese sandwich for lunch. 여러분들이 점심으로 햄앤치즈 샌드위치를 먹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o suppose, 가정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절 접속사태 뒤에서 다시 주어 동사 나올 것을 이제 예측하며 독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뭐뭐라는 거를 가정해 보자. Do you know what happens in your body next? 자, 이제 먹었어요?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여러분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알고 있나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무언가의 음식의 소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 네모 칸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when절이 먼저 있어요. So when the sandwich enters your mouth, 이 샌드위치가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골라야 하는 자리는 주절의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를 사실 친절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지금 우리가 출제자 의도가 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어법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오히려 쉽죠. 보통 이제 밑줄만 이렇게 딱 그어주고, 이제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이러면 우리가, 아, 이게 어떤 거를 좀 비교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딱 봐도 능동태. 얘는 수동태죠. 그쵸? 그래서 직접 break down into 하는 거면 앞에 거고요. break down into 당하는 거면 뒤에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자, break down into 그러면, 뭐뭐를

분해하다. 그래서 break 자체가 좀 뭔가를 깨부수는 느낌이죠. break into, down into까지 다 묶어서 이 표현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얘의 표현은 뭐뭐를 분해하다예요. 능동태로, 그쵸? 자, 그런데 지금 is 뭐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is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떤 건지를 정체를 밝혀야 되겠죠. 당연히 is.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오면 그 샌드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막 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해 당하는 거겠죠? 뭘로? Small pieces. 작은 조각으로. By chewing. 씹음으로써. 우리가 샌드위치를 꼭꼭 씹으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조각으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샌드위치 입장에서 당하는 거다. 정답은 BPP 수동태 형태로 골라주어야 된다. 자, 문장의 끝이 아니었어요. While the food mixes with saliva.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while 하면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음식은 뭐하고 막 섞여요? 침하고 섞이죠. 그쵸? 우리가 씹는 과정에서 분해되면서 침과 섞입니다. 자, 요렇게 누구나가 다 아는 그런 과정을 한번 영어로 풀어서 살펴봤습니다. Saliva has an important role in starch digestion. 자, 그런데 이때 침이요. 자, have a role. 이게 원래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중간에 important까지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 된 거고, 자, starch는 나와 있긴 합니다. 탄수화물, 녹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digestion은 뭐예요? Digestion은 소화라는 명사이죠. 그래서 탄수화물 소화에서 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After the food undergoes starch digestion in your mouth, it travels down to your stomach. 자, after 하면 뭐뭐 이후에라는 뜻이죠. 주어가 동사한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음식이 원래 undergo 하면 겪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소화를 겪은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속에서 탄수화물 소화를 좀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it travels down to your stomach. 어디로 내려가죠? 탄수화물 소화력 좀 거쳐서 침과 함께 위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위까지 내려왔어요. Your stomach works to break down the food into smaller pieces.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또 뭔가 위가 일을 해야 되겠지. 어떤 기능을 합니까? To break down the food. 또그 음식을 분해해요. 뭘로 분해하죠? 더 작은 조각으로. 다시요. 그럼 여러분의 위는요, 그 음식을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하기 위해서 또 작용을 합니다. Here, a protein digestion starts.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단백질 소화가 시작이 되어요라고 하면서 우리 콤마 위치가 등장을 하네요.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리딩 파워에서 만났어요. 그쵸? 다시요. 자, 그럼 여기서 위치가 받는 게 뭘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앞에 있는 뭔가 명사를 딱 받는다기보다는 이 단백질 소화가 이 위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 단백질 소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Ingredients in the sandwich turn into pieces. 그리고 뒤에 small enough 또는 enough small의 어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좀 기니까요.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이어갈게요. 자, 앞에 있는 문장 전체 받으면서 단백질 소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자, 여기 또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 보셔야 되고요. 다시 주어 동사입니다. 동사가 여기 있죠. 그쵸? 그래서 샌드위치에 있는 재료들이 바뀌어요. 조각조각 바뀝니다. 자, 그런데 충분히 작은 조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투부정사 앞에 써서 for가 to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게. 이런 해석이고, 여러분의 신체가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작게 변화됩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enough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어순이요. 형용사나 부사 전부 다 enough 앞에 옵니다. 요렇게 돼요. 그쵸?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한. 요런 식으로 형용사, 부사 전부 다 enough 앞에서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small enough. 이렇게 되는 거죠. After some time, 조금 후에 the food becomes

A thick liquid. 그 음식이요. 아주 진한 액체가 됩니다. 원래 thick 하면 두꺼운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액체한테 두껍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액체에서는 이제 진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다시. 잠시 후에는 계속 잘게 잘게, 더 잘게 잘게 이렇게 부서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음식이 진한 액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is ready,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진한 액체를 받는다고 봐도 돼요. 아니면은 음식이 진한 액체 상태가 된 거, 뭐 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진한 액체 상태는 이제 뭐다? is ready, 준비가 된 겁니다. 뭐할 준비? to absorb 하면 흡수하다라는 능동태고, 그리고 뒤에는 to be absorbed 해서 얘네 흡수가 될 준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투부정사의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고 있는 문제였고요. 당연히 그럼 위치의 선행사가 무엇이냐, 요걸 가지고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걸로 봤죠? 이 진한 액체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다. 자, 진한 액체 입장에서 자기가 흡수합니까? 아니면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까? 흡수가 되는 거죠. 그쵸? 액체 상태가 되어서 이제 이게 혈액 속으로 흡수가 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역시 투부정사의 수동태 형태로 to be absorbed. 이렇게 정답을 골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The next part of the lecture is about the process of absorbing.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의 다음 부분은 이 흡수의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 이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ABC 우리 읽으면서 정답을 골라봤습니다. A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동사 자리에서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 샌드위치는 분해가 되는 입장이어서 is broken 이었다라는 거 BPP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형용사나 부사는 enough의 앞에서 enough의 수식을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small enough. 답이 나왔죠. 우리 투부정사 역시나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묻는 문제였고요. 이 컴마 위치가 받는 선행사의 입장에서, 진한 액체 입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였어요. 혈액으로. 그래서 역시나 to be absorbed라고 하는 수동태 구조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돼요. 우리 마지막 부분이 the next part of the lecture. 강의의 이제 다음 부분은 뭐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The process of absorbing. 그래서 이제 흡수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오고 뭐 분해가 되고 그리고 혈액으로 흡수가 된 겁니다.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 과정이었을 텐데, 아, 소화된 음식의 영양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은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윗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적절한 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입에서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위에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나눠 놨는데요. 자, 입에서는 여러분들의 내용이 뭐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잘 충분히 기억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 소화.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일어나는 게 단백질 소화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기억나는 대로 starch, 그리고 protein, 단백질 소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주 진한 액체 상태가 되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되는 이런 얘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진한 할 때는 우리 thick이라는 형용사를 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확실히 정답을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은 roots, 뿌리란 뜻이죠. 그리고 동사 자리가 비어 있네요. 뿌리는요, water and minerals, 물이나 이 무기질을 from the soil for plants. 이 식물을 위해서 이 토양에서 뭐 할까요? 뿌리가. 이런 거 뭐예요? 그렇죠.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하다라는 단어, absorb라는 동사 있었어요. 그거 찾아서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엔 the stomach, 위입니다. 그쵸? 위는 is where 빈칸 happens. 뭐가 일어난다고?
소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소화라는 단어, digestion이었죠? 자, 그 단어 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본문 문제를 풀어봤으니까요. 바로 이어서 power up으로 우리 또 워크북에 있는 문제들 함께 풀어볼까요? 자, 우리 어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가볼까요? 자, 요거 세 단어 묶어서 기억해라 라고 했어요. break down into 해서 뭐뭐로 분해하다 였습니다. 이제 분해가 된다 라고 할 때는 이제 be broken down into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동태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aliva. 그러면 침이라는 명사였죠. 자, 좀 전에 단어에서도 우리가 빈칸 채워봤었던 digestion. 그러면 소화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undergo. 이게 바로 겪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ingredient. 그러면 재료나 성분을 말합니다. thick. 이게 두꺼운이란 뜻도 있지만 뭔가 액체에서는 얘를 걸쭉한 또는 진한 thick liquid.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absorb. 그러면 흡수하다라는 뜻이었다. 라는 거 정리 한번 다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영작 훈련으로 이어갈게요. 1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가 당신의 입에 들어가면 그것은 작은 조각들로 부수어집니다. 가볼까요? 자, 먼저 샌드위치가 당신의 입에 들어가면은 앞에 나와 있어요. 그쵸? So, when the sandwich enters your mouth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우리는 뒷부분을 영작하면 돼요. 그것은 주어 찾으세요. It. 아, it도 나와 있네. 자, 그럼 이제 동사 부수어집니다. 그쵸? 그런데 그거, 즉 샌드위치 입장에서는 부수어져, 분해가 돼, 요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단어에서도 봤지만 break down into가 이제 뭐뭐를 분해하다, 부수다이죠? 그런데 이거는 수동태로 비동사 먼저 쓰고 PP 형태. 그래서 broken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is broken down into까지 같이 써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로 분해가 돼요? small pieces, 작은 조각들로 분해돼요. 부서져요. 아, 이런 식으로 대열해 주시면 되겠죠. 자, 3번 풀어보시고 우리는 또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소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샌드위치 안에 재료들이 조각들로 변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단백질 소화가 시작된다라는 문장은 나와 있어요. 또, a protein digestion starts.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 그냥 한국말만 보고 it 이래 버리면 어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럼 이제 왜 틀려요라고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영어 문장의 법칙이 있죠? 자, 주어 동사는 한 문장에서 특히나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단, 내가 동사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접속사가 반드시 그 동사 앞에 추가가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내가 주어 동사를 썼어. 근데 동사 하나 더 쓸래? 그럼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 더 쓸래? 그럼 또 여기 앞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비문이 됩니다. 틀린 문장이 돼버리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를 그냥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막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접속사 없이 문장의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물론 and라는 접속사를 넣는 방법도 있어요. and it 해도 되지만 우리가 난더 간단하게 할래. and it을 하나의 역할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which였던 겁니다. 그쵸? 그래서 which가 앞문장 전체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ich 넣어주고 의미합니다. means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뭘 의미하느냐? 다시 주어 동사인데요. 대신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안에 재료들 ingredients in the sandwich 그 다음 동사 turn into pieces 조각으로 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래요. 됐죠? 그래서 위치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지막 5번입니다. 얼마 후에 그 음식은 진한 액체가 되는데요. 이는 당신의 피 속으로 흡수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고 역시나 진한 액체가 되는 거 전체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또는 진한 이 액체가 피 속으로 흡수할 준비가 된 거야. 이렇게 받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역시나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쵸? comma which 그리고 동사 찾습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is ready. 뭐가 될 준비. to be

absorbed, 흡수가 될 준비요. 어디로? Into your blood. 여러분의 피 속으로 흡수가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를 활용한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오늘의 완강 미션도 그걸 활용해서 직접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 친구들만의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문장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도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상큼한 유쾌한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JSM입니다. 자, 우리 6단원, 직육면체와 부피, 겉넓이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응용력도 키워봤으니까요. 우리 오늘 문제 한입 뚝딱은 바로 단원평가 문제, 레벨 1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이제 쭉 북투까지 문제를 통해서 직육면체에 다양하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부피도 구해보고 겉넓이도 구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단원평가 샘플이 듣기 전에 시간 체크하고 쭉 풀어보고, 그리고 또 6단원 공부하면서 쌤이 계속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그래, 우리 많이 이제 계산해야 되니까 연습장 준비해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저기 푸는 거 정말 안 돼요. 나쁜 습관. 자, 연습장에다가 칸 나눠서 한 칸에 한 문제씩 푸는 거? 좋은 습관. 자, 그러면 우리 단원평가 우리 친구들 쭉 풀고 선생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1번부터 풀이 갑니다. 준비됐나요? 좋아요. 가볼게요. 자, 1번은요. 우리가 부피 공부할 때 단위가 필요했습니다. 1제곱 센티미터인 싹키나무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이 싹키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 부피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한 개에 1제곱 센티미터라면 얘는 몇 개로 쌓았는지 알면 되겠네? 자, 그리고 우리 직육면체는 상자 모양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몇 개 쌓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몇 개씩 몇 줄로 몇 층으로 쌓았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세 개씩 몇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쌓았고요. 몇 층?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쌓았습니다. 아, 그러면 3, 4, 12에다가 5를 곱하면 60개니까 바로 60개라면 부피는 60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를 통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개수를 구하는 과정에서는요, 여러분 바로 이거 어때요? 지금 이 싹키나무 한 개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cm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세 개를 쌓았다라는 거는 바로 이 직육면체의 가로가 3cm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가로의 의미고, 또 뒤로 네 줄을 쌓았다라는 거는 이 길이가 4cm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로의 길이를 그대로 줄수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가 5cm니까 아하, 자, 몇 층으로 쌓았는지 층수는 높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육면체, 정육면체도 가, 세, 높 곱하면 된다라는 거. 물론 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미터로 나왔다면요, 그때의 부피는 3제곱미터로 나타내줬었죠. 좋아요. 1번을 통해서 쌤이요, 이 직육면체 부피,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 싹 다시 리뷰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새 직육면체, 뭐가 같대? 높이가 모두 같대요. 그럼 부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 그랬네요. 자, 높이가 모두 같으면 우리는 뭐를 비교하면 될까? 그렇지,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것이 밑면의 넓이죠. 그러니 바닥에 있는 한 밑면의 넓이를 비교하자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8, 4, 32 제곱 센티미터. 나는 5, 5, 25 제곱 센티미터. 단은 6, 5, 30 제곱 센티미터. 아니, 여기에다가 높이만 곱하면 부피 아니에요. 근데 높이 같다면서요. 그러니 이 넓이를 비교하면 되겠죠. 가장 큰 수는 32, 그리고 30, 25 순서니까요. 자, 32,

바로 가가 가장 부피가 크고 30, 다, 그다음 나 순서로 사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부피가 작은 것부터 써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써야 되니까 문제 꼼꼼히 읽기. 그다음. 자, 3번은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는 진짜 이 직육면체 모양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건들, 그리고 내 방. 지금 선생님도요. 지금 여기를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도요. 바로 직육면체의 공간 안에 있거든요. 직육면체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 여기 우리 늘상 보는 이제 책, 그리고 늘상 가지고 다니는 이 필통이 직육면체 모양이 있네요. 그러면 이둘 물건의 부피의 차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가, 세, 노, 길이 다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 앞에서부터 차례로 구해야지. 안 그래도 된다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꿀팁을 주면은 이렇게 세수를 곱할 때, 네수 다섯 개를 곱할 때는 그냥 곱하기 편한 두 수를 골라 먼저 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15 곱하기 2가 30이라면 20 곱하기 30이니까 6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 그 다음 필통 갈게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18 곱하기 5. 쓰면 요거 두 수부터 해볼게요. 그럼 8, 5, 40, 5에다가 90. 그러면 8, 9, 72에다 0 하나 붙여서 720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럼 차를 구해봅시다. 차라는 것은 부피가 더큰 720에서 600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0으로 계산이 되겠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그래서 정답은 120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직접 구해서 빼는 것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 4번. 아이고, 맛있겠네요. 오른쪽과 같은 직육면체 모양의 떡을 잘라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정육면체를 잘라서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아주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면은 여러 개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의 조건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때 이 부피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정육면체라는 거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쵸? 그러면 가장 큰 것만 보고 우리 친구들이, 10, 7, 8 중에 10이 가장 기니까 한 모서리가 10cm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야지 라고 할까봐 쌤이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세로의 길이도 10이 돼야 되는데 여기 7이니까 3cm 부족하잖아요. 그쵸? 얘는 잘라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 어떤 모서리에 맞춰줘야 되냐? 가장 짧은 모서리에 맞춰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7cm인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몇번 나왔었죠? 네,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한 모서리가 7이니까 자, 높이도 7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도 7로 맞춰줘야 돼요. 뭐 한, 요러한 정육면체라고 해볼까요? 보세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이 정육면체 모양 중에 가장 크다고요. 그래서 가장 짧은 모서리에 맞춰주자. 좋아. 한 모서리의 길이 알았으니까 부피 어떻게 구하지?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합니다. 7, 7에 49 곱하기 7 하면 9, 7, 63, 4, 7, 28에다가 세제곱 센티미터 붙여서 아, 343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좋아요. 이 부분 착각하지 말기. 그다음에 5번. 전개도가 나왔네요.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 부피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아, 정육면체니까 정사각형 6개네. 그럼 부피하려면 한 모서리의 길이 알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모서리 3개의 길이 합이 24cm라고 나왔으니 이를 통해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자. 어떤 계산하면 될까? 24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그럼 8cm가 한 모서리의 길이니 아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자. 88에 64, 한번더8 곱하면 48, 32, 68에 48. 그래서 512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 6번인데 직육면체 부피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부피 구하는 방법

0: 좋아요.
1: 자, 7번은요. 그림이 없네.
0: 가로 8cm, 세로 2cm, 높이 7cm인 직육면체에 아하! 이번엔 건널비를 구하라고 해요. 자, 건널비는 여러분,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럼 이세 가지 방법 중에 보통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가, 세, 높, 세 길이가 나왔다면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 봐요. 그러니까 합동인 면이 세 쌍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면씩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즉, 8 곱하기 2, 16을 넓이로 갖고 있는 면이 두 개. 그 다음에 2, 7, 14도 두 개. 그러니까 위, 아래, 양옆, 앞, 뒤가 마주보고 있는 면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8 곱하기 7, 56도 면이 두 개. 그러니 2를 더해서 곱하기 2를 계산하자. 그럼 30에다가 56도 하면 86이고 여기에 두 배를 하면 자, 6이 12, 8이 16, 172. 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거 건널비니까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제곱 센티미터가 돼야 돼요. 우리 부피 구하다 보니까 세제곱 센티미터랑 헷갈리는데 안 됩니다. 요 여러 번 쌤이 강조했었죠? 172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어요. 자, 좋아요. 그다음 8번으로 가면 자, 이제 여기서는 부피랑 그다음에 부피에 대한 단위를 이제 두 개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 단위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보다는 세제곱 미터가 좀더 단위가 크다 보니 작은 수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간편하게. 그쵸? 그럼 우리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1세제곱 미터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까?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잖아요? 그럼 1미터는 100센티미터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0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건 단위 필요 없겠네요. 세제곱 센티미터. 아, 그럼 100만 배를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럼 거꾸로 100만 분의 1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는요, 100만 분의 1배라는 건0 6개를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510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8.3 세제곱미터는 100만 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배를 하면 이제 소수점이 한번 이동하잖아요? 그럼 83에다가 0을 몇개 붙이면 돼요? 이미 여기 0 하나 붙인 거랑 다름없죠? 그러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붙여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0의 개수 주의해 주세요. 자, 9번은 이제 단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았으니까 우리 세 친구의 이야기를 보고 단위 사이의 관계를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승민이 이야기부터 들여다볼까요? 2.9 세제곱미터는 29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아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단위 바꿔봤잖아요. 100만 배를 해주면 되죠. 일단 10배 한 다음에 0 5개 붙이면 됩니다. 그럼 29에다 0 5개 붙였으니까, 네, 우리 승민이는 제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현지. 자, 이렇게 네 자리 끊어보면 읽기 쉽죠. 6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50 세제곱미터보다 커라고 했네요. 그럼 단위를 세제곱미터로 바꿔보면은 100만 분의 1배 하면 되니까 0 6개 없애서 6 세제곱미터입니다. 어머, 6인데 50보다 작죠? 근데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잘못 말했어요. 주환이, 자, 네 자리씩 끊어보면, 4억 7천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470 세제곱미터라고 쓸수 있어.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0 6개만 없애면 된다고요? 짠! 없애면은 470 맞죠? 그러니까 단위 바꿔 말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잘못 말한 친구는 현지가 잘못 말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이번엔 직육면체의 건널비에 차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네요. 자, 그런데 가는요, 정육면체입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이한 면의 넓이 11 곱하기 11한 다음에 얘가 6개니까 곱하기 6하면 되죠. 그럼 11 곱하기 11은 121로 계산이 돼요. 여기다 6배를 하면 6, 2, 6, 12, 6, 726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방법 두 번째로 합시다. 아래 있는 면12 곱하기 4, 48. 오른쪽 4 곱하기 10, 40. 앞에 12 곱하기 10,

120 더한 다음 두 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60에다가 48 더하면 208 곱하기 2죠. 그러니 416 제곱 센티미터. 자, 이제 차를 계산해 볼까요? 차는 우리 큰수 726에서 416을 빼면 되니까 6 빼기 6은 0, 2 빼기 1은 1, 7 빼기 4는 3. 아하, 그래서 310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겉넓이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갈게요. 직립면체 모양의 상자를 남는 부분 없이 포장하려고 한대요. 필요한 포장지는 적어도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겉넓이를 사용해야 될 때가 바로 이 점이죠. 자, 이 상자 모양의 포장지는 겉면을 따라 싸니까 바로 겉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겉넓이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볼게요. 아래 있는 면은 11 곱하기 6, 66. 그 다음에 오른쪽 옆면은 6, 4, 24. 앞면은 11 곱하기 4니까 44. 그 다음 두 배를 해주자. 그럼 계산해보죠. 66 더하기 24는 얼마? 90. 여기다가 44를 더하면 134가 되겠고, 여기 두 배를 하면 268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은 이만큼의 넓이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적어도 필요한 포장지는 268제곱센티미터입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어머, 우리에게 직육면체 겉넓이가 주어졌네? 이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점선을 따라 접는 걸 상상해 봅시다. 위에 있는 면이 뚜껑이니까 이렇게 내리고 아래 있는 면은 바닥이라서 올린다면 빗금친 두 면이 위아래 두 밑면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바로 쫙 펼쳐진 이네 개의 직사각형이 옆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방법 세 번째를 통해서 이때 이 네모를 높이라고 하여 겉넓이가 792가 나오는 식을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자, 뼈대부터 세어볼게요. 일단 겉넓이를 구하는 뼈대는 한 밑면의 넓이 위아래 두 개니까 곱하기에다가 옆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됐었어요. 이것이 792다라고 하면 되니까 자, 우리 식을 한번 세어볼게요. 이때 18 곱하기 6, 그러니까 18 곱하기 6이 한 밑면의 넓이죠? 그럼 계산해보죠. 6, 8에 48, 10, 108이에요. 그 다음, 우리 친구들 여기 가로의 길이가 뭐가 돼요? 바로 18, 6, 18, 6. 그러니 각각 밑면의 둘레를 이렇게 싹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4, 24니까 48이 가로가 되겠고, 세로가 네모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그 결과가 792가 되는 거니까 일단 108 곱하기 2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2는 216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두 수를 더해서 792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48 곱하기 네모는 바로 792에서 216을 뺀 값이다. 자, 받아내림. 12에서 6 빼면 6, 8 빼기 1은 7, 7 빼기 2는 5, 576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이 네모의 값은 576에서 48로 나눗셈을 하면 되죠. 자, 우리 세 번째 계산할게요. 576 나누기 48. 57 안에는 48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빼주고 내려주면 96이니까 두번더 들어가면서 마무리. 아, 그래서 높이가 12cm였구나. 네모 안에는 12가 오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모는 종이에 그리고 겉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어떤 모서리를 잘라 펼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우리 고민해볼까요? 어디를 자를까요? 선생님은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이죠. 네, 얘를 뚜껑을 짠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열릴 거고, 또 같은 위치에 바닥도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잘라볼까요? 그럼 문 열듯이 왼쪽을 열면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옆면은 그 옆으로 앞면이 가장 오른쪽에 대충 이런 모양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옆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 길이는 얼마? 바로 여기 4cm가 되겠고, 여기가 4, 높이가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도 4니까, 한 여기서부터 4 떼어가지고, 한 요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가

4, 그 다음에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왼쪽 문 열었고요. 그 다음에 뚜껑. 4. 그 다음 여기 5죠. 자, 여기는 이제 7입니다. 여기는 7이 되겠어요. 6일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그 다음 뒤에 있는 면. 바닥 열었습니다. 자, 여기 이 길이는 4니까 4, 7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면, 그럼 여기는 얼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 더 앞면이에요. 그러니까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까지 짠!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겉넓이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밑면의 넓이는 바로 5 곱하기 4, 4 곱하기 7이잖아요. 여기가 4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이 길이가 4니까 7, 4, 28. 위아래 두개 곱하기 2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쭉 가로를 보면은 밑면의 둘레예요. 그럼 밑면은 7, 4, 7,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입니다. 7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4 해서. 그다음에 높이가 뭐가 되냐면 5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보면 28 곱하기 2니까 56에다가 22 곱하기 5를 계산하면 110이 돼서요. 자, 166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166 제곱 센티미터가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4번은 앞에 있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4배로 한다면 부피는 몇 배가 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원래 부피는 7 곱하기 4 곱하기 5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쌤이 여기 왜 비워놨게요? 자, 각각을 다몇 배로 늘이냐라고 했어요. 4배로 늘린다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가로가 7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세로가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높이가 5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계산은요. 원래 부피는 7 곱하기 4 곱하기 5인데 이 각각이 다 4배가 돼가지고 말이죠. 바로 원래 부피의 몇 배라고 볼수 있냐? 즉, 4 곱하기 4 곱하기 4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4, 4, 16에다가, 그 다음에 또 4를 곱하면 64니까, 아, 원래 처음 부피에 64 곱하기 64를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느린 후의 부피, 처음 부피를 구해서 비교해도 되겠고, 식 안에서 몇 배가 되는지를 찾아도 된답니다. 쌤은 더 쉬운 방법 알려준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64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15번. 이번에는 한 면의 둘레가 52cm인 정육면체 겉넓이 구하래요. 아니, 그러면 한 면의 둘레가 52cm라는 건 정사각형의 둘레가 50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는 52를 4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13cm입니다. 그럼 한 면의 넓이는 13 곱하기 13이 바로 요한 면의 넓이가 되겠고, 정육면체는 면이 6개니까 6배를 하면 돼요. 자, 13 곱하기 13은 169에다가 6을 곱해보면 4, 1, 0, 1. 아, 1014제곱 센티미터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직육면체가 두개 있는데, 직육면체 모양에, 아, 되게 크네. 성인용 수영장과 유아용 수영장이 있어요. 성인용 수영장과 유아용 수영장 중 어느 쪽의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 더 큰지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미터로 계산하는 게 편하겠죠? 25미터, 10미터. 아, 200cm니까 얘를 2미터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럼 25 곱하기 10 곱하기 2 계산하면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50이니 500 세제곱미터가 되겠고, 여기서는 800cm를 8미터로 보자고요. 8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0.5를 계산해 주자고요. 그럼 8 곱하기 0.5 계산하면 더 쉽죠? 4 나오잖아요. 그래서 48 세제곱미터. 자, 어느 쪽 부피가 더 커요? 그래요. 성인용이 더 크고, 그 다음 얼마나 더 크냐? 얘는 500에서 48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452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성인용 수영장이 452,
세제곱

미터만큼 더 큽니다. 라는 거 비교까지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도전 문제인데, 직육면체 가의 부피와 정육면체 나의 부피가 같대. 정육면체 나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가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하면 되고,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네모 센티미터라고 한다면 네모를 세번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값을 일단 계산해야 되겠는데요. 자, 8, 4, 32에다가 16을 곱해볼게요. 32 곱하기 16은 26, 12, 19에다 32 쭉쭉 더합니다. 그러면 512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같은 수를 여러분 세번 곱해갖고 512가 되는 거는 한눈에 찾을 수 있어요? 쌤도 못 찾아요. 우리 친구들이 딱 하나의 수를 기준으로 넣어서 그것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조절해 가면 돼요. 그래서 뭐5 넣으면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625거든요. 그러면 512보다 더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125죠. 그럼 조금 더 키워야 돼요. 자, 이번에는 8 곱하기 8 곱하기 8 해볼게요. 그러면 64에다가 8을 곱하면, 512가 맞네요. 따라서 한 모서리 길이는 8cm다라는 것을 이런 계산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18번 가보도록 하죠. 자, 18번은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정육면체 모양의 큰 두부를 잘라서 똑같은 모양의 두부 8조각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그림으로 친절하게 나왔습니다. 자, 두부 8조각의 겉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 겉넓이보다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구해보세요 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부를 이렇게 자르면요, 물론 이 두조각 크기는 작아지지만 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의 넓이는 넓어집니다. 보세요. 자, 얘를 조금 더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었을 때이 안쪽에 있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드러나요. 자르면서. 그쵸? 그러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여기니까 정사각형입니다. 맞죠? 그럼 정사각형이 이쪽, 저쪽 이렇게 두 군데가 늘어나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엔 이렇게 자르면요. 어때요? 이쪽, 이쪽. 바로 이러한 정사각형 모양이요. 각각 지금 이 녹색 부분, 녹색 같은 이 민트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 두 면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1, 2층으로 나눴단 말이죠? 그럼 위아래도 똑같이 정사각형, 여기 정사각형 모양으로 새로 생긴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처음 두부의 겉넓이보다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 몇 개? 6개가 늘어나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럼 한 면의 넓이는요, 6cm, 6cm니까 바로 36제곱센티미터가 6개 더 늘어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면 36 곱하기 6을 계산하면 됩니다. 66에 36, 36 18이니까 216. 따라서 216 제곱 센티미터 더 늘어납니다라고 답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플러스 한입 뚝딱은 우리 앞에서 봤던 전개도거든요. 이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 앞에서는요, 부피 구해봤을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모서리의 길이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번, 20번이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쌤이 레벨 2의 문제풀이에 앞서서 풀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다음 시간 쌤 만나기 전에 서술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쌤 만나서 체크해 보자고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레벨 2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함께하는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이런 문제들 풀어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1단원의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5번 문제까지 풀었잖아요. 오늘은 이어서 1회 16번 문제부터 그리고 2회 문제까지 쫙쫙쫙 풀어볼 겁니다.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우리 자신 있게 차근차근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1회 16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다음 대화를 읽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여 한 가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정답을 쓰기 전에 우리 배운 내용을 떠올려 봐야겠지요. 아,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물의 말에서 단서를 찾는다. 단서라고 하면 어떤 일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단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에서 단서를 찾거나 행동에서 단서를 찾거나 또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또는 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짐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 대화를 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에서 단서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자, 남자아이부터 한번 보죠. 아,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 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구나. 그런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라고 했습니다.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이 필요한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빌린 책을 반납, 돌려줘야 더 빌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빌릴 수 있을 만큼 책을 모두 빌렸을 거다라고 이 말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여자아이는 그래, 무슨 책을 빌려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책을 빌릴 수 있다 없다? 남자아이와 달리 지금 책을 빌릴 수가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쓰는 것 참고해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남자아이는 자, 예쁜 글씨로 책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릴 수 있을 만큼 모두 빌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라고 이야기했겠죠. 또는 여자아이는 책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서 한 가지 적어주면 1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로 가보죠. 17번과 18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단원에서 읽었던 이야기의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한번 어떤 부분인지 보죠.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어. 지금 화가 난 거죠, 진서가. 도깨비의 눈보다 부리부리해졌지. 이제 어쩔 거야? 진서의 이야기고요. 미안하다면 다야. 저 책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누가 이야기하고 있죠? 진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읽지 못하게 됐으니까 지금 화가 난 거겠네요. 진서의 얼굴은 퉁퉁 붓고 도깨비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어쩔 거냐고! 점점 더 오그라들던 도깨비가 진서의 손을 잡아 끌었어.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은 어린이 자료실이야. 책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 안 돼! 진서는 도깨비의 손을 뿌리쳤어. 라고 이야기의 일부분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바로 1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나타난 진서와 도깨비의 마음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지금 진서는요, 어때요? 읽고 싶었던 책을 읽지 못하고 있으니까 눈에 불이 일고 얼굴이 퉁퉁 붓고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서는 2번 화가 나는 마음으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그에 비해 도깨비는 어때요? 점점 더 오그라들었어. 왜? 미안하니까. 도깨비는 미안한 마음으로 1번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 보죠.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상해서 문제를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 주어진 이 이야기의 일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합니다. 자, 기억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진서가 겨우 찾은 책이 물에 쓸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변기 속에 물이 소용돌이를 치고요. 책이 군데군데 찢겨 변기 속을 떠다니고요. 이제는 건져서 말린다 해도 절대 읽을 수가 없죠. 왜? 겨우 찾은 책이 변기 물에 쓸려 내려갔기 때문에 선택지 1번 알맞습니다. 2번 도깨비는 진서에게 다른 책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요. 3번 진서는 도깨비를 어린이 자료실로 데리고 갔다라고 했는데요. 도깨비가 진서를 데리고 간 곳이 바로 어린이 자료실이죠. 선택지 4번은요. 진서가 소리치는 바람에 도깨비의 눈에 불이 일었다. 진서의 눈에 불이 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5번 진서는 책을 읽지 못해 속상한 마음에 몸을 움츠렸다. 몸을 움츠린 것은요, 바로 도깨비죠. 점점 더 오그라들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선택지 1번으로 정답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반드시 문제에 주어진 이야기의 일부분만 가지고 선택지를 하나씩 비교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19번 문제입니다. 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있는데요. 다음 글을 읽어보죠. 와, 이게 모두 도서관에서 가져온 책이야. 진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보다 여기에 있는 책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도깨비가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어.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도깨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책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에 대한 그럴듯한 까닭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아래를 볼까요? 이 한결이란 친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을 책방에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 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죠. 한결이는 도깨비의 무엇을 통해 생략된 내용을 짐작했어 라고 알 수 있냐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본 것처럼 짐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단서를 찾을 때는 인물의 말, 뭐 인물의 행동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도깨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이 훨씬 많아. 그런데 사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이 말을 통해서 이사가면서 내버린 책을 이렇게 책방에 많이 갖다 놓은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도깨비의 말, 행동, 그래요. 바로 도깨비의 말을 통해 생략된 내용을 짐작했어. 말이라고 적어주면 19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단원정리평가 1회 마지막 문제인데요. 20번 문제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1번 상황을 고려한다 맞고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단서, 실마리를 찾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5번에 자신의 나의 현재 기분이 어떠한지 생각하는 것은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것과 관련이 없죠. 따라서 아닌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지 5번을 20번 문제의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오늘은요,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일부분도 풀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 보죠. 어디로?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로 말입니다. 자, 1번부터 또 바로 풀어볼 텐데요.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또 차근차근 배운 내용 떠올리며 자신 있게 풀어보죠. 자,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림이 나오는데요. 1번 문제. 이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 그림 무엇인지, 아, 이거 본적 있는데 라고 할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새롭게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승민이와 수진이의 장면입니다. 승민이가 가방을 뒤적이면서 아, 어제 숙제를 하면서 필통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진이가 너 필통 안 가져왔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책 너도 읽어봤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이가 아, 필통이 없으니까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라고 난처해하며 이야기를 하니 뭐라고? 라고 잘 지금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있습니다. 휙 고개를 돌리고 있죠. 알맞지 않은 것 동그라미 표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수진이는 승민이의 말에 건성으로 답하고 있다. 어때요? 그렇죠. 그냥 이책 너도 읽어봤니?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요. 뭐라고?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맞습니다. 우리는 알맞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2번. 승민이는 수진이가 말할 때 쳐다보지 않았다. 쳐다보지 않은 건 승민이가 아니라 수진이기 때문에 2번이 알맞지 않고요. 3번, 승민이는 대화를 할때 수진이가 맞장구를 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억하고 있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어떤 처지와 기분을 고려하며 배려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기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어요, 경청하고 있어요의 방법이 바로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승민이의 입장에서는 수진이가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겠죠? 맞장구를 쳐주길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알맞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보죠. 이 대화를 읽고 수진이에게 해줄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수진아, 상대방을 배려하며 대화하면 좋겠어. 2번, 수진아, 승민이에게 물건을 스스로 잘 챙기라고 조언해주면 좋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 문제 미리 풀어본 친구들, 2번에 동그라미 한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인 우리 승민이에게 물건을 스스로 잘 챙겨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상황에 적절하진 않겠죠. 지금 승민이는요, 아, 연필이랑 지우개 좀 같이 쓰면 안 될까? 좀 같이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승민이의 처지를 고려해서 그래, 내가 좀뭐 지우개 빌려줄까? 연필 빌려줄까? 또더 필요한 건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상황에서 너 물건 잘 챙겨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승민이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맞은 것 1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며 말하기의 기본은요, 그냥 내가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까지 잘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단원 정리 평가 이외 3번 문제, 4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죠.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번엔 민재와 혜민이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3번 문제는 혜민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먼저 또 상황을 보죠. 자, 민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혜민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민이가 그래, 나는 거의 다 풀었어.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는데도 쉽지 않네. 고마워라고 민재가 이야기하니 혜민이가 나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 원리를 아니까 쉽게 풀리더라. 힘내라고 격려의 응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알맞은 건 한번 골라보죠. 혜민이는 1번, 민재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잘 하고 있습니다. 2번,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에 처한 민재의 상황을 배려하면서 가르쳐 줄까? 힘내, 격려까지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1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문제 보죠. 아, 3번 선택지 보죠. 민재의 부탁을 조심스럽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문제를 가르쳐 줄까라고 이렇게 민재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있죠. 알맞지 않고요. 4번. 민재에게 자신의 수학 실력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5번. 민재가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도 찾아볼 순 없어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바로 2번.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여 배려하며 말하고 있다.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4번은요. 혜민이가 민재를 배려하며 어떻게 대화하였는지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하고 있다.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민재의 기분, 뭐 민재의 상황, 민재의 처지를 고려하며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낱말 가운데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배려하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끊으며 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집중해서 들어야 하겠죠. 1번은 집중해서라고 적어주고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뭐를 고려해서 말해야 하나요? 우리 방금 4번 문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처지를 고려해서 말해야 하겠죠.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해서 말해야 합니다. 1번은 집중해서, 2번은 처지라고 잘 골라 빈칸에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7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6번 문제부터 한번 보죠. 이 대화에 대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도현이와 나윤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아이가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하대요. 아이고. 자,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의 기분은 지금 어때요? 속상하고 아쉽고 뭐 그런 거죠. 상을 못 받았으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런데 남자아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어때요? 내가 만약에 이 여자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내가 지금 막 아쉽고 속상한데, 친구가 나에게 네 노력이 부족했겠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이 더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지금 이 여자아이의 기분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배려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아래 도연이를 보죠.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를 위로하고 있나요? 아니죠. 나윤이, 여자아이는 상을 받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구나라고

하고 이 여자아이의 기분을 잘 말했기 때문에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바로 그래요. 나윤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7번 문제 보죠. 이 대화가 잘못된 까닭 묻고 있는데요. 1번,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며 말하지 않았죠. 다음, 2번,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듣긴 했어요. 다음, 3번,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해볼까요?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8번, 대화, 가와 대화, 나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가와 나 볼게요. 자, 가는요, 남자아이가 어제 잘 다녀왔어? 라고 물으니 여자아이가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금도 다리가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는요, 선생님이 오늘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은 잘 마쳤니? 라고 말씀하시니까 남자아이가 그냥 그랬어요. 라고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죠. 대화 가에서 여자아이는 어제 넘어졌다는 걸알수 있다. 넘어졌다라는 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2번. 대화 가에서 여자아이가 4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다.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린 거지. 4시간 만에 집에 돌아왔다. 이건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대화 나에서 어제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을 했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요. 나를 보면은 오늘 음악 시간에 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는 알맞지가 않습니다. 자, 4번. 대화 나에서 선생님은 작은 음악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선생님이 준비했나요? 잘 맞췄니라고 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죠. 자, 5번. 대화 나에서 남자아이는 작은 음악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걸이 남자아이의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족했다면 네, 선생님, 정말 잘 맞췄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랬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것은 선택지 5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9번 문제. 대화 다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서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다는요, 보건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니? 라고 하니까 재현이가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에서 다쳤구나. 넘어져서 다쳤구나. 누가? 재현이의 친구가 많이 다쳤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재현이의 친구가 많이 다쳤다 라는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제 친구가요, 많이 다쳤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도 하나 적어 보세요. 자,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10번 문제 해결해 보죠. 대화 주제를 정해서 말할 내용을 정리할 때 생각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를 떠올리며 대화할 때는요. 먼저 주제를 떠올리고요.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죠.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것인지, 언제 경험한 일인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 말할 내용을 정리해 봤잖아요. 그런데 선택지 5번에 듣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것은 대화 주제를 정해서 말할 내용을 정리할 때 생각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대화 주제를 정해서 말할 때는요. 나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 떠올리기가 먼저이고요. 그 주제를 떠올렸다면, 선택했다면, 이제 말할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바로 선택지 2번부터 4번처럼 언제 경험한 일인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어디에서 경험한 일인지, 또 그때 나의 생각과 느낌은

0: 어떠했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잘 간추린 다음에 말하면 되겠다라는 것 우리 또 배워봤죠? 이렇게 10번 문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21번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니까요. 조금 더 집중해서 꼭 한번 맞춰볼까요? 자, 대화할 주제를 떠올릴 때 고려할 내용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방금 10번 문제처럼 이 대화할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할 때 고려할 내용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자, 주제를 떠올릴 때 고려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주제는요, 즐거웠던 일 중에서만 떠올리면 될까요? 자, 2번, 위로받았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등 다양한 경험을 떠올려 본다. 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2번이에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번처럼 즐거웠던 일 중에서만 떠올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내가 했던 경험, 여러 경험들을 모두 떠올려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정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은 것은 바로 우리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2번 문제부터 또 다시 풀어볼 건데요. 아직 헤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남았죠? 바로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죠. 나! 오늘의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정하여 대화한다면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나요?가 바로 오늘의 질문인데요. 우리 방금 풀어본 것처럼 만약에 내가 주제를 정해서 직접 대화한다면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우리 문제 푼 것처럼 즐거웠던 일만 떠올리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일 중에서 뭐 슬펐던 일, 화가 났던 일, 행복했던 일, 실망했던 일, 여러 가지 경험들,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린 다음에 나 요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하나를 골라서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주제로 대화하고 싶은지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잊지 말고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만나기 전까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단원 정리 평가 이외 문제를 미리 풀어보지 않았다면 꼭 미리 풀어보고 오기 선생님과 약속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죠. 모두,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오늘도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 평가 자신 있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4단원 비화비율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 가지 그래프의 내용을 만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에서는요, 디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5단원 핵심 정리 먼저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 단원 평가 1회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되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5단원 핵심 정리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까지 배웠던 그래프들, 어떤 그래프들 있었나요? 맞아요. 막대 그래프 여러분 배웠죠? 그림 그래프도 배웠죠? 꺾은선 그래프도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6학년에서는요, 새로운 그래프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띠 그래프라는 그래프입니다. 띠 그래프 알아보기. 자, 띠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뭐라고요? 그렇죠.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프가 바로 5단원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4단원에서 여러분 비율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로까지 표현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운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이만큼이 전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의 30%의 학생들이 축구를 좋아했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30%만큼 표현을 해주고요. 피구는 40%의 학생만큼이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줄넘기는 20%, 달리기는 10%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비율을 바로 읽어서도 알수 있고요. 위에 있는 이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하면서도 그 비율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피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띠 모양이니까 이름이 띠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원 그래프도 알아볼게요. 원 그래프도 띠 그래프랑 비슷합니다.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어때요? 모양이 원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원 그래프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원 그래프에 나타냈대요. 자, 눈금 한 칸이 얼마만큼을 나타냈는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이 25%네. 자, 그럼 한 칸은요, 5%를 나타내는 거죠. 떡볶이 30%, 마라탕 25%, 치킨 25%, 피자 20%예요.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 뭐 가장 많은 것, 가장 적은 것, 이런 거 있죠? 떡볶이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마라탕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치킨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서로 25%로 같습니다. 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그래프와 띠그래프를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3번 볼게요. 띠그래프와 원그래프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를 볼게요. 1번. 표에 나타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일단 백분율을 구해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2번.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분율을 구했는데 이것을 모두 더했을 때 100%가 안 된다? 100%가 넘는다? 그러면 잘못 구했을 수 있어요. 100%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띠나 원을 나누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했습니다. 자, 띠도 나누고요. 원도 나눠요. 자, 그 다음, 각 항목의 내용, 그리고 백분율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제목은요, 사실 처음에 써도 상관없고, 마지막에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 일단은 그래프의 제목은 처음 또는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어요. 자, 4번. 여러 가지 그래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이 그래프, 상황에 알맞게 활용을 해줘야겠죠? 항목별 자료의 양을 비교할 때에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에 따른 자료의 변화를 알아볼 때에는 어떤 게 좋다고요? 그렇죠. 우리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잖아요. 변화하는 거. 다음,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때에는 띠 그래프 또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까지 여러분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우리 단원평가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의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입니다.

단원평가 모두 20문제 준비되어 있죠? 1번부터 볼게요. 민준의 반 학생들이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주말에 가고 싶은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딱 보고 나서 문제 이어지는 것 4개나 다 풀어볼 거예요. 1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위와 같은 그래프를 T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이름 무엇일까요? 자,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원 모양인가요? 아니면 띠 모양인가요? 그렇죠. 띠 모양이죠. 그래서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2번, 작은 눈금 한 칸은 몇 퍼센트를 나타내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때 눈금 한 칸이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만큼이 100%죠? 자, 두 칸만큼이 10%래요. 그러면 한 칸만큼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10%의 반절만큼이니까 바로 5%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꼭 확인해야 돼요. 3번.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쓰시오. 자, 놀이공원입니다. 여기 보이죠? 놀이공원에 가고 싶은 학생의 수? 그렇죠. 학생의 비율은 3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풀면 여러분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대로 보는 대로 35%라고 적어주면 되거든요. 쉽죠? 다음 4번.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자, 미술관 보니까요. 미술관에 가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푸나요, 선생님?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항목들의 백분율을 모두 더했을 때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100%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100%에서 나머지 항목들의 백분율을 모두 다 빼주기만 하면 미술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놀이공원 35%래요. 그 다음 워터파크 가고 싶어 하는 학생 30%래요. 영화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25%래요. 자, 모두 다 더해줍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되었나요? 90이 되었어요. 그러면 100에서 90을 빼자. 그럼 10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백분율은 바로 10%가 되는 겁니다. 10%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띠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카페에서 하루 동안 팔린 음료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라고 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건요, 이것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 이것의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런 것들 가장 쉽고요. 또는 뭐두 번째로 높습니다. 두 번째로 낮습니다. 또는 이것의 비율과 이것의 비율이 서로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하루 동안 팔린 음료별 잔수의 비율이에요. 커피는 40%, 과일 주스 25%, 스무디 30%, 차는 5%예요. 자, 띠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 일단 첫 번째, 하루 동안 팔린 음료별 잔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음료는 커피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율이 높은 것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과일 주스가 팔린 비율은 전체 25%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쓸수 있겠죠. 뭐 커피가 팔린 비율은 40%입니다. 스무디가 팔린 비율은 30%입니다. 차가 팔린 비율은 5%입니다.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딱두 가지만 골라서 써줬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6번입니다. 하루 동안 팔린 차가 모두 8잔이라면 과일 주스는 모두 몇잔 팔렸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니까 차는 전체의 5%만큼 팔렸거든요. 그러면 5%만큼이 8잔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일 주스는 25%인데 25%는 몇 잔일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5%가 8잔.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보았어요. 자, 일단 7번은요, 표를 완성하래요. 학생 수는 나타나 있는데 백분율은 비어 있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채워보는 거예요. 자, 백분율 구합니다. 전체 학생 수가 50명이래요. 그러면 우리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각각의 학생 수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원평가 강의니까 선생님이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 왠지 앞에서부터 풀고 싶지만 선생님은 프랑스부터 한번 구해보려고요. 자, 여기 생각해보니까 백분율, 전체 50명 중에 5명이 가고 싶어 하네. 백분율 구하려면 100을 곱해야겠구나. 50으로 약분을 하고, 5이 10이니까 10%네 라고 이렇게 10을 채웠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 중국은 10명의 학생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5 곱하기 2잖아요. 5이 10, 그럼 10 곱하기 2는 20. 그쵸? 자, 일본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15명이죠. 그럼 5 곱하기 3이 15잖아요. 10 곱하기 3은 30. 그 다음,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의 수는 20명이죠. 5, 4, 20. 그러면 10 곱하기 4는? 그렇죠. 10 곱하기 4는 40이죠. 그러면 40, 30, 20, 10 모두 더해보세요. 그러면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각각의 항목의 백분율을 따로따로 구해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표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수들 사이에 관계가 보일 거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비율이 같네. 이거는 이거의 두 배네, 세 배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만 구하고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위 표를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어 볼 거거든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 항목의 백분율을 보면서 띠를 한번 선을 그어서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 미국 40%죠. 그러면 40%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미국은요? 일본은요? 30%잖아요. 그러면 10, 20, 30%. 이만큼 선을 그어줍니다. 중국은 20%이니까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선을 그어 나눈 다음에 각 항목의 백분율을 다음과 같이 적어서 완성해주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어도 좋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알맞은 색깔로 이렇게 색칠해서 구분을 해주면 훨씬 더 예쁜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9번부터 11번입니다. 소정인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만들고 싶은 영상 주제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전체 백분율은 100%예요, 합은. 게임 40%, 운동 20%, 요리, 여행은 몇 퍼센트인지 나와 있지 않고요. 기타가 10%래요. 자, 9번 볼게요.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과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이 같을 때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랑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랑 서로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둘의 비율의 합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40 빼주고,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 20또 빼주고,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 비율 10%를 빼줍니다. 그러면 40 더하기 20 더하기 10은 바로 70이니까 100에서 70을 뺀 것, 즉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와 여행을 우리 각각 영상 주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학생의 비율은 더했을 때 3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학생 수가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비율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30 나누기 2를 생각하는 거죠. 30 나누기 2는 얼마다? 15다. 그래서 요리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의 비율은 그렇죠. 바로 15%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10번입니다. 띠그래프의 전체 길이가 50cm일 때 게임 영상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을 땐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전체 주어진 띠의 길이에다가 주어진 백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게임 영상은요. 친구들, 40%의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100분의 40. 그대로 곱해주는 거죠. 50으로 약분 1, 그리고 2가 되니까 2분의 40이죠. 1로 2로 약분하면

20이 남아요. 그래서 아, 20cm다. 이렇게도 구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백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이 100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길이가 50cm다. 그러면 50cm일 때는 우리 몇 cm로 게임 영상을 나타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만약 100cm라면 우리는 몇 cm로 나타내야 되는지 알죠? 그쵸. 기준량이 100이라면 그 중에서 40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아, 40cm만큼으로 나타내면 되겠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했을 때, 아, 우리 100 나누기 2가 50이잖아? 그럼 40 나누기 2가 20이네. 20cm만큼이겠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다음 11번입니다. 운동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 수가 48명이라면 조사에 참여한 6학년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운동 영상을 만들고 싶은 학생의 수는 전체의 20%인데요. 20%가 48명이래요. 그러면 20%가 48명이다라고 했을 때, 자, 전체 학생의 수는 몇 퍼센트일까요? 그렇죠. 전체 학생이니까 100%잖아요. 100%는 얼마만큼일까? 몇 명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20 곱하기 5를 했을 때가 100이 되니까 48 곱하기 5를 해서 전체 학생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48 곱하기 5는 8, 5, 40, 4, 5, 20. 그래서 240이 됩니다. 그래서, 아, 240명이구나. 전체 학생의 수? 240명이라고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20%면 몇 명, 100%면 몇 명, 이런 식으로 써보면 생각보다 계산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2번부터 14번입니다. 종현이네 학교 6학년 학부모에게 희망하는 수학여행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희망하는 수학여행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죠. 경주 40%, 서울 20%, 부산 24%, 제주도는 16%예요. 자, 관련돼 있는 문제 볼게요. 12번입니다.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 수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요,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 40%예요.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요, 바로 20%입니다. 그러면 몇 배냐라고 물어보았으니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경주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 이것을 서울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로 나눠줘야겠죠. 40 나누기 20입니다. 그러면 2가 되죠. 정답은 2배가 돼요, 2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때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 나누어야 하는지를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런 식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의 몇 배냐라고 할때 기준량이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의라고 하면 무엇의, 이것이 기준량이 됩니다. 다음 13번 서술형 문제예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부모 수가 250명이라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는 몇 명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전체 학부모의 수가 250명이다.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 수의 비율이 16%다라고 한다면 학부모의 수몇 명인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 학부모의 수는 250명이에요. 그런데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는요, 바로 100분의 16이란 말이죠. 이 둘을 서로 곱해주기만 하면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약분해 볼게요. 1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5, 그 다음 10이죠. 5로 약분을 하면 2가 되고, 5로 약분을 하면 5가 돼요. 2로 약분을 하면 1, 2로 약분을 하면 8이 되죠. 남은 것은 5랑 8이니까 5, 8에 40이 되죠. 따라서 학부모의 수는 40명이에요. 그럼 우리 풀이 과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풀이 과정. 제주도를 희망하는 학부모의 수의 비율은 전체의 16%이므로 250 곱하기 100분의 16. 그래서 40명입니다. 답은요? 그렇죠. 바로 40명.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의 학생 수를 알고 있으면, 전체의 수를 알고 있으면 각 부분의 수까지도 백분율을 활용해서 구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 14번입니다.
학교 알림 문자가 다음과 같이 전송되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자, 본교, 그러니까 우리 학교 수학여행 장소는 설문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어디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로 결정되었을까요? 그렇죠. 가장 높은 비율 가지고 있는 바로 경주가 되겠죠. 경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답 바로 경주라고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15번부터 17번입니다. 선영이가 유물 전시관에 다녀와서 쓴 일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2026년 몇월 며칠 바람 부는 날, 가족끼리 유물 전시관에 다녀왔다. 유물 전시관에는 구석기 시대 유물이 24점, 신석기 유물 시대 유물이 40점, 청동기 시대 유물이 64점, 철기 시대 유물이 72점 전시되어 있었다. 다양한 시대의 유물을 많이 볼수 있어서 좋았다. 자, 이런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15번에 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보니까 시대별 전시된 유물수의 비율 이렇게 완성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유물수, 그다음 백분율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자, 구석기 시대의 유물은 24점이래요. 그러면 24 쓰고, 신석기 시대의 유물은요, 40점이래요. 그래서 40 쓰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은요, 64점. 철기 시대의 유물은요, 바로 72점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전체 유물의 수를 먼저 구해주면 좋겠죠? 전체는 24 더하기 40 더하기 64 더하기 72까지. 자, 한 번에 모두 다 더해봅니다. 자,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죠? 그럼 받아 올림 해주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20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합계 유물의 수는 20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백분율을 구해볼 거예요. 백분율 기준량은 바로 200이 되는 거죠.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200이다. 구석기 시대 유물 24점이다.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하자. 그러면 100으로 약분했을 때 1과 2가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12만 남으니까 아, 구석기 시대 유물은 전체의 12%네. 신석기 시대의 유물도 한번 볼게요. 전체 200개인데 신석기 시대 유물은 40점이네. 여기에 100을 곱하자. 100으로 약분하면 1과 2가 되고 2로 약분을 하면 20만 남으니까 아, 전체의 20%만큼이겠구나. 그다음 우리 이번에는 72점인 철기 시대 한번 구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24에다가 3을 곱하면 72가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12에다가도 똑같이 3을 곱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3, 36. 아, 36%네.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의 유물, 백분율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구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체가 백분율의 합이 100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0에서 36, 20, 12를 빼주는 거예요. 자, 12 더하기 20은 32죠. 32에다가 36을 더했어요. 그러면 68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68을 빼준다. 그럼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유물은 32%다.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분율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으로 풀어도 좋고요. 이렇게 몇 가지를 계산을 했다면 이 전체 백분율의 합이 100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16번 볼게요. 위표를 원그래프로 나타내래요.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보고 나서 알맞게 우리 원그래프를 선을 그어서 나눠볼 거거든요. 구석기 시대 유물은 12%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눈금 한 칸이 몇 퍼센트? 그렇죠. 1%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큰 눈금 한 칸은 5%이니까 12%면 바로 12%만큼, 여기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자, 신석기 시대는 20%니까 20칸만큼, 청동기 시대 32칸만큼, 철기 시대 36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과 백분율을 적어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칸이 작아서 글씨를 쓰기 좀 어려워요.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서 그래프의 밖에다가 내용을 적어두어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이렇게 제목까지 꼭 확인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17번이에요. 위표를 길이가 50cm인 T그래프로 나타낼 때 청동기 시대 유물이 차지하는 길이는 몇 cm인지 구하시오. 자, 길이가 50cm래요. 그러면 청동기 시대는 32%이니까 전체에
100분의 32 이렇게 곱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50으로 약분 1 그리고 2. 2로 약분하면 16만 남으니까 아, 16cm이구나.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50cm일 때 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구하기 위해서 100cm일 때는 32cm겠네. 그러면 50cm는 반절만큼이니까 32의 반절만큼. 그래서 16cm구나.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자, 18번에서 20번이에요. 어느 박물관의 요일병 입장객수를 여러 가지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요일병 입장객수, 자, 어때요? 뭘로 나타냈나요? 막대 그래프. 이것은요? 그렇죠. 꺾어져 있는 선이 있죠. 변화하는 양을 나타낼 때 좋은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자, 마지막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이에요. 비율을 어떤 모양으로 나타냈어요? T 모양으로 나타냈죠. 그래서 T 그래프가 됩니다. 18번 요일별 입장객수를 나타낸 그래프의 이름을 각각 쓰시오. 가는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자, 다음 나는요? 꺾어져 있는 선? 그렇죠. 바로 꺾은 선 그래프. 자, 마지막. T 모양에다가 각 항목의 비율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T 그래프. 이렇게 각각 그래프들의 특징, 그리고 이름까지 여러분 알아두도록 하세요. 다음 19번입니다. 요일별 입장객수의 비율을 알아보기에 가장 알맞은 그래프는 어느 것인지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여러분. 요일병 입장객수의 비율을 알아보기에 좋은 거래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요일병 입장객수의 비율 나타나 있는 거, 이세개 중에 딱 하나 있죠? 뭐 있나요? 그래요. 바로 다죠, 다. 다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T 그래프였어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죠. 정답은 다. 20번 문제입니다. 위 그래프를 원 그래프로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는 차례대로 순서를 나열하시오 라고 합니다. 원 그래프, 그리고 T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어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자, 기억.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인지 확인하기. 니은. 각 항목의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 원 나누기. 디귿. 각 항목의 백분율 구하기. 리을.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 쓰기. 미음. 그래프에 알맞은 제목 쓰기. 자, 제목은 가장 마지막에 쓴다라고 되어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거죠. 백분율을 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할까요?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백분율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순서로 써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단원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이것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래프 어렵지 않죠? 네, 맞아요. T 그래프, 원 그래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그래프 단원 평가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짱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보았어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원확인 평가 문제 6번부터 20번을 만나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었다면 이번 시간에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만나볼 거예요. 우리 교재는 83쪽입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

겹받침,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겹받침은요,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중에서 서로 다른 자음끼리 어울려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니을 비읍 같은 것들이 겹받침인 거죠.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겹받침이 있다면 동그라미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1번, 이 사과는 내 몫입니다. 겹받침 찾았나요? 네, 찾았습니다. 내 몫입니다 해서 기역, 시옷, 겹받침이죠? 2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여기에서 겹받침 찾았나요? 아니요, 선생님은 겹받침은 못 찾았어요. 쓰레기통, 쓰레기는 전부 다 자음이 하나씩만 쓰였어요. 3번, 나는 사이 나쁜 친구가 없습니다. 겹받침 찾았나요? 네, 겹받침 여기 있네요. 없습니다. 비읍 시옷. 여기에 겹받침이 쓰였어요. 4번, 여름방학에 바다에 갈 계획입니다. 겹받침 없습니다. 여름, 방학, 갈, 계획입니다. 전부 다 자음자가 하나씩 있는 받침만 볼수 있죠? 5번, 어머니께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고 계십니다. 겹받침은 없습니다. 대신 선생님, 여기에요. 자음자 두개 쓰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자음자가 두개 쓰여 있다면 쌍받침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것은 겹받침이 아니다. 따라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두 가지 고르라라고 했다면 1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썼던 글 중에서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세요. 7번, 중요한 문제죠? 다음 중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겹받침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겹받침을 읽을 때 규칙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겹받침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겹받침에 자음이 두 개가 쓰였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소리가 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겹받침은요, 앞에 있는 자음자의 소리가 나요. 예를 들어, 안다에서 받침 니은 지읒이라면 앞에 있는 니은의 소리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예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 많다, 이렇게 뒤에 있는 다는요, 따 또는 타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런 규칙들을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먼저 목이네요. 목. 목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받침, 기역, 시옷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어때요? 못이라고 했으니까 잘못 읽은 것이죠? 두 번째, 갑입니다. 갑. 갑은 역시 겹자음인데, 겹받침인데, 비읍, 시옷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 비읍의 소리가 나요. 갑, 그러니까 제대로 읽은 거죠? 3번, 없어. 없어인데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받침에 쓰인 자음 두개 중에서 하나의 소리가 나요. 앞에 있는 자음, 비읍의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이 뒤에 있는 이 시옷은요? 뒤에 쓰인 받침에 뒤에 있는 자음 시옷은요, 뒤로 옮겨져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없어. 없어. 이렇게 읽나요, 우리? 아니죠.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옷이 아니라 쌍시옷 소리가 납니다. 없어. 이렇게 읽어줍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게 읽은 것이죠. 없어. 그 다음, 묵다. 묵다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일단 이렇게 쌍기역이 쓰였다면, 기역 두 개가 쓰였다면 그냥 기역 받침에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묵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묵 대신 묵다가 아니라 묵다라고 소리가 나요. 묵다 묵타가 아니라 묵다. 그 다음 익다는 어때요? 익단 책.

일 있다. 여기에서는요, 뒤에 있는 자음 기억의 소리가 나요. 익, 다가 아니라 따, 익다. 그래서 일다라고 쓴 것은 알맞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낱말을 소리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은 2번 딱 하나겠네요. 이,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면 됩니다. 8번에서 9번은요,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글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를 때 사용한 그물, 부표 따위가 모여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더미는 우리가 함부로 버리는 페트병, 물휴지, 과자 봉지 따위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쓰레기 더미가 생긴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도 볼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단체들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우리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요. 평소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버려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함께 실천해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환경단체의 노력과 어떤 노력? 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를 줄이려고,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환경단체의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실천 목표도 함께 제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덜하자. 그리고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버리자.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글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어서 문제도 한번 만나볼 텐데요. 8번, 글 가와 나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만들어진 원인, 그러니까 까닭이 나타난 부분의 기호를 쓰세요.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가 왜 만들어졌지? 이것은 글 가와 나중에 가에 있었어요.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나요? 그래요. 그물이라던가 부표 이런 것들이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강에서 흘러흘러 들어가 쓰레기 더미를 만든다고 했죠. 9번도 볼게요. 환경단체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노력을 두 가지 고르세요. 환경단체의 노력 두 가지를 찾아보자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 글을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하는데 환경단체들은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거나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애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죠. 1번, 페트병을 씻어서 바다에 버렸습니다. 아니요. 페트병을 씻어서 바다에 버리는 행동을 환경단체에서 하지는 않겠죠. 바다의 쓰레기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요. 자, 2번,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 없앴습니다. 그래요.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모아서 없애요. 이렇게 그물채 같은 것이나 또는 커다란 배를 타고 쓱 쓸어가면서 이 쓰레기들을 모두 모은다고 해요. 해안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래요. 해안가는요, 바닷가의 주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가 치면 바다 위에 있던 쓰레기들이 해안가, 그런 해변으로 이렇게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모아서 제대로 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그 쓰레기들이 바닷물로 흘러들어가지 않겠죠? 4번, 물 휴지가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버렸습니다. 아니요, 버리지 않았죠. 오히려 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5번,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나 부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니요, 그물이나 부표를 많이 사용하는 건 오히려 바다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2번과 3번과 같은 노력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10번이에요. 밑줄 그은 낱말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끼리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끼리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밑줄 그은 낱말은 두 개예요. 없애기, 그 다음 목술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 받침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요? 그래요. 바로 겹받침이라고 불렀잖아요. 겹받침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없애기 위해. 없애기, 업. 받침이 비읍, 시옷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의 겹받침에서는요. 앞에 있는 자음에 소리가 난다. 그러니 업.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 없애기 뒤에 있는 글자의 첫 소리가 첫 글자가 이응이에요. 이럴 때에는 앞에 있는 받침 중에서 뒤에 있는 자음이 옮겨가요. 그래서 없애기 라고 하는데요. 없애기, 없애기. 없애기가 아니라 없애기 쌍시옷으로 바뀌어 소리가 납니다. 없애기 위해 이렇게 읽는다면 자연스럽겠죠? 우리가 해야 할 목슬, 목슬, 목 역시 앞에 있는 자음 기억으로 소리가 나요. 목슬. 그러면 뒤에 있는 자음 시옷은 뒤로 옮겨가서 목슬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목슬, 목슬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선생님 목슬인 것 같아요. 쌍시옷이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목슬이라고 읽어야 자연스럽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도 쓰레기 섬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알고 실천합시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알맞게 짝지은 거 찾아볼게요. 없애기, 몫을 어때요? 네, 정답 여기 있었네요. 없애기, 목을 정답이 아니고 없애기, 못쓸 정답 아니고 없애기, 못을 역시 정답 아니고요. 업애기, 목슬 이것도 알맞지 않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겹받침 발음 규칙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요. 겹받침은 항상 하나의 받침만 소리가 나고 대부분 앞받침의 소리가 난다.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따로 발음을 하고 예외도 있을 수 있다.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두는 거예요. 11번부터 15번은요. 여기 있는 시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이 시는 무슨 시였죠? 아, 그래요. 바람도 나오고 신문지도 나오고 민들레꽃도 나오고 아, 그래요. 바람은 착하지라는 시였죠? 바람이 마루 위에 놓인 신문지 한 장을 끌고 슬그머니 골목으로 나간다. 훌훌훌 공중에 집어 던져서는 대굴대굴 길거리에 굴려서는 구깃구깃 구겨서는 골목 구석진 응달로 찾아가 달달달 떠는 어린 민들레꽃에게 쓱 목도리를 해준다. 그러고는 힘내렴 딱 그 말만 하고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여러분 바람은 착하지라는 이 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 뭔가 민들레꽃이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혼자서 달달달 떨고 있는 걸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바람이 신문지를 가지고 민들레를 따뜻하게 목도리를 만들어줬어요. 아,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 시는 뭔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시였죠? 우리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1번 바람이 신문지로 만든 것 무엇이었나요? 구깃구깃 구겨서는 응달로 찾아가서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준다. 신문지로 만든 건 마루, 응달, 골목이 아니라 바로 목도리였죠. 민들레꽃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4번 목도리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12번이에요. 기억에서 디귿. 여기에서 어린 민들레꽃을 아껴주는 바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에 기호를 쓰세요. 어린 민들레꽃을 아껴주는 바람의 마음?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런 바람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일단 첫 번째는 신문지로 목도리를 만들어준 부분에서도 바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힘내렴. 이렇게 응원해주는 말에서도 바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기억 볼게요. 기억은 훌훌훌. 훌훌훌은 아마 신문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일 거예요. 달달달. 달달달은 민들레꽃이 추위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말일 거고요. 힘내렴. 아, 여기 썼네요. 바로 어린 민들레꽃을 응원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요. 바로 디귿이 되겠습니다. 힘내렴. 13번이에요. 리을을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리을은 여기 있어요.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자,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뭔가 걷는 장면을 그림으로 나타냈어야겠죠? 자, 몸짓으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친구 보니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잘 표현하고 있죠? 여기 2번 보세요. 여기에 있는 친구는 바닥을 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바닥을 기어가는 건 뚜벅뚜벅과 어울리지 않죠? 이건 엉금엉금이에요. 그러니까 리을을 알맞게 몸짓으로 표현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골목을 걸어나간다. 뚜벅뚜벅. 14번이에요.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으로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이 시에는요, 바람, 신문지, 그리고 민들레꽃이 나와요. 이 인물들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람이라고 하면 어떤, 바람은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바람 하면. 이 시에서 바람은 어린 민들레꽃을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굴려가지고 목도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민들레한테, 힘내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또 우리 민들레꽃은 어때요? 민들레꽃은, 다른 친구들도 없어요. 구석진 햇빛도 안 드는 곳에 외롭게 혼자 앉아서 달달달달 추위에 떨고 있어요. 뭔가 안쓰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한번 설명을 살펴볼게요. 구석진 응날에 홀로 피어있는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바로 민들레꽃에 대한 설명이겠죠.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예요? 그래요. 바로 바람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시를 읽고 나서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꼭 떠올려 보세요. 다음 15번.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이 시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분 같은 걸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으니까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은가요? 아, 그래요. 일단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장면은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신문지가 대굴대굴 굴러가서는 민들레꽃의 목에 이렇게 딱 목도리처럼 딱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바람이 힘내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시의 분위기를 찾을 때에는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장면을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번, 쓸쓸한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아, 어쩌면 이 시의 아주 일부분, 민들레가 혼자 응달에 피어 있는 부분만 본다면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본다면 민들레가 혼자 외롭게 있는 것보다 바람이 민들레를 아껴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쓸쓸한 분위기라는 말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차가운 분위기도 역시 어울리지 않죠? 3번, 따뜻한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요. 따뜻한 분위기 잘 느껴지죠. 왜냐하면 바람이 이렇게나 민들레꽃을 아껴주다니 그 마음이 잘 드러나잖아요. 4번, 무서운 분위기? 느껴지지 않죠? 어수선한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시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 따뜻한 분위기가 됩니다.
16번에서 18번은요, 여기에 있는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를 읽을 때에는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음은 어떨지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이 시의 제목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였어요. 자, 우리 실감나게 읽어봅니다. 나는 오늘이 좋아.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줬고, 저것 봐,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해가 한빡 웃잖아. 오늘 학교에서는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입에서 절로 휘파람이 나오는 즐거운 오늘. 안녕,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나는 오늘이 좋아. 자, 여러분, 이 시 속에 있는 이 인물, 글만 봐도 정말 기분 좋아하는 게 느껴지죠. 신나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설레고. 이 시를 쓴 사람의 마음과 생각, 머릿속으로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16번, 내가 기억처럼 말한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알맞지 않은 것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이유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오늘 아침 일찍 새들이 나를 깨워준 것, 이것도 내가 기분 좋은 이유. 그리고 해가 한빡 웃잖아, 이것도 역시 내가 기분 좋은 이유. 그리고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고 신나게 할 일도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해가 한빡 웃어서 그런가요? 네, 해가 한빡 웃잖아,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2번, 신나게 할 일도 많아서, 그렇죠, 야호, 신나게 할 일도 많은, 그래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3번,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아서, 그럼 즐겁게 만날 친구도 많아서 오늘은 좋은 일이 많을 거야. 4번, 집에서 키울 새를 선물 받을 것이어서, 아니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 4번이 알맞지 않고. 5번,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서, 그렇죠, 오늘 선생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서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고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 4번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17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죠. 나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아, 오늘은 좋은 일이 진짜 많을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요? 1번, 즐겁고 신이 날까요? 그렇죠, 즐겁고 신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좋은 일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자신 있게 선생님 질문에 발표도 할 수 있고 대답도 할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즐거운 일도 많이 하고 신나는 일도 많을 것 같고 해가 한빡 웃고 있으니까. 슬프고 속상할까요? 그렇지 않죠. 긴장되고 두렵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도 아니겠죠?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나의 기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1번, 즐겁고 신납니다. 이것이 되겠어. 18번, 서술형 문제예요. 나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을 보기처럼 쓰세요. 여러분, 시를 읽다가 보면 우리가 분위기를 잘 느끼기 위해서 이 시 속 인물에게 말을 하듯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 서술형 답안에 써주세요. 그럼 제대로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이 친구에게 궁금한 점이 많아요. 친구를 만나서 무얼 하고 싶니?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고 싶니? 또는 신나게 할 일이 많다고 했는데 신나게 할 일은 무엇이니? 선생님이 궁금한 점을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여러분도 이 시 속에 있는 나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적어보세요. 19번이에요. 겹받침의 발음에 주의하며
그림의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0: 여기에 있는 이 친구 보니까, 책상 위에 컵에 담긴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선생님께서, 괜찮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괜찮다 라는 낱말 제대로 발음할 수 있어야겠죠? 이 낱말에는요, 겹받침이 있습니다. 여기 니은 히읗이 있죠? 이것에 주의하면서 읽어볼게요. 괜찮다, 괜찮다. 제일 처음 괜은 그대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괜. 그런데 찬다에서 니은 히읗 겹받침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의 소리만 나는데 대부분 앞에 있는 자음 괜찮. 니은의 소리, 니은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 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아니라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읽어줍니다. 우리 뒤에 있는 다 같은 경우에는 따 또는 타라고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다. 우리 보기에서 찾아볼까요? 1번 괜찮다, 2번 괜찮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괜찮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를 내어가면서 한번 글자를 써보세요. 그러면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낱말을 소리 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세요. 귀찮다, 넓다가 있네요.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먼저 귀찮다 볼게요. 귀찮다는 귀 그대로 소리가 나죠? 귀. 찬타는 아까 괜찮다와 똑같아요. 귀찮다, 괜찮다. 받침은 니은 하나만 남아서 귀찬. 뒤에 있는 다는 타로 소리가 나요. 귀찮다. 이렇게. 귀찮다, 귀찮다. 귀찮다. 이렇게 이어주세요. 넓다. 넓다는요, 앞에 있는 자음, 리을의 소리가 납니다. 널, 그 다음, 널다가 아니라, 쌍디귿, 널다.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널다. 넓다가 아니라, 널다. 이렇게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원 확인 평가 문제 모두 만나봤어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바람은 착하지를 소리 내어서 읽어보세요. 미션을 완료했다면 미션 완료라고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책 북2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국어 2단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단원의 제목 살펴보면서 공부할 내용 생각해 볼게요. 2단원 제목은 바르게 고쳤어요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2단원에서요, 감상문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쓰고 고쳐쓰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쓰기 한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내 글을 공유할

할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단원에서 공부할 학습 내용과 깊이 관련 있는 글한편 읽어보면서 2단원 첫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이 글은요, 의자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고쳐쓰기 하면 좋을지 함께 글 읽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의자병을 극복하자. 의자병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의자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의자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문장이죠.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앉아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친구들, 우리 지금 의자병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뒤끝 문장은요, 갑자기 명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는 지금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문장은 구체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너무 오래 앉아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 앉아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미음 문장도 뭔가 이상해요. 호응이 맞지 않죠? 만약 뭐뭐 했다면 으로 문장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어색하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은요. 만약 1시간 앉아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할 부분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2단원에서요, 고쳐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이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아까 디귿 문장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죠? 자,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준성이. 의자병은 예방이 중요해. 예방을 위해서 오래 앉아 있으려면 꼭 방석을 써야 해. 자, 이런 내용이 글에 나왔나요? 글에 나오지 않았죠? 아닙니다. 영지, 어색한 문장이 있어서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글을 쓴 뒤에는 고쳐쓰기를 꼭 해야 할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쳐쓰기 해주었어요. 재석이, 영화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정했어. 나도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쓸때 영화의 내용을 드러내는 제목으로 정할 거야. 친구들,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은요, 의자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재석이도 알맞게 말하지 않았죠.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영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영화 감상문 한편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2단원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적은 다음에 고쳐쓰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영화 감상문이 어떤 글인 것 같은지 우리가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박모 학생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친구들도 이 친구가 쓴 글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 이글 읽으면서 내가 쓴 글을 공유할 때의 좋은 점도 생각해 볼게요. 자, 제목,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박모 학생이 쓴 글입니다. 나는 지난 주말 집에서 가족과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봤어. 자, 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이에요.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인 초록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친구들 이 영화 봤어요? 이 영화에는요, 잎사귀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잎사귀는 암탉입니다. 그런데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 초록을 사랑으로 키워요.

초록은요, 잎사귀 낳은 알은 아니에요. 청둥오리 새끼고 얘는 암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대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초록을 지켜내는 잎사귀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자,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었네요.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어. 나도 잎사귀처럼 책임감 있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런 것이 바로 영화 감상문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쓴 감상문을 보고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볼게요. 김모 학생, 나도 이 영화를 봤어. 내 동생이랑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 최모 학생,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것 같아. 자, 이렇게 친구들과 글을 공유하니까 어때요? 일단 내 글에 대해 친구들의 생각이 어떤지, 반응이 어떤지 내가 알수 있고요. 또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글쓴이가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쓴이는요, 이 영화를 보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자, 1번, 좋아하는 색깔에 대해 생각했다, 아니고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했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자, 청둥오리를 본 경험이 있는지 생각했다, 아니죠. 암탉이 맞춤법에 맞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와 같이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면, 글을 공유하면 좋은 점을 쓰시오. 자, 어떤 점이 좋다고 하였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쓴 글을 친구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2단원에서 글을 쓰고요. 고쳐쓰기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친구들이 쓴 글을 공유도 해볼 겁니다. 자, 2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할지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영화 감상문을 한편더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한편 읽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을 이 감상문은요,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근데 고쳐쓰기 할때 생각할 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영화 감상문을 읽을 때에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봐야 돼요. 자, 따라서 선생님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자, 일단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볼 때는요, 우리가 제목을 봐주는데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제목은요,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수 있는 제목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 전체적으로 글의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살펴봐야 해요. 딱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아, 이글뭐 하자는 거네. 중심 내용 이거네. 이렇게 명료하게 중심 내용이 드러난 글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화 감상문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이 영화를 보고 재미있었다, 좋았다, 이런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봐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부터 갈등을 넘어서는 우리들의 우정 이야기라는 영화 감상문을 읽어볼 건데요. 고쳐쓰기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쳐쓰기 하면 좋을지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자, 영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볼 거예요.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던 중 전학 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자, 지금 등장인물이요. 선 나오고 지아 나와요. 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지아가 전학 와서 선과 단짝이 됩니다. 자, 하지만 개학 후 지아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 선에게

보고 난 후에 내가 들었던 생각, 그것을 적은 거죠.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런 여친구들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쓴이가 이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이 앞에서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아, 이런 부분에서 너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런 설명이 없이 바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버리니까 약간 흐름이 이상하죠? 일단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친구 사이에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문장 어때요? 주제와 어긋나는 문장이죠? 이런 문장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읽을게요.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누구를요? 누구를이 빠졌어요. 자, 아마도 선을 응원했겠죠?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선을 응원했다.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뭔가 글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 두 번째 문단이거든요. 이 글은 네 개의 문단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 문단은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기억을 바르게 고친 문장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억.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렇죠. 누구를 응원했다? 목적어 빠졌어요. 선을 응원했다.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자, 가.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을 했다? 지금 응원했다를 응원을 했다로 풀었었어요. 자, 응원하다는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선을 응원했다. 자, 맞죠? 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을 할 것이다. 자, 영화를 보고 나서 쓴 감상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어를 미래 표현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자,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적을게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문단 2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찾아 쓰시오. 자, 우리 아까 이 문단에서 불필요한 문장 찾았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6번에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문단 2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문단. 영화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부분이다. 자, 이 문단은요. 글쓴이가 영화를 보고 느낀 생각을 적은 문단이에요.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자, 영화를 보게 된 동기가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요. 영화의 영상 구도, 등장인물이 그 화면 속에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자, 그런 구도에 대해 적은 부분도 아니죠. 4번, 영화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나타낸 부분 맞습니다. 5번,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제목이 있는 부분도 아니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시작했으니까 세 번째 문단은요, 이 글쓴이가 영화를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적은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 자, 이것도 이상해요.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 감상문을 쓴 거예요. 그럼 영화 속에서 선이 계속 노력해서 이 진심이 지아에게 통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했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통했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친구들. 지금 이 문단에서는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누구를? 친구를. 그러니까 선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선이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래요. 어때요? 주제와 알맞지 않은 문장이죠? 이 문단의 중심 생각과
알맞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로 수정해 주어야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읽을게요.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누가요? 무엇을요? 빠졌죠? 누가? 선이 지아의 생일을 알고 무엇을?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자, 이것도 슬퍼한다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기도 했지만이라고 과거 표현이죠? 자, 따라서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어요.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친구들, 네 번째 문단은 어떤 부분이에요? 약간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줄거리 속에서 내가 느꼈던 생각을 적은 문단이죠? 자, 이게 마지막 문단인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지금 이 글은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문단의 순서가 이상합니다. 자, 우리가 문단의 순서를 다시 바꿔줄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은 괜찮아요. 그쵸? 자, 이거 첫 번째는 괜찮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문단이 나오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어서 줄거리를 이야기했던 이네 번째 문단이 두 번째 문단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무엇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아가요, 자기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갑자기 선에게 거리를 둡니다. 자, 선 굉장히 속상하겠죠? 자, 보통 같았으면, 다른 친구 같았으면, 그래, 나도 너랑 안 놀아 할 텐데, 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지아 생일에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자, 그런 모습.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와야 되겠고, 자, 이두 번째 문단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을 적은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되게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문단이 네 번째로 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 3, 4. 이 순서로 이 글의 내용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문단 3에서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고른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 아까 찾았었죠? 어떤 문장입니까? 바로 이 문장이었죠. 지금 이 문단은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이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다. 가족에 관한 문장으로 해주면 안 돼요. 주제에 어긋나죠? 자, 그러면 원호, 문단 3은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에 대해서 쓴 부분이므로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라는 문장은 중심 생각과 거리가 멀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소연이 문단 3은 영화를 보게 된 동기를 쓴 부분이므로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문장은 중심 생각과 거리가 멀어? 아니에요. 지금 이 문단은요, 영화를 보게 된 동기를 쓴 문단이 아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쓴 문단이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자,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원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4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문단 4. 지금 어떤 문단이었죠? 줄거리를 살짝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도 함께 얘기해준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영화의 내용을 적은 문단, 맞죠? 지금 선이 지아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생일 알고 선물도 준비했다. 지금 이거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2번,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단은 아니에요. 자, 3번. 내용상 글의 끝보다는 글의 처음이나 가운데 부분에 더 적절하다. 맞아요. 지금 영화의 내용.

0: 효과적인 문단이기 때문에 끝보다는 앞이나 중간이 어울립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선생님과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좋은 점을 쓰시오. 자, 기억.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선은 지아의 생일을 알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였다.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읽는 사람이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즉, 고쳐쓰기 하면 좋은 점,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우리가 지금 영화 감상문 한편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쳐쓰기 할 때는요, 띄어쓰기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쓰기 해야 돼요. 그래서 2단원에서 띄어쓰기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줄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가 함께 쓰일 때는 어떻게 띄어쓰기 할까요? 자, 아래 보면 알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한, 두, 세. 이것은 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여기에 개라는 단위가 붙었죠.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명 똑같죠. 자, 그리고 500원, 1000원. 500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말, 1000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말, 자, 그 뒤에 단위, 원 붙으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쓰기 한다라는 겁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자,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사 및 학생 및, 찬성 대 반대 대, 아침 겸 점심 겸, 및대겸 이런 말은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두 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앞 뒤는요, 띄어쓰기를 꼭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띄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는지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은 10시다. 어때요?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 띄어쓰기 맞죠? 2번. 나는 올해 13살이 되었다. 어허, 13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말과 살,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살 사이는 띄어쓰기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 되지 않았죠. 자, 3번. 여기는 강당 겸 체육관이다. 자, 지금 겸두 말을 나열하거나 이어줄 때 쓰이는 말인데 앞뒤로 띄어쓰기 바르게 되어 있죠. 4번. 주말에는 주로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역시 띄어쓰기 잘 되어 있습니다. 5번. 이번 체육대회에서 천군 대 백군으로 축구를 한다. 자, 지금 대는요, 천군과 백군을 이어주거나 나열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는 띄어쓰기 되어 있는데, 뒤에는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해야 돼요. 틀렸어요. 자, 알맞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문장은 1번, 3번, 4번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지금은 10시 5분이다. 친구들, 시,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열, 오는 수를 나타내는 말. 자, 따라서 띄어쓰기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구 또는 농구를 하자. 지금 또는이라는 말이요. 두 말을 나열하거나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뒤로 띄어쓰기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축구 또는 농구를 하자.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띄어쓰기 하는 방법 생각하면서 이글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글은요, 친구를 칭찬합시다 라는 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종종 칭찬에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이나 칭찬할 점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한두 개, 한둘, 수를 나타내는 말, 개, 단이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 해야 하는데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구나,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 겸 인정은 자, 지금 겸이라는 말, 칭찬과 인정을 나열하거나 이어줄 때 쓰이는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를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친구를 칭찬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칭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칭찬은 기분을 좋게 한다라는 말 있었죠. 자, 우리는 종종 칭찬에 인색하다 이 말도 있었어요. 칭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내용도 있었고요.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칭찬일 수 있다? 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칭찬해야 할수 있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 말은 했지,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5번,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었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끼리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글 읽으면서 띄어쓰기 잘못되어 있는 부분 찾았습니다. 바로 디귿 이 부분과 리을 이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기호를 적자면 디귿, 리을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오늘 2단원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요, 이렇게 고쳐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선생님이 세 가지 알려주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Oh,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 또 영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전공을 고민하는 딸입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뭐 딸아들 할 거 없이 전공 고민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0: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뭘 미래에 하게 될지를 알면
1: 네.
0: 얼마나 쉽겠어요.
1: 내가 근데, 잘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공을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정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0: 보통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아이고,
0: 이겁니다.
1: 이제 거의 꼭 정해서 뭔가 내 진로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면은 너무 진짜 갈팡질팡.
0: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오히려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1: 편해요.
0: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
1: 나
0: 같아요.
1: 뭐 하지? 막
0: Right.
1: 이러면서 고민 많이 하게 되죠.
0: Okay. So, 그래서 뭔가 못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남의 얘기는 노이즈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1: 그럼요.
0: 또 어린 나이면은 그게 또 신경이 또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Yeah.
1: 엄마가 가지 마.
0: 아, 그건 안 된다.
1: 네 했어요. 그냥 말잘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우도 막 약간 공감이 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아빠한테 고민 상담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2: Oh dear, I only speak English.
1: Oh, Dad. Okay. I can't choose my major. Major?
2: You can't choice.
1: Yes.
2: Oh, you want to choose?
1: Choose.
2: Oh, you can't choose your major.
1: I don't know my job. So, 예술 쪽이 너무 좋은데,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2: You don't know?
1: 정말, 힘들다.
2: 아,
1: Okay.
2: Okay.
1: I love art. I love
2: Okay.
1: art,
2: That's good.
1: but everybody, that is, this don't need everyone.
2: You don't need everyone?
1: No, art is everyone help.
2: Everyone helps you?
1: No,
2: Art.
1: art.
2: Okay, well, I think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Follow
1: Follow?
2: your heart.
1: 아, 마음.
2: Just follow your heart, okay?
1: Okay, wow.
2: 'Cause yea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Are you movie director?
2: Yeah, I'm your dad. I'm
1: Oh,
2: movie
1: sorry.
2: director to
1: Oh, really?
2: dad.
1: Oh,
2: And I
1: yeah.
2: majored in math.
1: Oh, you're
2: Yeah.
1: so good. Cool.
2: It doesn't matter.
1: Yeah,
2: Yeah, it's
1: heart.
2: okay.
1: Follow heart.
2: Follow your heart.
1: Oh,
2: Yeah.
1: thank you, my dad.
0: 전공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화체에서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못
1: 그쵸.
0: 정하겠다.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4: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민인 부분이죠, 그렇죠? 아빠, 너 전공을 못 정하겠어.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1: 그래도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네요. 아빠한테 이런 고민 얘기 사실 쉽지
0: 아,
1: 않거든요.
0: 그래요?
1: Dad, I can't decide. Decide 우리 항상 외웠는데 결정하다.
0: That's right.
1: 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전공이네요, 여기는.
0: 전공을 결정을 못하겠다.
1: 전공은 저는 이제 항상
0: 네.
1: 그 대학교 때과 점퍼라고 있어요. 과
0: 본
1: 점퍼에
0: 적 있어요?
1: 과 점퍼에 써 있어요. 저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Major of Acting.
0: 메이저 하면
1: Major of Acting. 영어로 써야 됐던
0: 아,
1: 거
0: 그걸
1: 그런 거.
0: 필수로 꼭 입어야 됩니까?
1: 입어야
0: 아,
1: 돼요. 학교
0: 그렇군요.
1: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ajor라고 할게요.
0: 오케이.
1: 예, Major 이거
0: 오케이. Right, so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정답.

0: Perfect. There you go. So 전공이나 전공자를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m a 무슨 무슨 maj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네.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공자 자체 사람도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1: 그래요?
0: 있습니다. That's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major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 뭐 벽지를 새로 하고 싶은데 뭘로 정할까?
1: 색깔을 못 정하겠어.
0: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못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여기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I can't decide까지만 쓰면 나 그냥 정하질 못하겠다.
1: 네.
0: 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는지 쓰고 싶다면 뒤에
1: On.
0: That's right. On something. 여기서는 나의 major에 대해서 난 decide를 못하겠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나 전공 못 정하겠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더 배워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명사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됩니다. 벽지, 뭐 자동차 색상.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그건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큰 돈 들어가죠.
0: 이 색상을 정하는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잖아 색을 못 정하겠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색이라고 할게요. 그 색 있잖아.
1: 예.
0: 나 못 정하겠네. 그러면 쭉 가주시면 되죠.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I kind of like the yellow one,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e other one too.
1: 그렇죠.
0: 이러면서, right?
1: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었네요.
0: 엄청 그대로 나와요.
1: 진짜.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이게 항상 무난한 색과 튀는 색 사이에서 고민되거든요.
1: 맞아요. Right. 다들 그러시죠.
0: Right. So I can't decide on the color. So how about this? 제 생각에 옷 좋아하시잖아요.
1: 옷 너무 좋아하죠.
0: 그러면은 사이즈 고민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살짝 루스한 걸로 입을지.
1: 아니면 좀 핏한 걸로
0: yes,
1: 입을지.
0: Yes, yes. Okay. 나 그 사이즈를 못 정하겠네.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On the siz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 전치사 on만 느껴주는 거. 뭐에 대해서구나. 뭐에 대해서구나.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I can't decide on the size.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네, 저는 이런 두 번째는 고민이 필요 별로
1: 그쵸?
0: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3X로 가나요?
0: 3 정도 너무 3X였네요.
1: 네,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조금 바꿔볼까요?
1: 네.
0: Alright. 그러면 결정하자.
1: 아하.
0: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장소를 venue라고 하잖아요.
1: 네네네.
0: venu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하자이니까 일단
1: let's
0: 결정하자.
1: decide
0: 그 venue로
1: on the venue.
0: 그래서 let's decide on the venue.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와우.
0: right? 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Alright, 자, 이러면서 추가합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맞아요. 합니다. 저도 예체능과를 나오긴 했지만
0: 네.
1: 다들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0: 저도 심지어 미국에서 네. 대학을 다녔잖아요.
1: 그쵸?
0: 근데 거기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화 쪽에
1: 예.
0: 관심이 가고
1: 맞아요.
0: 그쪽 수업을 뭐 짧게 들어봤는데 나도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쪽을 추천을 해줬는데
1: 네.
0: 주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해야 된다. 뭐 요즘에
1: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 그래.
0: 그런 얘기가 좀
1: 맞아요.
0: 있었는데 살짝 뭐 아무튼
1: 예, 고민 많으셨군요.
0: right.
1: I love art. 예술을 사랑해요. But 하지만 everyone says 이렇게 나눠볼까요? It's not 실용적이지 않대.
0: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예 왕초보 영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
1: 진짜요?
0: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1: 근데 실용적이다라는 말은요.
0: 실용적이다.
1: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이 충분한 거. 그러면 저는 쓰다, use,
0: okay.
1: use를 활용해요. Useful.
0: Useful.
1: 예, useful.
0: 오케이. 꽤 괜찮아요.
1: 괜찮죠?
0: 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useful 거기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칭찬해요.
1: 오!
0: 칭찬, 칭찬.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이따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useful. 정답? Practical.
1: 진짜 처음 보네요.
0: 네, 처음 보네요.
1: Practice에서 나온 건가요, 혹시?
0: 아, practice.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아까 전에 useful 한 단어도
1: 네.
0: 뭐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useful은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1: 아.
0: 좀 소용이 있는 이 되겠고요.
1: 아.
0: Practical은 정말 이거를 배워두면 정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기도
1: 예,
0: 하고
1: 예, 예.
0: 무슨 뭐라 그럴까 쓸 데가 많다 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좀 더 디테일하고 포괄적이네요.
0: Yes.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Okay, so practical 한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쓸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everyone이 나왔어요.
1: 네.
0: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다 알죠?
1: 그죠.
0: Everyone이 뭐예요? Everyone.
1: Everyone? 모두 여러분.
0: 모두 여러분. 어, right? 어, 어, 어. That's right. So everyone은 모두 다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1: 네,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왠지 모두이고 다들이다 보니까
1: 복수 같아요.
0: 복수 같아요.
1: 너무 헷갈려요.
0: Right. 의미적으로는 좀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그래서 say에 s가 들어와가지고
0: 그렇죠.
1: 마이쌤이 난 틀렸나 했네.
0: 복수면은 say인데
1: 네.
0: right, 단수 형태니까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서 아, says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1: 네.
0: WCB English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1: 아.
0: 이러면은 이거 주어 동사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1: Yes.
0: 모두가 사랑한다.
1: Everyone loves.
0: Loves.
1: Loves.
0: 왕초보 영어.
1: WCB.
0: English.
1: Yes.
0: 그건 제가 좀 지어냈고요.
1: 예,
0: 왕초보,
1: 예.
0: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공평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Same.
0: 아, same이란 단어도 있는데.
1: 네, 전 모두... 쌤쌤으로 가요.
0: 쌤쌤. 너무 오랜만에
1: 예,
0: 들었어.
1: 그렇죠.
0: 그런 거 있잖아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equal.
1: 아, equal.
0: 이라는 단어.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동등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 Everyone equals.
0: Equals? Equal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Everyone is equal.
0: 오, are가 아니라
1: is.
0: 단수 취급하니까요.
1: 네.
0: 그렇죠? So,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1: 아,
0: 하는 거죠.
1: 진짜 헷갈리네요.
0: 비동사가 나오든 뭐 일반 동사가 나오든 everyone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Everyone is equal.
1: Everyone is equal.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I love art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art는 무슨 뜻이에요?
1: 예술.
0: 예술,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art 뭐라고 할까요?
1: art product. 예. art
0: 아하.
1: 왜 이렇게 칸이 좁죠?
0: 네.
1: product. 이거죠. 작품이잖아요. product.
0: 예, 뭔가
1: yes.
0: 좁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답은
1: 불길했어요.
0: artwork. 라는 게 되겠죠. 한 점 한 점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artwor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본문 읽어 볼게요.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네,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단다.
1: 오, 약간 스윗한데요?
0: 이거는 정말 true예요, true.
1: 맞아요.
0: 네.
1: 아니 너 이거 잘하잖아 무슨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0: 아.
1: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네가 좋으면 그걸로 가. 이
0: 그렇죠.
1: 소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좀 약간 멋진 아빠다.
0: 멋진 아빠.
1: 네, you should follow your 마음. 아, your mind겠네요. 마음이니까. 마인드 할게요.
0: Follow 네. your mind.

0: 오케이, 뭐, not ba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아, 이 쉬운 거를 왜 못 건드렸을까요?
0: 이게 희한하게도 네. 저 mind라는 단어가 마음, 뭔가 감정 이런 느낌 같은데요. 네. mind는 정신, 뭔가 뇌, 생각에 더 가깝고요. heart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느낌을 또 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follow one's heart라고 하는 거가 네.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약간 수거처럼.
0: That's right. 그래서 follow one's heart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예. 남이 시켜서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그게 현실적이어서 한다든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해서. 이거 진짜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 연설문 네.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heart를 따르세요. 당신의 패션을 따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거를 좀 제가 늦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도 대학 다녔으면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1: 맞아요. 유명인이나 네. 위인의 그런 말 한마디가 되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right?
1: Yeah.
0: 자. 그래서 이거 예문을 두 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아니면 좀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1: 네?
0: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명령어로 그냥 하면 어때요 방금?
1: Follow your heart.
0: Follow your heart. Mm-hmm. There you go. 슬기 씨도 혹시라도 뭐 네. 그런 거 하시나요?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가.
1: 가끔 있죠.
0: 어린 친구들 특히 뭐 한다든가.
1: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한 적 있어요.
0: 그런 거 할 때 네. 본인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면서 맞아요. 이런 말 하나 해주는 거 너무 멋있을 것
1: 심지어
0: 같아요.
1: 심지어 영어로 딱 해주면.
0: 오,
1: 저 언니 nice. 괜찮다.
0: 괜찮다, 괜찮다. 네.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냥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어. 그녀는 일단은
1: she did.
0: She 한 다음에
1: she.
0: Just.
1: She just.
0: 자,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게 의역이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네. 그녀는 그냥 그녀의 heart를 따랐다.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There you go. 직역 버전이 더 좋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했다 그러니까 did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밀어두는 게 좋아요.
1: 네,
0: okay,
1: 네.
0: so she just followed her heart. 이 얘기는 남들이 그건 안 될 거야.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1: 멋지다.
0: Very nice. 저 이거 약간 슬기 씨 얘기가 아닐까?
1: 맞아요. 난 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0: 우리 함께.
1: 맨날 까불고.
0: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1: Follow your heart.
0: She just followed her heart.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본문 읽어볼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Alright. 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보통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뭐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빛을 봤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자, 아빠는 수학 전공했는데 이젠 영화 감독이잖아.
1: 와우.
0: 뭔가 스토리.
1: 네. I majored in math. 나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0: okay.
1: But now I'm a 영화 감독이네요.
0: 그렇죠. 여기서 딱 끊어주면 되겠죠.
1: 네. 그래서 I am a 그러면 무비 디렉터. 디렉터.
0: 이거는 네. 영화를 이제 마지막에
1: 그쵸.
0: 그 엔드 크레딧 같은 게 이제
1: 맞아요.
0: 올라가면은
1: 네.
0: 누가 뭐 감독을 했고 누가 뭐 프로듀스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디렉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처럼 막 써요.
0: 맞아요. 네. 외래어로 그냥 좀 편하게 네. 쓰는 편이긴 하죠. 자, 지금 95% 맞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I major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T-O-R. 디렉토리구나, 디렉톨.
0: 근데 발음은 디렉터 맞는데 너무 톨은 아니고요.
1: 그렇게 외워야지 근데 나중에 또 안 틀려요.
0: 그랬다가 어디 가서
1: 디렉톨.
0: Hello, are you a director?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1: 유의하겠습니다.
0: So, movie 네. director. I 쪽의 흥세를 주고 발음해주면 되겠고요. 이건 나라에 따라 뭐 director 뭐가 될 수도 있겠고
1: 네.
0: direct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썼나요?
1: 전공한 major.
0: major이라는 동사를 네. 여기서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my major wa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0: 나오는 거는 majo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jor하고 in이 필요합니다.
1: 네.
0: Okay, so I 뭐 majored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전공은 영어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조금 알아둬야죠.
0: You know. 네. Okay, so major in이 동사인 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1: 예.
0: Right. 자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제 주위에 네. 그 당시에 특히 동양 친구들은 한 80%는 이거 전공했던 것 같아요.
1: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럼 컴퓨터 과학이에요?
0: 네, 그렇죠. 공학 같은 뭐.
1: 아, 컴퓨터 공학.
0: 근데 그렇지만 막상 좀 컴퓨터를 못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컴퓨터를 하면 무조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1: 지금 AI가 붐인 것처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1: 맞습니다.
0: Right.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너 생물학 전공했니? 생물학 뭔 줄 알아요?
1: 피지컬. 사이올로지.
0: 그 심지어 그거는 physics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 right? 그거 말고요.
1: 머리가 아프네요.
0: Biology.
1: 아, biology.
0: 그렇죠. 자, 그러면은 너는 biology, 네. 생물학을 전공했니? 과거로?
1: Are you?
0: 과거 동사.
1: Did you? Did you major in biology?
0: 그렇죠.
1: Uh-huh.
0: major가 동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are you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0: 오케이?
1: 네.
0: 자, 보면 That's right. 과거형으로 실제로 ed 붙어요.
1: 네.
0: Right? 그리고 major가 동사니까 did 너 you? 과거에 그거 전공했니? 이거니까 did가 맞겠죠. 자, 읽어볼게요.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Did you major in biology?
1: Did you major in biolog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이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질문할 때 What's your major? 너의 major는 뭐니?
1: 너 전공이 뭐야?
0: 아, 뭐야? 그럼 방금식으로 대답도 가능하겠고요.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That's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kay.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1: 네.
0: Right? 보고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색을 못 정하겠어. 난 결정할 수 없어, 일단.
1: I can't decide.
0: 그 색에 대해서.
1: On the color.
0: 그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Mm-hmm.
0: 장소를 정하자. 정하자, 결정하자.
1: Let's decide.
0: 그 venue에 대해서.
1: On the venue.
0: On the venue.
1: Mm-hmm.
0: Perfect. 자,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아빠, 저는 결정할 수 없어요. 저의 메이저에 대해서.
1: that I can't decide on my major.
0: Perfect. Mm-hmm. 자, 읽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Let's decide on the venue.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Everyone.
1: Mm-hmm.
0: 자,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 그거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1: 네.
0: 자, 모두가 동등해.
1: Everyone is equal.
0: Is equal이죠.
1: 네.
0: Alright, 두 번째. 다들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다들 WCB English를 사랑해.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Perfect.
1: Mm-hmm.
0: Loves.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자, 저는 예술을 사랑해요.
1: I love art.
0: 하지만 모두가 말해요.
1: But everyone says.
0: 그게 practical하지 않다고.
1: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oh, that's a long sentence.
1: 진짜 길어요.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is equal. Everyone loves WCB English.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5: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h.
6: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6: Huh?
3: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6: Wow, thank you, Dad.
3: Just follow your heart.
6: Yes.
3: Do art if you love art.
6: Mm-hmm. Yeah.
0: Well done, you guys. Good job.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ake your passport to the counter 였습니다.
0: There you go.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1: 아,
0: 어떤 노래로 하지?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K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CH CH CH Very good!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단어 앞에 CH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웠어요. 오늘은 단어 끝에 CH 소리 나는 것들을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점심 lunch예요. 끝에 CH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배고파서 점심을 먹죠. 점심, 영어로 lunch. lunch. lunch. Good job! 츄 소리로 끝나는 다음 단어는 손목시계 watch예요. 여기 끝에 츄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손목시계를 차면 시간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손목시계, 영어로 watch. watch. watch. Very good. 츄 소리로 끝나는 다음 단어는 돈이 많은 rich예요. 츄 소리 들렸나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rich라고 해요. 돈이 많은 영어로 rich. rich. rich.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또 어떤 단어가 츄 소리 날까요? 아, 복숭아, peach가 있었네요. 친구들, 이 과일에는요, 털이 붙어 있어요. 아주 향긋한 복숭아, 영어로 peach. peach. peach. 아주 잘하네요. 또 츄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벤치. bench예요. 끝에 츄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공원에 가면 곳곳에 긴 의자가 있어요. 이것을 벤치라고 해요. 벤치, 영어로 bench. bench. bench. Very good! 츄 소리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나뭇가지 branch예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붙어있죠? 나뭇가지, 영어로 branch. branch. branch. Great job! Wow! 이렇게 츄로 끝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K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츄츄츄. 너무 잘했어요. 신기한 츄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여기도 끝에 츄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맛있는 점심 영어로 뭐였죠?
1: Lunch.
0: Lunch. That's right. And Logan, I have a question. What are you going to have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무엇을 먹을 거예요?
1: A burger.
0: A burger. 햄버거를 먹는데요. 아주 맛있겠는데요. 그럼 점심 lunch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Ch-ch, lunch. Ch-ch, lunch. Ch-ch, lunch.
0: Good job. 또 ch 소리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손목시계였어요. 영어로 뭐였죠?
1: Watch.

0: That's right. 뒤에 ch 소리 나는 watch. 자, 그럼 여기 손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쁘게 watch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로건이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까요? Here is a watch. 이게 손목시계예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럼 손목시계 watch. Let's say it again.
1: Ch ch watch. Ch ch watch. Ch ch watch.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끝에 ch 소리 났죠? 아, 돈이 많은 부자. 영어로 뭐예요?
1: Rich.
0: Very good. Rich. 끝에 ch 소리가 나요. 그럼 오늘도 우리 로건이가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Rich. 어떻게 쓸까요? R 소리 나는 R 맞았어요.
1: R, I.
0: E 소리 나는 I.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K 소리 나는 C와 H 소리 나는 H. 자, C는 이 방향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Rich, 돈이 많은. 그럼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Ch, ch, rich. Rich, ch, rich.
0: Perfect. 이 단어도 끝에 ch 소리가 나요. 아주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과일이에요. 복숭아, 영어로 뭐였죠?
1: Ch, ch, peach. Ch, ch, peach. Ch, ch, peach.
0: Correct. 그럼 또 끝에 ch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까요? 아, 우리가 공원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기다란 의자를 뭐라고 하죠?
1: Ch, ch, bench. Ch, ch. Bench, ch, ch, bench.
0: Good job. C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나무에 많이 펴 있어요. 여기에 나뭇잎도 달려 있죠?
1: Branch.
0: That's right. 나뭇가지 영어로 branch. 여기 끝에 ch 소리 나요. 그럼 우리 같이 branch를 그려볼 거예요. 자, 써니가 나무를 그려줄 테니까 로건이가 branch를 한번 그려보세요.
1: I'll draw the leaves.
0: Okay, I'll draw the trunk. Yeah, like that. Wow,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짠! 여기가 나무고요. 이게 바로 branch예요. 나뭇가지 branch. 그럼 나뭇가지 branch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Ch, ch, branch. Ch, ch, branch. Ch, ch, branch.
0: Great job! We did it! Wow,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chant! Let's go! Phonics C-H Ch, ch, ch Ch, lunch
1: Ch, lunch
2: Ch, watch
1: Ch, watch
2: Ch, rich
1: Ch, rich
2: Ch, peach
1: Ch, peach
2: Ch, bench
1: Ch, bench
2: Ch, branch
1: Ch, branch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c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c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단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5단원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성격이 뭐였죠? 성격은요,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 뭐 너그럽다, 꼼꼼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성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까망이와 까미라는 이야기에서 성질이 급한 까미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까미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질이 급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알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야기를 읽는데 무엇이 중점이에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자, 우리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줄무늬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할 때 줄무늬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합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줄무늬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면 이제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 읽고 선생님이랑, 이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 것 같아요? 친구들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토의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책은요, 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글에 그림까지 있죠. 자, 따라서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알아본다면 첫 번째, 일단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줄거리를 알고 내용을 알아야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일 속에서 어떤 인물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 따라서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 그림책에는 글도 있지만 그림도 있죠. 자, 따라서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이나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성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핵심 개념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것 외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쓰면 되는지 중요한 거몇 가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누구가, 누구께, 누구 올림, 이렇게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분명히 밝혀요. 자, 두 번째,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내 생각과 느낌을 잘 담아서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상황도 구체적으로

으로 밝히고 잘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 때 누군가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의 생각과 느낌도 잘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진정성 있는 글이 될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 항상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알맞은 높임 표현. 자, 그리고 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추신을 쓰면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처음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막 썼어요. 열심히 고민해서. 그리고, 뭐, 해은이 올림. 이렇게 쓴 사람까지 적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했더니,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미처 그 말을 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쓰기 어렵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추신이라고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뒤에 더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추신을 씁니다. 추신하고 하고 싶은 말을 더 해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글을 쓰면 좋을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네 가지 상황 기억나나요? 어버이날, 할머니 생신, 달리기 연습하는 친구, 그리고 이야기 읽고 주인공에게. 자,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다양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자, 상황 떠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상황을 떠올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전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쓸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자, 글의 쓸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쓸 내용 정리할 때는요, 표의 형식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자, 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되나요? 자, 받는 사람 적어야죠.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자, 받는 사람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또. 뭐, 있었던 일 적어야죠. 자, 있었던 일 적을 때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떠올리면서 생각과 느낌도 잘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쓸 내용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했어요. 정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그러면 한번 떠올려 봐. 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고마워. 이렇게만 적는다고요. 자, 그런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고마워만 있어요? 아닙니다. 고마워만 있지 않고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너 때문에 힘이 나. 너가 그렇게 말해 주어서 정말 힘이 솟았어.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줘서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 자, 이런 것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고마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떠올릴 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양한 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 써야 될지 좀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글을 쓰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멋지게 쓰면 돼요. 친구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충실히 지켜서 학교에서 아주 멋진 글 써보세요. 학교에서 글 쓰라고 하면 이 앞에 과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이거 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과정을 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글쓰기 계획을 해야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글 쓰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친구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5단원의 핵심들 선생님과 정리했고요. 이어서 간단한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인물의 무엇은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말한다. 자, 이거 뭐예요? 인물의 성격이죠. 성격.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인물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 살펴본다면 성격 짐작할 수 있죠. 2번,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알수 있죠. 3번, 겉모습을 나타내는 말. 자, 겉모습을 나타내는 말로는 겉모습, 생김새를 알수 있는 거지 성격을 알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봅니다. 까망이와 까미에서 물병에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 두 까마귀가 한 말과 그에 알맞은 성격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선생님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까망이와 까미는요.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병에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둘이 다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통해 두 친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자, 이것은 까미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까미의 성격이, 아, 포기가 빠른 성격이구나, 알수 있었죠. 자, 그런데 까망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까망이는 끈기가 있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무엇을 파악하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읽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무엇 중심으로 이야기 읽으라고 했어요? 인물 중심으로 읽어라. 그래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빈칸 채워볼게요. 1번.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에 무엇을 내용을 파악한다. 자, 내용은 파악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한다. 자, 두 번째, 인물의 말이나 무엇을 살펴보며 성격을 파악한다? 자, 말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며 성격을 파악해요. 자, 세 번째, 사건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채워봤고요. 이어서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그림책을 읽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그림책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라고 했죠. 자, 1번. 그림책에 뭐를 파악한다?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책에 내용을 파악한다. 자, 그리고 글과 어디에 나타난 그림책이면 글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자, 5번까지 됐죠? 우리가 앞에서 핵심을 정리했더니 훨씬 빈칸 채우기가 쉬워요. 그쵸? 자, 6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건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글의 종류 많이 쓰죠? 자, 친구들 마음 전하고 싶어요. 어떤 글 써요? 편지 쓰죠? 편지. 정답은 편지입니다. 편지글 해도 돼요. 자, 6번 편지.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앞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 쓰는 다양한 방법들 방금 정리했죠? 자, 그 정리한 내용 떠올리면서 빈칸 채울게요. 자, 글을 어떠한 사람과 쓴 사람을 쓴다. 자, 쓴 사람 나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 나와야 돼요? 글을? 그렇죠. 받는 사람.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는 무엇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쓴다. 자, 글을 쓰는 상황을 밝히라고 했죠? 글을 쓰는 상황이나 또 내가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잘 전해지게 써야 돼요. 자, 세 번째. 전하고 싶은 무엇과 지금 마음을 전하는 글이죠?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내게 쓴다. 이렇게 쓰면 진정성 있는 글이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빈칸 채웠고요. 이어서 8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서 받는 사람이 오더른일 때는 알맞은 무슨 표현을 쓴다? 그래요. 높임 표현을 쓴다. 그래서 부모님께 해은 올림, 뭐뭐 했어요, 뭐뭐 씁니다. 이런 높임 표현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두 친구가요,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을 떠올리면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알게 되죠. 자, 어떤 마음 전하려고 하나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대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한 마음이겠죠. 감사한 마음. 자, 나와 보겠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자, 우리 생신이면 어떤 마음 전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하는 마음 전하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쪽지 시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인데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쓸때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을지, 어떤 과정으로 쓰면 좋을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떠올리면서 번호 적고 기호 알맞게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 쓸 내용을 정리한대요. 나,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한대요. 다,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쓴대요. 자, 이게 제일 마지막이죠. 자, 그리고 라,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린대요. 자,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상황을 먼저 떠올려라. 그 다음에 상황을 떠올리면 내가 전하려는 마음이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쓸 내용 정리하라고 했죠. 자, 쓸 내용에는 이것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있었던 일, 자, 전하고 싶은 마음,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을 써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기호 적을게요. 라. 그리고 나. 가.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친구들, 10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손쉽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로 넘어갑니다. 배운 개념들 떠올리면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도 자신감 있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함께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은 까망이와 까미라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까망이와 까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이야기 읽어볼게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바짝바짝 말라버렸어요. 까망이와 까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두 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자, 까마귀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까마귀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죠?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는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까망이와 까미는 물을 마실 생각에 신이 났어요. 자, 두 친구의 마음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둘은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거든요. 자, 물을 발견했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이게 또두 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자, 지금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질이 급해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주는 말이 있고요.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자,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 어떤 말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앞에 문장을 보면 까미가 물병을 밀었죠.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병을 밀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요. 내가 물병을 밀면 이 물병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까미는 물병을 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까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물병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이어주는 말은 그래요. 하지만이죠. 자, 한번 다시 하지만 넣어서 읽어볼게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물병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밀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자,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실망한 까미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부분에서 포기가 빠른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 이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는 까망이의 성격, 그리고 끈기 있게 고민하는 까망이의 성격을 알수 있고, 그래, 이러면 되겠다. 방법을 찾았어요.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물을 마신 까망이입니다.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내서 물을 마신 까망이입니다. 자, 여기 까망이가 물을 마신 방법으로 작은 돌멩이를 물병 속에 넣는 거였죠. 자, 그런데 돌멩이 할 때요, 친구들. 돌멩이입니다. 어이맹이에요. 돌멩이 쓸때 아이맹이로 쓰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돌멩이, 어이, 돌멩이. 알았죠? 한번 꼭 써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까마귀가 날아다니다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을 찾았어요? 물병을 찾았죠. 물이 든 병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물병. 1번 간단히 해결했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물병에 물을 마시지 못한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까망이와 까미가 날아다니다가 물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마실 수 없었죠. 왜? 부리가 짧아서. 자, 1번. 물병을 밀어서 물이 쏟아졌다. 물병을 밀었지만 물병이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아니고요. 2번, 부리가 짧아서 물에 닿지 않았다. 맞죠? 3번, 물병의 입구가 좁아 부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은 없었어요. 자, 입구가 좁아서 부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까망이가 돌멩이를 넣어서 물이 차 올랐을 때도 마시기 어려웠겠죠. 그쵸?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까미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성질이 급한 바로 이것이 성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성질이

판이라고 찾아 쓰겠습니다. 자, 성질이 급한.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는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했죠? 그래요. 하지만, 왜냐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으니까요. 자, 1번, 하지만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는요,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래서 쓰죠. 자, 그리고는요, 어떤 말을 덧붙일 때 우리가 쓰는,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따라서도 그래서랑 비슷해요.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왜냐하면은요, 결과가 되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원인이 되는 문장이 나중에 나올 때,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을 읽고 알수 있는 까망이의 성격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니은, 까망이가 한 말을 통해서 까망이의 성격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 어떠한가요? 수아,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끈기가 있어. 맞아요. 재민,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니 꼼꼼한 성격인 것 같아? 자, 지금 이 행동과 이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합니까?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은 할수 있죠. 자, 그런데 또 까망이가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건또 아니에요? 아니죠? 자, 하영,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걸 보니 포기가 빠른 성격이야? 이것도 어울리지 않죠.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긍정적인 성격 같아.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포기가 빠른 성격이야?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수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6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목적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자,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 살펴본다. 좋죠. 2번, 배경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배경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파악해야 돼요. 3번,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4번,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본다.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인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6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남은 문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서 재미있는 국어 공부합시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행과 관련된 다섯 개의 단어 추가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행 중 꼭 필요한 단어를 배워요. 네, 오늘은 여행 중에 꼭 필요한 단어들입니다. 여행 중에 찍었던 사진들 살펴보시면서 어떤 단어들일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사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건물이나 장소 같은 것들이에요. 사진 보시면 런던도 있고요, 베를린도 있고, 파리스, 도쿄, 네,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 있지요.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 네, 우리가 명소라고 하죠. 영어로는 landmark라고 합니다. 요거 따라해 볼까요? 네, landmark. 한 번 더, landmark. 좋습니다. 네, landmark 들어간 문장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에펠탑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The Eiffel Tower is the most famous landmark in Paris.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가장 유명한 명소다? 그러면 The most famous landmark in 하고 어떤 지역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도 볼게요. 우리는 투어를 위해 그 도시의 랜드마크 앞에서 만났어요. We met in front of the city's landmark for the tour. 네,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여행하려고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명소, landmark 앞에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도 같이 볼까요? 이게 뭔가요?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 짐, 그런 것 전체를 우리가 네, 짐, 또 여행 가방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luggage라고 합니다. 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luggage. 한 번 더. luggage. 네, 여행 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장 속에 넣어 볼게요. 그녀는 모든 짐을 택시로 옮겼어요.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she carried all her luggage to the taxi.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 짐은 비행기를 타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My luggage was too heavy for the flight. 네, 비행기 기내에 실을 수 있는 무게, 뭐 한정되어 있는 무게가 있죠. 그거에 비해선 너무 무거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My luggage was too heav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쵸?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지금 사진을 찍었네요. 자연이나 주변 환경의 경치. 그쵸? 우리가 풍경이라고 부르는 것, 경치는요, 영어로 scenery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scenery. 한 번 더. scenery. 잘하셨습니다. scenery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보죠. 첫 번째 문장, 그 산의 풍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때 the mountain 풍경이니까 the scenery was breathtaking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산의 풍경이니까 mountain scenery라고 했고요. breathtaking이라는 건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다. breath 하면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게 중간 멈출 만큼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을 찍기 위해 멈췄어요. 여행 가면 풍경이 너무 아름다우면 멈춰서서 사진 찍잖아요. 그럴 때 We stopped to take pictures of the beautiful scener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치를 바라보면서 멈춰서 사진 찍은 거,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scenery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 것 같아요? 침대가 놓여 있고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여행객이나 손님이 묵을 수 있도록 방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여행 가서 주로 묵을 수 있는 곳이죠? 호텔. 네,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볼게요. 호텔. 한 번 더. 호텔. 잘하셨습니다. 문장 넣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들은 해변 근처의 호텔에서 묵었어요. They stayed at a hotel near the beach.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호텔 직원들이 우리의 짐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짐 옮기는 걸 도와줬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The hotel staff helped us with our bag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 하는 거 도와줬다 할때 with라는 전치사 쓸수 있는 것까지 함께 살펴보시고 사진과 함께 hotel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게 뭔가요? 네. 지역의 도로나 지형을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지요. 네, 지도입니다. 지도는 영어로 우리가 map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map. 한번 더. map.

잘했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는 박물관을 찾기 위해 지도를 사용했어요. He used a map to find the museu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그 도시의 모든 버스 노선을 보여줘요. The map shows all the bus routes in the cit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지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중에 꼭 필요한 사진들과 그와 관련된 단어들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짧게 복습하고 퀴즈 풀면서 확실하게 암기하고 올까요? Quick Review입니다. 사진과 함께 오늘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바로 퀴즈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거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여행 갈때 필요한 짐이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luggage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네, 이것을 보고 멈춰 서서 사진을 찍는 거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scenery입니다. 네, 마지막 퀴즈예요. 여기 어딜까요? 에펠탑은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예요. 말하고 싶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 여러분이 영어로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landmark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여행과 관련된 5개 단어 공부해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문장 만들어 볼 차례예요. 여행할 때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The map helps me find new places when I travel. 네, map 단어 골라서 문장 만들어 봤어요. 여행할 때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도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의 5개 단어 들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다양한 종교의 확산과 지역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도 알수 있지만 종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종교 힌두교입니다. 자,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은 인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굽타왕조 힌두교의 발전, 인도 고전 문화, 문명의 교차로 동남아시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힌두교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아시아에서 있었던 페르시아 국교가 어떤 거였냐면 조로아스터교였습니다. 자,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발전 한번 배워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이후에 등장했던 종교인 이슬람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특히나 이 이슬람교는 서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발전 너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성립됐고, 그 뒤로 어떻게 발전되고 확산됐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슬람교 어떻게 성립됐는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를 비교해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단골 소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는 거를 만드는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너와 나를 구분 짓는 요소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민족, 민족이 다르면 보통 다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종교가 같으면 이걸 아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라든지 이라크, 이란, 물론 정확한 이슬람교의 종파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슬람교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통일적인 왕조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교는 아무튼 우리를 묶는다. 반대로 다른 종교와의 갈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종교 믿어라고 하면서 개종을 강요할 때나 너네 종교 싫은데?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전쟁의 과정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힌두교의 발전과 확산을 배워볼 건데요. 힌두교에서 힌두라고 하는 거는 인도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도의 종교를 힌두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인도의 역사, 간단하게 한번 흐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 문명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 배웠었냐면,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 배웠었죠. 굉장히 발전된 계획 도시였고, 이런 도시를 만들었던 그 원주민을 습격했던, 공격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리아인이었습니다.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제압하고 이 인도 문명을 통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통치 체제가 되게 중요했다고 했는데, 바로 철기와 카스트제, 그 다음에 브라만교라는 것이었습니다. 철기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경제력,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고, 카스트제는 신분제로서 약간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카스트제의 가장 상위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는데, 그 사제를 중심으로 브라만교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카스트 제도는 신분제를 너무 가혹하게 적용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가 만들었던 불교라는 종교입니다.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해탈을 한 거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석가모니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석가라고 하는 거는 부족의 이름이고, 모니는 성인이라는 뜻인데, 석가족의 성인, 바로 석가모니가 만들었던 불교가 등장하면서 인도 종교가 큰 변화를 발생하게 됩니다.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제라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종교인 불교가 등장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등장했던 마우리아 왕조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활용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소카 왕이 이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이제 통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도가 혼란스러웠고 이 혼란을 극복했던 국가가 쿠샨 왕조였습니다. 쿠샨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걸 발달시키면서 통치 체제를 완성시켰죠. 자, 상자부 불교랑 대승불교 비교할 줄 아셔야 되는데, 상자부 불교는 나의 해탈, 나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고요. 대승불교는 우리 모두, 일반적인 대중들도 해탈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막후까지 배웠는데, 막후굽의 마지막 굽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경에 굽타 왕조가 분열되어 있었던 인도 북부를 통일하게 됩니다. 이때 등장했던 왕이 찬드라 굽타 2세입니다. 여러분들 좀 예리한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인데, 굽타 왕조를 건국했던 사람도 찬드라 굽타예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사람은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성이 마우리아고요. 이 사람은 찬드라 굽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가문 사람. 아무튼 구분하셔야 되고요. 찬드라 굽타 2세 때 북인도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때 활발한 해상 무역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렸고, 특히 사산왕조 페르시아,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닷길 기억나시나요? 인도양 무역, 그거를 바탕으로 굽타 왕조 발전했고요. 세태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이민족이 침입하고 왕위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세태하게 되면서 6세기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 동서 교역로 중심에 있는 이제 교역로

중심에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용이한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굽타 왕조도 동서교육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거죠. 자, 굽타 왕조의 영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강이고요. 갠지스 강인데, 갠지스 강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성장했던 나라가 굽타 왕조였습니다. 자, 굽타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발전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힌두교, 브라만교라는 게 있을 거고, 불교라는 게 있었죠. 브라만교는 카스트제를 옹호하고, 불교는 카스트제를 반대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만교에서도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민간 신앙과 당시 인기 있었던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힌두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불교와 민간 신앙이 융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인도의 민간 신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힌두교에 세 명의 신이 있는데, 바로 브라우마, 비슈누, 시바라고 하는 신입니다. 브라우마가 창조하고, 비슈누가 유지하고, 시바가 파괴한다, 라고 하는 그세 명의 신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비슈누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유지를 관장하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는 비슈누의 환생이야, 라고 하면서 인도를 통치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때 좀 흥미로운 건 어떤 거냐면, 힌두교가 불교가 인기 많으니까 불교의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석가모니도 받아들이거든요. 석가모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슈누의 아홉 번째 화신이다. 즉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비슈누가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화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석가모니는 아홉 번째 비슈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불교를 힌두교가 좀 많이 수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브라만교, 즉 카스트제를 옹호하는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카스트제에 따른 신분 차별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카스트에 따른 의무를 강조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브라만의 지위가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포인트. 즉, 너는 수드라면 수드라답게, 브라만은 브라만답게 이런 각자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걸 정비하면서 힌두교도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인도인의 생활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힌두교가 성장했다. 여러분들, 정치에서 종교를 보호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많은 대중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중들이 믿고 있으면 이 종교를 보호하고 종교의 후원자가 되면 아무래도 대중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좋잖아요. 원래는 불교가 이러한 역할을 했는데 이제 힌두교가 불교의 역할을 이어받아서 흡수하면서 대중들한테 많은 인기를 받았고 왕실의 후원과 보호를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만우법전 한번 보겠습니다. 빛나는 존재는 이 모든 세상을 지키기 위해 각각 타고난 의무를 정하였다. 타고난 의무를 정했대요. 브라만에게는 베다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과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크샤트리아에게는 백성을 지키는 일을 정해주었다. 가축을 보호하고 농사짓는 일, 상업, 금융업은 바이샤의 일로 정하였고, 수드라에게는 억울해하지 말고 새 신분의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정해주었다. 각자에 맞는 업이 있다. 업에 맞게끔 생활해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끔 그 카스트제를 위배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 약간 반대한 거죠. 그래서 만우법전이 인도인들의 그런 정신세계에 깊숙하게 들어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때 인도 고전 문화도 함께 발달하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으로 인도 고유의 특색이 강조되는 문화가 발달됐고요.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했던 시기가 바로 굽타 왕조 시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문학으로는 마하바라타, 바라타족의 전쟁 일대기고요. 라마야나는 왕자 라마의 그런 모험담을 담은 그런 소설입니다. 자, 인도의 전설과 신화를 담은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고요. 미술로는 간다라 양식과 인도 고유의 양식이 어우러지면서 굽타 양식이 발달합니다. 이때 아잔타 석굴사원, 엘로라 석굴사원 같은 이제 불상과 벽화가 이제 불교 미술도 함께 발전하게 됐던 것이죠. 자연과학

앞으로는 뭐 영의 개념, 십진법의 개념, 그 다음에 원주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잔타 제1석굴의 보살벽화 그림입니다. 아직까지 굽타 왕조 때도 불교는 여전히 인기가 많았어요. 힌두교가 많이 올라왔을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길에 따르면 서역에서 서아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동남아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가 이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는 인도의 문화, 서아시아의 문화, 중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동아시아 왕국들이 인도와 중국의 연결 지역에 위치했고,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으면서 번영하게 됩니다. 자, 불교와 힌두교 등의 인도 문화와 한자, 자, 끊어드릴게요. 한자, 유교 등 중국 문화의 영향, 그리고 이슬람교까지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었던 지역이 바로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 가보면 유교의 이제 사원인 문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슬람교와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의 사원들도 함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페르시아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페르시아의 우리 풀네임이 뭐였죠? 아,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말했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불렀었죠. 근데 여기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뭔가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앞에 있는 페르시아, 뒤에 있는 페르시아가 너무 이름이 같으니까, 좀 구분 짓기 위해서, 가문의 이름을 딴 왕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앞에 있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고, 여기는 사산 가문이 다스렸던 페르시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반에 우진이가 두명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진이라고 하면 두명다 돌아봐요. 그렇다고 성을 붙이면 학생들이 제가 화낸 줄 알고 좀 당황을 하거든요. 제가 앞 글자의 이니셜만 따서 K유진, J유진이라고 임의로 붙이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페르시아인데 사산왕조가 다스렸던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국 한번 보겠습니다. 3세기 초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고 건국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다시 한번 건국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건국되었던 거죠. 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더스 강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서아시아부터 인도 문명까지 연결되는 로마 제국과 경쟁하였으며 동서를 잇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고 합니다. 비단길이 연결되는 그러한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과의 잦은 전쟁과 내부 반란으로 결국 쇠퇴하게 됐고, 그 뒤에 등장하게 되는 종교인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국가가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자, 서아시아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가물가물하시죠? 일단, 메소포타미아 문명 배웠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현세적인 세계관 갖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했던 국가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압적으로 통치했어. 피정복민들을 되게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이 피정복민들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키루스 2세의 관용적인 정치, 그 다음에 다리우스 1세의 여러 가지 통일 정책을 기억해야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왕의 눈, 왕의 길,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 다리우스 1세가 메소포타미아 세계와 이집트 세계,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했던 세계, 그리스 세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 세계를 무리하게 원정하려다가 결국에 쇠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었던 나라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파르티아는 다리우스 1세의 페르시아와 다르게 되게 지방 분권적이었어요. 즉, 지방에서 힘센 친구들이 내가 제일 세, 왕이 말하면 잘 듣지 않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 명의 이제 지방에서 강한 그런 호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 호족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건국되고 발전했던 그런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됐었죠.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리우스 1세도 조로아스터교를 보호했었는데, 더 나아가서 사단 왕조 때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켜서 사상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번성했고요. 유리공예와 금속세공기술까지 발달하면서 유럽, 이슬람 세계, 동아시아 세계까지 전파되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가의 샤프르 1세가 로마 황제의 항복을 받아내는 모습을 새긴 부조이다. 가는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대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세력을 확장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국가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자, 1번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 아직 배우지 않았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맞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스 세계고요. 엘로라 석굴 사원을 건설하였다. 구타 왕조입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저기서 제일 헷갈리는 포인트가 이 5번이 제일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산 왕조, 아케메네스 왕조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 잘 체크하세요. 자, 이슬람교가 성립되게 되는 계기는 새로운 교역로의 발달부터 봐야 됩니다. 6세기 후반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 너무 심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용되던 교역로가 좀 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게 되었고,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쪽에 서쪽에 메카라고 하는 지역과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가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네, 번성하게 됩니다. 자, 소수의 귀족이 무역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되게 심해졌고요. 교역로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이 지역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사산왕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원래 교역로가 있는데 이 교역로를 못 쓰게 되니까 새로운 교역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하는 교역로가 발전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메카랑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가 크게 성장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교라고 하는 종교 어떻게 성립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세기 무렵에 메카의 상인이었던 무함마드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여러분들,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에 좀 CEO 같은 분이 이제 여성분이었는데 연상이었거든요. 그 연상의 이제 사장님과 결혼하게 되면서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이거 너무 부유하니까 좀 일반적인 그런 돈에 관심이 없고 명상, 내가 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함마드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오면서, 우리 알라께서 너한테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함마드가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런 깨달음을 정리해서 만든 종교가 이슬람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이란 뜻 자체가 알라를 숭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라는 뜻인데, 알라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죠. 그냥 유일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일신이 있고, 그 유일신이 무함마드라고 하는 예언자한테 말을 전하게 되면서, 무함마드는 유일신의 말을 전달하는 예언자 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는 이슬람교를 만들면서 우상숭배를 배격했고요. 모든 인간은 유일신인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신분제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귀족들이었을 겁니다. 귀족들이, 야, 당연히 높낮이가 있는데 감히 알라 앞에서 평등하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라고 하면서 이 무함마드를 되게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메카 귀족들의 탄압으로 인해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기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데 헤지라라고 부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무함마드가 이제 메디나에서 세력을 잘 키웁니다. 통치를 잘하면서 이 메디나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고, 결국 역으로 메카를 정복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를 확산시키게 됐는데,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슬람교는 확산되게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함마드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를 놓고 두 가지의 의견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하나는요,

공동체들끼리 모여 이슬람 공동체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음 지도자 누가 할래?라고 선출하면서 뽑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칼리프를 선출로 뽑았던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게 되고요. 이때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굉장히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슬람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정통 칼리프 시대의 종교 정책에 있었습니다. 정복지의 주민이 지지야라고 하는 세금, 그러니까 인두세라고 하는 걸 내면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고요. 대신에 이슬람교 믿으면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하면서 이슬람교의 개종을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꼬드겼다라는 거죠. 세금을 좀 내기 싫었던 백성들은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 체크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마지막 칼리프였던 알리가 암살됐다라는 겁니다. 알리가 누구냐면 무함마드의 사위인데 무함마드의 초기 때부터 옆에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인물이 여러 논쟁과 전쟁 때문에 암살을 당하면서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선출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 고민이 무함마드 사후의 고민에 이어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그러니까 무함마드의 목소리,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파와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파로 쪼개졌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수니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그 순나라고 하는 전통을 강조하는 거죠. 종교적인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 반면에 시아파는 알리의 후손들만 지도를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슬람 종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슬람 세계의 가장 큰두 개의 분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다수니까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는요, 이란이 가장 이제 종주국 같은 국가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이란이 옛날 이름이 페르시아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시아라고 해서 이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두 가지 세력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마이야 가문이 알리를 몰아내고 칼리프에 세습하게 되는데 이 우마이야 가문은 무함마드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니파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들은 현재 시리아인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으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세워진 아바스 왕조는 이제 비아라빈의 도움을 받아 건국되었던 나라인데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자, 이 부분 비교하는 거 중요하니까 체크 잘 하시고요. 우마이야 왕조 먼저 보겠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유럽의 이베리아 반도까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마이야 왕조가 어떻게 통치했는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연히 비아랍인이고 이슬람교도는 나도 이슬람인데 왜 아랍인이 아는 이유로 나 차별받아? 불만이 커지게 됐을 것이고 결국에 그들의 불만이 결국 많이 많이 모여서 멸망당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바스 왕조는 이러한 비아랍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키고 건국되었던 나라입니다. 자,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아랍인 우대 정책을 폐지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두 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비아랍인도 군인과 관료에 등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왕국 안으로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아바스 왕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당나라와 탈라스 전투라는 걸 벌이게 됩니다. 여기가 동서 교육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두고 싸웠던 전투인데, 여기서 아바스 왕조 승리하게 되면서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경제력을 이제 회복할 수 있었다.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1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슬람 제국입니다. 처음에는 메카와 메디나에서 출발했던 이 이슬람 제국이 점점 확대가 돼서 서쪽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동쪽으로는 거의 인더스 강까지 확대가 됐던 엄청나게 큰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바스 왕조 이후에도 이 이슬람 제국이 유지된 게 아니고 분열되게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 후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멸망한 우마이야 왕조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을 갔던 거죠. 어디로?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가면 여전히 이슬람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우마이야 왕조가 지배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파티마 왕조가

0: 나라인데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가 건국한 나라인데 어디에 건국했냐? 이집트에 건국한 나라입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아바스 왕조가 통일하자마자 또 분열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슬람 왕조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슬람 왕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 비교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통치 방법을 가지고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비아랍인의 도움으로 건국되었다. 자, 여러분들,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 우대 정책을 펼쳤고요. 아바스 왕조는 그러한 정책을 폐지시켰죠. 자, 그러니까 비아랍인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에서 아, 이거 아바스 왕조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아랍인 중심의 차별 정책을 없애서 비아랍인에게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시켰고요. 비아랍인도 갈리나 군인으로 등용하면서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했다. 이 제국은 바로 아바스 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까지 다 배우게 됐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역사를 조금씩 더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사 수업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 언제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복습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를 덮지 마시고 언제나 복습까지 이어서 하시고 문제까지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구이저우는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소수민족인 뮤족은 이곳에서 천년 넘게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어떤 전통과 문화보다 뮤족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병을 알아내고 치료하는 의술입니다. 요즘도 매일 제자들과 산에 오른다는 뮤족 의사 왕진실 씨. 왕진실 씨는 지금도 천 가지의 병에는 만 가지의 약이 있다는 뮤족의 오래된 전설을 믿습니다.

0: 대부분 1000m가 넘는 산중턱에 묘족들은 집을 짓고 논을 일군 다음 벼나 밀을 심어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워낙 가파르고 땅이 귀한지라 직접 기르지 않으면 물고기 한 마리 쉽게 구경할 수 없는 곳. 자! 그런데도 묘족이 이 험준한 환경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의사의 힘이 컸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묘족 의사, 즉 묘의라 부르죠.
1: 아,
0: 왕젠시 씨의 눈에 세상에 하찮은 식물이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물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 왕젠시 씨는 묘족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 인사입니다. 마을 사람들 치고 왕젠시 씨에게 신세 한번 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죠. 가난한 환자에게는 진료비도 받지 않습니다.
1: 如果治好还不好，但是我们的决心，哎，我们的这个医德还有人家信任我们，我们就有责任。
0: 오전 내내 마을을 돌아다니며 왕진을 마치고 돌아온 집. 그러나 왕젠시 씨의 집은 이미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 발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왕젠시 씨의 명성은 이 지역을 넘어 구이저우성 거의 전역에 퍼져 있죠. 사용하는 약재는 대부분 왕젠시 씨가 직접 산에 올라가 채취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야생에서 나고 자란 식물이죠. 왕젠시 씨는 묘족 의사 생활만 40년 넘게 해왔습니다.

0: 캐낸 약초는 이렇듯 즉석에서 바로 정리하여 그 생김새와 약성을 제자들이 바로 익힐 수 있도록 하죠. 제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현장 학습인 셈입니다. 왕진시 씨 역시 8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산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날 오후 다시 왕진에 나선 왕진시 씨. 그런데 왜 고기부터 사는 걸까요? 의사이기 전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늘 친절한 이웃으로 인정받고 있는 왕진시 씨. 할아버지는 보름 전까지만 해도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아파 거동조차 불편했다고 합니다.
1: 现在舒服多了吧？现在这样也可以呀，这样也可以了嘛。现在嘛，他还没好完，前面还在有一点影响，一点了。我再过了两三天，我再这里嘛。这个脚步都站了，摔动摔动。现在你看，你就打吧，怎么还是舒服多了吧？
0: 자신의 병이 호전된 것은 순전히 왕진시 씨의 뛰어난 의술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할아버지.
1: 苗지야. 苗裔对我们苗族来说，我们苗裔是高明的，哎，但是忠心耿耿的为我们百姓的这个病情要治好，他有这个心情，我就属于这个我们苗裔呢，是最好的一个了。大家的工作干好，好的好的，尽量为人民服务。好，慢走。
0: 한편 그 시각 밭으로 향하고 있는 왕진시 씨의 부인과 딸 왕방후이 씨. 두 사람이 비를 마다 않고 밭에 나온 이유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2: 这种全部都是自己小结的是莲花白，然后上面是萝卜菜，再往上的就是白菜，然后我弟马上就。 考试回家了，种的菜，他喜欢吃蔬菜，给他弄一点。

왕진실 씨는 딸 둘과 아들 한 명을 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도와 명망 있는 묘족 의사가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양의학을 배우겠다며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의대에 진학한 지 3년.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온 아들 왕집한.

0: 왕츠파는 평생 어렵게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또 치료를 해주면서 왜 아버지가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애지중지,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그저 대견하고 사랑스럽기만 한 엄마. 잠시 뒤 아들과 약재 창고에 나온 왕전시 씨.
1: 나 탈모.
2: 탈모 완전 탈모 있었어요. 그냥 안 나와. 이번에 다시 런다 무마이 런지 너무 런. 돈. 이 런. 나 지금 너 다야 나네 나네.
0: 그러나 아들은 도무지 이 일에 흥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른다고 뼈가 붙는단 말인가?
1: 여기 다 요 헌도의 역시 요 헌도 취해 주서 다뜨 렌치 아, 하여 다 뜨이 셴 주서 이제 창이 아, 나셴 요리 요리 나 지레 동사 다 주서 부정뭐 요什麼 로지다. 다 주서 주서 이거 스바 주서 이거 주서 什麼 병 다 주회 요什麼 약. 我家真的就是小的时候我家是在这整个地方不是一个寨子是整这整片地方最穷的一家读书呢我爸都是去东区去借钱然后以前我是很我觉得我爸我觉得人家去打工都比我爸强就反正生活过得比我们好所以以前我是不怎么喜欢我爸当医生的

그날 오후.

몇 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다는 싸움 소를 끌고 집을 나서는 아들 왕츠판. 왕츠판은 대회에 나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아버지를 설득해 우리 돈 3,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이 싸움소를 샀죠.

0: 하지만 왕츠판이 도시로 떠나버리자 싸움소는 제자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1: 这个是个训练的地方，因为每年都要参加比赛，平时有空的话都会拉回来，拉过来这里训练嘛。
0: 왕진 씨 씨가 갑자기 아들과 함께 외출을 서두릅니다.

0: 찾아간 곳은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구이저우성 최대의 묘정마을 첸우미아오자이. 갑자기 한 할머니의 집으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전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1: 아야, 뭐, 나 요즘 방바 사담쇼.
2: 저도 나 쪽가이잖아. 나도 나 쪽가야. 저도 한국 와가 시카 시카. 아시, 사다 소가 사자 나 쪽가이 와야냐. 나는 못해 못하기네요네.
3: 네, 先 받아.
2: 아, 가서 받고 또 가고 자도 또 못해야.
1: 네, 저 누나도 저 누나.
0: 할머니는 조금 전 병원을 다녀온 상태였습니다. 병원보다 왕젠 씨를 더 믿는다는 할머니.
1: 이거서 다섯 살이야. 哎，他现在如果，比如说如果，他一骨折，这个一骨折了，他你估计他在这里，如果他生下不了，你要给他直来，他就断去了。像这块，我过来给你看。
4: 大爷，
5: 我这就分析了，打那我啊父母沟通，他们不他们也心里有看，他那块伤了嘛，皮肤没弄。
0: 할머니의 팔 상태는 얼핏 봐도 심각해 보입니다.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 몸의 독성을 제거해 준다는 이 약은 식물의 잎과 줄기를 으깨어 만든 것. 이외에도 묘족 의사들은 침구법, 외과 수술법 등 100여 가지의 다양한 의술을 사용합니다.

묘족의 인구는 약 900만 명에 달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선 장족, 만주족, 회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수죠. 하지만 워낙 깊은 산속,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기에 지금도 자신들만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나는 잔치라도 벌이고 있는 듯한 한 가정집. 그러나 이곳은 흥겨운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 풍경입니다. 이마에 새긴 숫자는 망자가 세상에 남긴 자손들의 수를 의미하죠. 묘족들이 슬픔을 애써 참아가며 떠들썩하게 장례를 치르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망자가 이승의 시름을 모두 버리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저 세상으로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우리의 시골 읍내에 해당하는 구이저우성 카이리시. 매주 일요일마다 장이 서면 거리는 구이저우성 곳곳에서 갖고 온 수많은 약재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약재는 이 같은 버섯류 외에도 각종 식물의 뿌리부터 줄기,

0: 서류, 파충류, 동물에 이르기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죠. 특별한 약재가 필요할 때마다 이곳을 찾는다는 왕진실 씨. 오랜 실랑이 끝에 왕진실 씨가 흥정에 성공합니다. 약재를 고르고 흥정하는 법 하나하나까지 아들에게 일러주고 싶어 데리고 나왔다는 왕진실 씨. 오늘 왕진실 씨는 20가지가 넘는 약재 80kg을 샀습니다. 환자에게 좋은 약재를 위해서는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왕진실 씨. 간단하지만 그것이 뮤족 전통의학의 정신이라 왕진실 씨는 말합니다. 그날 오후
1: 와이스! 야신이야?
2: 谢谢了.
1: 没得什么，拿张旗子给你啊。谢谢了。俺两个你让我们出来过，算上几次。啊，谢谢了，谢了。哎呀，哎呀，没有什么了。
0: 허리 치료를 받았던 양통준 씨가 담내차 왕진실 씨를 찾아왔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걷지도 못했는데 이제 반일까지 끄떡없다는 양통준 씨. 진치라 불리는 이 깃발은 환자가 의사에게 존경의 표시로 주는 감사패죠.
3: 很多去不管去什么地方，人家就知道说我爸就是那个神医，然后他们就是因为就特别尊重我爸，然后呢，他们就会，反正去到哪里都会得到特别的好，所以我就觉得特别的崇拜我爸，特别崇拜，对。哎呀，我奶奶，我奶奶就是我妈那个。
0: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의 의술이 비과학적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츠파는 아버지의 의술이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 묘족의 오랜 역사 속에서 얻어진 쌓이고 쌓인 경험의 지식이라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를 따라 산에 가기를 자청한 왕치판. 왕전시 씨 가문은 지난 7대째 대대로 묘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오늘은 아들과 걷습니다. 왕전시 씨는 8살 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랐고, 그때 아버지 역시 지금처럼 징검다리를 놓아 아들이 개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제 왕전시 씨는 아버지에게 배웠던 모든 지식을 하나하나 아들에게 물려줄 참입니다. 묘족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한 풀은 흔한 병에 쓰이고 귀한 풀은 귀한 병에 쓰인다. 약으로 쓰지 못할 풀이 세상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0: 아들은 아버지가 일러준 약초 하나하나의 이름과 생김새, 효능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1000년 넘게 묘족의 가파른 역사와 함께 했지만 문자가 없어 기록되지 못한 야생의 약초들이 이제 왕츠팡과 같은 젊은 세대에 의해 자신의 이름과 효능을 남기게 되겠지요.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둘이 함께 길을 가는 한 묘희의 전설은 끝나지 않겠지요.
1: 아버지 다 나오지 않게

0: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1: 공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개념책 강의이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 매체 영역의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 매체 자료의 특성, 그리고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영상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성과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어떤 글일지 우리 글 만나러 가볼게요. 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볼 글은요, 제목이 카메라의 문법, 숏과 앵글. 입니다. 자, 여러분이 숏과 앵글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새록새록 기억이 나야 하는데,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영상 매체 자료의 복합 양식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영상 매체 자료에 활용되는 의미 전달에 활용되는 요소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적 요소의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그리고 카메라와 대상의 각도, 그리고 자막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배워봤었죠. 자, 오늘 다룰 글은요, 이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 그리고 카메라와 대상의 각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숏과 앵글을 설명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영상 매체 자료의 시각적 요소 중에서 숏과 앵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시각적 요소이고요. 그 중에서 숏과 앵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숏과 앵글을 분류하는 기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개념 및 효과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연출된 영상 매체 자료에 사용된 숏과 앵글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은 설명하는 글. 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 설명 방법을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분류하는 기준 제시해 줄 거고요. 각각의 개념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정의가 사용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연출된 영상 매체 자료에 사용된 숏과 앵글의 사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어떤 설명 방법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예시의 방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숏과 앵글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문단부터 같이 볼 텐데요. 카메라의 문법에는 대표적으로 숏과 앵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그렇죠. 숏과 앵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화제어는 숏과 앵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숏이란 카메라의 이동 없이 나오는 한 화면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숏이란 무엇인가? 즉, 숏의 뜻, 숏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그래서 정의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의 이동 없이 나오는 한 화면을 숏이라고 부른대요. 자, 이 숏은요, 다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 기준을 설명해 줍니다. 자, 숏은 찍는 대상과 카메라와의 무엇에 따라서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숏의 분류 기준은 찍는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인 거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또는 가까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숏을 분류할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분류하냐면 롱숏, 즉 멀리 찍기, 그리고 풀숏, 즉 머리부터 발끝 찍기, 그리고 미디엄숏, 상반신 찍기, 그리고 클로즈업숏, 가까이 찍기 등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롱숏, 풀숏, 미디엄숏, 클로즈업숏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는 이 각각의 숏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멀리서 롱숏으로 찍으면 그만큼 배경과 인물을 한꺼번에 화면에 담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활동 범위 같은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롱숏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먼 것을 이야기하죠. 멀리 있으니까 카메라가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지금 이 공간의 분위기는 어떠한지,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는데 좋은 숏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롱숏의 효과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풀숏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리고 대상에 좀더 가까이 가서 인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숏으로 잡으면 인물이 처한 상황과 동작을 보여주는데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인물을 잡게 되면 그 인물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지는 부분 없이 모두 다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물이 처한 상황, 동작을 보여주는데 유리한 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풀숏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미디엄숏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머리부터 가슴, 즉 인물의 어디? 상반신, 그렇죠. 인물의 절반만 찍는 미디엄숏 하면은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를 잡을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뉴스를 보면 이 뉴스 진행자, 즉 뉴스 앵커의 상반신만 제시가 되잖아요. 자, 이럴 때 많이 쓰이는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시청자가 이 뉴스 진행자와 무엇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미디엄숏의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시청자가 뉴스 진행자와 대화하는 느낌, 그래서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디엄숏을 사용하게 되고요. 실제로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인물, 등장인물이 다른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는 미디엄숏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까이 찍는 클로즈업 숏은 인물의 감정이나 행동 혹은 특정한 대상을 부각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업 숏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인물의 부분이나 대상을 가까이에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감독이 시청자들이 지금 이 물건에 조금 집중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물건만 크게 잡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 장면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메스만 크게 잡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숏이 클로즈업 숏이 되겠습니다. 자, 때로 인물의 눈이나 입술과 같은 특정한 부분만 화면 가득 찍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클로즈업을 많이 해서 눈만 화면에 가득 들어가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숏을 너무 자주 활용하면 오히려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하는데 클로즈업 숏을 활용하게 된다면 클로즈업 숏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숏에 대해서 숏이 어떠한 특성

특성을 가지는 숏인지 숏의 개념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 숏이 가지는 효과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숏의 개념, 그리고 종류, 그리고 각각의 숏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어요. 자, 다음 문단은 이제 앵글로 갑니다. 자, 앵글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각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에서 대상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의 무엇을 말한다? 그렇죠.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찍고자 하는 대상, 즉 피사체와 어떤 각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 앵글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마주보기, 올려보기, 내려보기 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앵글을 분류하는 기준이죠. 자, 앵글을 분류하는 기준은 시선의 그렇죠. 각도에 따라서 마주보기, 올려보기, 내려보기로 나뉘는데요. 자, 첫 번째 앵글의 종류인 마주보기. 자, 우리가 배운 표현으로는 아이레벨 앵글입니다. 자, 이 마주보기는요, 말 그대로 대상과 어떻게 하는? 눈을 마주치는 앵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수평적인 각도의 카메라 앵글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인물을 잡을 때는 인물의 눈높이에 맞춰서 화면을 이렇게 찍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 같은 것 보시면 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를 할때이 각도를 보시면 주로 아이레벨 앵글로 촬영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레벨 앵글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각도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할때 선택할 수 있는 각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려보기인데요. 자, 이 올려보기는 낮은 위치에서 대상을 올려다보는 시점.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 로우 앵글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로우 앵글은 낮은 위치에 카메라를 두고 대상을 올려다보도록 찍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레벨 앵글, 즉 마주보기 앵글로 찍었을 때보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상이 훨씬 더 크고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웅장한 건축물을 찍을 때 또는 웅장한 대자연을 찍을 때 이렇게 올려보기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1층에서부터 쭉 위를 향해서 이렇게 올려보기로 찍으면 대상이 훨씬 더 거대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 올려보기를 활용할 수 있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할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촬영하고자 하는 이 대상의 권위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할 때도 올려보기를 활용하면 권위를 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효과가 있겠죠. 자, 다음, 내려보기는 높은 곳의 카메라가 대상을 내려다보듯이 잡는 앵글입니다. 그래서 내려보기는 카메라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대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입체감이나 속도감이 느껴지는 것이 좀 약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여러분 아래를 찍다 보면 그 대상의 높이와 같은 것들은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조금 납작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체감이나 속도감을 전달하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금 더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싶을 때 이렇게 내려보기 앵글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또 카메라를 일부러 기울여서 찍는 방법, 오블리크 앵글도 있는데요. 자, 이 카메라를 일부러 기울여서 찍는 방법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찍는다는 건 약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각도이니까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앵글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앵글의 개념, 그리고 앵글을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종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래서 앵글의 개념, 종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단이었어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줄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는 설명 방법 중에서 무엇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헤어진 애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리움에 젖는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숏과 앵글을 구체적인 장면을 표현할 때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 지금 이 장면을 찍을 때 이런 숏을 활용하는구나. 이런 앵글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는구나를 이해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숏과 앵글을 그런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헤어진 애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리움에 젖는 장면을 찍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장면을 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 이세 개의 장면으로 나누어서 첫 장면은 책에서 떨어진 사진을 발견하고 죽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책을 펼치고 있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줘야겠죠. 그럴 때는 이 인물이 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인물 전체를 풀숏으로 잡아서 인물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책에서 떨어지는 사진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책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려보기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기를 활용해서 촬영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손에 쥐어진 사진은 클로즈업 숏으로 찍는 거예요. 자, 등장인물이 손에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멀리서 찍어버리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 것인지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손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사진을 들고 있다는 것을 카메라로 가까이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 시청자들이 아, 지금 사진을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클로즈업 숏으로 찍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주인공의 얼굴을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 이 감정을 연기하고 있는 이 연기자의 표정을 뭘로 찍어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잘 드러나게 클로즈업 숏으로 찍어주는 것이 좋겠죠. 막이 주인공이 미묘한 감정이 든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서 롱숏으로 찍어버리면 주인공의 표정 변화와 같은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정에 집중을 해야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 숏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인물을 흔들리는 마음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장면에 맞게 숏과 앵글을 선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숏과 앵글은 감독의 의도를 최대로 살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무엇되는 것이다. 그렇죠. 선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독이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 매체 자료를 보면서 아, 이 장면은 감독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숏으로 이런 앵글로 찍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영상을 보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감독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를 가지고 숏과 앵글 글을 명확하게 잘 선택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숏과 앵글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키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숏과 앵글의 종류별 효과입니다. 이것을 이제 표로 정리를 해두었는데, 우리 숏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와 대상 사이의 무엇? 그렇죠. 거리에 따라서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롱숏에서 클로즈업 숏으로 갈수록 카메라와 대상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롱숏, 멀리서 찍는 것이기 때문에 배경과 인물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고요. 풀숏, 대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이 처한 상황, 동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좋은 숏이 되겠고요. 다음은 미디엄 숏이라고 해서 이 인물의 상반신만 보여주는 숏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대화하는 느낌. 그래서 우리 글에서는 뉴스 진행자를 잡을 때이 미디엄 숏을 많이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클로즈업 숏인데요. 이 클로즈업 숏은 인물의 감정 또는 행동 또는 대상을 좀 두드러지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클로즈업 숏더 확대해서 찍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카메라와 대상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주보기, 우리 아이레벨 앵글은요, 수평적이고 일반적인 느낌을 주는 각도에서 촬영이 되는, 그래서 눈높이에서 촬영이 되는 것을 마주보기라고 이야기하고, 다음은 올려보기라고 해서 카메라가 올려다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올려다 보는 것이니까 대상의 웅장함, 대상의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했었고, 마지막 앵글에서 내려보기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입체감이나 속도감이 좀 약한 느낌을 주고, 대상의 왜소함, 소외,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좋은 앵글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플러스텍 강에 보면 숏과 앵글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자, 숏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체 배경까지 다 잡는 것 우리 롱숏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고,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는 것을 풀숏,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네모가 그려진 곳이 바로 미디엄 숏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의 상반신만 잡는 것을 미디엄 숏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파랑색 네모가 그려져 있는 것, 그래서 대상의 얼굴만 확대해서 찍는 방법, 또는 대상의 손만 확대해서 찍는 장면, 또는 사진만 확대해서 찍는 장면, 이렇게 어떤 한 대상을 확대해서 찍는 것을 우리 클로즈업 숏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앵글은 우리 일반적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찍는 것은 아이레벨 앵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찍는 로우 앵글,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찍는 하이 앵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분이 이 각각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각각에 따라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장면에 어떠한 숏과 어떠한 앵글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건 여러분이 글을 꼼꼼하게 읽었다면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 숏은 카메라의 이동 없이 나오는 한 화면을 말한다. 자, 우리 숏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한 문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답답이로 찾아왔어야 하는데, 자, 숏이란 카메라의 이동 없이 나오는 한 화면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1번은 적절한 내용이 되겠고요. 2번, 숏의 종류는 대상과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 나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것은 숏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한 그 문장을 여러분이 답답이로 찾아오셨으면 되겠죠. 그래서 숏은 찍는 대상과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해서 우리 이 거리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3번. 앵글은 대상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의 각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이 앵글의 정의 맞나요? 그렇죠. 우리 보시면 앵글이란 영상에서 대상에 대한 카메라의 위치나 렌즈의 각도를 말한다.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4번. 앵글의 종류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각도에 따라 나뉜다. 그래서 이 앵글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죠. 나 문단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앵글은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마주보기, 올려보기, 내려보기 보기 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선의 각도에 따라서 분류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 2, 3, 4번이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이 틀렸어야 하는데 한번 볼게요. 감독은 숏과 앵글이라는 청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의도한 바를 최대로 살리고자 한다. 자, 감독이요. 숏과 앵글이라는 요소를 활용해서 의도한 바를 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은 맞아요. 그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렇게 숏과 앵글은 감독의 의도를 최대로 살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숏과 앵글은 청각적 요소가 아니라 어떤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각적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역을 연출한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역이 뭐냐면 헤어진 애인의 사진을 발견하고 그리움에 젖는 장면을 연출한 사람이 이제 의도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을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첫 장면은 책에서 떨어진 사진을 발견하고 죽는 장면으로 풀숏과 내려보기를 활용하고, 두 번째 장면은 손에 쥐어진 사진을 클로즈업 숏으로 찍고, 세 번째 장면에서 사진을 바라보며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 주인공의 얼굴을 화면 가득 어떻게

찍는다. 클로즈업 숏으로 찍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1번. 미묘한 감정을 연기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우니 자막을 넣어서 설명했어요라고 했는데 맞나요? 아니죠. 자막을 넣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찍을 거라고 했어요. 미묘한 감정을 연기하는 그 연기자의 얼굴을 클로즈업 숏으로 촬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렸고요. 옛 애인의 그리워하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주인공의 표정을 풀숏으로 잡았어요라고 했는데 주인공의 표정이 잘 드러나도록 어떻게 잡아줘야겠어요? 풀숏이 아니라. 그렇죠. 클로즈업 숏으로 잡아줘야겠죠. 틀렸고요. 전체적으로 긴박하고 빠른 박자의 배경음악을 활용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고자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그리움에 젖는 장면이에요. 서정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긴박하고 빠른 이런 음악이 나오면 어울릴까요? 아니죠. 그쵸? 이런 잔잔한 음악, 이 나의 그리움에 젖을 수 있는 음악이 등장을 해줘야겠죠. 적절하지 않고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에 카메라를 기울여 촬영해서 개성적인 연출을 하고자 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을 카메라를 기울여 촬영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오블리크 앵글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성적인 연출하고자 한것 아니고요. 5번. 손예진 사진 속에서 과거 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표정을 클로즈업 숏으로 찍어서 이별을 한 상황과 대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손에 쥐어진 사진을 클로즈업 숏으로 찍는다라고 했는데 그때 사진에는 과거의 애인과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장면을 클로즈업 숏으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혼자 남아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 글을 읽고 보기에 스토리보드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지금 장면, 이런 장면이에요. 오, 이렇게 입술 위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장면을 찍을 건데, 시각적 요소로는 소리에 맞춰서 10도씩 화면이 기울어지면서 5번 전환이 된대요. 청각적 요소로는 초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5번 반복된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초조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화면이 기울어지는 앵글 그를 활용해서 인물의 불안한 심리를 강조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화면이 기울어지는 앵글 활용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불안한 심리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렇죠. 우리 글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일부러 기울여서 찍는 방법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 그래서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초시계 소리가 자주 반복되니까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반복을 통해서 효과가 반감된다고 한건 클로즈업 숏을 많이 사용했을 때 그런 언급이 있었지만 초시계 소리 반복과는 관련이 없고요. 입체감이나 속도감이 낮은 앵글을 활용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입체감이나 속도감이 낮은 앵글은 뭡니까? 그렇죠. 하이 앵글인데 하이 앵글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고 대상의 전신을 풀숏으로 잡아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라고 했는데 풀숏으로 잡고 있지 않죠. 카메라를 일부러 기울이니 대상에게 압도되는 웅장함을 느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일부러 기울여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게 압도되는 웅장함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그렇죠. 로우 앵글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적절한 숏과 앵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써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적절한 숏과 앵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건에 맞게 쓰라고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다에서 오 어절의 말을 찾아 무엇 무엇이기 때문에 적절한 숏과 앵글을 선택해야 한다의 형식으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조건에 맞추려면 어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자, 어절이라고 하는 건요. 아래에 나와 있듯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이고요. 띄어쓰기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그 마디 5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상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적절한 숏과 앵글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다에 드러나 있다고 했는데, 다를 보시면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사례를 제시를 해주고 각각의 장면을 어떻게 찍는지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숏과 앵글은 감독의 의도를 최대로 살리기 위해 효과적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과 앵글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

0: 그렇죠. 감독의 의도를 최대로 살리기 위해라고 하는 5어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감독의 의도를 최대로 살리기 위해 적절한 숏과 앵글을 선택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술형 문장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뉴런 공유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촬영되고 있는 이 장면, 우리 수업 장면의 숏과 앵글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분석해서 어떤 숏인지 어떤 앵글인지 써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게이머 공기템입니다. 자, 오늘 경험을 표현해요. 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이든 두 번째 시간이든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공기템. 자, 오늘의 공기템은 짜잔! 바로 원인과 결과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어떤 일이 일어난 까닭이 됩니다. 까닭. 원인과 바꿔서 쓰이는 말은 까닭이 되겠죠. 그다음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나게 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부릅니다. 예. 예를 들어 볼까요?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 왜? 호랑이가 사슴을 쫓고 있었거든. 자, 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이 사슴을 나무꾼이 구해주었어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슴은 폭포를 알려주게 되었죠. 이 폭포 아래 가면 선녀를 만날 수 있대요. 이 정보가 원인이 되어서 나무꾼은 선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선녀를 만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무꾼과 선녀는 결혼을 했대요. 딴딴따단. 어때요? 자,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이야기가 살살살살 흘러가게 된다는 것.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잘 읽다 보면 어떤 원인, 예, 까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것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결과라고 하죠. 자, 그럼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공기템, 오늘의 공기템, 원인과 결과를 더 알아봅시다. 자, 오늘의 공기템은 누가 뭐래도 원인과 결과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살짝, 예, 원인과 결과도 물론 나와 있는데, 살짝 딴 길로도 약간 세어볼게요. 예. 자, 2000몇 년, 몇 월, 며칠. 날씨, 좋음, 맑음. 제목은 고마운 날씨입니다. 자, 이것만 딱 보면, 오, 이거 지금 일기글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제목, 고마운 날씨. 왜 고마울까? 생각하면서. 가족과 주말 농장에 가는 날 아침이었다.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어허,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여기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어. 그러면 궁금하죠? 왜? 라고 말이죠. 자, 왜? 밤사이 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이 일어난 까닭, 즉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요 문장 속에서. 그렇죠. 밤사이 비가 왔다. 이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인. 밤사이 비가 왔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땅이 젖었지,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가 결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우리는 원인이라고 하고, 이 원인 때문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결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밤사이 비가 온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땅이 젖어 있었고 여기저기 빗물이 고여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죠. 농장에 도착하니 상추와 방울토마토가 부쩍 자라 있었다.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웠다. 이 지지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식물이 있어. 그런데 얘가 뭐가 뭐 열매가 맺히거나 이러면 무거워. 그쵸? 그러니까 휘청 넘어간단 말이죠. 넘어가지 말라고 옆에다가 막대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죠. 그러면 휘청 하던 식물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겠죠? 자, 이 막대를 우리는 지지대라고 합니다. 잡초 뽑고 지지대를 세워줬어요. 그때 구름 사이로 그때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고 허리야 하고 있는데 구름 사이로 샤 하면서 햇살이 샤 비치는 거예요. 어우, 기분 좋았겠다. 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그다음 여기 푸른색으로 된 부분 보이죠? 햇살에 얼굴이 간질간질 간지러웠고 비에 젖은 흙 냄새가 고소했다. 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그랬죠? 원인과 결과가 공기템인데 살짝 다른 곳으로 한번 세어 나가 보자.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감각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 이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는 43강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 뭔지 더 열심히 깊게 폭넓게 알아보고 싶다. 그런 친구는 43강으로 가주세요. 네. 자, 감각적 표현이라는 건이 감각이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 중에 감각을 맡고 있는 신체 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귀가 있죠. 그리고 요 손도 있어요.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까끌까끌하네, 부드럽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자,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신체에 있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은 그 느낌. 빨갛다. 시끄럽다, 고소하다, 달콤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표현한 것을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볼까요? 햇살이 얼굴에 닿아요. 그러면 뭐 뜨겁다, 따뜻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간질간질 간지러웠다. 따끈하다는 거죠, 그죠? 그냥 따뜻했다 이게 아니라 간지러웠다. 오, 약간 따끈따끈했나 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비에 젖은 흙냄새가 났다. 이래도 되는데, 흙냄새가 굳이 고소했다. 굳이. 아, 고소한 그 냄새? 이게 탁 느껴지잖아요. 흙냄새가 확 끼얹어 오는 것 같죠? 나에게. 내가 이거 경험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나를 보겠습니다. 여기도 감각적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비행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어. 해도 돼. 그치? 비행기의 날개가 부러지고 말았어. 이래도 되는데 굳이 비행기의 파란 날개가 부러질 때 어떻게 부러져? 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뚝 부러지고 말았어. 어떻게 어떤 날개인지 이 느낌이 오죠? 생생하죠? 그리고 부러질 때도 뚝 부러졌어. 오, 실감나. 그죠? 이 감각적인 표현을 쓰면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고
실감나는

표현이 가능해서 그때에 이그 글쓴이의 마음도 더 와닿았습니다. 예. 그쵸? 비행기의 파란 날개. 뚝 부러졌어. 어떻게 아까웠겠다. 이런 마음. 그쵸? 예. 이게 잘 전달이 되죠?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응? 눈물이 맺혔다고?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죠? 그렁그렁 맺혔어. 그죠? 어, 진짜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마치 막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리고 내가 눈에 보는 것처럼 지금 그렁그렁 맺혔다고? 이게 감각적 표현이죠?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어. 해도 되는데, 굳이 따뜻하게. 그럼 봐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어. 뭐가 느껴져요? 마음이 느껴지죠? 어떤 마음? 사랑해주는 마음. 그죠? 아끼는 마음.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다.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각적 표현이다. 공기템은 아니에요. 공기템은 아니지만, 맛보기로, 예, 뒤에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겁니다. 자, 글 가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글 가에서 글의 제목, 날짜와 날씨, 글쓴이가 상상한 일, 글쓴이가 경험한 일, 이 모두를 다알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 글의 제목은 있었어요. 그죠? 일기글에서 글의 제목 있었고, 날짜와 날씨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글쓴이가 경험한 일, 주말 농장에서 있었던 일 썼죠. 그런데, 글쓴이가 상상한 일은 없습니다. 단지 경험한 일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냈을 뿐. 그래서 알수 있는 내용 가. 나. 라.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상상한 일은 없습니다. 가와 같은 글의 종류, 일기글이죠. 글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일기글이 되겠죠. 일기글에 대한 설명으로 즉 이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해볼까요? 그날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인상 깊었던 일, 자, 인상 나왔습니다. 인상이 뭐라고요? 이거 인상 아니라고 했죠? 인상에서 요 인이 뭐다? 도장을 말하는 거다. 자, 뭐뭐뭐뭐 인, 이름 쓰고 인. 그럼 여기 도장 딱 찍는다고 했죠? 자, 내 머릿속에 도장이 딱 박혔어. 도장이 딱 찍혔어. 절대 지워지지 않아. 즉, 인상 깊었던 일이다. 이 말은 기억에 남는 일. 예. 요런 말이에요. 네. 인상 깊은 장면,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 이런 뜻이고요. 자, 기억에 남는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쓴 글이다. 책을 읽은 까닭, 책의 내용, 인상 깊은 장면,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글이다. 이거는 독서 감상문이고, 여기가 일기글의 특징이 되겠고요. 글 가에서 아침에 땅이 젖어 있었던 까닭. 자, 까닭을 다른 말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땅이 젖어 있었어. 물이 막 고여 있어. 왜 그렇다고요? 바로 밤 사이에 비가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때문에가 보이죠? 자, 원인에는요, 이 때문에가 자주 붙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와서 해도 되고,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에 해도 되고, 이 때문에를 아예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밤사이 비가 왔다. 뭐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정답으로 인정. 자, 그런데 까닭 원인이 뭔지 써봐라 그러면은 보통은 예, 밤사이 비가 왔기 때문이다. 예,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문에를 썼냐 안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밤사이 비가 왔다는 이 사실이 원인이라는 것, 아침에 땅이 젖은 원인이라는 것, 요거 찾는 것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예, 어디가 중요한지 알겠죠? 자, 4번입니다. 중요라고 써 있네. 나에서 아까 나 부분에 파란색으로, 예, 푸른색으로 된 부분 그 낱말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감각적 표현과 관련된 낱말들이죠. 자, 이 파란색 낱말을 넣어서 표현했을 때의 효과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즉, 파란색 낱말을 안 넣어도 돼. 그지? 파란색 낱말을 안 넣어서

그래서 비행기 날개가 부러졌다 해도 되는데 굳이 파란 날개 똑 부러졌어 이런 말을 굳이 넣는 이유는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런 말을 넣음으로 해서 어떤 좋은 점을 노렸다는 거지. 그게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느낌을 더 실감나게 해준다. 대상에 대한 느낌을 더 간단하게 표현해준다. 뭘까요? 이거죠. 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그리고 그때 그 글쓴이의 마음이라든가 인물의 마음을 더 느끼기 좋게 해.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요거예요. 더 생생하게, 더 실감나게 한다. 그 상황을. 그 대상이나 상황을 더 생생하게 내가 직접 눈으로 옆에서 내가 옆에서 직접 보는 듯이, 내가 옆에서 직접 들은 듯이, 내가 그걸 진짜로 맛본 듯이, 내가 직접 만져본 듯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효과가 바로 감각적 표현에 있다라는 겁니다. 43강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고 했어요? 그러면 혜윤이가 맞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 본격적으로 공기템 넘어갑니다. 원인과 결과.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오, 여기 수연이가 있네. 근데 오빠가 지금 이러고 있어. 내가 아낀 청량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달려오고 있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아이고야. 수연이가 오빠의 장난감 망가뜨렸네. 자, 수연이도 지금 땀을 삐질 흘리고 있어. 아, 어떡하지? 실수인데. 이러고 있어. 그런데 오빠가 화가 단단히 났어. 너랑 말도 안 해. 그 화가 열심히 났어. 화가 열심히 난다? 예, 말이 안 되지만 화가 많이 났어. 예, 수연이는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뭔가 고민하고 있어. 아하, 편지를 써야겠다. 오빠 미안해. 그러면서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죠. 오빠의 그 장난감, 그 장난감을 내가 망가뜨려서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예, 이 사이좋은 온우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잘 해결이 되겠죠? 요거 보니까. 자, 오빠가 손을 잡아줬어. 어떻게 잡아줬을 것 같을까? 따뜻하게. 그지? 됐어. 이게 아니라, 따뜻하게. 에이, 수연아. 에이, 내가 잊어버렸어. 에이, 너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나 다른 장난감 많아. 뭐, 이렇게. 네. 근데 아끼는 장난감이라, 아유, 용서해준 게 얼마나 기특한지. 그죠? 고맙죠? 자, 어제는, 자, 이제, 나를 보세요. 아까 가에서는 있었던 일이었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수연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모르는 친구인데 수연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사실이지, 사실은.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다. 그랬어. 자, 이 친구.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친구야. 모르는 친구인데 수연이가 다짜고짜로, 야야,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 오빠가 내손 잡아줬다? 그러겠지. 왜? 어제 오빠와 수연이가 왜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 왜 그랬지? 오늘은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준 까닭은 뭐지? 나 지금 궁금하니까.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갖추어서 얘기를 안 하면 듣는 사람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를 잘 갖추어서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자, 그림 가의 상황. 그래서 1, 2, 3, 4. 어떤 상황인지 다 알죠? 자, 그림 나의 상황. 친구가 수연이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수연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일의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이건 뺀단 얘기예요. 이거 뺀다. 뺀다. 없앤다. 자, 원인이나 결과를 생략하거나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왜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는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 가의 각 장면과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까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줬다. 여기서부터 보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읽고 그림을 찾는 게더 빨라요. 이렇게 문제 풀어도 돼요.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줬어. 잡아준 거 여기 있다.

이렇게 얼마나 빨라, 그죠?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수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여기 있다. 수연이는 실수로 오빠가 아끼는 장난감을 망가뜨렸어. 여기 있다. 예. 수연이는 오빠에게 사과 편지를 썼어. 여기 있다. 네. 그림 나에서 수연이가 친구에게 이야기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지금 이 친구는 뭐지? 뭐지? 뭐지? 이러고 있죠? 손가락도 저말 뭐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이죠. 자, 오빠가 화가 난 까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빠가 손을 잡아준 사실. 여기 있네.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 앞에 있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건 까닭인데, 까닭을 얘기 안 하니까 이 친구가 뭐지? 왜 그랬지? 하면서 이제 계속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자, 그림 나의 상황에서, 수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알맞게 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 수연이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거지. 야, 너 오빠가 왜 화가 났는지 까닭을 말해야지. 이거잖아. 그쵸?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듣지 못했나 봐. 큰 소리로 다시 말해주라고! 이래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왜? 친구가, 응? 저거 무슨 말일까? 왜 그랬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걸 봐서는 잘 들었어. 일어난 일의 원인을 너 자세히 말하지 않아서 친구가 이해 못했나 봐. 일이 일어난 까닭을, 원인이 까닭이죠. 까닭을 말해주는 게 좋겠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형민이 말을 따라야 돼. 이것도 모르고 무조건 큰 소리로 얘기해봤자 친구는 저거 뭐지? 이럴 거야. 자, 여기 새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봐요. 완전 밤이지. 늦은 밤이죠. 친구가 늦게까지 뭔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졸려. 뭔가를 해놓고 졸린데 늦게까지 뭐 숙제를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우와, 해가 웃고 있네. 해가 웃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해가 웃기 전에 빨리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아, 8시 50분이야, 자그마치. 지금 이 친구가, 당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해랑 눈 마주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원인과 결과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앞에 일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이 친구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밤늦게까지 숙제하는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 친구는 늦잠을 잔 거죠? 그죠? 늦잠을 잤어요.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 일은 앞에 원인에 따른 결과예요. 그런데 이일 자체가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될수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공기템에서 지금 이 빨래집게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인, 결과, 결과, 원인, 또 결과, 원인, 이렇게도 돼. 결과가 다른 일의 원인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볼수 있죠? 원인과 결과, 이것이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다른 일의 결과가 되면서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그림일 때 이것이 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으로 어울리는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윤우가 학교에서 지각하는 장면이 원인이 될까요? 자, 이 친구가 윤우인가 봐. 윤우가 학교에 지각을 했어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네요. 어때요? 앞뒤가 맞아요? 윤우가 늦게까지 친구들과 놀았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더 어울립니까? 뭐가 앞뒤가 맞는 말이죠? 예. 원인과 결과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뒤가 짝짝 맞네. 앞뒤가 딱딱 맞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죠? 자, 윤우가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았어. 아, 재밌다. 아, 근데 숙제를 안 했네. 아, 늦게까지 내가 숙제를 해야 돼. 아, 졸려. 그래도 해야지. 자, 바로 여기죠? 예, 여기에 동그라미 표를 합니다. 그림 2, 3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이거 거꾸로 이어도 된다고 했죠? 윤우는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윤우는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다. 여기에 있네요. 이래도 돼요. 물론, 요런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예. 원인과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림 3에서 윤우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헉! 어떻게? 혜님이 날 보고 웃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라. 즐거워라. 날 보고 웃어. 혜님이 날 보고 웃으니까 설레. 이래야 될까? 부러워. 저렇게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다니. 아니죠? 뭐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지각이야. 자, 4에서, 그림 4에서 윤우에게 일어날 일을 한번 상상해서 봅시다. 여기서 상상은 내 맘대로 쓸수 있는 게 상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원인과 결과 배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늦게 일어난 윤우에게 일어날 일을 결과를 잘 생각하셔서, 예, 허무맹랑하게 쓰지 말라 이거예요. 상상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상상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앞에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예시입니다. 자, 여기 아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글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어제 학교를 마치고 서준이 지상이와 집앞 놀이터에서 술래잡기를 했어요.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어요. 예, 숙제가 있는 날인 걸 알았어. 그러니까 나 조금만 놀아야지 그랬거든. 그런데 어찌나 재미있는지 우리는 야, 10분만 더 놀자. 야, 5분만 더 놀자. 이걸 몇 번? 10번 했다는 거야. 그럼 뭐야? 10분 더 놀자. 이걸 10번 했어. 그럼 얼마야? 100분이네. 100분. 100분 동안 더 놀았어. 그럼 이거 얼마야? 1시간 40분. 그죠? 10번도 더 넘게 외쳤대. 그럼 뭐야? 대충 많이 놀았다 이 말이죠. 많이 놀았다. 더 많이 놀았다 생각한 것보다. 예, 2시간도 넘게 놀았나 봐요. 자, 신나게 놀았어.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야 숙제를 하지 못한 것이 그때서야 생각나서 아뿔싸. 나 숙제 있었지. 이렇게. 마음이 급해진 나는 푸리나케. 푸리나케가 뭐예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 숙제했어. 예상보다 분량이 또 많네. 아이고, 어떡해. 숙제가 빨리 끝나지 않았어. 아, 조금만 일찍 들어올걸. 아, 하품을 참으며 겨우 숙제 마쳤어.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오늘 아침 눈을 떠 시계를 봤어. 난내 눈을 의심했어. 아니, 혜님이 나를 보고 웃다니. 으악! 시계는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늦잠을 잔 거야. 허둥지둥 준비하고 학교에 도착했어. 꼼짝없이 지각하고 말았어.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 모두 날 보겠죠. 이렇게 선생님과 친구들이 나를 쳐다봤어. 나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 이거 뭐예요? 부끄러움이죠? 예. 부끄러움. 에이, 괜찮아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라 그랬어요. 옛날 성인들이 사람은 무릇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진짜로. 예, 부끄러움을 모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글 1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윤우는 처음으로 늦게까지 놀 생각으로 친구들을 만났다. 윤우와 친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서 노는 게 재미없었다. 에이, 그거 아니죠? 숙제가 있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조금만 놀고 가기로 했어. 처음부터 이렇게 늦게까지 놀 생각이 아니라, 그쵸?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글 1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 서둘러서 아주 급하게 부리나케. 기억의 원인이 되는 일은 뭘까요? 숙제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래잡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글 2에서 윤우에게 일어난 일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 정리를 할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이 뭘까요? 늦잠 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지각했어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지각을 했습니다. 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느냐예요. 늦잠을 잤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많아서요.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것이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뒤에 이어질 내용 한번 상상을 총동원해서 써봐 줄래요? 무서운 꿈을 꾼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기대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 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린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의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페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러운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란 이름의 조각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토프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왔으며 영화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 업, 업,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마 왓슨이라는 책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끝낼 때는 그 성취감이 항상 묵직하게 따라오는 법이거든요. 그 성취감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은 엠마 왓슨의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책을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엠마 왓슨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지 또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도 공개가 되어 있는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미래 시제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래 시제가 있을지 뭔가를 할 것이다. 하나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게 있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볼까요?
1: Buzz.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In July 2009,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was released. That year,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This is the la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It wi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Fans are excited to see what's next for Emma Watson. Many believe she has a bright future.
0: Emma Watson의 일곱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벌써 이 책을 끝내게 되었네요. Non-fiction인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벌써 책을 끝내는 그런 시간이 왔죠. 완독의 기쁨은 참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게 읽다 보니까 이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끝내보도록 할까요? 일단 소제목이 Buzz라고 되어 있습니다. Buzz라는 것은 벌들이 날아갈 때 Buzz 이렇게 윙윙거리면서 날아가는 건데 웅성웅성. 아, PD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 친구야 이거 들어봤니? 아,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던데? 아, 연기가 와 멋지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웅성거리는 것을 벌이 윙윙거리는 것에 비유를 약간 한 것이죠. 그래서 Buzz라는 것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만큼 관심

0: 많다라는 것이죠. 대중의 관심이 되겠습니다. 아, 표현이 참 괜찮지 않습니까? Buzz라고요. 윙윙거리는 것, 대중들이 수근수근 좋은 의미로요. 거리는 것.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Emma의 fame. Fame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fame이라는 이 단어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fame이라는 게 친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너무나 친한 단어이거든요. 원래 fame은 명성. 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명한 명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fame에다가 OUS를 붙이면 famous가 되죠. 아,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바로 famous는 알고 있는데 fame은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Emma의 famous를 기억하세요. 유명한. 근데 거기에서 OUS를 떼면 fame이 되겠죠. Emma의 명성, 유명함은 continues to grow. continue라는 것은 계속하다. 자, 계속해서 커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커집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In July 2009, 2009년 7월에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was released. 2009년 7월에 해리포터와 흑별 왕자는 was released. 이 영화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바로 released, 발매하다 혹은 개봉이 되었습니다. 음반 같은 경우는 발매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영화는 개봉하는 것이 되겠죠. release가 원래 방출하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방출이 되었다. 음반이 방출이 되었다. 음반이 혹은 영화가 방출이 되었다. 바로 개봉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at year, 그해. 그해라는 것은 2009년이 되겠죠. 그해에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Emma는 film. film이라는 것은 바로 촬영하다. 맞죠? 촬영하다. 막 이렇게 연기를 했겠죠.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이게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입니다. 죽음의 성물을 촬영했습니다. This is the la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이 책이 바로 마지막 책입니다. In the Harry Potter series.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짧게 한번 끊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나가 볼까요?
1: Buzz.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In July 2009, 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 was released. That year,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This is the last book in the Harry Potter series.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It'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will be released.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죠. 발매 혹은 개봉될 것입니다. As two movies. 그렇죠. 아까 두 개 나왔었죠. 두 개의 영화로 개봉이 될 것입니다. In 2010 and 2011. 2010년과 2011년에 두 개의 영화로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개봉이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이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이 영화가 나온대. 어떻습니까? 막 신나고 기대되고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죠. Fans are excited. 팬들은 막 신이 납니다. 흥분이 됩니다. To see what's next for Emma Wats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팬들은 막 신이 납니다. 보는 게 봐서 신이 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s next? 그 다음이 뭔지 Emma Watson의 다음 행보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막 신이 나는 것이죠. 아, 엠마 왓슨이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 해리포터 다음엔 또 무엇을 할까? 라고 막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Many believe.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She has a bright future. 그녀는 가지고 있다고 믿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이렇게 젊고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she has a bright future. 그녀는 밝은 그리고 future,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미래의 시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이 책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미래 시제를 정리하는데요. 미래 시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will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will이 들어간 어떤 시제가 있는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미래 시제 정리입니다. 일단은 단순, 아주 가장 단순한 미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미래는 그냥 will만 쓰는 것입니다.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정을 나타냅니다. She will call you later. 그녀는 너에게 나중에 좀 있다가 전화를 할 것이다. 지금을 기준으로 나중에 좀 있다가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she will call you later. 그녀는 너에게 전화를 할 것이다. will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will이라는 것은 조동사라고 부르죠. 이 문법 용어들에게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이 용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 여기 있는 call이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조자가 도울 조자이거든요. 그래서 call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메인이 있는데 그 옆에서 좀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래만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 it'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은 will be released, 개봉될 것입니다. 개봉한다가 아니라 개봉될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맞죠? 이 책 기준으로 2010년과 2011년은 미래겠네요. 지금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개봉이 될 것입니다. 두 개의 영화로서 개봉이 될 것입니다. 아직 개봉을 안 했다 이 말이죠. In 2010 and 2011, 2010년과 2011년에 개봉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무언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단순 미래는 이렇게 will 하나만 똑똑 쓰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래 진행 시제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쓴다고 이제 방금 알려드렸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미래에 뭔가를 할 것이다 보다는 미래에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미래에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time tomorrow I'll be flying to New York. 아, 생각 말만 들어도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순간이네요. 자, 예를 들어서 피디님께서 저보고 질문하십니다. 피디님이 저에게 아, 효린파파 선생님 혹시 내일 이 시간쯤 혹시 선생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고요.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쯤에는 I will be flying to New York. 저는 뉴욕으로 날아가는 중일 것일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에, 아, 내일 이 시간쯤에 저는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아, 그 시간에, 내일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will be ing, 이렇게 미래 진행 시제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래 진행 시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미래 시제를 만들 때는 will을 쓰죠. 그리고 진행, 뭐뭐 하는 중이다는 현재 진행이든 무슨 진행이든 be ing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붙여준 것뿐입니다. will be ing. 그래서 will be flying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will과 be ing를 붙여줬다. 미래와 진행을 붙여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She will be studying at the library at 6 p.m. ton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질문합니다. 그녀는 she라는 사람, 뭐 제 친구라고 가정할까요? she가 저녁 6시에, 오후 6시에 뭐 할 것 같아?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she 바쁜가?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가? 라고 제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녀가 6시에 뭘 하지? 라고 제가 누군가 she 아는 사람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답변을 하기를 She'll be studying at the library at 6 p.m. tonight. 오늘 저녁 6시, 오후 6시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아, she 생각해보니까 학교에서 시험이 있대, 내신 시험이 있대. 그래서 오후 6시쯤이면, 오후 6시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후 6시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will be studying 이렇게 미래 진행 시제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죠. will과 그 다음에 be ing를 그대로 붙여준 것뿐입니다. will은 미래, be ing는 진행. 그래서 미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미래 완료입니다. 오늘의 미래 시제 중에 마지막인데요. will have pp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 완료라는 것은 우리말에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게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미래는 이제 아시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중에 일어날 그 무언가를 의미하고요. 완료라는 것은 한 구간에 걸친, 한 특정한 한 시점이 아니라 한 구간에 걸친 시제인데 미래 완료니까 현재,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미래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래까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예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미래까지가 뭔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By next week, 다음 주까지, 다음 주쯤에 I will have finished the report. 나는 그 리포트를 끝냈을 것이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I라는 사람은 아직 그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보고서 작업 중입니다. 바바바바 이렇게 작업 중인데 다음 주쯤이면 다음 주까지는 I will have finished. 나는 그 보고서를 will have finished. 할 것이다인데 완료를 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쭉 작업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끝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지금 해서 미래까지 영향을 주는 것, 미래의 뭔가가 끝나거나 계속된다. 그게 미래 완료 시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형태는 will과 그 다음에 완료 시제 have pp를 그대로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will은 미래를 나타내고 have pp는 완료 시제의 대표적인 형태이니까요. 자, 그 다음은요. By the time you arrive,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 I will have cooked dinner. 자, 그러면 여기에서 you라는, 너라는 사람 아직 도착 안 했죠? 네가 도착할 때쯤이면이라 했으니까 넌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즉, 미래를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쯤이면 나는 무엇을 끝냈냐 하면은 I will have cooked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요리를 했을 것이야. 아직은 저녁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도착할 때쯤이면 어떻다고요? 내가 요리를 다 해서 요리가 끝났을 것이야. 미래에 완료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부터 쭉 해서 미래에 완료된다라는 것. 이게 미래 완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미래 완료 시제. 사실 미래 완료 진행이라는 게 한계가 더 있지만 그 친구는 또 다른 글에서 나오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요. 일단 이 세 개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놓아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에마 왓슨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It will be released as two movies in 2010 and 2011. Fans are excited to see what's next for Emma Watson. Many believe she has a bright futu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Fame. Fame. Fame can bring both good and bad experiences. Continue. Continue. Emma's fame continues to grow. Film. Film. That year, Emma filmed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Future. Future. They talked about their plans for the future. Bright. Bright. Many believe she has a bright futu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영어 서술형 평가 준비하기입니다. 초등학교 수행평가에도 이런 수행평가에 서술형 평가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고등학교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서술형 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바로 시험 범위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에 근무했을 때 정말 많이 본 사례들이 뭐냐면 시험 범위 자체를 한 번도 다 정독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를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좀 외워야 되겠죠. 단어 같은 거 외우고요.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들, 필기해 둔 것들, 그리고 학습지로 추가로 내어준 것들은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일단 시험 범위 같으면은 영어 같은 경우 흔히 이런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 지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말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발음 시험은 없겠지만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바로 공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험 범위 공부하는 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하면서 이게 확실하게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밑작업이자 항상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험 범위를 제대로 읽어보고 정독하고 공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국어 5단원, 그리고 사회 2단원의 세 번째 우리 중단원, 두 번째 문제 시간인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오늘 단원 평가 2회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국어 5단원 단원 평가 2회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번과 2번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가와 나는 우리 친구들이 읽어봤겠지만 바로 까망이와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1번 까마귀가 기역처럼 마른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먼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온 앞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면, 자,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가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자, 물이 든 병을 발견하고, 와, 물이다! 아, 드디어 이제 우리가 물을 찾았어!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에서 1번, 2번, 3번 선택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물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에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을 못 마시고 있었던 상황이죠. 굉장히 목말라 하던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물을 발견해서 아, 이제는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서 알수 있는 까망이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을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이 이야기 속에서 까미는 여러분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까망이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까망이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인물의 성격,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우리 까망이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맞습니다. 바로 3번.

희망이 되겠죠. 자, 끈기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의 뒷부분에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까망이는 결국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우리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3번, 4번, 5번 역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것은 까먹 마을에 사는 우리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땅 속에 묻는 까닭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자, 글 속에 어디를 읽어볼까요? 바로 가를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보면 여러분들 세 번째 줄을 한번 볼까요? 겨운에 먹을 도토리를 땅속 보금자리에 저장을 했대요. 자, 왜 저장을 했는지 그 윗줄을 보면 그 까닭이 나오죠. 자,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어요. 자, 그런 이유는 왜맨 마지막에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으려고 라고 나와져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도토리를 땅속에 묻는 까닭. 아, 겨운에 먹을 도토리를 땅속에다가 여기저기 잘 묻어둬요. 그 이유는 마지막에 보니까 봄에 먹을 게 떨어지면 찾아 먹기 위해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글을 보고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맞아요.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부터 디귿 가운데에서 뜻이 다른 낱말의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까먹다라고 하는 우리 단어를 가지고 어떤 것만 의미가 다른 건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국어사전을 찾아서 우리가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글 속에서 어떤 것이 의미가 다르지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그 문맥, 글을 읽고 이 글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까먹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껍질이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먹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내 기억 속에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문장을 읽어볼까요? 자, 튼튼한 앞니로 단단한 껍데기를 잘 까먹었지. 아하, 여기에서의 까먹다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어 먹다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자, 그럼 니은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도토리를 여기저기 잘 묻어두고 어디 묻었는지 잘 까먹었고, 자, 여기에서의 까먹다는 맞아요. 기억 속에서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답은 디귿을 찾으면 어떤 것이 정답이 될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디귿을 한번 보면 주문이는 결심했어.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자, 여기에서의 까먹다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바로 기억에서 있다인 거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알수 있는 줄무늬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줄무늬는 결심했어. 자,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겠다고. 아, 줄무늬가 안 까먹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오겠군요. 자, 줄무늬는 말이야. 찬물에 몸을 담그고 도리도리를 100번 했어. 숲에서 제일 높은 잣나무에 올라가 나는 똑똑하다라고 100번 외쳤지. 자, 가슴털을 쓰다듬으며 터라 터라 똑똑한 터라라고 100번 말하고 털을 뽑아 도토리 묻은 곳마다 하나씩 꽂아두기도 했고. 아, 정말 안 까먹기 위해서 우리 줄무늬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선택지 보도록 할까요? 1번 보겠습니다. 안 까먹는 방법을 혼자 찾아내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소극적이다. 자, 우리 소극적은 여러분들 적극적이다의 반대 표현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나에 보면 줄무늬가 막 도리도리도 100번하고 막 가슴털을 쓰다듬으면서 막 칭찬도 해주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아, 소극적이라기보다는, 아,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

맞는 것 같고요. 자, 2번 볼까요? 안 까먹는 방법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니 자주적이다. 아, 자주적.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자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자의 주인 주자입니다. 즉, 스스로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나를 보니까 줄무늬는 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결정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주문이는 자주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5번에 동그라미는 2번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줄무늬는 도토리를 찾아 나섰어. 자, 좋은 도토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좋은 열매가 열린 나무를 잘 기억을 했는데, 줄무늬는 그런데 그걸 집한 구석에 잔뜩 쌓아놓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줄무늬가 도토리를 모으는 장면이 가에 나와 있고요. 우리 나를 살펴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의 뒤일까요? 맞아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죠. 그래서 우리 줄무늬가 그 무너진 집에 다리가 깔려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 뒷장면인데, 자, 첫째가, 자, 엄마 많이 아파요 하고 이렇게 울먹이니까 약초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달을 보도록 할까요? 자, 줄무늬가 이제 물어보죠. 자, 우리 가족은 이제 뭘 먹고 사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약초 할머니가 걱정하지 말아라. 묻어둔 도토리를 먹으면 된다. 자, 그런데 이미 줄무늬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그 도토리 묻은 것을 내가 기억해서 내거 묻었으니까 내가 찾아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줄무늬가 스스로를 약간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래서, 아, 나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1번 볼까요? 주문이는 도토리 묻은 곳을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죠? 자, 우리 주문이는 도토리를 묻은 곳을 아주 잘 기억했어요. 묻은 곳은 다 기억했다고 하니까요. 따라서 우리, 1번은 알맞지 않은 것이고요. 자, 2번 볼까요? 약초 할머니는 엄마를 걱정하는 둘째 등을 토닥여 주었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나를 보면 첫째가 울먹여서 첫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따라서 2번도 알맞지 않고요. 3번, 주문이는 자신이 묻지 않은 도토리를 먹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주문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수 있죠. 따라서 우리 6번은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다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가는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냐면 줄무늬가 도토리를 이제 다 기억을 해냈죠. 묻은 곳을 다 기억해내서 이것을 모으는 그 장면이 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를 보면 이 장면은 여러분들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우리 줄무늬의 집이 지진으로 무너지게 되었죠. 무너진 다음에 우리 집에 깔리게 됩니다. 줄무늬가. 그래서 이 장면 뒤에 이제 첫째가 엄마 많이 아파요 하면서 울먹이고 있는데 약초 할머니가 첫째 등 토닥여 주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바로 나 장면이고요. 우리 다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무늬가 이제 뭘 먹고 살죠? 라고 하였지만, 우리 약초 할머니가 위로를 해주죠. 어떻게 하냐면, 아, 묻어둔 도토리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 줄무늬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묻은 거다 기억해서 자기 거다 찾아내서 자기만 모아놨었죠. 자, 그러니까 줄무늬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네요. 저는 여기저기 묻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미안해서. 자, 이 장면으로 여러분들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가, 나, 다를 보고 성격 알맞게 선으로 이어볼 건데요. 자, 우리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알수 있나요? 맞습니다. 우리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기억 한번 볼까요? 줄무늬는 집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놨어. 자, 줄무늬가 이렇게 한 구석에 도토리를 잔뜩 쌓아놓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격임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 우리 줄무늬가 굉장히 욕심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니은 볼까요? 자, 우리 억울하지 않아. 내가 모은 만큼 내가 먹으니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 줄무늬의 성격이 어떤지 알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디귿 볼까요? 약초 할머니가 첫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고통받은 줄무늬와 줄무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아, 까미는 결국 맞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나버렸죠. 자, 그런데 괜찮을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하윤이와 민호 무엇을 떠올리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볼까요? 하윤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윤이가 어떤 마음일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하윤이는 친구한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하윤이는 어떤 마음이겠구나. 바로 이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친구를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이 말을 적으면 이 서술형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하네? 내가 응원할게. 자, 또는 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는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 자, 이것처럼 응원하는 형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민호의 편지를 읽고 알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호가 쓴 편지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먼저 1번 볼까요? 쓴 사람. 자, 쓴 사람 어디 있나요? 그렇죠. 우리 민호가라고 마지막에 쓴 사람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2번. 받는 사람. 자, 그럼 받는 사람이 편지 속에 드러나 있을까요? 그렇죠. 맨첫 번째 부분에 까미야, 잘 지내고 있니? 라는 걸 보니, 아, 까미에게 쓰고 있는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있었던 일. 그렇죠. 있었던 일은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죠. 자, 날 더운데 물한 모금 못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 속상하고 안타까웠어.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아, 까미에게 있었던 일을 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 볼까요? 전하고 싶은 마음. 자, 전하고 싶은 마음은 이 부분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자, 너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까미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민호가 어떻게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1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는 자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 지역의 변화와 달라진 모습을 좀더 생생하게 알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제시되어 있는 것, 바로 사진이지요. 인천광역시 송도의 옛날 모습과 오늘날 모습 사진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옛날과 오늘날을 쉽게 비교할 수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 지역의 사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을 흔히 볼수 있던 곳의 지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말이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말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습니다. 아, 염물, 죽, 이런 것을 먹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있는 지명, 무엇일까요? 바로 5번, 말죽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어떤 이야기 또는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1번 종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곳에 시간을 알리는 종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종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고요. 자, 우리 2번 대평동. 자, 큰 대자에 평평할 평자. 아, 그만큼 넓고 넓은 평평한 땅이 있는 곳이다. 농사 짓기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곳은 과거에는 논농사를 짓는 이런 땅이 많았다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3번 병점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병이 떡병자죠. 자, 이곳은 과거에 서울에서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떡을 파는 가게, 떡병자에 가게점자를 써서 병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4번 염포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소금 염자에 우리
항구를 의미하는 포자입니다. 자, 그래서 아, 소금

만드는 그런 항구가 있던 곳이라고 해서 연포동이라고 하는 지명이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에 살던 사람들의 과거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실이라고 하는 지명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잠실의 잠자는 여러분들, 바로 누의 잠자입니다. 그리고 이 실자는 방실자입니다. 즉, 누에를 키우던 방이 어떤 곳이라는 뜻에서 잠실이라고 하는 지명이 유래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은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문제에서 등장했던 곳이죠. 자, 떡을 많이 팔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지명, 바로 병점동이었죠. 자, 그 다음에 5번도 방금 전 문제에서 우리 등장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넓은 들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다. 자, 우리 대평동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대표적인 곳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4번도 한번 볼까요? 자, 사기 그릇을 많이 만들었다. 우리 이 사기 그릇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 경기도 광주에 가면 분원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름에 이렇게 분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이렇게 도자기, 그릇 등을 만들던 이러한 기관의 이름을 분원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주시 분원리라고 하는 곳은 이러한 기관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따서 짓게 된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 이렇게 다른 지역, 다른 선택지에 우리 숨겨진 뜻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가 보도록 할까요? 자, 위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나루에 대한 것인데요. 과거에 우리 지역은 강에 이것이 드나드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강 위로 다리가 만들어져서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고 하죠. 자, 마포나루. 자, 나루라고 하는 이름을 보니 아, 무엇이 드나들던 곳임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나룻배가 드나드는 곳임을 알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나룻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 지역의 변화 모습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지역을 보니까요. 과거에 우리 지역은 떡을 파는 가게가 많았지만, 자, 현재는 떡을 파는 가게가 모여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친구들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위와 같은 지명과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명과 옛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정답 보면 먼저 첫 번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역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통해서, 아,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엔 이렇구나라고 하는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다의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6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를 조사한 내용을 읽고, 옛날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없어진 것을 찾아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읽으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송도라고 하는 곳에는 갯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94년 갯벌을 메웠다는 걸 보니 갯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겠죠. 자, 갯벌이 사라지고 그곳에 땅이 만들어져서 오늘날에는 거대한 국제 도시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자, 옛날엔 있었는데 없어진 것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갯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광양시의 변화를 조사한 자료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자료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을 보면 자, 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저씨에게 물어보는 이 자료 수집 방법, 자, 무엇일까요? 바로 증언이 되겠죠. 자, 이 지역에 오래 살던 어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변화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볼까요? 위와 같이 광양시의 변화 모습을 조사한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광양시 변화 모습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어떤 것인지 아저씨의 말을 보면 옛날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바닷가에서 김이나 미역을 따며 살았지만 제철소가 생기면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었음을 알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때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단계, 자, 어느 단계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 보면 조사할 주제를 정하고, 자, 그다음에 조사할 방법을 정하고, 조사할 내용을 정하는군요. 아, 조사할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 조사하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조사하기 전 단계가 되겠는데, 자, 조사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조사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단계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0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때 답사하기에 알맞은 곳 모두 고른 것. 자, 그러면 우리 답사할 때 알맞은 곳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요.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한다라고 해요. 아, 우리 지역이 예전엔 이랬는데 오늘날엔 이렇게 됐구나. 그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변화하는 모습을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까요? 꽤나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자, 기억. 자, 정답에서 탈락. 자, 그럼 니은 볼까요? 지역 도서관? 그렇죠. 우리 지역 도서관에 가면 우리 지역의 역사를 담은 책들이 있겠죠. 따라서 우리 니은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지역 문화원에 가도 여러분들 그 문화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 지역의 역사와 그다음에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관련된 연구 자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디귿 역시 정답이 되겠고 리을 지역 박물관. 그렇죠. 박물관에서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 정답,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달라진 모습을 조사할 때, 자, 조사할 내용 두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조사할 때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로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 아, 옛날에도 이랬지만, 아,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있어.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있다가 오늘날에는 없어진 것. 자, 어떤 것이 없어졌는지 우리 병점동 유래에서도 보았었죠. 아, 옛날엔 떡가게들이 있었는데, 아, 오늘날엔 그런 떡가게들이 없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옛날엔 있다가 오늘날에 없는 거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옛날에는 없다가 오늘날에 새롭게 생긴 거. 송도를 예로 들면 예전에는 큰 도시, 국제도시가 없었지만 오늘날엔 새로 생겼잖아요. 자,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조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문제 12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미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미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중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어 시간에 마음을 담은 글 전달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마음을 담은 글을 짧게 써서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달한 후에 여러분들이 든 생각이나 그런 느낌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국어 5단원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사회 2단원의 세 번째 중단원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사회는 마무리되었고요. 수행평가 문제는 마지막 시간에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국어 6단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다음 시간은 수학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자기와 관련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전 문제 6번부터 15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4문제 모두 다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전 문제 6번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옳게 나타낸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신기하게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방향을 찾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찾는 거 이렇게 손을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과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해서 찾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게 바로 엄지는 전류, 그리고 휘감는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교재라든지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 친구들 편한 방식대로 사용을 하되 선생님과는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 도선이 여러 번 감겨 있는 형태를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 코일이 마치 막대자석처럼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그때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라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자,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여러 번 감겨 있는 코일에서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선, 이 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보기까지는요. 이 앞에 튀어나온 선이 아래쪽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과 5번은 이 튀어나온 선 부분의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까요? 자, 일단 이 앞으로 튀어나온 이 선 하나를 이 펜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직접 감아보는 거예요. 자,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류의 방향, 아래 방향으로 엄지를 일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코일 주변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휘감는 식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선은 앞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뒤로 휘감아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안쪽 부분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식의 자기장이 형성된 거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이 N극 그리고 자기력선이 들어오는 곳이 S극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4, 5번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튀어나온 선이 이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텐데요. 이 앞에 튀어나온 뒷부분, 이 안쪽으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그려주셔야 되고요. 이 경우에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두 일치한

하는 것은요, 보기 5번입니다.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같이 코일의 전지를 연결하고 A와 B 위치에 나침반을 놓았습니다. 자, 이때 스위치를 탁 닫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랬을 때 A와 B에서 나침반의 방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스위치를 닫는 순간 닫힌 회로가 되면서 전류가 흐를 건데요. 자, 이 부호를 보고 우리 친구들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긴 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요, 플러스 극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현재 이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쭉쭉쭉쭉 나와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도선에는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극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도 역시 앞에 튀어나온 이 선을 이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번 전류 방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두시고요. 이때 이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앞에 튀어나온 이 뒷부분인 코일 내부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이므로 N극이 되고요. 왼쪽이 S극이 될 겁니다. 이 옆에다가 나침반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나침반 속에 있는 이 자그마한 화살표들도 다 작은 자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빨간색이 N극이고 파란색이 S극인 자석이 여기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요. 다른 극끼리는 서로 당기죠. 따라서 N극은 N극과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자기력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놓이게 될 것이고요. 이쪽은 반대로 S극을 향하는 쪽으로 나침반의 N극이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침반이 향하는 곳을 쭉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배열이 될 겁니다. 따라서 A와 B 모두 빨간색 N극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 A와 막대 자석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에서는요, 이번에는 막대 자석 대신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 B를 놓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그림을 분리를 해서 우리 친구들은 보셔야 돼요. 자, 가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일단 막대 자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는 뭐가 형성될까요?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자,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 주위에도요, 뭐가 생겨요? 맞아요. 마치 막대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코일 자체가 마치 막대자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석과 자석이 나란히 놓여 있네요. 그렇다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거나 혹은 서로 다른 극끼리 가까이 있다면 서로 당기거나 하는 이러한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 자석이 없어요. 자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석 역할을 하고 B도 자석 역할을 해서 마치 자석과 자석을 갖다 놓은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이 서로 다른 극이라면 당기는 힘, 서로 같은 극이라면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될지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보시면요. 지금 자석은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무엇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긴 쪽이 플러스 극입니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죠?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 들어가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나오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위로 튀어나와 있는 이 선을 또 기준으로 똑같이 자기장 방향 찾아볼게요. 자, 엄지 방향을 전류 방향인 아래쪽으로 일치시키고요. 이것을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었을 때 결국 이 코일 내부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러한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되겠네요. 앗! N극과 N극, 서로 같은 극끼리 나란히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 사이에는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그렇죠. 싫어, 너 저리 가!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볼까요? 자, 지금 나는요, A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B방향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B는 이번에는 여기가 플러스극, 여기가 마이너스극이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전류가 앞으로 튀어나온 선 쪽으로 위로 올라가고요. 쭉쭉쭉쭉 감아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역시 자기장 방향 찾아볼게요. 자, 이 앞에 튀어나온 선이 이 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 엄지 방향으로 잡아준 다음에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선의 뒷부분인 이 코일 내부에는요, 이 내부를 관통하는 자기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여기가 자기력선이 나오는 곳이므로 N극일 거고요. 오른쪽이 바로 S극이 되겠죠. 아, 이 경우에도 역시 N극과 N극, 같은 극끼리 가까이 놓이게 되었네요. 자, 그럼 여기도 역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약간 낯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자기장 방향 찾는 걸 넘어서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해석하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자, 모두 해석을 해봤으니까 한번 보기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역, 가에서 A와 막대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아니요. 같은 극끼리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니은, 나에서 B의 기역 쪽은 S극이 뛴다? 맞아요. 오른쪽이 S극이었다. 우리 함께 찾아주었습니다. 디귿, 나에서 A와 B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역시나 이 경우에도 서로 가까운 부분이 같은 극으로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므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니은 디귿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자, 이 문제부터는 이제 전자기력, 즉 전기와 자기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힘의 방향을 찾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오른손을 가지고 찾아줄 건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헷갈리지 않도록 계속 통일해서 엄지가 전류, 그리고 네 손가락이 자기장인데, 이때 네 손가락은 쫙 수직이 되도록 펴줄 거고요. 그때 손바닥이 향하는 이 면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좀 빨리 찾는 방법 선생님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그림은 자석 S극과 N극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놓여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자석이 있습니다.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 놓인 겁니다. 우리 도선이 그냥 있을 때가 아니라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치 자석처럼요. 그러니까 이미 놓여있던 자석의 자기장과 이 도선 때문에 새롭게 생긴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도 본강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빠르게 오른손 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 전류 방향으로 위쪽으로 일치시켜 주시고요. 이네 손가락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쫙 펼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손바닥이 향하는 면이 어딘가요? 그쵸. 이 화면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이 그림으로 따지면 기역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 방향으로 이 도선은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자, 보기 기역 보시면 도선은 기역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면 더 강한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따라서 더 강한 자기장끼리의 상호작용으로 도선은 더큰 힘을 받게 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까요? 전류의 세기가 커져서 더 강한 자석의 역할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놓여 있는 자석이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게 되면 더큰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힘의 크기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입니다. 10번 볼게요. 그림은 말굽자석의 N극과 S극 사이에 도선 근해를 설치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근해에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이 도선 근해가 받는 힘의 방향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거 또 빠르게 오른손 적용해서 바로 힘의 방향 찾아줄게요. 자,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이 방향으로 엄지를 딱 일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 쪽 자기장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쫙 펼쳐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이니까 이렇게 네 손가락을 아래쪽으로 놓게 되면 됩니다. 자, 이때 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도 역시 이 화면 앞쪽으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이 그림상으로는 B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의 방향 찾는 거, 원리를 아는 거 물론 중요한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방향 찾는 거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오른손 적용해서 바로바로 찾는 연습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좌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사각도선이 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ABC 부분이 받는 힘의 방향 각각 찾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또 오른손 가지고 힘의 방향 바로 찾아보죠. 지금 현재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C 방향으로는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B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게 될 거고, A 부분은 반대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 먼저 찾아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손을 꺼내야겠죠? 자, C부터 한번 볼까요? C,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N에서 S극 쪽으로 쫙, 이렇게 내 손가락을 펼쳐줍니다. 자, 그러면 D귿자 모양이 되죠? 자, 이랬을 때내 손바닥이 향하는 이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C는 아래쪽으로 눌리는 힘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A부터 볼까요? 자,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으로 튀어나온 방향으로 엄지를 가리키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N에서 S극 좀 힘듭니다. 자, 이렇게 내 손가락을 N에서 S극 방향으로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선생님의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요? 네, 위쪽이죠. 따라서 이번엔 힘의 방향 위쪽이 됩니다. C와 A가요,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인데 전류의 방향 하나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의 방향이 정반대가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들리고 오른쪽은 물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뺑글하고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동기의 원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AC 방향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찾아줬는데요. 자, B 방향은 그럼 뭘까요? 자, B 방향에서는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자, 왜일까요? 네,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나란하면 힘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 찾는 거, 우리 계속해서 엄지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찾아줬잖아요. 자, 그럼 한번 일치시켜 볼까요? 자, B 방향에서 전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엄지를 왼쪽으로 향하게 둡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는요, 자기장이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이 자기장의 방향과 얘가 생긴 이 방향은요,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네, 되셨죠? 자, 그래서 A는 위, C는 아래, B는 힘을 받지 않음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12번입니다. 그림은 네오디뮴 자석과 에나멜 선으로 만든 코일을 이용한 간이 정동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었던 전동기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간이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좀 간단하게 내가 만든 전동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방금처럼 자석이고요. 그리고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전지 꽂아줬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면 지금 그림으로 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코일은 이렇게 흐를 것이고 반대쪽 코일은 전류가 반대로 흐르죠. 자, 마찬가지로 자석은 그대로인데 전류의 방향이 양쪽이 반대이기 때문에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서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 준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되셨죠? 자, 그럼 기억.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힘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코일이 회전할 수 있는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코일 아래 자석의 극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면 자기장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효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힘의 방향이 바뀌어서 코일의 회전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디귿,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 이게 첫 번째 자기장이죠. 그리고 원래 자석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장. 두 번째 자기장. 이첫 번째 자기장과 두 번째 자기장의 상호작용 때문에 힘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코일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까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장치된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A 방향 그리고 B 방향 중에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일에 각각 오른쪽과 왼쪽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를 찾아주시면 회전 방향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엄지 전류 들어가는 방향 꽂아주시고, N에서 S극 쪽으로 내 손가락 펼쳐줍니다. 손바닥이 향하는 위쪽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요. 반대로 이쪽은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 방향 꽂아주시고, N에서 S극 쪽으로 내 손가락 펼쳐주시면,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므로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 됩니다. 오른쪽이 들리고요, 왼쪽이 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렇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요렇게 돌아가는 요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A입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방향까지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가늘게 자른 알루미늄 포일의 양 끝을 전지에 연결을 하고요. 말복자석을 설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포일은요,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극이고,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극이기 때문에 현재 전류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즉, 이 알루미늄 포일 주변으로 또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힘의 방향 때문에 이 포일이 뭔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스위치를 닫아서 알루미늄 포일의 전류가 흐르게 될때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이는 방향, 즉 힘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힘의 방향 찾는 거 오른손 또 꺼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 방향 일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내 손가락을 펼쳐 주시면요. 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은 위쪽입니다. 그쵸? 따라서 A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딱 스위치를 탁 닫으면요. 이 포일이 들썩 하고 위로 들려 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뭐 가상실험이나 학교에서 실험으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5번 문제 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과 자석 사이에 힘이 발생하죠.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힘을 이용하는 예시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즉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힘을 받아서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즉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다르게 해석하면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지 않는 예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딱 하나 있죠. 뭐죠? 바로 전구입니다. 전구는요, 전류를 흘려보내서 빛을 발생시킵니다. 즉,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요, 고난도 탐구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그림 가는 직선 도선 위에 나침반을 놓은 것, 그리고 나는 직선 도선 아래에 나침반을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선이 하나 있으면 여기 앞쪽에 나침반을 놓은 거 하나, 그리고 뒤쪽에 놓은 거 하나,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가나 도선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합니다. 둘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나침반 바늘의 방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줌으로써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이게 도선입니다. 전류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엄지 방향을 위쪽으로 이렇게 일치시켜 주고요. 이 주변으로는요,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의 아래쪽에 놓여 있는 것은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요. 돌아서 나왔을 때는요, 이 앞에 놓인 부분에서는 반대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서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도선의 뒤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을 가리키면 되시고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면 됩니다. 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 순서대로 찾아주시면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장 찾는 방법 연습해 보았어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A의 나침반을 놓고 코일의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나침반의 N극과 S극의 방향을 알려주고 지구 자기장은 무시한다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딱 겉으로 보면요. 그냥 간단해 보이는데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류의 방향도 안 알려졌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침반 하나만 보고서 이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그것도 B와 C 부분에서의 자기장 방향을 더 구체화해서 다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한번 단계별로 찾아가 보죠. 자,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는 이 나침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나침반이 이렇게 놓였다라는 거거든요. 자, 보니까 지금 N극이 왼쪽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코일이 만든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N극이 나오고 그리고 돌아서 B를 지나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코일이 만들어낸 자석은요, 마치 왼쪽이 N극이고요, 오른쪽이 S극인 자석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 부분은 어떨까요? 자, 우리가 보통 막대자석 내부에는 자기력선을 그리지 않아서 이 내부의 자기장 방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막대자석도요, 내부에 자기장 있고요. 코일도 마찬가지로 내부에도 사실 자기장 계속 형성이 됩니다. 자기력선은 끊이지 않는 폐쇄의 곡선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온 대로 그대로 쭉 이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B는 오른쪽, C는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자석이 형성이 되려면 전류는 기역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요? 니은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요? 자, 이것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되죠. 조금 어렵죠? 자, 지금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이 부분을 도선이라고 두고요. 자, 이쪽이 N극으로 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쵸. 지금 이 앞에 튀어나온 부분의 안쪽, 즉, 코일 안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야 되므로 전류는 지금 자연스럽게 엄지는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즉,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흘러야지 이러한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될 거예요.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위쪽인 기역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요. 이제 모두 찾을 거다 찾았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기역.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요. 기역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B와 C에서의 자기장의 방향도 모두 찾아주었거든요. B는 오른쪽, C는 왼쪽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귿. 코일 안에 C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나침반만을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요. A처럼 똑같이 그쵸. 왼쪽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이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즉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었잖아요. 따라서 같은 왼쪽을 가리킬 것이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입니다. 그래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스위치를 닫아서 알루미늄 막대에 전류가 흐르게 했더니 이 알루미늄 막대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 왜일까요? 맞아요. 전자기력.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지금 전류는 플러스극이 이쪽입니다. 쭉 따라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극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극은 이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인 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 쪽 자기장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펴주시게 되면요. 이 손바닥이 향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 알루미늄 방이 힘을 받아서 또르르르르 굴러가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스위치를 닫으면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맞는 보기고요. 자, 니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것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인데요. 저항에 연결된 집게를 A 쪽으로 더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여기 있는데 더 A 쪽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즉, 이 저항의 길이가 더 짧아졌다는 거거든요. 저항의 길이가 짧아지면 전체 저항의 크기는 당연히 더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비례해서 더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류의 크기가 더 강해졌으므로 받는 힘의 크기도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 자석의 극을 만약에 반대로 바꾸게 되면요, 막대의 움직임도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만 반대로 바뀌게 됐죠. 세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자석 사이에 놓인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사각형 코일로 만든 전동기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 나에서 받는 힘의 방향, 그리고 회전 방향 찾는 거, 우리 앞에서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요.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전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부분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 꽂아주시고, N극에서 S극 펼쳐주시면 아래쪽 D극으로 힘을 받겠네요. 그러면 정반대편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류는 나오고요. N에서 S극 펼쳐주시면 이번에 위쪽 기역 방향으로 힘을 받겠네요. 왼쪽이 들리고 오른쪽이 눌리니까 A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그리고 A 방향인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동기 뭐 힘을 받는 방향, 회전하는 방향 찾는 거는 우리 친구들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이 7단원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오늘 201강입니다. 월요일 날이고요. 201강, 그러니까 느낌이 좀 새롭네요. 그래서 첫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또 최선을 또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부여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있으면요. 뭐든지 좀 프레쉬해지고, 뭔가 좀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자, 이런 근거들을 좀 찾으셔서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면 어떨까, 현명치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관계부사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리를 이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원리에 따른 규칙 정리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복잡하되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도 공부할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관계부사와 관련된 룰 두 가지,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고요. 마무리는 퀴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생략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관계부사는 조건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이 두 번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저희 하도록 하고요. 관계부사는 조건 없이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일단 받아들여 봅시다. 관계부사는 없어져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지금 선행사도 있고 관계부사도 있는 그런 문장일 거예요. 자, 지난주에 보셨던 예문 똑같은 예문이기 때문에 예문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부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This is the place I hid a key. 이렇게 해서 관계부사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문은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저에게 수업을 오랫동안 들으셨으니까 어떤 질문을 제게 던지셔야 돼요. 선생님, 왜 이게 생략될 수 있나요? 그것도 이유와 근거가 혹시 있다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관계부사는 왜 생략이 가능할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어떤 정보로부터 단서를 얻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자, 명사절 중에서도 뭐가 생략 가능했죠? 목적어절. 관계 대명사에서도 뭐가 생략 가능했죠? 목적, 격이 생략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들 여러분께 이미 앞쪽에서 제가 드렸어요. I think he's smart 라고 했을 때 대생략된 것이고요. Do you have some money I can borrow? 자, 다시 한번 Do you have some money I can borrow? 자,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내지 대시 생략됐다라고 하는 사실 알려드렸고, 이 예문은 꼭 여러분들께 암기를 하시도록 제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미국에,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에서는 강을 하나 건너면, 제가 살던 윈저에서 강을 건너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이제 가끔 가게 됩니다. 기름값도 훨씬 싸고, 그 다음에 캐나다

회사는 세금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사면 15% 세금을 내야 되는데, 1불짜리를 사면 1불 15센트를 내야 돼요. 근데 미시간에 가면, 자, 1불 6센트만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운동화만 하나 사와도 제겐 이득인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미국에 꼭 가서 이제 쇼핑을 해서 기름도 가득 넣고, 자, 기름값도 미국이 훨씬 싸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 날, 미국에 이제 기름 넣으러 갔다 주유소에서, 제가 기름을 이렇게 다 넣고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더니 이 말을 하더라고요. Do you have some money I can borrow, man?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관계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구나 라는 생각은 그 당시엔 못했고요. 그래서 돈을 일부 제가 주고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아찔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예문으로 알려드리면서 꼭 외워두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Do you have some money I can borrow? 이런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부사는 왜 도대체 관계부사도 목적격이란 말이냐? 이런 질문을 제게 던지셔야 되고요. 관계대명사는 일부 목적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설득을 드릴 건데요. 관계부사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한 단어로 줄인 거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그때는 무슨 격을 써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치사 이하의 명사를 쓰면, 그건 격이 뭐죠? 이런 질문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전치사 이하에는 따로 격이 없고요. 주어 자리에다 쓰는 아이를 데려다 쓸 수는 없어요. With. 자, with I라고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는 안 쓴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치사 이하에는 무슨 격을 쓴다? With me, for me, to me. 이렇게 전치사 이하의 명사를 쓸 때는 목적격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는 아니지만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문법 수업 들으시면 얘는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러면 전치사가 가해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납득되셨죠? 그래서 요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깔끔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 전치사 이하에는 전치격이라고 하는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적격을 데려다가 전치사 이하에 쓰는구나.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가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함께 생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는요, 일관성이 있어요. 얘네들도, 아, 자존심이 있죠. 명사절에서도 목적격,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에서도 목적격,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일종의 전치사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자, 외우지 않아도 논리적 일관성이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This is the place I hid a key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관계사가 생략되는 거는 목적격 관계사니까 그렇다 손 칩시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앞에 선행사가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면 예문이 어떻게 될까요? This is where I hid a ke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선행사 생략은 관계대명사에서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 선생님, 선행사가 왜 생략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여러분들. 또 던지셔야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설득을 좀 드려볼게요.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요, 생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유는요, 추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예를 들자면요,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앞에 어떤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 명사가 뭐라는 점은 명확하게 알아요? 걔가 사물명사다라고 하는 점까지는 알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략하게 되면
사물명사의 범위

범위가 어때요?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생략을 했으면 생략한 상태에서도 뭔가 아무런 해석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게 생략이 됐을 때는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생략을 할 수가 없다가 결론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납득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관계부사는 어때요? 관계부사의 선행사는요, 아주 범위가 적어요.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거의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추정도 가능하고, 그럼 추정이 가능하니까 생략하는 거지. 아니, 아무 때나 막 생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관계사와, 자, 죄송합니다. 선행사와 관계사가 둘다 존재하는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관계사, 관계부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선행사가 앞쪽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This is where 앞에 생략된 거는요, 모르시면 the place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hid a key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좀 넘어갈게요. 선생님,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것과 관계 부사가 생략된 것은 구별을 어떻게 할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은 어때요? Do you have some money? I can borrow. 완전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이죠. 목적격 생략일 때는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건 어때요? 관계 부사가 생략됐을 땐 당연히 이하가 완전 문장이니까. 자, 뒤쪽에 완전 문장이 오고 선행사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시고, 뒤쪽에 불완전 문장,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관계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자, 그렇다면 이 예문은 어떨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했던 예문이니까. 자, when이 생략되어서 Saturday is the only day I can relax.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aturday is when I can relax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앞쪽에 선행사를 복원해서 내가 쉴수 있는, 자, Saturday is the time 혹은 the day.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only 정도의 단어까지 집어넣으실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거를 복원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 문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리는 데는 전혀 그거는 지장이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I don't know the reason why she called me. 에서 why 생략하고 I don't know the reason she called me. 혹은 I don't know why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얘는 어때요? 빨간색 보이시죠? I remember the way. 나는 방법을 기억한다. 어떤 방법이에요?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했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How는 관계부사가 생략되거나 선행사가 생략되는 두 가지 케이스는 가능한데 둘다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는 how에밖에 없어요. 나머지 관계사들은 생략이 없이 둘다 쓰는 거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how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략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선행사 생략이나 관계부사 생략은 when, where, why, how가 다 같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1번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계부사 중에서 앞에 선행사가 생략됐어요. 다시 관계부사절은 형용사절인데 그 앞에 선행사가 생략됐습니다. 선행사는 거의 추정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는 일반 의문부사절하고 구조하고 위치까지 똑같아요. 왜? 선행사가 생략됐으니까 얘가 명사절

0: 있는지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숨겼던 장소입니다. 토요일은 내가 언제 쉴수 있는지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관계부사. 그런데, 자, 나는요, 왜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말 되죠? 자, 그러면 의문부사. 그 여자가 나에게 전화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 되죠? 그러니까 이건 둘다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질문에 대답했던 방식이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기억한다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쫄 필요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선행사가 생략됐대. 그러면 그 죄가 명사절절에 나오는데 그게 의문사인지 아니면 의문부사인지 관계부사인지 내가 어떻게 구분하지? 이런 긴장하실 거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러시면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웬이 이끄는 절이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다 배웠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웬절이 명사 자리에서 사용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의문부사로 보고 언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의문사 절이에요. 근데 웬절이 선행사를 두고 나왔다라고 하면 관계부사가 되는 거고요. 이때는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해석이 없기 때문에 뭐뭐하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사절 자리에서 쓰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부사절 자리에서 when도 무지하게 많이 봤죠? 여태까지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부사자리에서 만약에 사용이 되게 되면 그때는 뭐뭐할 때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직접 예문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I wonder. 나는 궁금해한다. 그러면 뭐뭐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외에는 해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When I can see you again. 내가 언제 당신을 다시 보게 될지를 궁금해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요거는 언제라는 해석도 있고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의문부사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어때요? 반복되는 예문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쉴수 있는 유일한 날이 되겠습니다. 왜는 해석이 따로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When I was in school. 내가 학교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녔었을 때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일단 위치가 어디예요?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콤마로 끊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사절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때가 언제예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좋아했었다고요. 자, 무엇을요? 역사 과목을 내가 사랑했었다. 자,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When I was in school, I loved histor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마무리도 될까요? 네. 자, 그러시면 퀴즈로 가겠습니다.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생략돼야 되는 건 누구? How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관계부사 where 앞에 생략된 선행사. 장소겠죠? The place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선행사가 장소 이하의 불완전 문장. 여기가 포인트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장소면 사물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관계 부사와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 저랑 꼼꼼하게 정리를 다해 보셨어요. 자, 오늘도 집중해서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지식이 좀 쌓여가면서 여러분들 자신감도 좀 쌓여가고, 자, 그 다음에 의욕도 좀더좀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1: Bali,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 중, 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포지텐트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안전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허니택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에서 표현들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들이란 어떤 걸 우리가 표현들이라고 하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 외부라는 말, 외관이라는 말, 이 표현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겉모습은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거지 본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물어갈 거냐 그랬더니 주어가 상대방이 주어인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물어가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몰랐고요. 알 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잘못은 누가 하는 겁니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는 말은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서 자기가 잘못하고서 야, 너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랄지 전득자는 청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자조출자가 되는데 강행법 위반 등으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행위가 무효래.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현들의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들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이랬네요. 쪽에 보면 대리권이 없는데 수여,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요. 누가요? 본인이. 그러면 너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알았대요.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이거죠. 전체를 올려놓고 보면 이런 소리인데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본인이 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가 을이 나의 대리냐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하도록 지금 누가 만든 겁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 판례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그 헬스클럽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헬스클럽 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본사, 지사, 즉

대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간판부터 내려야 되는데 간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고객을 모집한 거예요. 자, 그걸 본사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 잘못입니까? 본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그걸 방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더라. 이걸 125조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직접 얘한테 직접 전화를 했건 명시적 아니면 방조를 했건 묵시적 어떻게든지 간에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는 누가 책임을 물어가는 겁니까? 주어는 상대방이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의해야 된다? 서원이면서 무후과실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 대리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무슨 명해야 되냐면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의료병에 가가지고 나 갑의 대리냐 이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대리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현명을 해야 하고요. 행위 자체는 유효여야 하고요. 그리고 표시 범위 내에 이렇습니다. 표시 범위 내에. 이게 지금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잖아요. 125조, 126조, 129조. 126조 표현대리라는 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어. 자,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걸 넘어섰다면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125조의 표현대리는 여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25조의 표현대리 자, 시작 현명유효 네 이럽니다. 한 번만 더요. 현명유효 네 현장 가셔서 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출제가 되면 머릿속에서 현명유효 네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해야 한다. 행위는 유효해야 된다. 표시 범위 내야 된다. 현명 유효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 코드가 하나 있는데, 무기따 그랬거든요. 이것도 여기에만 한정돼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전체 민법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과 무시적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꽃등심에다가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 좋아요. 자, 먹으러 갑시다. 명시적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묵시적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삼겹살에 자 소주 한잔 하시죠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먹어요라고 하진 않았으나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겁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거지. 이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현장 가셔서 묵자란 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있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이제 125조 표현들이 정리해 볼까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125조 표현들이 보이면 현명유연에 현명유효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범위 내야 된다. 그래서 125조 표시를 했는데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매매를 했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6조가 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129조는 이제 소멸인데요. 소멸. 그런데 또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넘은이라는 말이 보이면 126조가 적용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 대리권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대. 그리고 그 행위가 자 현명유효네 내야 됩니다. 자 이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서원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더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본인과 표현대리인과의 관계 이랬는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할 때, 이때는 그 행위가 유효가 되어야 책임을 물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과 표현들의 사이는 자, 유효인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표현들이는 무권들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5조의 표현대리는 의무대리는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수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대리서만 쓰는 말이지 법정대리는 수여란 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대리는 125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문인데요. 자, 너문 126조는 의무대리, 법정대리 다 됩니다. 대출의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를 했다.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요. 법정대리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법정대리는 1차가 친권자이고 직접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2차가 후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이라는 말은 이모고 뭐 삼촌이 되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 그런데 이모고 뭐 삼촌이면 조카잖아요. 조카 재산은 자, 돌볼 권한이 있습니다.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그런데 조카 재산을 자,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친족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카 재산을 처분해 버렸대 넘어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29조 소멸. 자, 이모대리 됩니다. 법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됐습니다. 얘가 성년자가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했다? 그러니까 적용되더라. 그러면 결론. 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만 법정대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6조.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너문입니다. 포인트가 너문. 대리인이 그 권한을 법률에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 보고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너문이라는 말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넘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은 표현대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권 하나는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 행위를 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이 예를 들어서 자, 을에게 일을 맡겨요. 그래서 자, 맡길 때 위임장을 적어줄 건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자,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다 이거예요. 위임장을. 그래서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을이 가지고 온 위임장을 봤더니 이 토지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 그 위임장을 갖고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너왜 그런 위임장을 적어줬는데 너 책임져?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권한을 넘는 표현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125조의 표현들이건, 126조의 표현들이건, 129조의 표현들이건, 아무튼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126조 표현대리는 너문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기본 대리권이 되겠습니다. 기본 대리권. 다시 기본 대리권조차도 없대요. 그러면 너문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 과연 본인이 이 표현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과연 기본 대리권을 준 거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는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도 회사 입사할 건데요. 자, 신원 본인 좀 써주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 떼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이게 이승현 선생이 나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거거든? 이게 자기 아파트 대신 매매하라는 대리권을 준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가요, 다른 서류랑 만났을 때는 힘을 발휘하는데 딱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한 통을 떼준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 준게 아니다. 근데 말이죠. 인장은 다릅니다. 여기는 달라요. 인감증명서는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위조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왔는데, 인장은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저도 제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계신 분에게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감도장 어딘가 좀 소중한 데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사실상 보관이랬거든요. 사실상 보관 가지고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기본 대리권 준게 아니죠, 이게. 자, 그런데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어때요? 아하, 사장님이 자 밖으로 외근을 나가시면서 비서에게 인감도장을 주면서 있잖아. 1시간 후에 자 대출 서류가 올 거거든.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넘어 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인감도장을 줬다면 기본 대리권 준게 맞다. 여기는 과연 이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사실행위 그랬는데, 우리가 103조에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투자 권유 할 수도 없고요. 강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장해 줄게.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강행법 위반인데,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한테, 그 주식회사, 자, 저 직원한테 거기 자 투자 권유하라는 그 대리권을 줄 리가 없죠. 강행법 위반인데. 그래서 투자 권유 같은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자 그래서 사기 안 돼. 즉 여러분들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 사기 이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랬거든요.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는 판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부부 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요, 반대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 거래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아파트 매매할 때그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여도 아내 되신 분이 온다니까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럼 뭐라고요? 우리 집 아저씨 출근했다고 자랑하면, 자기랑 하면 된다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권한밖에 없냐면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는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인 경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을 시험에 낼 리가 절대로 없으니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부부 그 아파트를 매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면 자 각설하고 문제 풉시다. 현장 가셔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딱 뜨잖아요. 끝 문장은 있답니다. 부탁드릴게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유효를 무효로, 무효를 유효로, 있다 없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보이면 땅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떡하라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보였다. 그만 읽으시고 끝으로 가서 있다,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 동종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준게 말이죠. 자,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줬다. 근데 가서 사법행위를 했대요. 매매. 그러니까 사법이면 민법 아닙니까? 민법? 자, 공법 대리권을 줬는데 민법을 해버렸대. 그러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공법하고 민법은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공법은? 2차 과목이고.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이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자, 이것도, 기본 대리권으로 보고, 126조의 표현들이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129조의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여기는 다른 게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여기는 소멸만 시험에 나옵니다. 소멸.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125조의 표현들이는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들이

보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 너 책임져? 그래서 현명유연해. 이것만 딱 묶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126조의 표현대리는 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물려면 기본대리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기본대리권 하나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여부만 이게 출제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는 129조의 표현대리는 소멸 아닙니까? 소멸. 그래서 여기는 소멸만 출제가 된다. 소멸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의 무과실은 이게 125조가 됐건 126조가 됐건 129조가 됐건 그리고 우리 민법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요즘 유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전 같으면, 이것만 먼저 해볼까요? 129조의 표현대리, 가로 열고,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가로 닫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유행이 따라가고 있냐면, 그냥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조가 뭔지, 126조가 뭔지, 129조가 뭔지, 이세 가지 법조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제3자는 전부 다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갑이 을에게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 이게 그 유명한 집사 판례인데, 그마을 시골에 이분이 집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한 30년 동안 그 집안 일을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은행에서 그냥, 집사가 왔나 보다. 그냥 업무를 처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렸다. 그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대출의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멸됐대. 잘렸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사를 잘랐거든.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자,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돈 주면 안 된다. 라고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대출을 받아버렸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상태는 이렇습니다. 선이 무과실. 뭐, 선생님, 뭐, 개념이 쓰질 않는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사장이고요. 앞에 계신 분이 제 직원인데 한 3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래처를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는 게 이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해고,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내가 사정이 이래서 이 직원을 해고를 했거든. 이라고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해고를 한 후에 속상해서 제가 술한잔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이에 이 직원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수금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도 잘못했지만 그 거래처하고 사장하고 관계에서는 사장 잘못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왜 전화 안 해줬냐는 거지. 그러니까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게 129조의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자체가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 소멸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멸입니다. 이게 소멸.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인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대리권이 없다. 이게 소멸이라니까요.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이라는 말, 이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봐보세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뭘 넘습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무슨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멸이란 말 그것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반드시 현명. 자 무슨 말이죠? 현명이라는 게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125조 건, 126조 건, 129조 건, 또 뭐 협의의 무권 대리건 아무튼 뒤에 대리라는 말을 붙이려면 현명이라는 말을 꼭 같이 넣어줘야 되더라. 이거. 현명. 자 그리고 3번에 대리권 소멸 전 행위를 했어야 된다. 지금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 대리권 소멸 후 팬들이 봐보세요. 소멸 후야. 후. 그러면 법조문을 해봅시다. 129조가 되겠죠. 자 권한을 넘은 그러면 이건 126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아무튼 넘었다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넘은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시 125조 플러스 126 이렇게 되고요. 129 플러스 126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126조가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이거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범위는 임유대리 자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법정대리 자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범위를 살펴보면 자 125조는 어때요? 자 공부를 했으니 대리권 수요 표시죠. 그래서 자 임유대리 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125조 표현대리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 아닙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수여 줬다고 표시. 그러니까 임의대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대리 안 되는 거고요. 126조 표현대리. 자, 넘었대요.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법정대리 다 됩니다. 그리고 129조도 마찬가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이 돼요. 둘 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성년자가 있다. 부모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년자가 됐대요. 그러면 더 이상 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법정 대리는 1차가요. 자 친권자고요. 자 2차가 자 후견인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친권자는 누구야? 그랬더니 부모를 의미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후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모 고모 삼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친권자가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면 내 자식이니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두 명인데요. 그 하나가 고등학생이고 하나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 보면 그 얘들 그 통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모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정 금액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자기 차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 자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후견인은 뭐냐면, 자, 꼬맹이가 있는데, 그러니 버리지면 안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이모, 고모, 삼촌 중에 한 분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1차가 친권자고요. 2차가 후견인입니다. 차이점은 후견인으로 했다는 말은 이모, 고모, 삼촌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카 재산인 거예요. 이거 조카 재산. 그래서 조카를 뒤에서 이렇게 돌봐줄 권한은 있지만 조카 재산을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걸 받지 않고 홀라당 팔아버렸다면, 자,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으니 꼭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중졸 검정고시 과학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들이 출제가 되는지 큰틀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 강의 포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생명과학 파트에서는요, 생물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광합성, 기관계, 유전 관련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핵심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구과학 파트에서는요, 광물의 특성 및 지구계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 더불어서 암석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별의 등급을 통한 별까지 거리와 같은, 자, 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번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요, 생물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분류는요, 자, 종속 과목 강문계와 같은 여러 개의 분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이 가장 작은 분류 단위고요, 개가 가장 큰 범주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분류 단계를 보시면서 이 개는 다시 다섯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생물의 5개 분류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이 같은 모습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같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예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짝꿍 지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쪽에 원핵 생물계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어떤 생물들이 포함되는지 여러분들은 매칭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것들은 폐렴균, 대장균, 남세균과 같은 세균들이 바로 이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어떤 계와도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여기는 핵이 없다는 겁니다. 핵이 없다는 것을 핵막이 없다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구나, 세균들이 속하는구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생물계들은 핵이 있느냐? 핵이 있는 진핵 생물로서요. 자, 원생 생물계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서 이 원생 생물계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게 되죠. 자,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들도 있고요. 광합성이 가능하지 않은 생물들도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다세포 생물들도 있죠.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요, 원생 생물계입니다. 이런 원생 생물계를 지나서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있게 되는데요.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예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식물계에서 이끼가 식물계에 속한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서 장미, 소나무, 민들레 모두 다 식물계에 속합니다. 자, 균계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균계는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생물들을 이야기하고요. 곰팡이나 버섯이나 효모가 이 균계에 속하는 거죠.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계에 오는 호랑이, 뭐 오징어, 새, 붕어들이요. 이 동물계에 속한다라는 걸 보시면서 생물의 분류에서 이 5개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의 각각의 식의 형태를 보시면서 이것들이 빈칸이 뚫려 있을 때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광합성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까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빛, 에너지,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양분,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포도당 같은 양분과 함께 산소가 만들어진 이 과정이 광합성이고, 지금 괄호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합성은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그 위치까지 체크하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은 생물이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 대한 식은 이 광합성과 반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도당과 산소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 이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 에너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호흡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흡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죠.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빛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 바로요, 호흡이다라고 해서 이 광합성과 호흡은 둘을 비교하는 연습들까지 해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합성과 호흡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메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생물의 구성 단계 및 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과 동물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단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들이죠.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생물체가 되니 이게 바로 개체가 되는 거죠. 그때 그 개체들 중에서 동물들만 한번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에서 기관계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의 특징이죠. 자, 기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관계라는 건 비슷한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식물에는 없는 단계입니다. 식물에는 없고요. 동물에만 있는 단계로서 동물의 기관계로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습니다. 각각 다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각각 다 따로따로 물어볼 때 아주 지엽적인 것들까지 물어보진 않더라도 거기에 어떤 기관들이 해당하는지 이 해당하는 기관을 짝꿍짓는 것은 충분히 물어보고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소화계라는 것은 영양소를 잘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것을 소화계라고 이야기하며, 이 소화계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간, 이자, 쓸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화계에 속한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계요.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 등의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운반해주는 운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요, 자, 순환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심장, 혈관, 혈액과 같은 것들이 이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계 볼까요? 호흡계는 기체 교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으로써 코, 기관, 기관지, 폐와 같은 것들, 폐포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호흡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배설계요. 배설계는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노폐물을 버리는 것과 관련된 것을 배설계라고 보시면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와 같은 기관들이 나오면 배설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기관계들에 대한 예시 함께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기관계들은 독립적이지 않고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합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의 구성 단계 및 기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자극과 반응 파트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감각기관은 총 다섯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부터 시작해서 귀, 혀, 코, 피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감각기관은 눈은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귀는 듣는 청각뿐만 아니라 평형감각과 함께 압력조절까지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혀의 경우는 미각, 코의 경우는 후각, 그리고 피부의 경우는 촉감에서 피부감각들을 생각하시고요. 이 눈과 귀에 관련된 것들 굉장히 그림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림들을 보시면, 눈 그림을 보시면서

뭐 수정체는 어디 있고 유리체는 어디 있고 막막은 어디 있는지 귀를 보면서 어디가 고막이고 어디가 귓속뼈고 또 어디가 평형감각을 조절하는 것인지 이렇게 명칭과 함께 기능들을 몇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그림들을 체크하는 연습들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 변화를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면 그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극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요, 신경계입니다. 자극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판단,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전달해주는 것도요, 신경계가 되겠죠. 그때 그런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 세포로서 이 같은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뉴런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뉴런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죠. 감각 뉴런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감각 뉴런이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면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연합 뉴런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운동 뉴런이죠. 따라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에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런 뉴런들을 우리는요, 이용해서 신경계들에 대한 큰 덩어리를 나눌 수 있어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으니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뇌와 척수입니다.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 뭐라고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뇌와 척수이고요.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신경들이다.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에서 뇌는 또다시 뭐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와 같이 구분되죠. 각각의 뇌에 대해서 명칭들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뇌와 척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게 되는데요.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대뇌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무의식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때 이 무조건 반사,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관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뇌 이외의 것들, 척수가 관여한다든가 혹은 연수가 관여한다든가 혹은 중간뇌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요. 척수가 관여하는 무릎 반사, 그리고 연수가 관여하는 하품 재채기, 중간뇌가 관여하는 동공 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는 표현들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관계없는 반응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데도 관여하는 건데요. 이런 호르몬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인슐린과 티록신입니다. 인슐린은요, 혈당량을 낮추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으로서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요,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 자, 티록신도 하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록신이라는 것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어디서? 갑상샘에서 분비가 된다는 어디서 분비가 되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 체크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자극과 반응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포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에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의 세포가 한번 분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단 두 개의 딸 세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체세포 분열은요, 한번 분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염색체가 하나, 두개 있을 때딸 세포도 여전히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고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한번 분열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생식세포 분열 볼까요? 생식세포 분열은요, 감수 분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수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기 때문에 감수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감수분열, 생식세포분열의 특징은요,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연속 두 번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 분열에 두 개 만들어지니까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염색체수가 한 번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건 첫 번째 분열, 하나가 두 개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염색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세포 분열과 달리요, 자, 여기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가 염색체라는 건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 둘이 붙어서 형성된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 전기 때 형성된다는 이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체세포 분열은 한 번 분열해서 두 개의 딸세포, 생세포 분열은 두 번 연속 분열하면서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두 개였던 염색체가 한으로 줄어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유전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맨델의 유전에 대한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맨델의 유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유전으로도 유전자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원리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둥근 난도와 주름진 난도를 교배시켜 봅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이 지금 동일하죠. 대문자 R로만 이루어졌고요. 소문자 R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순종교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순종의 대립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들을 교배했을 때, 자, 갖고 있는 건 대문자 R밖에 없기 때문에 대문자 R 하나를 자손에게 줄게 될 겁니다. 소문자 R밖에 없기 때문에 소문자 R을요, 자손에게 주게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쌍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고, 자, 여기선 대문자 R을, 여기선 소문자 R을 주게 되면 잡종 1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둘의 구성이 다른 것을 잡종이라고 하고, 이 잡종 1대는요, 둥글다와 주름지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게 되죠. 그때 둥글다와 주름지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얘는요, 둥근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은 뭐요? 둥글다와 주름지다 모두 갖고 있다고 해서 일부는 둥글고 일부는 주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제만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잡종일대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의 특징만 나타내게 되고요. 나타나는 특징을 우성이라고 합니다. 둥근 것이 나타났으니까 둥근 것이 우성이 되겠죠. 우성 형질만 나타나게 되고, 아, 둥근 것이 주름진 것에 의해서 우성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분리법칙에 따라서 유전자쌍은 항상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분리될 때 들어갈 순간 대문자 R밖에 없으니까 대문자 R만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이 자손을 만들 때는요, 생식세포 안에는 대문자 R 혹은요, 소문자 R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 모두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전자형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유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지구과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에서는요, 자, 직권, 기권, 수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교과 속에서는요, 자, 학년별로요, 직권, 기권, 수권에 대해서 각각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부터 봅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각각에 대해서 명칭들을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각은 가장 겉부분으로서, 지각은 다시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륙 지각이고요, 이것이 해양 지각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 무엇이냐면 멘틀이고요. 멘틀은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죠. 자, 외핵은요,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부분이고요. 내핵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서 온도와 압력, 밀도가 가장 큰 부분이 내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의 층상구조 볼까요? 기권의 층상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통해서 내

4개의 층상구조로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씩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대류현상이 있고요. 오존층이 있고요.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대류현상은 있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크게 변해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들었을 때 기억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컷의 층상구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컷의 층상구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혼합층은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혼합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혼합해주는 것은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깊이가 되면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 발생하니 이게 바로 수온약층입니다. 수온약층은 점점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이유는 태양에너지가 도달하는 것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느 깊이부터는 태양에너지가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어차피 도달하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이것도 알아두세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명칭들과 함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리고 왜 온도 변화가 없는지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권의 층상구조고 기권, 직권, 수권의 층상구조는 회차별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암석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광물의 특성들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뭐 조은색이라든가 겉보기색, 굳기 비교, 염산 반응, 자성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암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형성된 것으로서 화강암이나 현무암이 나오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화성암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갈이 주성분인 여암, 모래가 주성분인 사암, 석회물질이 주성분인 석회암 같은 퇴적암에 대한 특징들과 함께 명칭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변성암이라는 것은 암석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 성질이 변한 것을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하는데요. 편마암과 대리암이 있고요. 이 변성암의 특징, 엽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서 엽리라는 수직 압력과 수직 방향의 줄무늬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줄무늬와 함께요. 퇴적암의 특징, 층리라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층리는 퇴적암의 줄무늬, 엽리는요, 변성암의 줄무늬하면서 각각의 줄무늬에 대한 명칭들을 기억하십니다. 퇴적암의 경우는 층리 이외에 무엇도 있다? 화석이라는 특징도 있다는 것들 보시면서 실제로 나오는 암석들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각각의 암석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매칭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도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지구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스스로 돌기도 하고요. 태양 주변을 돌기도 합니다. 그때 스스로 도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고요. 지구 자전에 의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요. 천체의 일주 운동입니다. 천체의 일주 운동이라는 것은 태양, 달, 별과 같은 것들이 어디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인 것이고요.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이나 태양의 연주 운동이 있습니다. 연주 운동이라는 것은 1년을 주기로 운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이외에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의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무엇이다?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전에 의한 현상, 공전에 의한 현상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지구의 운동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구의 운동 이외에 달의 움직임들도 기억하시면서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것들 있죠. 삭, 상현, 망, 하현에 대한 것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태양계 행성입니다.
태양계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행성별 특징들. 특징들을 좀 가볍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수성에만요, 대기가 없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자, 달과 비슷한 표면들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금성은 굉장히 뜨겁고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액상태의 물이 있죠. 자, 화성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것. 목성은 굉장히 크죠. 가장 큰 행성이다. 토성하면요, 대표적인 고리를 떠올리시긴 하는데요. 고리가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 토, 천, 해 모두 다 고리가 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 모두 다 푸른 빛을 띠게 되는데요. 남들은 이렇게 해서 돌때 혼자 누워서 도는 것. 자, 자전축이 공전되도록 하는 것. 나란한 행성이 천왕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왕성은요, 대흑점이 있습니다. 목성이 대적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왕성은 대흑점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종종 출제가 되는 것은 목성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토성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화성에 있는 극관의 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각각에 대한 특징과 함께 몇몇 가지는 사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태양계 행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태양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할까요? 자, 태양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태양의 밝게 빛나는 둥근 부분을 광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광구에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흑점과 쌀알 무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밝고 어두운 것이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쌀알 무늬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광구가 좀 가려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대기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광구 바깥에 얇은 대기층을 체층이라고 하고요. 더 넓게 퍼져 있는 이 대기층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한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선 체층과 코로나 이외에 홍연과 플레어 같은 폭발 현상과 함께 불기 등을 볼수 있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별과 우주 파트에서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에 대한 얘기는 따로 담지 않았지만 우주에서 우리 은하에 대한 이야기들도 볼수 있겠고요. 성단과 성운에 대한 얘기들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별에 대한 이야기는요. 별의 연주 시차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체크할 수 있음에 대해 체크하시면 좋겠는데요. 연주 시차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 내려보죠. 자, 연주 시차는 자,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정의 내리냐? 자, 태양이 여기 있으면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공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지점에서 별의 위치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6개월 후에 위치해서 별의 위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별의 거리를 얘기해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별의 거리를 계산해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 시차가 0.5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리는 0.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10이니까, 아, 거리는 2파색의 거리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계산하는 것들도 출제가 되니까 거리 계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서 별의 밝기는요, 등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밝은 별일수록 등급은 작아지게 되고요. 등급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그냥 보이는 밝기입니다. 실제 밝기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겉보기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모든 별들을 다 지구로부터 18색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것으로서 똑같은 거리에 세워놨기 때문에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것이 절대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색에 대한 것도 볼수 있는데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빛을 띠게 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빛을 띠게 된다는 것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우주에 관련된 것들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생명과학과 함께요,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쭉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금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 강좌 이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론편 12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강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 정책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목차를 본 친구도 있겠고, 여기까지 쭉 함께 온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들 있을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 할 때, 10, 11. 제가 두 강으로 딱 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강으로 지금 개항하고 개화기, 그래서 개혁까지 쭉 여러분들 다양한 개혁까지 다 해서 국권 피탈 과정까지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이번 12강이고, 그리고 13강에서 여러분들한테 한일독립운동, 그리고 사회경제적, 그리고 문화운동까지 다할 거예요. 물론 다음 강의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각각의 지금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11강을 위해서는 10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13강을 위해서는 12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12강하고 13강이 있는데, 12강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배 정책인데, 이게 의외로 또 촘촘하게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10년대, 20년대, 그리고 3, 40년대 묶어서 이른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할 건데, 그 안에 세부적인 연도를 쓴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몇십 년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게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다음 13강에서 편하게, 아, 이게 10년대 어떤 독립운동, 이게 20년대 사회경제 민족운동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서의 출제되는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12강을 꽉잘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앞부분이 좀 길었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제 식민 통치 기구라고 한다면 조선총독부죠. 이건 이제 여러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통감부하고 총독부 우선 구분하자.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기본적으로 총독이 입법, 행정, 사법 및 군사권까지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편 중추원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친일파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10년대를 볼게요. 10년대가 여러분들 참 출제가 잘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점짜리예요. 그런데 이 10년대에 있는 것들 보면 내용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그들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민족을 식민지배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단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경찰이 아니라 바로 헌병 경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게 태형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이제 당시에 대한제국과 그들 입장에서 병합이란 걸 한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뭐 동등하게 통치하겠다, 근대적으로 통치하겠다 뭐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조선 태형령을 통해서 제가 1912년이라고 써놨는데, 네, 이렇게 우리에게 태형을 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혹하기도 하고 굉장히 창피스럽기도 하고 근대적이지 않은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게 1910년대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이제 시험을 맞춰야 되니까 1912년을 굳이 외우려고 하진 말자.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굉장히 1910년대 문제가 쉽게 나오면 요렇게 나오죠. 그렇죠? 일반 관리 및 교원, 교사 말합니다. 제복에 칼을 착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사진이, 흑백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십중팔구 여러분들이 1910년대로 가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의 민족신문을 폐간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헌병 경찰 제도와 함께 쌍으로 잘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쵸? 자, 토지조사 사업이 있는데, 토지조사 사업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몇년딱 이렇게보다는 1910년대 경제적 수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안부 신고제 방식이었다. 그리고 미신고 땅이나 아니면 국유지 등을 조선총독부 소유로 편입시키는 방식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야 될게 뭐냐면, 이른바 동척이라고 하죠? 동척이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이 토지조사 사업에서 일본인들한테 이제 토지를 불허하는데, 근데

공척은 만들어진 건 이미 1908년에 만들어졌어요.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나오면 분명히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얘기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1908년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보셔야 되겠다. 한편 1920년대 가게 되면 지금 토지조사 사업하는데 제가 1920년대 얘기하는 게 뭐냐면 192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 아니라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의열단, 네, 나석주가 폭탄 던진다고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동척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토지조사 사업을 확 잡으라. 이러면 안 된다. 세밀하게 봐라. 요 얘기 드리려고 제가 드렸던 거예요. 문제 대비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1910년대 관련돼서 위에, 자, 헌병경찰 첫 번째, 그 다음 토지조사 사업과 함께 세 번째로 잘 나온 게 바로 회사령이죠. 그쵸? 네. 사실 회사령은 아까 봤던 조선태형령하고 회사령하고 같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회사령 자체가 나온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허가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바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바로 이 회사령이 허가제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림령,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이래서 령자로 되게 많이 끝났는데, 그쵸? 자, 자원수탈을 위해서 이렇게 조선총독부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인삼, 소금, 담배는 전매제로 구성을 했고, 또 하나, 자, 제1차 조선교육령이 나올 건데, 조선교육령은 4차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교육령 관련돼서 문제 꽤 나옵니다.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 1, 2, 3차, 3, 4차 있고, 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보시면 되겠는데, 각각의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은 실업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1910년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서 우리 민족은 쭉 1910년대 여러 가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을 우리가 민족적인 3.1운동을 이제 탁 진행을 한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일제는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이고 그들 입장에서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여기 따옴표가 꼭 들어갑니다. 따옴표가 들어가서 문화 통치라고 해서 예, 그들 입장에서 일본과 우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히고 이간질시키고 교묘하게 통치하던 시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친일파를 양성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일제 타협적이었고 아니면 자치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1920년대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능검에서 이제 우리가 또 문제를 맞출 때 보시게 되면 문관 총독 규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1910년대에서는 헌병이 경찰이었는데, 헌병이 아니라 보통 경찰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연도를 하나 외워둘 게 있습니다. 치안유지법입니다. 1925년에 만들어졌죠? 자, 치안유지법은 연도와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 치안유지법 있었다. 말은 치안을 유지한, 그러니까 질서 안녕을 위해 한다라고 했지만, 질서를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 주로는 사회주의자들을, 예, 이제 탄압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가까지도 탄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치안유지법이 있는데, 치안유지법이 1925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이제 기본으로 쉬우면 치안유지법 하면 1920년에 생각하시면 되고, 치안유지법이 제정됐다. 근데 제가 뭐 말하려고 그러냐면, 치안유지법이 등장하는데 그게 40년 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치안유지법 계속해서 있으니까 일제 식민지 내내 1925년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안유지법이 나오는데 기본 베이스는 20년대이지만 요 치안유지법과 관련된 다른 내용도 좀 읽어봐라 그게 40년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때 당시에 신문 발행을 일부 허용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검열이 있죠. 그래서 이때 1920년대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발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이제 아까 우리가 조선교육령을 1, 2, 3, 4차까지 있다 말씀드렸는데 1910년대 1차였을 때는 실업교육 중심이었다 말씀드렸고 2차 조선교육령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연도는 몰라도 된다. 2차니까 20년대겠지. 내용은 알아두셔라. 보통 학교 6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학교 6년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다음 그
저기 여러분들과 함께 13강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 1920년대 이 제2차 조선교육령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의 민족적인 운동, 사회적 운동을 하면서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회방을 놓으면서 만든 게 바로 경성제국대학을 만드는데 1924년이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경성제국대학이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알아주셔야 된다. 아직까지 심화분에서 연도까지 알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1920년대에서 연도는 치안유지법 제정된 1925년만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편 산미증식계획이 있다. 요건 좀 쉽게 가자. 일제가 1910년대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자신들의 땅을 차지한다거나 우리의 땅을 이제 일본인들에게 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쌀을 늘려줄게라고 하면서 쌀을 수탈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겉으로는 표방하기에 바로 쌀을 생산을 이제 늘리겠다, 증식이라고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산미증식 계획이 1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부터 34년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헷갈리죠. 기본적으로 산미증식 계획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1920년대예요. 34년까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약간 어렵게 냈다. 2점 또는 3점으로 가면 30년대 초반 얘기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산미증식 계획으로 증산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증산량보다 쌀 수탈이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우리 쌀을 막 쌓아놓고 산적해놓고 쫙 일본으로 빼갔던 대표적인 군산항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산량보다 쌀 수탈이 되게 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1920년, 바로 20년대라는데 20년에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는 회사령은 1910년대, 없어졌다 20년대 이렇게 가자고요. 연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내용은 알아두세요. 회사령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관세 폐지됩니다. 자, 이러면서 일본 자본 진출과 상품 수입이 증가합니다. 요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물산 장려 운동을 한다라고 13강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알아두시고. 자, 관세 폐지 얘기도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거 약간 어렵지만, 연도는 몰라도 1920년대로 알아두세요. 한편, 여기 신은행령이라고 했는데, 1928년에 한국인 은행의 일본 합병. 그래서 조선은행 일본 일제의 중앙은행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신은행령이 1920년대다라는 거는 알아둬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회사령도 있었고, 어업령도 있었고, 삼림령도 있었고, 광업령도 있었기 때문에, 자칫 명자 나오면 다 1910년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다. 신은행령은 1920년대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1920년대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뭔가를 허용해 주는 척 했지만 계속해서 울타리 안에 가두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 내용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930년대로 넘어가는데, 자, 30년대 하면 30년대하고 40년대 이렇게 가면 되겠지만, 자, 일제가 패망한 게 1945년 8월 15일 날 패망하잖아요. 일제가 망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년대 딱 기계적으로 40년부터 45년까지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런데 일제가 나름대로 그들 입장에서 전쟁을 확대하면서 갔던 게 중일전쟁이 37년이에요. 그러면서 중일전쟁에서 이 일제가 이기기 위해서 국가 총동원령이란 걸 38년에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는 약간 연도를 조금 더 30년대 외워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41년에 태평양 전쟁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의 분기점은 뭐냐면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국가 총동원법으로 지금 여러분들 단기 특강 이론에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중일 전쟁은 암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른바 30, 40년대인데 묶어서 30년대라고 하고, 이후라고 하고, 여기서 분기점은 중일 전쟁인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 이게 중요하다고요? 국가가 그냥 사람을 마구잡이로 그냥 동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 입장에서의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강의 듣는 친구들, 제가 총력전이라는 표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일제강점기의 유물과 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저도 프로야구 진짜 좋아하던데. 프로야구에서 꼭 총력전이라는 양을 간혹 이렇게
해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려 총력전을 말씀하면 안 됩니다. 국가총동원법에 의해서 일제가 총력전을 했던 그 부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왠지 굉장히 안 좋은 역사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면서 30년대 이후지만 38년과 38년 전으로 구분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어떨 때는 좀 쉽게 나오면 한 2점에서 1점짜리 쉽게 나오면

그러면 30년대 이후,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30년대 이후에서 45년까지 그냥 뭉뚱그려 다 나올 수도 있어.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잘 쉽게 풀수 있는 거죠. 요거 구분하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30년대 이후는 전반적으로 민족말살 통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혹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민족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그들 입장에서 일본인화하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그들 입장에서 일본 시민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른바 동화 정책을 쓰면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해 가는 방식인 거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철저하게 그들 입장에서 일본 제국주의 말을 잘 듣는 황국 신민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민족 말살 통치 혹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자, 만주를 침략했던 거 31년이고,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평양 전쟁 4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내선일체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들 입장에서 일본이 자신들이 당시에는 중심이니까 되게 기분 나쁘지만 이거 해설하려고 자신들 일본 열도에 있는 사람들이 내지인인 거지.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일본 본토인인 거지. 그리고 조선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내지인, 그들 입장에서 일본 본토인과 조선인이 하나다.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도 안 쓰고 싶었는데 썼는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아, 뭐, 라면 이런 거 무슨, 막, 일본 본토의 맛 이러는데 그런 말 쓰지 말라고. 네. 본토라는 건 그들 입장에서 근본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진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내진인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일본 입장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과 조선의 조상도 같다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황국 신민화 그들 입장에서의 천황, 네, 그냥 일왕. 근데 그들 입장에서 천황을 하는 그들 입장에서의 천황이 여기는 그 존재 밑에 있는 그래서 천황을 바라보는 천황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인 거지. 예. 네, 아 이렇게 정말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 나쁘다. 여하튼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왕이 그들 입장에서 천황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와갖고 여기다가 일장기를 메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대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이다, 신민이다. 이걸 외치지 않으면 식량 배급을 안 해주거든. 그래서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민족 말살 통치를 해갔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다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황국 신민화 만든다라는 의미를 알아주시라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황국 신민서사가 나오면 우리는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신사참배, 네, 그리고 창씨개명, 그리고 궁성유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사참배가 최근에 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조선어 사용 금지가 있고요. 그다음 조선 동아일보마저 폐간시킨다. 1940년. 자, 그런데 조선 동아일보 폐간 이건 1940년. 이건 알아두세요. 연도 함께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문제가 어려워지면 40년대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라고 말씀드리고, 진짜 어려운 게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그 다음에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예, 예방이야. 예, 아직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예, 그냥, 예, 미리 일본 입장에서는, 일제 입장에서는 잡아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36년하고 41년 있죠. 그래서 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41년이다. 요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편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 속에서 그들은 자 아까 보다시피 만주 침략하고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으로 확대 가니까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서 전쟁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이 군수품 보급 기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썼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0년대에 남쪽에는 면을 생산하도록 하고, 북쪽에는 양, 그래서 양모, 모직을, 예, 그래서 남면 북양을 통해서 원료 증산도 했다. 이러면 3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주시고, 최근에 약간 어려운데 나오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농촌진흥운동은 뭐냐면, 일제가, 조선총독부가 우리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약간 꼬시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좀, 농민들이 거칠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고, 거칠게 막 투쟁하고 이러니까 이걸 누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진정해, 진정해. 농민들 달래줄게.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자력으로 일어나서 가난했는데, 이 가난해진 이유는 일제의

통치와 정책 때문인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래,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진흥운동이란 걸 조선총독부가 한 거예요. 30년대 농가갱생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농민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마음의 밭을 갈아라. 심전운동이란 것도 하고 막 이래요. 이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을 억누르면서도 달래기 위한 정책이 30년대 농촌진흥운동. 이거 약간 어려워.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같은 30년대 이후인데 분기점으로 할수 있는 게 중일전쟁 다음에, 자, 중일전쟁 37년 외우시고, 국가총동원법 38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건 물건이건 오로지 국가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 동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네. 인간의 존엄성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면서, 자, 아까 1920년부터 34년까지 산미증식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미증식 계획을 다시 해. 이렇게 나옵니다. 재계란 말이 등장한다고요. 한편 미국 공출을 나오죠. 네, 쌀 공출했다고요. 그다음 그릇 공출을 그러면서 식량 배급제를 합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와 함께 국가총동원법이 나오는데, 와, 이 사람들이 거부할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지금 막 끌려가야 돼. 그리고 뭐 내놔야 돼. 아, 싫은데 이러니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 이제 친일파 중심이 동원해서, 야, 이거 잘한다. 우리 잘해보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동원의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란 걸 38년에 만드는데, 이건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국가총동원법 할때 여러분들 총동원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쉽게 되고요. 이때 여성들을 동원해서 막 친일파 이렇게 막 동원해갖고 이제 막, 야, 이거 합시다, 합시다라고 했던 애국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인적 수탈로 가시게 되면 지원병, 학도지원병 점점 늘어나죠. 그 다음 징병제, 국민징용령까지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 학도지원병, 징병제, 국민징용, 그러니까 징병징용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다 38년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 여기 따옴표 꼭 붙여야 되죠. 위안부를 강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여자정신대 근무령 혹은 근로령이라는 것도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뭘 보려고 하냐면, 3차하고 4차 조선 경륜을 보는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하나 또 암기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학교령이에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령을 4차 조선 경륜으로 착각하는 경우인데, 아니다. 이거 별도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구분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 38년의 국가총동원법을 기준으로 해서 봐라. 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 3차로 갈게요. 3차는, 38년에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국가총동원법 38년 같이 가죠. 이러면서 조선어 선택과목화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말을 선택과목으로 학교에서 해야 되니까 이때 당시에 선생님은 교사는 주로 일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조선어를 선택과목에서 선택하지 않겠죠. 교묘한 방식이죠.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편 소학교 명칭을 그대로 썼다라고 해서 동일 명칭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였는데? 보통 학교라고 했는데, 소학교. 일본에서 쓴 것처럼 똑같이 소학교를 쓰긴 썼다라는 거예요. 일본 소학교는 거고, 우리도 소학교라는 명칭을 썼다라는 것이죠. 요 얘기를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41번, 1년이 되면 국민학교를 바꿨다. 이게 황국신민학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천황에 복종하는 그런 신민을 만든 학교라는 것이죠. 네. 이게 요즘 뭐예요? 초등학교. 엘러먼터리 스쿨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초등학교를 이때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진지하게 말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민학교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썼다고. 뭐에 초등학교에. 근데 여러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물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민학교령이라고 해서 소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명칭을 바꿨고, 이거를 우리가 꽤 오랫동안 썼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자, 그래서 국민학교령인데 하고 싶은 말. 두 번째. 국민학교령 41년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건데, 자, 여기 보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41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 그 다음 태평양 전쟁 41년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쉬우면 30년대 이후가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40년대 이후, 혹은 사회식이 문제가 나와서 약간 30, 40년대가 엉켜있는데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한테 국민학교령 41년은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번엔 4차 조선교육령으로 가는데, 4차 조선교육령은 4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0: 위에서 43년을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 바로 쭉 갔더니 학도 지원병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원해서 지원병으로. 사실상 반강제이긴 한데 43년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4차 조선교육령이 43년부터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일제 입장에서는 가장 그들 입장에서 막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지면 안 되고 가장 그들 입장에서 막 이럴 때야.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막 정말 그럴 아주 정말 극도로 그들 입장에서 사람들을 몰고 갈 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4차 조선교육령 요 이후에 보면 징병제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징병으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요거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나 말씀드렸고. 자, 4차 조선교육령을 보면 43년인데요. 우선 여기 보다시피 조선어 과목 삭제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 3차까지는 선택 과목이었는데 그럼 3차예요. 여기서 아예 삭제해 버리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업 연한을 단축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군사훈련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여학생들이 체육시간인데, 목공 들고 이제 검도 훈련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몸빼, 그 다음에 그 일본 군복을 입고 있는 남학생들, 그 요런 거 나오면 여기 40년대와 같이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우선 정리할게요. 첫 번째, 3차하고 4차 조선교육령은 내용이 다르다. 3차는 조선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선택하지 않았다. 4차는 아예 폐지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3차와 4차의 중간에 41년 국민학교령이 있었다를 그냥 여러분들 빡!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넣고 가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는 완전 그들 입장에서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군사훈련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오늘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잘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뭘잘 잡아라? 여러분들이 1910년대 하고, 그 다음 1920년대 하고, 그 다음에 1930년대, 30년대 이후라고 이렇게 잡으시고, 다만, 여기 분화할 수 있는 요 기점이 우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 38년, 즉, 37년에 중일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국가총동원령이 나오는데, 국가총동원령은 이것 자체로도 사료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국가총동원령 이 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제가 쭉 써놨는데, 결과적으로는 40년대가 숨어 있긴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돼요? 조선교육령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1, 2, 3, 4차가 있다. 지금까지는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2차 조선교육령 보시면 되겠고요. 자, 2차 조선교육령 그들 입장에서 조선인을 동일하게 교육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조선교육령 알아두시면서 또 하나는 3차, 3, 4차를 구분해라. 다만 3, 4차 구분할 때 중간에 41년에 뭐가 있었다? 그렇죠. 바로 국민학교령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써놓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이제 다음 강의 되는 거예요. 13강이 되면 여기에 맞서서 1910년대에는 우리는 어떤 항일독립운동을 했고, 20년대에는 어떤 항일독립운동을 했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30, 40년대까지도 각각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12강을 꼭 기억해 둬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13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독립운동, 그리고 민족운동, 그래서 문화 부분까지 쫙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운동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민법총칙에서 표현들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들이란 어떤 걸 우리가 표현들이라고 하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 외부라는 말, 외관이라는 말, 이 표현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겉모습은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거지 본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물어갈 거냐 그랬더니 주어가 상대방이 주어인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물어가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몰랐고요. 알 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잘못은 누가 하는 겁니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는 말은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서 야, 너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랄지 전득자는 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자조출자가 되는데 강행법 위반 등으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행위가 무효래.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현들의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들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이랬네요. 쪼개 보면 대리권이 없는데 수여,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요. 누가요? 본인이. 그러면 너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알았대요.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이거죠. 전체를 올려놓고 보면 이런 소리인데,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본인이 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얘가 을이 나의 대리냐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하도록 지금 누가 만든 겁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 판례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그 헬스클럽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헬스클럽 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본사, 지사, 즉 대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간판부터 내려야 되는데 간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고객을 모집한 거예요. 그걸 본사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본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그걸 방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

하더라. 이걸 125제 표현대라고 합니다. 125제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직접 얘한테 직접 전화를 했건 명시적, 아니면 방조를 했건 묵시적, 어떻게든지 간에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는 누가 책임을 물어가는 겁니까? 주어는 상대방이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의해야 된다? 서원이면서 무과실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 대리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무슨 명해야 되냐면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의리병에 가가지고 나 갑의 대리냐 이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대리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현명을 해야 하고요. 행위 자체는 유효여야 하고요. 그리고 표시 범위 내 이렇습니다. 표시 범위 내. 이게 지금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잖아요. 125조, 126조, 129조. 126조 표현대리라는 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어. 자,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걸 넘어섰다면 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125조 표현대리는 여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25조 표현대리. 자, 시작. 현명 유효 내 이럽니다. 한 번만 더요. 현명 유효 내. 현장 가셔서 125조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출제가 되면 머릿속에서 현명유효네.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해야 한다. 행위는 유효해야 된다. 표시 범위 내야 된다. 현명유효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 코드가 하나 있는데, 무깃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여기에만 한정돼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전체 민법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과 무시적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꽃등심에다가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 좋아요. 자, 먹으러 갑시다. 명시적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묵시적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삼겹살에 자 소주 한잔 하시죠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먹어요라고 하진 않았으나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겁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거지. 이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현장 가셔서 묵자란 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있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이제 125조 표현들이 정리해 볼까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125조 표현대리가 보이면 현명유연해. 현명유연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범위 내야 된다. 그래서 125조 표시를 했는데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매매를 했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6조가 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129조는 이제 소멸인데요. 소멸. 그런데, 또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너문이라는 말이 보이면 126조가 적용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 대리권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대. 그리고 그 행위가, 자, 현명유연에 내야 됩니다. 자, 이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서원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더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본인과 표현대리인과의 관계에 이랬는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할 때, 이때는 그 행위가 유효가 되어야 책임을 물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는 자, 유효인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는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수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대리서만 쓰는 말이지 법정대리는 수여란 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대리는 125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문인데요. 자, 너문 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됩니다. 대출의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를 했다.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요. 법정대리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법정대리는 1차가 친권자이고 직접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2차가 후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이라는 말은 이모고모 삼촌이 되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 그런데 이모고모 삼촌이면 조카잖아요. 조카 재산은 자 돌볼 권한이 있습니다.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그런데 조카 재산을 자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친족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카 재산을 처분해버렸대, 넘어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29조 소멸, 자 임의대리 됩니다. 법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됐습니다. 얘가 성년자가, 그러면 그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했다? 그러니까 적용되더라. 그러면 결론. 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만 법정대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더라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6조.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넘은입니다. 포인트가 넘은. 대리인이 그 권한을 법률을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 보고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넘은이라는 말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넘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은 표현대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리권 하나는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 행위를 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이 예를 들어서 자 을에게 일을 맡겨요. 그래서 자 맡길 때 위임장을 적어줄 건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자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다 이거예요. 위임장을. 그래서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을이 가지고 온 위임장을 봤더니 이 토지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 그 위임장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위임장을 적어줬는데 너 책임져?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권한을 넘는 표현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125조의 표현들이건 126조의 표현들이건 129조의 표현들이건 아무튼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126조 표현대리는 너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기본대리권이 되겠습니다. 기본대리권. 다시 기본대리권조차도 없대요.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 과연 본인이 이 표현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과연 기본대리권을 준 거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는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도 회사 입사할 건데요. 자 신원본인 좀 써주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이게 이승현 선생님이 나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거거든? 이게 자기 아파트 대신 매매하라는 대리권을 준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가요 다른 서류랑 만났을 때는 힘을 발휘하는데 딱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한 통을 떼어준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 준 게 아니다. 근데 말이죠. 인장은 다릅니다. 여기는 달라요. 인감증명서는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위조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왔는데, 인장은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저도 제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계신 분에게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은 어딘가 좀 소중한 데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사실상 보관이랬거든요. 사실상 보관 가지고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기본적인 건준게 아니죠, 이게. 자, 그런데 특정 범죄에 관련해서 어때요? 아하, 사장님이 자 밖으로 외근을 나가시면서 비서에게 인감도장을 주면서 있잖아. 한 시간 후에 자 대출 서류가 올 거거든.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넘어 순간입니까? 그러니까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인감도장을 줬다면 기본대리권 준게 맞다. 여기는 과연 이 행위가 기본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사실행위 그랬는데 우리가 103조에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투자 권유할 수도 없고요. 강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장해 줄게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강행법 위반인데 본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한테 그 주식회사 자저 직원한테 거기 자 투자 권유하라는 그 대리권을 줄 리가 없죠. 강행법 위반인데. 그래서 투자 권유 같은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자 그래서 사기 안 돼. 즉 여러분들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 사기 이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랬거든요.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는 판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부부 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요 반대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 거래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아파트 매매할 때그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여도 아내 되신 분이 온다니까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럼 뭐라고요? 우리 집 아저씨 출근했다고 자랑하면, 자기랑 하면 된다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권한밖에 없냐면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는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인 경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을 시험에 낼 리가 절대로 없으니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인 상태에서 부부 그 아파트를 매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면 자 각설하고 문제 풉시다. 현장 가셔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딱 뜨잖아요. 끝 문장은 있답니다. 부탁드릴게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유효를 무효로, 무효를 유효로 있다 없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보이면 땅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떡하라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보였다. 그만 읽으시고 끝으로 가서 있다.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 동종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준게 말이죠. 자, 등기 신청에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등기 신청에 대리권을 줬다. 근데 가서 사법행위를 했대요. 매매. 그러니까 사법이면 민법 아닙니까? 민법. 자, 공법 대리권을 줬는데 민법을 해버렸대. 그러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공법하고 민법은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공법은 2차 과목이고.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이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자, 이것도, 기본 대리권으로 보고, 126조의 표현들이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129조의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여기는 다른 게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여기는 소멸만 시험에 나옵니다. 소멸.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125조의 표현들이는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들이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 너 책임져? 그래서 현명 유효 내 요것만 딱 묶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126조의 표현들이는 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으려면 기본 대리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하나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대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여부만 이게 출제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는 129조의 표현들이란 소멸 아닙니까? 소멸. 그래서 여기는 소멸만 출제가 된다. 소멸,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의 무과실은 이게 125조가 됐건, 126조가 됐건, 129조가 됐건, 그리고 우리 민법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요즘 유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전 같으면 이것만 먼저 해볼까요? 129조의 표현대리 가로 열고,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가로 닫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유행이 따라가고 있냐면 그냥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조가 뭔지, 126조가 뭔지, 129조가 뭔지 이세 가지 법조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제3자는 전부 다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갑이 을에게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 이게 그 유명한 집사 판례인데, 그마을 시골에 이분이 집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한 30년 동안 그 집안 일을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은행에서 그냥, 집사가 왔나 보다. 그냥 업무를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렸다. 그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대출의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멸됐대, 잘렸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사를 잘랐거든.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자,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돈 주면 안 된다라고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대출을 받아버렸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상태는 이렇습니다. 선이 무과실. 뭐 선생님 뭐 개념이 쓰질 않는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사장이고요, 앞에 계신 분이 제 직원인데 한 3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래처를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는 게 이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해고,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내가 사정 이래서 이 직원을 해고를 했거든, 이라고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해고를 한 후에 속상해서 제가 소주 한잔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이에 이 직원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수금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도 잘못했지만 그 거래처하고 사장하고 관계에서는 사장 잘못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왜 전화 안 해줬냐는 거지. 그러니까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게 129조의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가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자체가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 소멸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멸입니다. 이게 소멸.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인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대리권이 없다. 이게 소멸이라니까요.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이라는 말, 이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봐보세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뭘 넘습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무슨 소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멸이란 말, 그것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반드시 현명.

0: 자, 무슨 말이죠? 현명이라는 게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125조 건, 126조 건, 129조 건, 또 협의의 무권 대리건, 아무튼 뒤에 대리라는 말을 붙이려면 현명이라는 말을 꼭 같이 넣어줘야 되더라. 이거. 현명. 자, 그리고 3번에 대리권 소멸 전 행위를 했어야 된다. 지금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 대리권 소멸 후 팬들이, 봐보세요. 소멸 후야. 후. 그러면 법조문 해봅시다. 129조가 되겠죠? 자, 권한을 넘은 그러면 이건 126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아무튼 넘었다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넘은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시. 125조 플러스 126 이렇게 되고요. 129 플러스 126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126조가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이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범인은 임의 대리 자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법정 대리 자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범인을 살펴보면 자 125조는 어때요? 자 공부를 했으니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래서 자 임의 대리 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는 될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125조 편대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편대리 아닙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수여 줬다고 표시. 그러니까 임의 대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 안 되는 거고요. 126조 편대리 자 넘었대요. 자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됩니다. 그리고 129조도 마찬가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이 돼요. 둘 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성년자가 있다. 부모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년자가 됐대요. 그러면 더 이상 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법정 대리는 1차가요. 자, 친권자고요. 자, 2차가 자, 후견인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친권자는 누구야? 그랬더니 부모를 의미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후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모, 고모, 삼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친권자가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면 내 자식이니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두 명인데요. 그 하나가 고등학생이고 하나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 보면 그 얘들 그 통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모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정 금액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자기 차 바꾼다 하더라고요. 어? 자기 자식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후견인은 뭐냐면 자, 꼬맹이가 있는데 그러니 버리지 안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이모, 고모, 삼촌 중에 한 분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1차가 친권자고요. 2차가 후견인입니다. 차이점은 후견 들어왔다는 말은 이모, 고모, 삼촌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카 재산인 거예요. 조카 재산. 그래서 조카를 뒤에서 이렇게 돌봐줄 권한은 있지만 조카 재산을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걸 받지 않고 홀라당 팔아버렸다면, 자,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으니 꼭 반드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